0: 은하다.
1: 이제 앉아요. 가세요.
2: 고마워요, 미리 특공대.
3: 다행이다.
4: 키라, 네 선물 덕분에 수지를 구한 거야.
5: 수지, 네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내가 옆에서 지켜주겠다.
1: 미니소드 군단의 위협!
6: 이 한심한 녀석! 언제까지 실패만 할 것이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기회를 얼마나 더 줘야 한다는 거냐?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2: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7: 어이가 없군.
6: 뭐? 아니, 잠깐만. 아니,
8: 진짜 웃기네. 진정하십시오, 카르노님. 이건 제 계획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의 야심작 미니 소드입니다. 누구에게나 달라붙어 그 움직임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죠. 이걸 사용한다면 미니 특공대에게서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오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6: 좋다. 당장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와라, 블랙 소드.
8: 알겠습니다. 가자, 미니 소드 군단. 어? 어? 야야야, 거기 아니야. 야, 카르노님.
2: 자, 내가 같이 하자고 말한 댄스 챌린지야. 어때? 재밌겠지? 게다가 댄스 챌린지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1등 팀에겐 이렇게 상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9: 이렇게나 많이?
2: 이 상금이라면 프리미엄 왕땅콩 세트가 무려 100개! 갖고 싶었던 요리책을 마음껏 살 수 있겠어.
5: 수지를 위한 선물을 잔뜩 살 수 있겠군.
2: 자, 그럼 다 같이 이 댄스 챌린지 하는 거다.
8: 좋아!
10: 상금 때문에 그런 유치한 춤을 추다니 한심하군. 난 빠지겠어.
2: 그래, 빠지면 좋지. 상금도 나눠 가질 필요 없고.
11: 자, 그럼 이제 연습해보자.
2: 왜 이래? 뭐야, 쌤이? 상금이 탐났었던 거야?
1: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12: 아니,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면 어떡해?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12: 이게 왜 대체 무슨 일이지?
8: 어서 나와라, 미니 특공대.
2: 정신하자. 최강 공룡 미니.

실감 공룡 미니 특공대

0: 어디 있나 미니 특공대.
1: 멈춰. 그만 둬 블랙소드.
0: 왔구나. 이번에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주마.
1: 가자라.
2: 뭐지?
1: 물체! 중요한 순간에 뭐 하는 거냐?
2: 쌤이?
3: 얘들아?

0: 이걸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1: 몸이 말을 안 들어.
2: 옳다. 네 몸에 뭔가 붙어 있어.
3: 나한테도 붙어 있다.
1: 나한테도.
2: 나도잖아.
4: 자, 이제 크레이트 코인을 가져가 볼까? 미니 소독 운전 똑바로 안 해! 이제 제대로 하는구만.
5: 난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전사 레이. 너희의 잔재주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6: 레이! 대원들, 미니트 공대의 기술력으로 다이노 커맨드와 레이를 축소시켰다. 이제 레이가 곧 자네들을 해방시켜줄 것이다.
5: 각오해라, 미니 솔드 군단!

우리 몸을 조종한 대가는 톡톡히 치게 해주마! 끝이다!

0: 가진 거 전부 다 내놔!
1: 이제 괜찮으니 어서 가세요.

0: 이어서 미리 가본 대학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2: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3: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4: 저 중장비들 좀 봐!
5: 정말 멋져!
3: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한번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100만 구독자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3: 나 한번 비벼줘라 약간 이렇게 해서
4: 아 좀 이렇게 구걸 좀 하고 좀 도와줘라
5: 같이 사업화도 진행을 하고자
4: 같이 나도 껴줘 돈 같이 벌면 안 돼? 나도 다섯 명이서 나누면 안 될까?
6: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4: 아 느껴진다. 이 바람과 엔진의 떨림. 꽝! 어, 잠깐만. 어? 여기가 어디지?
7: 안녕. 잘 잤어? 여기는 한양대학교 에리카라고 해.
4: 에리카로 환생을 했구나, 내가. 우와, 이거. 아, 여기 차가 있네.
7: 아, 이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차량이야. 우리 동아리 바쿠넷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직접 차량을 만들어서 대회를 나가고 있거든.
4: 한 몇 명 정도 돼요?
8: 전체 팀원으로 하면 한 80명 정도.
4: 아니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은 뭐 기업 아닙니까? 기업 실력 안 된다면 한번 타볼 수 있나요?
8: 어 물론이지.
4: 아, 우와.
9: 핸들을 꼬으면.
4: 오 진짜 바퀴 움직이네. 오, 비싸 보이는데 어느 정도 들어요?
8: 1억 중반 정도.
4: 우와. 가입비가 한 10만 원 되나요?
8: 학교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컨택한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실 같은 데서도 물품 지원, 다양한 기술 자문도 지원을 받아
4: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8: 어, 슬리피 혹시 스물로도 만들 생각 있어?
4: 어, 그치, 저도 같이 만들어 볼래요. 그럼 여긴가요, 여기?
9: 맞아.
4: 아,
9: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서
4: 매년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면 똑같은 차로 이렇게
8: 시즌이 끝나자마자 바로 차량 설계를 진행을 하거든
4: 새 차로
8: 9월에 있는 대회에 출마하게 되지
4: 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대회가 아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8: 그러니까 슬리피 같이 일해야지
4: 아니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뼈댄데 다니고 있는 과에 또 시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막 밤새서 해요?
10: 아마 시험 끝나고 나서는 거의 철야를 밥 먹듯이 하지 않을까 싶어
4: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8: 내 다크서클을 봐.
4: 이 바쿠넷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할까요?
11: 엔진 오브 코리아 바쿠넷 화이팅!
4: 야 요즘 동아리는 진짜 대박이구나. 이런 거 상상도 못... 우와 뭐야? 어디 가 너? 너무 멋있다. 아니 지금 여기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12: 디자인 엔지니어링 스튜디오라는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
4: 디자인 엔지니어링 스튜디오요?
12: 디자이너가 어떻게 인간을 위한 좀 나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아.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

0: 스타일렛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바닥면에 접착면이 드러나면서 이제 자동으로 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
1: 맞아, 맞아. 이 뭐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요거 하나만 있으면
0: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
1: 아니 그럼 이거 지금 팔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0: 안 그래도 우리 팀에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또 우리 한양대학교가 그런 부분에서 창업을 잘 지원해주기 때문에 같이 사업화도 진행을 하고자.
1: 같이 나도 껴줘. 돈 같이 벌면 안 돼? 나도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은 조로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나누면 안 될까?
2: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1: 아이디어. 꿈은 없다.
3: 이 팀이 이제 작년에 미국 스파크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았고 올해에도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았어.
1: 지금 이 아이디어로요? 아, 그래서 지금 입꼬리가 다 올라가 있네. 기본적으로
3: 상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슬피가 또 아이디어를 덧대주면은 이 팀에 합류가 돼가지고.
1: 아이디어 여기 내가 전생에 애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아기 상어를 넣어요.
0: 아, 유아용으로.
1: 그리고 애기들이 주사를 처음 맞거나 그러면 난리나.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그래서 좀 소아과 쪽으로 뚫으면 기가 막히게 팔립니다.
0: 우리가 자녀가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1: 그렇지! 어떻게 다섯 명에서 나눌 수 있다.
2: 조금 있다가.
3: 자, 그럼 이 아이디어 말고도 다른 팀의 재밌는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
1: 안녕! 반가워!
4: 우리는 이제 바이브 코스팅 테스트 해본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코덱스 앱으로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보고 그걸로 한번 웹사이트를 만들어 봤어. 오늘의 정세를 한번 만드는.
1: 아, 오늘의 운세. 자, 얼굴을 이렇게. 밝은 얼굴을 해야 돼. 행운 지수를 계산 중입니다. 아, 83점. 오늘은 속도보다 정확한 한 박자가 덕분 행운을 만듭니다. 아우, 재밌다.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디벨롭 해가지고 요즘에 좀 사주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사주나 뭐 토정 비결 뭐 이런 거 쓰면 난리 나겠네 여기.
4: 이걸로 이제 프로토타이핑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이제 산업디자인학과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 봤을
5: 3D 프린팅을 이제 좀 코드를 뜯어가지고 좀 새로운 느낌의 패턴을 연구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를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밀도라던가 선 간격 교차 각도 이런 걸 조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을 지금 만들었었고 보면은 이제 그라데이션까지 넣을 수도 있고.
1: 아, 이게 코딩을 통해서.
6: 리피야, 너도 간단하게 3D 프린트 한번 해볼래?
1: 어?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나?
6: 너 사진만 있으면 너 모습이 담긴 흉상 피규어를 만들 수가 있어.
1: 아, 진짜? 요즘에 막 그냥 AI로 해서 사진만 봤었는데 실제로 만들 수가 있구나. 어떻게 나 해보고 싶어.
6: 웃는 표정으로 약간.
1: 라미.
6: 그 멋있는 표정도 한번 해.
1: 이야. 우와. 아니 순식간에 이게 다. 우와. 디테일이 머릿결이랑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네.
6: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냥 AI 하나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
1: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험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6: 맞아. 그냥 AI 같은 툴 이런 게 너무 좋아져 있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를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
1: 아이디어를 내서 더 만들어보고 여기 와서 그걸 가지고 또 활용해보고. 이거 나 가지면 안 되나 이거?
6: 너 주려고 하나 우리가 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봤어.
1: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업디자인학과 1동. 아, 고마워.
6: 선물이야.
1: 고맙습니다. 와, 캠퍼스 진짜 넓다. 안녕하세요.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저 26학번 신입생 슬리피입니다.
7: 나는 학생은 아니고 사실 이 학교 졸업생인데 지금 에리카 입학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영우라고 해.
1: 아예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에리카. 에리카는 누구인가?
7: 사실 어떤 약자야. 에듀케이션, 리서치,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클러스터, 마지막 안상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의 약자를 따서 에리카라고 해.
1: 우리 한양대 에리카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
7: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학연상 클러스터 캠퍼스가 지금 이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어.

0: 윈윈할 수 있는 뭐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1: 그치. 학생과 그 연구기관, 산업체들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캠퍼스다.
0: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곳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1: 맞아. 그래서 그 취업을 미리 좀 체험판으로 할 수 있는 ICPBL이라는 교육 방식이 있어.
0: ICPBL?
1: 맞아. 산업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문제를 그 학교 수업 시간에 가져와서 프로젝트성으로 실제 수업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ICPBL이랑 그다음 연구 분야의 거장인 교수님이 계시거든?
0: 아, 거장이 계세요? 그분 한번 지금 제가 또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다 연구실이야? 어? 연한 파랑 모이시러? 이건 뭐지? 아유, 안녕하세요.
2: 아유, 안녕하세요.
0: 근데 지금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2: 예. 이 연한 파랑이잖아요. 육지하고 가까운 바닷가에 예. 우리가 파도를 만들어서 연안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또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도 공부하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너무 신기하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2: 파도.
0: 네. 파도를 지금 만들어내서
2: 네. 내가 원하는 파도의 어떤 길이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0: 아, 웨이브 메이커.
2: 예, 웨이브 메이커. 여기에 가서 요 H3분의 1 있죠.
0: 네.
2: 여기를 딱 해서 한 11.
0: 와, 정도. 지금 파도가 2.5였는데.
2: 예, 11.
0: 11로.
2: 네.
0: 와, 거의 한 5배.
2: 네네.
0: 진짜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2: 정말요.
0: 예. 이게 무슨 과에서 그러면 이런 실험이나 연구를 하나요?
3: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가 해양과가 애초에 전국에 별로 없는 학과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들의 분야가 매우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대기, 경험을 해보시면서 나는 물리 쪽을 해보고 싶어, 화학 쪽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정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신성 교수님 엄청난 연구자시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미리다!
4: 미리입니다. 광고홍보학과 강의실로 이동해주세요.
0: 네. 광고 홍보학과를 가야 돼가지고.
2: 네, 광고
0: 먼저,
2: 알려주세요.
0: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5: 잘 준비해 봅시다.
0: 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슬리피입니다.
5: 한양대학교 광고 홍보학과는 네. 1989년 탄생을 했습니다.
0: 예.
5: 그리고 우리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7개 특성학과인 레인보우학과의 하나입니다.
0: 레인보우학과?
5: 맞습니다. 무지개처럼 빛난다고 해서 7개의 특성학과가 있는데 그중 하나고
0: 네.
5: 졸업한 동문들은 제발 나한테 어디 출신인지 물어봐라 라는 그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0: 자부심이 좀 있는.
5: 맞습니다.
0: 교수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수업을 이렇게 들을 수 있나요?
5: 보다시피 오늘은 광고 홍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입니다.
6: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2030 세대를 공략해서 보험을 선물하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
7: 신입생은 혹시 보험을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0: 보험을 선물이라고 이 다가가기가 쉽진 않아요. 내가 매달 내야 되니까.
8: 척척 공방은 팝업 형식의 공간으로서 성수, 연남, 잠실, 을지로에서 진행되는 팝업입니다. 추천된 보험 선물 상품을 직접 선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을 넘어
0: 키스를 하네.
8: 보험 선물이 쪽하면 쪽 서로 간의 애정 표현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0: 야, 저거 하려고 지금.
7: 그러니까 맞아. 2030 얘기의 선물의 형태는 상대를 얼마나 잘 아는가에 비례했었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알고 있기에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9: 신입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선남는 상황에 뭐라고 적을 것 같나요?
0: 내가 간절히 기다린 택배를 먼저 깠어.
9: 이렇게 우리만의 선을 넘은 상황을 인별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면 이 스토리가 바로 온라인 공모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 어색함이 선 넘는 선물이라는 유쾌한 말 아래 익숙해지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한번 역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엄청난 선배님들한테 제가 너튜브를 하나 채널을 오픈했는데 엉망이에요. 지금 100만 구독자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5: 혹시 아이디어 있는 학생

0: 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료로 봉사활동을 막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그런 컨셉이 어떤가요?
1: 어, 너무 좋은데요?
2: 슬리피의 솔직함을 살려보는 건 어떤지.
1: 어떻게 살릴까요?
2: 딘딘이나 뭐 곽범 이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야, 너 요즘 잘 된다며? 이러면서 나 한번 비벼주라 약간 이렇게 해서
1: 가서 비비는 걸 한번 찍어봐라. 아, 좀 이렇게 구걸 좀 하고 좀 도와줘라. 솔직하게 그냥. 아, 좋아요. 좋습니다.
3: 어, 슬래피 학생 혹시 오늘 수업 어땠나요?
1: 제가 환생한 수업 중에서 가장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도 누구보다 저를 걱정해주고. 정말로.
3: 우리도 슬래피 학생 덕분에 브랜드, 기능에 대한 기획서뿐만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까지 한번 간략하게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 퍼스널 브랜딩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3: 퍼스널 브랜딩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2학기 때 한번 다시 슬리피 학생을 불러보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
4: 광고 홍보학과의 자랑. 광고 홍보학과 학생들만 있을 수 있는 전용 조성관이요. 그래서 앞에 혹시 있는 명패 봤었어?
1: 어, 명패 못 봤는데?
4: 그 명패가 우리 학과 졸업하셨던 선배님들께서 여기 꾸준히 기부하신 분들 명패가 붙어 있으신 거거든. 우리 발표 도와주셨던 교수님께서도 여기 명패 이름이 계셔. 여기를 도서관으로도 이용을 하고 꺼방처럼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장소이기도 해.
1: 이 한양대 에리카 광고 홍보학과의 자랑!
4: 자랑!
1: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4: 우리 학과 학술제인 콤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콤마?
4: 응.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우리 학생들끼리 직접 행사를 꾸려가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발표해보는 그런 행사를 말하곤 하는데 실제 기업의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학교 와가지고 과제 내주고 그리고 발표하는 거 듣고 피드백 해주는 게 많거든.
1: 어, 대박이다. 정말 한양대 에리카의 간판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광고 홍보 학과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1: 야, 이 한양대 에리카에 와서 우리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 만나보니까 정말 이 멋진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바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찾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환생들을 향해서 가봐야겠죠. 여러분, 안녕!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7: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9: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 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10: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11: 어지럼증은 증상만큼이나 원인도 다양한데 특히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년기 어지럼증. 결코 단순한 노화로 치부해선 안 된다.
12: 어르신분들일수록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 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더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흑신약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증약입니다.
13: 어떻게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12: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11: 쉽게 보고 방치하는 사이 일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빙글빙글 도는 고통 멈출 방법은 없을까? 이비인후과 서재현 교수와 함께 그 정확한 치료의 길을 찾아 나선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다. 61세 김복희 씨.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다. 세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 때문이다.
10: 약간 어지럽고.
14: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10: 의지 안 하고는 못 걸어요, 혼자는. 네, 휠체어 계속 타고 있었고, 잡고 걷고.
11: 먼저 보행검사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2: 자, 저 발을 이렇게 앞뒤로 한번 딱 붙여볼까요? 잡아보세요. 제 발 앞뒤로 이렇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앞꿈치, 뒤꿈치 한번 붙여보시고 자, 이제 제가 놓을게요.
11: 혼자서는 한 걸음 내딛는 일조차 쉽지 않다.
2: 붙여서 자, 네, 놓을게요. 또 서로

0: 것 같으시죠. 됐습니다.
1: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이 극심한 어지럼증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2: 어지럼증 시작된 거는 6월 4일 오후.
0: 6월 4일,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2: 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 줄 알았거든요. 눈 뜨니까는 제자리였고요. 좀 전에도 요 나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 그냥 제자리였어요.
0: 그러면 지금 귀도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2: 네.
0: 소리가 잘 안 들린 거는 얼마나?
2: 이렇게 병원 입원해서 제가 안 들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귀도 지금 막힌 것 같이 또 묵묵하고.
0: 지금 환자분의 문제는 다 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빨리 검사도 하고 입원해서 치료하고 일단 뭐 걸어다닐 정도 상태 빨리 만들고서 그다음에 통원 치료를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똑바로 서서 걸어다니기도 좀
1: 소리를 듣는 귀는 대체 어떻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걸까?
0: 그냥 정면만 보고 있습니다.
1: 우리 귀의 가장 깊숙한 곳, 뇌이에는 핵심적인 두 기관이 모여 있다. 먼저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이 있다. 바로 옆에 전정기관은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발생한 신호는 소리를 전달하는 청각신경과 균형을 전달하는 전정신경을 통해 나란히 뇌로 이어진다. 특히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면 반고리관 안을 채우고 있는 림프액이 출렁이며 회전 감각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전정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하지만 귀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감각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
0: 이 환자분의 어지러움이 정말 어떤 느낌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병력 청취라고 하죠. 환자분이 어떻게 어지러운지를 자세히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이거를 이제 현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균형 장애입니다. 균형 이상. 내가 자꾸만 쓰러질 것 같거나 똑바로 못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세 번째는 실신할 것 같은 느낌. 머리가 막 아득해지거나 뭐 눈앞이 까매지거나 이렇게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경우에는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 빈혈 이런 문제들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모호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만약 구름 속에 붕 뜬 것 같거나 머리가 멍하다 이런 것도 어지럼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지럼증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과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병력 청취를 잘하면 환자분이 지금 호소하는 증상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라는 힌트를 많이 얻게 되고요.
1: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비디오 안진 검사가 진행된다. 카메라가 달린 특수 고글을 쓴 채 어지러울 때 나타나는 눈동자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추적하는 검사다.
3: 뒤에 있는 이석기관이랑 전정기관 관련된 검사 진행하실 건데 이게 눈동자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는 검사예요. 그래서
4: 고개를 지금 왼쪽으로 돌렸을 때 약간 어지럽지 않으세요? 평소랑 비슷한 것 같아요?
2: 드니까 너무 아파요. 어지러워.
3: 어지러우시죠?
2: 네.
1: 이때 모니터에 기록된 눈동자의 떨림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청력 검사. 환자의 어지럼증이 청력 저하를 동반한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5: 최대한 작게라도 소리 나는 거 있으면 바로 눌러보세요. 웨이도 위치를 보고 맞춰드리는 거예요.
6: 고향, 동생, 건설.
1: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0: 지금 수능 청력 검사를 보면 좌측 귀의 청력이 수능 청력 역치가 한 65dB로 중등 고도 난청에 조금 심한 돌발성 난청이고요. 오른쪽을 향하는 자발안진, 그러니까 눈떨림이 있었습니다. 쿵쿵쿵쿵 하는 자발안진이 지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1: 안진은 귀의 평형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안구가 한쪽으로 튀는 증상을 말한다.
0: 돌발성 난청이랑 이 정도의 전정 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급성 뇌이염으로 진단이 돼서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랑 전정 재활 운동을 해서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1: 김복희 씨의 경우 뇌이염으로 인해 어지럼과 난청 증상이 동시에 생겼다. 뇌이염은 속귀인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만약 손상이 달팽이관에 집중될 경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 생긴다. 하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을 동시에 덮치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평형기관이 망가져 극심한 어지럼증이 시작된다.
0: 뇌이는 어떻게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 그냥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흐르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다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염증이 오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의 증상이 다 나타나서 어지럼증도 오지만 청력 저하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주로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뇌이염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성 중이염에서의 세균의 독소가 뇌까지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뇌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일주일 뒤 김복희 씨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다행히 안색이 밝다.
0: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요. 약은 다 순서대로 잘 드셨고요. 지금 어지러운 거는 좀 어떠세요?
2: 가끔씩 어지러워요.
0: 뇌이염으로 청각과 평형 기능이 다 망가졌는데 평형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김복희 씨는 먹는 약과 함께 스테로이드를 고막 안쪽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
2: 이러다가 이 상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진짜 막 무서운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때는 걱정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0: 네. 지금?
2: 지금은 치료 잘 받아서 빨리 완쾌돼야 되겠다. 네.
1: 다행히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흔히 어지럼증을 가벼운 빈혈이나 노화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무너질까? 63세 조웅남 씨의 외출은 늘 살얼음판이다.
6: 완전 비상약 갖고 다녀요, 이렇게. 비닐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렇게 너 갖고 일회용 갖고 다니고, 비상약 갖고 다니고. 멀미 스틸 비닐을 갖고 다니고. 이것도 이제 제 가방마다 들어있어요, 이게.
1: 증상이 시작된 건 1년 전. 안녕하세요. 사소한 현기증이려니 묵묵히 참고 넘기던 어느 날이었다.
6: 제가 핸드폰을 좀 보고 핸드폰 보다 창밖을 보다가 하는데 갑자기 이제 멀미가 나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버스가 달리니까 내릴 수는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누웠어요, 자리에. 자리에 누워가지고 계속 갔거든요.
1: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어지럼증.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6: 오자마자 바로 그냥 쓰러졌어요. 바로 이렇게 쓰러져갖고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구토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토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119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19를 요청을 해서 바로 119가 와서 제가 실려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겁났어요. 진짜로 겁났어요.
1: 이후에도 예고 없는 발작이 몇 차례 반복됐다.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그렇게 쓰러질 것 같고 빙글빙글 돌 때 내가 다 기억은 나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혹시 의식을 잃거나 이런 적은 없었죠?
6: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건 없었어요.
0: 조옥남님은 아무튼 오른쪽 귀에 메니에르 병이고 그리고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그래서 뭐 혈액순환제도 쓰고 이뇨제도 쓰고 여러 가지 메니에르 병약을 쓰고 용량도 올렸는데 계속 어지럼증 발작이 계속 오고 쓰러지기도 하셨잖아요.
6: 네, 심했었어요. 네.
1: 발작의 원인은 메니에르 병이었다. 사소한 어지럼증을 방치한 대가는 가혹했다.
0: 여기 지금 바깥쪽 귀고 저기...
1: 어지럼의 동반 증상으로 우측 청력은 이미 중증 고도의 난청 상태. 전정기능 검사 결과 우측 귀의 평형 기능도 저하돼 있었다. 메니에르 병은 평형기관이 망가지는 질환이다.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은 뇌림프액이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다. 이 액체가 순환이 잘 안 돼 귀 속에 과도하게 고이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전정기관이 부풀어 오른다. 이를 뇌림프 수종이라고 한다. 이 수종이 뇌의 유모세포와 신경을 압박해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긴다. 증상이 악화되면 조옥남 환자처럼 의식은 명료하지만 쓰러지기도 하는데 이를 투막힌 어지럼 발작이라고 한다.
0: 그 뇌림프액이 부풀어 오른다, 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주머니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부풀어 오르게 되면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정신경을 압박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을 압박해서 청력이 떨어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증상, 어지럼증, 청력 저하, 이명, 귀 먹먹함이 재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자꾸만 반복해서 발생하는 병이 메니에르 병입니다. 한번 생기면 보통 20분에서 길어도 12시간 안에 소실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내에 지속기간으로 그렇지만 재발적으로 오면은 메니에르 병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8: 네, 질문 듣겠습니다.
1: 조옥남 씨와 같은 중증 메니에르 병 환자에게는 어지럼 발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겐타마이신 주사 치료가 시행된다.
0: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고막 내에다가 젠타마이신이라고 하는 주사를 놓는 거를 좀 해드릴게요.
8: 안 아프게 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안 아프게 천천히 주사해드릴게요. 자, 고개를 조금만 왼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실까요?
1: 주사기를 통해 우측 고막 안쪽에 젠타마이신을 주입하면 약물이 전정기관에 도달한다. 겐타마이신은 본래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지만 뇌의 감각세포에 독성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전정기관에 도달한 겐타마이신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전정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이로써 고장난 우측의 평형 신호가 화학적으로 차단되면서 메니에르 병의 극심한 어지럼증 발작이 멈추게 된다.
0: 약간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지금 약이 들어가면서 어지러운 거는 금방 없어질 겁니다.
1: 겐타마이신 네, 주사의 경우 어지럼증 치료 효과는 90%에 달한다. 반면 네. 부작용으로 청력이 손상될 수 있어 치료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0: 네, 일단 주사는 다 놔드렸고요. 잠깐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제가 눈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 하지만 조옥남 씨는 이미 우측 청력이 손상된 데다 어지럼 발작까지 동반된 상태. 중증 메니에르 병 환자에게는 효과적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0: 투막힌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한테는 정말 내가 의식은 멀쩡한데

0: 우욱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공포감을 줍니다. 실제로 투막힌 발작이 오면서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2차적인 외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발작이 예고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위험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이 투막힌 발작이 오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막힌 발작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단순한 현기증부터 벼락처럼 닥치는 발작까지 어지럼증의 모습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그 원인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많은 어지럼증 원인 질환 중 2위는 앞서 본 메니에르병, 그리고 1위는 이석증이다. 잠자리에 눕거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다는 60세 김지연 씨.
0: 그 잠은 좀잘 주무셨어요?
2: 잠을 자기는 자는데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 깨달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0: 일단 이번에 어지럼증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아침에 이제 눈을 떴더니 이렇게 돌아서 천장이 막 돌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고. 그랬는데 그 어지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구토 느낌이 나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병원 가야겠다.
1: 고개를 꺾자 환자의 눈동자가 한쪽으로 빠르게 흔들린다. 안진이다.
0: 님은 뒤쪽 방골이관에 있는 오른쪽의 뒤쪽 방골이관의 이석증이거든요.
1: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귀 속에 전정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회전을 느끼는 방골이관과 수직과 수평 움직임을 느끼는 이석기관이 자리한다. 이석기관에는 먼지만한 작은 돌들이 수십만 개 붙어 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돌들이 바로 이석이다. 이석이 떨어져 나와 반골이관 안으로 흘러들면 형형을 담당하는 감각세포를 자극한다. 그 순간 어지럼증이 시작된다. 이석증은 특히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 지속 시간은 길어야 1분 안팎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석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5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0: 간혹 이제 더 이석이 잘 떨어지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대표적으로 노화입니다. 우리가 이석기관의 이석은 그 이석기관 안에 그 돌들이 어떤 단백질 필라멘트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필라멘트도 약해지고 이석 자체도 금이 가고 퇴화가 일어나서 더 잘 떨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더 잘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두부 외상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또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자분들이 남성보다 이석증이 두 배 이상 더 많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 호르몬이나 또 여자분들이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기는 것이 이석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1: 치료는 반골이관 속 이석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를 이석 치환술이라고 한다.
0: 이게 일반 시몬트 매뉴버라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게 머리가 침대 아래로 좀 내려가도록 그렇게 돌리는 거라 눈 크게 떠보세요. 예, 좋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자, 이제 옆으로 누울 거예요. 하나, 둘, 셋. 눈은 크게 뜨고 계시고, 어지러우면 말씀하세요. 조금씩 어지러워지죠, 지금. 네, 지금 좀 돌고 있네요.
1: 먼저 앉은 반응을 살펴 이석이 어느 관에 있는지 찾아낸다. 위치가 확인되면 환자의 고개를 돌려 몸을 강하게 옆으로 눕힌다. 중력을 따라 이석을 반고리관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심하게 요동치던 눈동자가 서서히 멈추면 빠져나온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신호다.
0: 지금 어지러운 거 있으세요?
2: 괜찮은 것
0: 이석 돌은 정말 97%다이 치료로 좋아져요. 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네. 경과는 앞으로 한 일주일 지켜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1: 김지연 씨는 간단한 치료만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노화가 부른 어지럼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년째 보청기를 착용 중인 80세 박승학 씨.
3: 대화할 때큰 소리를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4: 네, 큰 소리를 해야 알아들어요.
3: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리세요?
4: 그러시길 조그맣게 하는 거안 들려야
3: 청력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4: 예.
3: 보청기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4: 보청기 지금 5년 됐어요.
1: 노화가 아사간 건 청력뿐만이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었다.
3: 비틀비틀거리죠, 그러는 거예요?
4: 네, 그 정도요. 앉았다 일어날 적에 몇 발짝 뛸 동안은 어지러워요.
1: 얼마 전엔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 어지럼증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4: 이렇게 비틀거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잠깐 그래요. 어지러운 게.
1: 나이가 들면 다이 정도는 어지럽겠거니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걸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0: 네, 환자분이 어지러운 게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셨다는 거죠?
4: 네.
0: 그 8개월 동안 어지러운 게 많이 심할 때가 주로 어떨 때세요?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움직임을 할 때가 어지러운 게 많이 심하세요?
4: 화장실 가서 이제 일 보고 일어날 적에 하고, 앉았다 일어날 적에. 그리고 섰다가 아니 움직일 적에가 제일 힘들고 어지러워요.
0: 한 50%, 60%예요, 청력은. 그리고 평형은 한80% 정도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노화에 의해서 청력도 떨어지고 평형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귀 속에 있는 두 가지 감각 기능이 소리를 듣는 것과 균형을 잡는 건데 균형을 잡는 것도 그 정도는 떨어져서 만성적인 어지러움이 있으신 겁니다.
4: 그래요?
1: 박승학 씨의 진단명은 노화성 전정병증.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과는 다르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중심을 잡기 힘들다. 나이가 들면 귓속 전정기관에도 노화가 찾아온다. 전정기관으로 향하는 미세혈관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평형을 감지하는 기능도 조금씩 떨어진다. 무엇보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전정감각세포가 급격히 감소한다. 세포가 줄어든 만큼 신경의 반응도 갈수록 느려진다. 그 결과 눈과 발끝이 보내는 신호는 정상인데 특히 귀에서 오는 평형 신호가 부족해진다. 뇌가 신호 처리에 혼란을 겪으며 어지럼증과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다.
0: 노인성 전정병증은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이런 빙글빙글 도는 현운보다는 내가 자세를 유지하는 데좀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질 것 같거나.

0: 나 비틀비틀하는 느낌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균형을 못 잡고 실제로 쓰러지게 되면 뭐 척추가 골절된다든지 고관절이 골절된다든지 이런 2차적인 골절이 생기게 되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까 안 쓰면 전전 기능은 더 퇴화가 되고 약화되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잡는 건더 약화가 돼서 사실은 잘못하면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전정병증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또 전정 재활 운동을 해서 그러한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운동법도 다시 알려드릴 텐데, 아까 벽을 이렇게 보시고 서서 발은 붙여 보시고 균형을 한번 잡아보시는데 집에서는 그냥 맨발로 하세요. 아니면 양말만 신고
1: 노화로 전정 기능이
0: 손 잡아보시고
1: 약해졌다면
0: 눈 감고
1: 다른
0: 이렇게
1: 감각을
0: 잡아보시면
1: 키우면 된다. 눈과
0: 이렇게
1: 발끝의
0: 해야
1: 감각을
0: 되겠어요.
1: 훈련해 뇌가 스스로 균형을 찾게 만드는 것.
0: 눈 떠보시고
1: 바로
0: 1분
1: 전정
0: 해봐라고
1: 재활
0: 제가 그냥
1: 운동이다.
0: 주시면 되는데 하다가 내가 넘어질 것 같아.
1: 박승학 씨는 서재영 교수에게 배운 재활 운동법을 매일 집에서 실천하고 있다. 먼저 고개는 고정한 채두 개의 표적을 눈으로만 번갈아 보는 훈련이다.
2: 이거 하고 나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3: 물론 기분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하고 했는데 좀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1: 이어서 한 발로 균형 잡기.
3: 이게 3초인가 몇 초인가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1: 마지막은
3: 요게 제일 어려워요.
1: 양발을 앞뒤로 붙이고 걷는 훈련이다. 처음엔 휘청거려도 꾸준히 반복하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나이 탓이겠거니 가볍게 넘기기 쉬운 노년기 어지럼증. 그 무관심이 병을 키우기도 한다. 실제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그렇다면 노년기 어지럼증을 의심할 만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 노인 어르신 분들이 아무래도 심혈관계가 좀더 약화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기립성 어지럼증도 어르신 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한 어지럼증도 노인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르신분들일수록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더 유발이 될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이 이제 여러 계열이 있는데 이제 특정 계열의 약들은 기립성 어지럼증이 더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전립선 비대증 약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도 기립성 어지럼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속 만성적인 어지럼이 있는데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고 다 정상이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먹는 여러 가지 약들 때문에 어지러운 건 아닌지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 어지럼이어도 그 원인은 귀를 넘어 뇌의 문제일 수 있다. 핑 도는 어지럼에 구토까지 겹친 김법현 씨.
4: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 그대로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속이 메스꺼운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지럽네? 라고, 뭐,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한 2시간, 뭐, 3시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속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강도도 너무 세서, 앉아있는데도 진짜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보통 너무, 이거는 평상시랑 너무 다른다고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1: 김법현 씨는 먼저 귀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정기능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5: 최근 몇 달 동안 좀 발생을 했고 이번에 진짜 증상이 좀 너무 심했어요.
0: 몇 달 동안 어지럼증은 한 몇 번이나 생겼던 것 같아요.
5: 근래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있었고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지금 이런 좀 상태.
0: 전정신경 전정기능검사 또 네. 오늘 시행을 하셨는데 네, 이것들은 모두 다 정상이세요.
1: 김법현 씨의 귀 속 평형기관은 지극히 정상이다. 청력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귀가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5: 여기 약간 편두통처럼 왼쪽이 좀 묵직하고 그랬거든요. 어지럼증이 좀 나아지면서 두통이 심해졌어요.
0: 과거에도 두통이 좀 있었나요? 혹시 편두통 같은 게 있었나요?
5: 제가 10대 때 편두통이 좀 심했었고 그래서 약을 한 3년가량 먹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호전이 돼서 그냥 간헐적으로 있을 때 진통제만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뭐 근래 조금 업무도 좀 많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심해졌어요.
1: 남은 가능성은 뇌질환. 곧바로 신경과 협진이 진행됐다.
6: 예전에 만성 편두통으로 진료 보셨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머리 그러니까 두통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같이 좀 이렇게 동반이 되셨던가요?
5: 기억을 해보면 어지럼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구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뭐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어지러우니까 뭐 오바이트까지 하지 않았나.
6: 이제 편두통 중에서도 이제 어지럼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전정 편두통이라고 하긴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통증 없이도 어지러움증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진단하는 거에 임상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1: 사람이 많은 곳이나 강한 조명 아래서 빛과 소리에 유독 예민해지고 어지러움증이 악화된다. 과민해진 뇌신경이 일으키는 병, 전정 편두통이다. 우리 뇌에는 통증을 관장하는 3차 신경과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이 있다. 어떤 요인으로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편두통 유발 물질인 CGRP가 다량 분비된다. 이 물질이 인접한 전정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예민해진 뇌는 사소한 자극에도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전정 편두통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6: 뭐 전정 편두통 자체에 대한 치료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습관 개선. 이거 뭐 모든 이제 그 편두통 두통 환자분들한테 이제 유용한 평상시에 이제 뭐 어쨌든 유발할 만한 요인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약물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고 급성 이제 편두통 또는 이제 어지럼 저정 편두통 같은 게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때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들이 있고요.
1: 김법현 씨는 기존 약물에 새로운 주사 치료를 더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표적 항체 주사다. 이 주사는 전정 편두통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편두통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원리다. 체내로 유입된 항체 약물은 뇌신경 주변에 분비된 편두통 유발 물질 CGRP만을 표적으로 삼는다. 항체가 CGRP와 먼저 결합해 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3차 신경과 전정 신경에 닿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과민해진 뇌신경은 안정을 되찾으며 두통과 어지럼증도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0: 전정 편두통 환자들은 그러니까 뇌가 예민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민한 뇌를 자극하는 다른 감각 신호가 오면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트리거가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되게 유명한 것으로는 음식 중에서는 뭐 와인이 많이 유발을 하고 뭐 굉장히 MSG가 많거나 하는 음식들이 유발을 하고 빛과 큰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유발을 하는데 전정편두통 환자분들한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오는 일기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지나다 보면은 아 나한테 트리거가 되는 인자가 뭔지를 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다. 예고 없이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어지럼증도 있다.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78세 조영철 씨.
7: 핑 돌아서 그 몸의 중심이 안 잡히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그래서 아프면 입원을 했으면 입원을 했지 응급실에를 달려온 적은 없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 누군가 부축하지 않고는 한 발 내딛기도 힘들다. 갑자기 닥친 어지럼증, 혹시 뇌졸중 같은 심각한 뇌질환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0: 일단 뇌에 대해서는 응급학과에서 CT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MRI도 간단한 MRI는 좀 찍어봐서 급성 뇌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나 이런 문제는 없긴 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이게 내 느낌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라는 건 어떤 느낌이셨어요?
7: 이
0: 중에서? 예.
7: 몸이 흔들려가지고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었었어요. 그게 제일
0: 몸이 흔들리는데 혹시 왼쪽, 오른쪽,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7: 아,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흔들렸다, 이쪽으로도 흔들렸다 그랬어요.
0: 네, 손가락을 따라와 보십시오.
1: 먼저 간단한 안진검사를 시행한다.
0: 네. 목에 힘을 빼보세요. 제가 머리를 좀 흔들어 볼 겁니다. 목에 힘 빼보세요. 눈 떠보세요. 예, 지금 잠깐 눈 떠보세요. 지금 중요하거든요.
1: 머리를 흔든 직후 안진을 관찰해 양쪽 귀 평형 기능의 불균형 상태를 확인한다.
0: 지금 눈동자가 좀 튀는 안진이 있으세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관찰이 안 되는데 머리를 흔들면 좀 안진이 관찰이 되는데요. 자, 지금 한번 눈을 떠보세요. 지금 보좌분 혹시 보이시는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팡팡팡팡 뛰는 게 좀 보였었는데
1: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정기능 검사가 진행된다.
8: 네, 양쪽 귀에다가 찬물이랑 더운 물 한 번씩 넣을 거예요. 귀에다가 물을 넣고 나면 일시적으로 어지러운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1: 온도 안진 검사. 귀 속에 자극을 주어 인위적으로 현기증을 만들어내는 검사다. 양쪽 평형기관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건강한 귀는 자극에 반응해 눈동자가 요동치지만 조영철 씨의 왼쪽 귀를 자극했을 땐 떨림이 거의 없었다.
8: 검사는 다 하셨고 지금 약간 어지러우셔서 눈 감고 좀 쉬고 계세요.
7: 손상 여긴 사람은 이 검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가 없는데 어지러운 사람은 거의
1: 조영철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0: 그리고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하는 거에서도 다 일관되게 왼쪽 귀의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예, 지금 만약 그렇게 돌린다면 고개를 빠르게 왼쪽으로 돌릴 때랑 오른쪽으로 돌릴 때랑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오른쪽은 문제가 없을 거고 왼쪽으로 할 때는 좀 더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온도 안진 검사에서는 왼쪽 귀가 100% 방귀관 마비 소견을 보였었고요.
1: 왼쪽 전정기관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0: 그래서 전정신경염의 초기 또는 이제 아급성기라고 하는데 얼마 안 지났을 때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1: 우리 귀 속에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인지하는 전정기관이 있다.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수집된 평형감각 정보는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다. 하지만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뇌로 가는 평형신호에 오류가 생기면서 심한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를 전정신경염이라고 한다.
0: 전정신경염의 원인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 전정기관, 평형기관은 양쪽 귀에서 오는 신호가 계속 뇌로 같이 전달이 돼야 균형을 잡고 있는 건데 전정신경염이 와서 한쪽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불균형 때문에 계속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어떠세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막 고열, 몸살,

0: 그럴만해지죠. 전정신경염도 이제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극심한 어지러움이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어지럼증이 감소됩니다.
1: 조영철 씨는 약물치료와 함께 전정재활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어지럽다고 누워만 있으면 병을 키울 뿐 재활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0: 전정재활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정재활은 만성적으로 어지러운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이 호전될 수 있도록 집에서 시간을 내서 수시로 하는 운동법이고요. 첫 번째는 눈으로 하는 운동에 몇 가지가 있는데, 두 팔을 뻗어서 한 45도, 각각 45도 정도로 뻗고요.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만요. 그다음 이번에는 손을 위아래로, 고개는 정면을 보고 눈만 위아래,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번엔 발을 앞뒤로 일직선으로 하고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으신 다음에 눈을 감고 20초 동안 유지하시면 됩니다. 발을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는 거예요. 발을 앞꿈치, 뒤꿈치를 붙여서 천천히 균형을 잡고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보행 운동 두 가지는 편안하게 걸으면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건데, 좌우를 두리번 수평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걷기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에 한번 더, 그래서 하루에 한네번 정도를 10분씩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면 점점 어지럼증이 감소되고 내가 균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1: 어지럼증은 결코 이겨내지 못할 병이 아니다. 정확한 검사로 원인을 찾아내고 나에게 맞는 치료를 더하고 끈질긴 재활을 이어가는 과정. 그 곁엔 늘 함께하는 의료진이 있다.
0: 우리가 막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면 사실 주변 분들은 내가 너무 어지럽고 힘든데 뭐 MRI나 CT를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러면 너는 뇌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근데 나는 정말 나 혼자만 외롭고 힘들게 어지럼증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지러운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지러워하는 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치료하면 어지럼증으로 나아질 수 있고 건강한 백세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2: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3: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봐도 갈 것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4: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5: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4: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0: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사로잡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며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2: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1: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1: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5: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1: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7: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에 Let's go. Let's travel the world. 불구에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Pack up your bags, all set to fly. Wheels up to somewhere. 야, 진짜 멋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0: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3: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요리 초보자들도 문제없이 척척. 임미자의 친절한 반찬 레시피. 밥맛을 돋우고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완소 반찬. 아삭아삭 콩나물 씹는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콩나물 잡채부터 당장 팔아도 손색 없는 황금 반찬 레시피. 무조림에 멸치를 넣어 두 배 더 맛있는 지리멸 무조림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체육비 귀염둥이 광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5: 네. 선생님. 네. 이 만만하게 식탁 위에 많이 올리는 콩나물. 네. 자, 오늘 요리 보니까 이 콩나물 한 봉지로 일품 요리도 가능하던데. 네. 이 콩나물 잡채 재료를 한번 볼까요?
6: 네. 콩나물하고요. 네. 당면? 네. 부추? 예.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5: 어, 아주 간단하네요. 네. 이 잡채는요, 근데 양념도 네. 은근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 이 양념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6: 오늘 진간장에다가 예. 고춧가루를 넣어서 예. 좀 약간 칼칼, 오. 그다음에 개운하게 이런 오. 양념을 준비했어요.
5: 느끼하지 않고 칼칼하고 네. 개운하게. 네. 그리고 이 잡채하면 네.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볶고 무치고 복잡한데요. 오늘만은 쉽고 맛있는 잡채가 될 것 같아요.
6: 맞아요.
5: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까요? 자, 콩나물 잡채 이제 시작해볼 텐데요. 네. 선생님,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6: 자, 콩나물을 사오셔서 예. 만약에 콩나물이 뿌리가 너무 예. 길다. 예. 그러면 약간 다듬어주시면 되는데 예.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요.
5: 그렇죠.
6: 네네. 또 콩나물 뿌리에 좋은 게 많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주 길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예. 이대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면을 네. 잡채니까 당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불려놓은 거예요. 광희 씨 손톱을 한번 이렇게 눌러서 네. 손톱이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네? 이런 정도면 다 불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 아, 요렇게, 아, 요 정도? 네네, 네. 이렇게 끊어질 정도 살짝.
6: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추가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부추는 여기에 이제 어울려져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길면은 먹기가 네. 불편해요. 네. 그래서 끝부분 요거는 이제 탁 잘라버리고, 네. 한 몇 센치가 좋냐면은 한 3cm?
5: 3cm?
6: 네, 한 2, 3cm 이런 정도로. 예. 네,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집기 편할 정도로 이렇게 딱 썰어주시면 돼요.
5: 예. 요번 주에 우리 몸에 좋은 부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6: 맞아요. 그동안 못 드셨던 것을 예. 이번에 다 드시면 돼요.
5: 그러게요. 네.
6: 자, 요렇게 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5: 잠깐만요. 지금 잡채하는데 네. 벌써 우리 양념 준비하는 거예요?
6: 네네.
5: 아, 사실 잡채하면 뭐 재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일일이 다 하나씩 볶아야 되는데.
6: 네. 우와. 오늘은 그거 있잖아요. 예. 팬 하나로 다 끝낸다. 그걸 뭐라 그러죠?
5: 그런 말이.
6: 원팬인가? 원팬. 원,

0: 원펜 피니쉬.
1: 그렇지, 그렇지.
0: 맞나요?
1: 피니쉬.
0: 한 편하게 끝낸다.
1: 네네.
0: 자, 그러면 일단 재료 손질 다 됐고요.
1: 네.
0: 양념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1: 네, 섞기만 하면 돼요, 이제. 볼 하나 주시면 섞을게요.
0: 근데 선생님, 네. 이 잡채 하면서 항상 또 우리가 너무 늦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예. 늦게 하면 많이 못 먹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간장,
0: 예.
1: 진간장이에요.
0: 예.
1: 자,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잡채예요.
0: 전 좋아해요.
1: 그래서 약간 예. 칼칼하면서도 반찬 같은데 왠지 반찬이 아닌 듯한.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좀 불려놓는 거죠.
0: 저는 늘 원했었거든요. 잡채가 뭔가 좀 칼칼하고
1: 네.
0: 느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설탕도 좀 넣고
0: 예.
1: 잘 섞어요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굴소스가 조금 더 들어가면요
0: 예?
1: 더 맛있어요.
0: 더 감칠맛 날 것 같아요.
1: 네네. 그래서 굴소스도 좀 넣고
0: 그리고요.
1: 네,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도 좀 넣어요.
0: 참기름 넣고.
1: 네. 참기름은 나중에 남겨놨다가
0: 예.
1: 나중에 마지막에
0: 네.
1: 휙 뿌리셔도 돼요.
0: 마지막에
1: 네, 조금 반만 넣고 남겨놨다가
0: 예.
1: 그다음에 요건 또 뭘 것 같아요? 아까 맞추셨는데
0: 이거 맛술이에요.
1: 맛술이에요?
0: 네. 이 맛술은 네. 아, 콩나물 때문에 들어가나?
1: 맛술이 약간 좀 그 콩나물의 맛. 그 잘못 왜 비릿한 맛
0: 아, 맞아요.
1: 그것도 조금 제거하기도 하고
0: 예.
1: 약간 또 저 단맛도 조금 있잖아요.
0: 맞아요.
1: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통깨는
0: 네.
1: 지금 그냥 조금만 넣고요. 마지막에
0: 네.
1: 또 뿌리는 쓰도록 할게요.
0: 마무리할 때 또.
1: 네네네. 그래서 이걸 잘 섞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필요하고
0: 예.
1: 나머지는 안 필요하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조금 뿌려야 되니까 조금 주시면 더 좋고요.
0: 예.
1: 이제 한번 원팬으로 가볼까요? 제가 다 써버렸어요.
0: 예, 제가 또 준비를 해놓을게요.
1: 네.
0: 아니 벌써 이게 잡채를 만들 준비가 끝났어요.
1: 네, 자 그러면
0: 가볼까요?
1: 네, 일로 오셔가지고
0: 본격적으로
1: 네, 맨 잡채를. 처음에 불린 당면을 여기다 깔아주는 거예요.
0: 네.
1: 이제 불리기만 했지만 이건 이제 익혀야 되니까.
0: 우와.
1: 그리고 자 콩나물.
0: 예.
1: 자 콩나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0: 아 잡채랑 같이 해요? 따로 하는 게
1: 네네네.
0: 아니라?
1: 네, 네, 우리 아까 원팬?
0: 원팬이요.
1: 원팬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양념 아까 섞어놨잖아요.
0: 예, 이것도
1: 이걸
0: 지금
1: 여기다가 이렇게 다 뿌리는 거예요. 이제.
0: 아 지금 잡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1: 네, 네. 이게 이제 끓으면서 양념이 스며들어야 되고 아까 왜 물 넣으려고 한 거 이것도 물 좀 또 여기다 헹궈가지고.
0: 아 요즘 요즘 뭐 물론 바쁘다 현대 사회 저 뭐 빨리 네. 돌아가는 사회이긴 하지만
1: 네.
0: 이렇게 순식간에.
1: 순식간에.
0: 다 이렇게 넣고 해도 되는 거예요?
1: 네, 네, 네. 정말 간단해요. 그냥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하면 또 일품 요리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불을 켜볼게요.
0: 예? 지금 여러분 저희가 준비했던 재료들 이 깨하고 참기름하고 부추 말고는 다 들어갔어요.
1: 네.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꼭 덮어야지 그 콩나물의 그 비린내 있잖아요.
0: 예?
1: 그게 이제 나가면 이제 안 느껴지네. 그럼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0: 콩나물
1: 네.
0: 비린내가.
1: 네.
0: 자, 불 세기는 어느 정도로?
1: 불은 이제 중간 불 정도가 좋겠어요. 왜냐면
0: 예?
1: 물량이 거의 조금이잖아.
0: 맞아요.
1: 반컵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센 불에 하면 익기도 전에 탈버릴 수가 있으니까.
0: 예?
1: 그래서 불은 중간 불 정도 해서 뚜껑을 또 덮고.
0: 예.
1: 콩나물은 익는데 한 2분, 2, 3분?
0: 오.
1: 그런
0: 2, 3분 사이로.
1: 네.
0: 알겠습니다. 한번 익혀볼게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지금 저희가 재료를 넣은 후로
1: 네.
0: 2분 30분도 지났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걱정했던 그 콩나물 비릿한 향 안 나고 맛있는 네. 향만 나요.
1: 짜잔, 짜잔.
0: 우와, 우와. 우와.
1: 자, 이렇게 이제 됐잖아, 그죠?
0: 얘 하나도 안 타고
1: 네.
0: 당면이 다 익었어요.
1: 당면이 다 익어줘야 돼. 이게 지금 밑에 당면을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0: 예.
1: 훌훌 털어주시면 되거든요.
0: 우와.
1: 자, 이렇게 훌훌 털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통깨, 참기름
0: 부추 예?
1: 넣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제.
0: 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콩나물도 우리가 네. 좋아하는 그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끔
1: 네, 네.
0: 잘 익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국물이 잡채니까 국물이 하나도 바닥에 없도록
0: 예.
1: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거든요.
0: 그게 중요하거든요.
1: 맞아요. 자, 그러면은 곧 이제 참기름을 확 부어주실래요?
0: 네.
1: 그다음에 통깨도 확 부어주시고.
0: 다 부어요?
1: 네, 네. 아, 좀 많네요.
0: 예, 좀
1: 남겨주실래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부추도 넣어주세요.
0: 그럴까요?
1: 네.
0: 아, 부추는 거의
1: 다 됐어요.
0: 딱 내기 직전에. 우와.
1: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추는 꼭
0: 예.
1: 숨이 많이 안 죽어도 괜찮아요.
0: 네.
1: 이 열에 의해서 저기 하면 되니까 이런 정도로 뒤적뒤적 뒤적. 뒤적, 뒤적.

0: 아시죠? 진짜 그리고 불 끄시면 돼요.
1: 이렇게 금세 만들어질 줄이야.
0: 담기만 하면 돼요.
1: 자, 그럼 선생님 맛있는 콩나물 잡채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가겠습니다.
1: 네. 자. 와,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삭아삭한 콩나물을.
1: 야, 저희 엄마 사실 콩나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0: 진짜요?
1: 근데 뭐 재료 뭐 이것저것 하나씩 다 뽑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시는데. 지금은 또 참기름이 콩나물하고 당면을 코팅해줘서 아주 그냥 윤기가 흐르면서 고소하게.
0: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그 냉동을 좀 했다가 또 먹어봤거든요.
1: 예?
0: 그래도 나쁘지는 않던데요.
1: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반찬으로 드셔도 좋지만 밥에 올려서
0: 맞아요.
1: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덮밥같이.
1: 예.
0: 그 콩나물, 잡채, 덮밥.
1: 예.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부추가 좀 살아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미리 넣게 되면 부추가 너무 숨이 죽어서 약간 그 이렇게 좀 뭐랄까
1: 부추 특유의 식감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꼭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는 거 깨서 네. 이렇게 위에다 살살 한번 뿌려봐 주실래요?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콩나물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 잡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콩나물은 뿌리를 제거하고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진간장, 고춧가루, 설탕, 굴소스, 참기름, 맛술,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불린 당면, 콩나물, 양념, 물을 넣어 뚜껑을 덮고 중불에 3분 정도 익혀주세요. 여기에 참기름, 통깨,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부추는 숨이 빨리 죽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넣어 여열에 익히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콩나물 잡채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지리멸 무조림,
0: 네.
1: 지리멸치, 무 모두 일당백하는 재료들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건 그냥 밥도둑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너무 궁금한데요. 재료를 볼까요?
0: 네. 무를 준비했는데 요즘같이 여름일 때는 좀 네. 파란 무를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다시마하고 지리멸,
1: 네.
0: 그다음에 이렇게 고추 준비했어요.
1: 자, 그리고 선생님, 이 네. 조림, 무조림의 포인트는 양념일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양념에 뭐가 들어갈까요?
0: 그래서 이렇게 멸치에 좀 약간 비린맛
1: 예.
0: 좀 제거하기 위해서 다진 생강하고 다진 마늘 그 외에 이제 양념을 준비했어요.
1: 오, 향채소에 양계산맥,
0: 네.
1: 또 마늘과 생강을 준비하셨네요.
0: 네.
1: 자, 마땅한 반찬이 없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0: 네.
1: 먼저 오늘 무조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0: 네.
1: 무가 주인공이잖아요.
0: 맞아요.
1: 무는 아까 푸른 네. 부분을 사용하셨다고요?
0: 왜냐하면 여름에는 무가 가을 무보다는 좀 약간 조직이 좀 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 약간 무르죠, 그렇죠?
0: 네네. 그래서 파란 부분 쪽이 좀 더 단맛도 약간 더 있고 해서 네. 이걸 준비했거든요.
1: 네.
0: 이걸 이제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제 반을 나눠서.
1: 예.
0: 자, 껍질을 조금 벗기고.
1: 선생님, 껍질째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네.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0: 껍질째 사용해도 좋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여름 무라서 제가 오늘 껍질을 벗겼는데, 껍질을, 왜냐면 양념이 좀 더 빨리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왜냐면 껍질이 있으면 더 네. 맛은 있는데,
1: 겉도는 것 같더라고요, 양념이, 네. 껍질 쪽은.
0: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뭐랄까, 나박나박 썬다 그럴까요?
1: 나박 썰기.
0: 나박나박, 요렇게 이제 썰어보도록 할게요.
1: 근데 선생님, 무는 언제 네.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무를 언제 먹어도 저도 개인적으로 무 좋아해요.
1: 저도 이, 왜 무조림은, 딱히 무조림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생선 먹을 때 조린다거나.
0: 맞아요, 맞아요.
1: 항상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아, 무조림은 따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서 오늘은 무가 주인공이에요.
1: 예.
0: 자, 요렇게 이제 좀 나박나박 요렇게 먹기 좋게
1: 네.
0: 썰어주시면 돼요. 자, 썰어서 이렇게 딱 담아놓고요.
1: 네.
0: 자, 요것도 너무 기니까 마늘 좀 자르고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1: 물론 이제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서 드시면 네.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마 조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0: 네, 조리는데 오래 걸려서 오늘은 요렇게 썰었는데 예?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조려도 예. 맛있어요.
1: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 좀 큼지막하게 써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요렇게 썰어가지고 예. 요거를 이제 같이 먹어야 될 다시마도 요런 예? 크기로 썰라고 해요. 오. 그래서 다시마도 먹고 예? 무도 먹고.
1: 맞아요. 아까워요.
0: 맛있어요.
1: 몸에도 좋고요. 그렇죠?
0: 그래서 무랑 비슷한 크기대로 요렇게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오. 근데 얘가 이제 졸이다 보면 약간 좀 부으니까 예. 자를 때
1: 작게.
0: 무보다는 좀 작게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여기 한번 놓고 잘라볼까요? 네. 그러면 예.
0: 네. 자, 요렇게 이제. 아. 요렇게. 얘가 이제 다시마가. 예.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젖은 행주로 좀 닦아줘야 되잖아요. 예. 이게 닦았는데 약간 마르니까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1: 이게 분명히 커질 거예요. 물을 머금으면.
0: 맞아요.
1: 그래서 크기를 좀 맞춰봤습니다.
0: 그럼 비슷한 크기가 네.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딱 했어요.
1: 네.
0: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마랑 물 넣고 같이 이제 끓여보도록 할게요.
1: 예, 한번 네.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혹시나 좋아하지 않는 그 무의 특유의 네. 냄새 날 때, 무 특유의 냄새 날 때는 한번 삶아준다.
0: 맞아, 맞아. 자, 이렇게 무를 넣고요.
1: 아, 한번 데쳐주는 거죠?
0: 네, 데치는 거죠. 삶는 건 오래 하는 네, 거니까. 네. 이게 다시마도 넣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1: 물을 넣고.
0: 네, 물을 이렇게 넣고요. 물을 세게 해가지고. 예. 무가 지금 하얀 색깔인데 예. 익으면 무가 약간 투명해져요.
1: 맞아요.
0: 그렇게 약간 살캉하다 그럴까요?
1: 네.
0: 그런 정도로 익히는 거니까 한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5분,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1: 10분.
0: 네.
1: 자, 그럼 좀 익혀볼까요?
0: 네.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에 네. 요거만 하는 거 지리멸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네. 지리멸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한번 볶아서 쓰면은 더 네. 고소해요.
1: 그렇죠. 더 깔끔하겠죠.
0: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볶아볼까요?
1: 옆에서 한번 볶아보죠.
0: 기름 두르지 않고 요걸 넣고.
1: 맞아요. 이거 지리멸은 항상 냉동실에 보관하기 때문에 눅눅할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도록 하고요.
1: 네. 사실 이 지리멸도 네. 반찬으로는 정말 최고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요것만 따로 하는데 오늘은 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조림을 하게 되면은
1: 네.
0: 자, 애들은 또 이렇게 그 멸치만 먹으려면 잘 안 먹잖아요.
1: 맞아요. 끼워 넣어야 돼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서 여기다 밥 말아 먹어도 괜찮아요. 밥
1: 그렇죠.
0: 비벼 먹는
1: 맞아요.
0: 것도.
1: 맞아요. 조림은.
0: 네. 자, 여기 지금 약간 노릇노릇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1: 예?
0: 이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아까는 누글누글했었는데
1: 이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해줘도 괜찮아요. 예?
1: 자,
0: 다시 여기다 담아볼게요.
1: 여기 담아볼까요?
0: 네.
1: 자, 담아볼게요.
0: 자, 일단은. 자, 유리볼로 슉 꼬린 시켜야 되는데, 옆으로서 꽝 나갈게. 두 마리가 이탈했어요.
1: 자, 이렇게 네. 지리멸을 볶아봤습니다.
0: 네.
1: 이 다음에는 네. 양념을 만들어 봐야 되나요?
0: 네네. 네.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1: 예. 자, 또 이 조림은 양념장이 네. 제일 중요하죠.
0: 맞아요. 이렇게. 간장,
1: 네.
0: 그다음에 굴소스,
1: 굴소스
0: 조림 양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조림장도 시중에 많이 또 조림 간장을 팔기도 하는데
1: 네.
0: 다진 마늘도 넣고
1: 마늘 넣고
0: 네, 다진 생강이 들어갔어요.
1: 사실 생강이 네.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고 향도 좀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0: 그래도 물엿하고 참기름 통깨는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1: 마지막에?
0: 네.
1: 이거 마지막에 넣는 이유 있나요?
0: 왜냐하면 여름 무가 가을보다는 좀 단맛이 덜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무를 가을 무 같은 느낌이 들도록.
1: 조림장은 조림은 네. 또 달큰한 맛이 살짝 있어요.
0: 네. 그리고 또 윤기도 좀 나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윤기도 내고 맛도 올리고.
1: 네.
0: 그래서 요 양념을 이렇게 잘 섞었어요.
1: 자.
0: 우리가 이제 무를 익히고 있는데 무가 살캉한지 한번 가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자. 재료 준비가 다 됐고요. 자, 무가 살캉해서, 우와!
0: 우와.
1: 진짜 투명해졌어요.
0: 네, 투명해졌잖아, 그죠?
1: 예.
0: 요렇게. 요렇게 투명해지면은.
1: 예?
0: 이때 이제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돼요.
1: 이때. 네.
0: 이때 이제 양념장 요걸 섞어놓은 걸 넣고. 또 이걸 이제 헹궈야지, 그죠? 그렇죠. 알뜰하게.
1: 그리고 다시마에서도 우리 맛있는
0: 맛도 맛이 나오고.
1: 불어 나와서 향도 좋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다시마가 크면은 예. 걔는 이제 제외시키고 먹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썰면은 또 같이 집어 드시게 되니까 또 다시마가 쫄깃쫄깃해요.
1: 씹는 식감도 좋고요.
0: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요렇게 해서 요거를 양념이 스며들도록 졸여주는 거예요. 지금 무가 약간 하얀 색깔이잖아요.
1: 그쵸.
0: 이 양념이 들어가서 약간 갈색?
1: 갈색?
0: 네, 갈색 정도가 되도록 예? 요거를 이제 졸여주시면 되거든요.
1: 자, 이거 뚜껑을 열고 졸이나요?
0: 아니요, 뚜껑을 좀 닫으면 빨리 졸여지니까. 오. 하고 이제 멸치는 예.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1: 이것도요?
0: 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같이 넣고 졸이면 멸치도 약간 짠맛이 있잖아요.
1: 맞아요. 염분기를 갖고
0: 그래서
1: 있어요.
0: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짭조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예? 마지막에 넣고 이제 섞어주는 정도로만 어, 해도 괜찮아요.
1: 좀 식감도 살리고자.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몇 번 정도 두면 양념이 네. 잘 뵐까요? 잘 아, 졸여질까요?
0: 이렇게 하면은
1: 지금 이 정도 양이면
0: 제 생각엔 한 10분?
1: 10분 정도?
0: 10분이나 15분 뭐 화력 차이가 약간 있기는 있겠지만 예? 한 10분, 15분 정도면 네. 어,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또 색깔이 조금 들라 그러네, 그죠?
1: 예. 네. 자, 그럼 한번 맛있게 한번 졸여볼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주 맛있게 졸여지고 있어요.
0: 색깔이 약간 무가 하였는데. 예. 지금 약간 갈색이 됐잖아요.
1: 맞아요.
0: 아, 이 정도면 다 됐구나 생각하시고. 예? 밑에 약간 물이 있더라도. 예? 괜찮아요. 그래서 맞아요. 불을 세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안 들어간 재료가 있죠. 멸치 이때 넣어야 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 물엿이 이때 또 들어가야 돼요.
1: 맞아요. 단맛도 내주고
0: 윤기도 나고.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할 때는 꼭 센 불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1: 센 불에요.
0: 네, 그다음 참기름 휙. 네.
1: 예.
0: 자 그래서 뒤적뒤적해서 이제 여기서 윤기도 내주면서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예. 이렇게 해주면 돼요.
1: 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네. 그 조림의 비주얼이 점점 갖춰가는 것 같고.
0: 네.
1: 그다음에 일단은. 그냥 조림할 때보다 더 이 뭔가 육수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 네. 밑국물에 네. 다시마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 지리 멸치도
0: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육수 낼 때 들어간 재료들이 그쵸? 들어가서 조림이 됐네요.
1: 그래서 감칠맛 나는 향하고 약간 진한 느낌이 들어요.
0: 네.
1: 정말 밥 비벼 먹기도 좋을 것 같고 덮밥처럼. 그렇죠?
0: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청양고추 예. 요거 이제 넣고요. 조림은 물이 조금 있어야 돼요.
1: 그럼요, 그럼 촉촉하게.
0: 어, 볶음은 물이 없어야 되지만 요거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통깨를 조금 이렇게 뿌리고
1: 네.
0: 끝이에요.
1: 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0: 네, 이제 불 끄도록 할게요.
1: 네.
0: 자, 갈게요.
1: 아, 정말 무조림 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오늘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냉장고에 무가 막 굴러다니네 어떡하지 이러신 분들은
1: 예.
0: 그냥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조금 남아요 항상 무가 그렇죠?
0: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네.
0: 빨간 고추는 또 위에 올리면 좀 더 예쁘잖아요.
1: 그럼요.
0: 파란 것도 하나 올리고
1: 예. 야, 선생님 이렇게 따끈한 네. 밥 위에 양념이 쏙쏙 뺀 이 무를 올려 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겠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닌 재료로
1: 네.
0: 하나가 또 한 끼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1: 그럼 너무 행복하죠.
0: 네.
1: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지리멸 무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지리멸 무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는 껍질을 벗긴 뒤 나박 썰고 다시마는 잘게 잘라줍니다. 냄비에 무, 다시마, 물을 넣고 센 불에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달군 팬에 지리 멸치를 넣어 볶아줍니다. 진간장, 굴소스,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무에 양념을 넣어 10분에서 15분 정도 졸여줍니다. 여기에 지리 멸치, 물엿,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지리멸치는 짠맛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송송 썬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지리멸 무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개운한 국물 한 숟가락에 속이 화확 풀리는 든든한 장국밥부터

0: 입맛 저격한 인기 만점 가지 된장 볶음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1: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2: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3: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2: 아, 깎아야 잘 살지.
4: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4: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4: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1: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0: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11: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10: 그냥 순백으로.
12: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13: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0: 연매출이.
13: 그랬는데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7: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존잼. 너무 재밌어요.
1: 아니면 네. 아!
2: 눈물. 물러 눈물.
1: 아!
3: 자연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
4: 마침내 마추픽추에 갑니다. 차도 타고 기차도 타고 갑니다. 웃고 울며 갔습니다. 잉카의 드라마는 예술이었어요.
5: 너무 놀라워요.
6: 살아서 이 모든 거를 볼 수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4: 먼 길을 날았어요. 비행시간 24시간.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았습니다. 리마에서 다시 안데스 산길을 따라 마추픽추까지 가는 여정. 쿠스코 인근 마을에서 출발합니다. 알 수 없는 신성함이 가득했습니다. 안데스는 길을 가렸다 내어줬다 했죠. 마추픽추를 가려면 이 도시와 만나야 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옛날 잉카 왕의 전령이 여기서 쉬어갔대요.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잉카 제국 최후의 향전도 여기서 벌어졌죠. 이젠 마추픽추행 기차를 타는 여행자들의 관문 도시.
1: 아, 옥수수. 아, 옥수수? 판토 아이 옥수수. 싱커 설레. 싱커 설레.
7: 자기 얘기도? 아니요. Usted sabe que significa 맛있어?
8: 맛있어.
7: 맛있어 es delicioso.
1: 옥수수 맛있어.
9: 정말 delicioso.
1: 근데 진짜로 많이 변했어요. 여기 길이 원래는 진짜 이런 모던한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몰라보게 보였어요. 우리 마추픽추는 안 변했길.
4: 전 10년 전에 여기에 왔었어요.
1: 페루에 오시면 어디 가야 되나요? 마추픽추를 가야 되죠. 마추픽추에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차 같은 경우에는 100불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2박 3일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저희는 천천히 풍경을 즐기면서 잉카로드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4: 여길 향해 이제 가볼까요? 우리는 신성계곡을 들렀다가 산타테레사에서 기차를 타겠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한 40분쯤 달렸을까요? 거친 안데스 봉우리들이 널찍한 협곡을 열어냅니다. 부드러운 밭들의 퍼레이드, 기름진 밭들을 살뜰히도 가꿨습니다. 전원일기의 풍경이었어요.
1: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엄청 여러 명이 모여서 발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뭐 캐고 계시지? 싶어가지고 지금 한번 내려와 봤어요. 딸기다! 이거 딸기래요. 딸기다! 어머! 딸기다!
4: 탐나죠. 먹고 싶어서 예쁘게 말을 걸어봤어요.
8: ¿Qué están haciendo?
10: Estamos limpiando.
1: 아, 여기 지금 잡초들을 뽑고 계신데요.
11: 얘네들 왜 저기다 들고 가는데?
10: Qué bonita hablas.
11: 오하 로하 남비엔. 아
4: 도와주려다가
1: 어떻게 딸기 다 먹어버리지?
11: 다시 봤어.
4: 페루에선 너무 귀한 딸기 쫓겨나나 했는데.
1: 어 시시시. 지금 방금 막 딴 건데 오 엄청 생생해 보이지 않아요? 과즙이 쫙 흘러나오면서 엄청 새콤달콤해요.
12: Igual así crece maíz y hortalizas bonitas zonas también. Tiene cuatro niveles. Ajá. Y bastante agua tiene. Ah.
4: 잉카 제국을 먹여 살린 젖줄이 여기였습니다. 신의 선물이 강같이 흐르는 신성한 곳. 잉카 사람들은 신의 가호가 가득한 이 땅의 이름을 그래서 신성 계곡이라 불렀습니다. 마추픽추행 열차네요. 저도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겠습니다. 저기 저 매달린 식당 보이시나요? 소문은 들었어요. 그냥은 못 가죠?
1: 저희 지금 절벽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을 가려고.
4: 와, 까마득한 절벽에 우주선 같은 통들이 대롱대롱. 어쩌자고 식당과 호텔을 저기에 매달았을까요? 무려 아파트 30층 높이. 어떻게 올라가 먹으라는 건지. 목숨 걸고 한번 먹어볼까요?
1: 윤지.
13: 윤지.
1: Yeah. But wasn't it scary when you went
13: home? It's very scary, 윤지. It's very scary.
12: He's making me scared.
1: No, it's honestly. Oh, it's fine.
13: Oh,
1: todo seguro, ¿verdad?
14: Todo 100% seguro, 윤지.
1: 100% 안전하다네.
14: Por favor, la otra pierna.
1: Sí. No quiero morir.
14: ¿Nadie va a morir?
1: Sí.
14: Hoy no.
1: Ah, sí, hoy no.
14: Please.
4: 그런데 이분 어쩌죠? 체력 저질 우리 PD님. 이 안전핀과 숙련된 조교만 믿고 갑니다.
15: 이번에는 뭐 했을 거예요?
16: 오케이. 좋아요.
17: 아, 벌써 무서워.
1: 여기 여기 수직도 아니고 수직을 넘어서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 있어요.
4: 기울어졌어도 저는 승부욕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PD님은 곡소리 진동합니다.
17: 아야. 괜찮아요?
18: 괜찮아요.
4: 준비도 각오도 없이 밥 한번 먹자고 우리가 저렇게 올라갔네요.
17: 예!
4: 아, 내려다보는 건 하지 마시길. 끔찍합니다.
17: 잘하시네요.
16: 저 나름 이래봬도 10년 전 최대 졸업생이거든요. 아.
1: 괜찮으시겠어요?
18: 네,
16: 손이, 네. 손이.
18: 저 괜찮아요. 방법을 찾았어요.
4: 방법이란 게 뭐 있나요? 열심히 오르는 것밖에.
18: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윤지 씨, 카메라 보고 했다 소리 좀 만들어.
19: 뭐라?
20: 저희 헬로 유튜브.
18: 어때서 어떠세요, 정말?
16: 재밌는데요?
18: 아, 밑에 보셨어요?
16: 밑에도 안 보셨어요?
18: 아, 재밌어요?
21: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되게.
4: 전 사실 정말 신났어요. 여기서 알바를 해볼까도 생각했답니다.
18: 아니, 90도, 90도. 무섭죠, 여기. 아!
4: 이렇게 거의 1시간 반.
18: 아유, 아직도 멀었어. 다리 힘없으면 죽겠는데? 뭘 잡아야 돼?
16: 아, 그래, 난다.
18: 이제 올라오셨네.
4: 밥 먹으러 가는 길, 극한의 어드벤처. 우리 제작팀 쓰러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눈앞에 식당입니다.
22: 어이구 다리야.
23: 무섭진 않으세요?
22: 아, 하나도 안 무섭죠.
16: 신나요. 재밌어요.
22: 와.
16: 지금 엄청 힘들게 올라왔는데요. 와, 풍경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4: 대단한 식당이죠? 이제 정말 밥 한번 먹어볼까요? 밑에서 공수한 산악인 컨셉의 주방 도구들. 그런데 이 모든 걸 직접 메고 왔답니다.
18: 진짜 무거워요. 이거를 와 등에 메고.
4: 셰프들의 체력이 장사급이죠. 전 하늘 위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16: 하늘을 맞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 지금 제 머리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날씨도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절벽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는 게 기분이 나네요.
4: 올라온 우리도 대단했지만 여기에 식당과 호텔을 만든 이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요? 체력 센 셰프 언니들의 요리 실력 한번 볼까요? 3단계의 코스 요리. 끓고 볶는 향, 코 속을 자극했죠. 흐뭇합니다.
16: 와, 너무 예쁜데요?
24: 와,
16: 성아.
0: 속맛을 비춰줄게. 두루차.
2: 숭어랑 토마토랑. 하나도 안 비리고 간도 딱 적절하게 돼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 높은 곳에서 이 송어를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4: 두툼한 칼각의 알파카 고기. 육질이 어떨까요?
19: 와,
2: 햇빛에 비치는 이 알파카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19: 고객님 앞에서 있는
2: 육즙이 막 흐르는데 저는 솔직히 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비리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요. 거기에 페루산 와인을 먹으면 이곳이 바로 천국.
4: 여기가 바로 천상의 식당. 쓰러질 뻔한 제작팀도 먹고 살아났죠. 아, 여기는 400m 상공. 밥 먹자고 별난 모험을 다 해보네요. 내려갈 일이 또 걱정이겠다고요? 이번엔 화끈하게 갑시다.
23: 야, ya terminamos. Este se llama flecha. Porque no, saful, porque este es el más rápido.
4: 와, 짚라인 타고 퇴근이라니.
23: 가 볼게요. 내려갑니다.
24: 아, 이거 솔로?
23: No.
4: Sí. 식후가 철인 3종 경기. 헐, 날았습니다. 가슴이 확 찌었습니다.
24: 아, 재밌다. 재밌다! Bien divertido! 너무 재밌네! 와, 이 경치 봐요. 와.
4: 이제 아래는 더 이상 아찔하지 않습니다.

0: 계곡을 빼곡히 메운 수천 개의 하얀 소금밭. 사람의 힘이란 때로 경이로운 자연보다 위대하네요. 신이 만든 팔레트 같았습니다.
1: 아, 진짜. 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큰 염전은 처음 봤어요.
0: 500년 전 이 염전을 일궈낸 건 잉카인들이었습니다. 소금 농사를 짓느라 분주에 오갔을 그을린 그때의 얼굴들을 떠올려 봅니다.
1: 길이 네? 길이 좀 위험하니까 길이 막 편하게 되어 있진 않네요.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다.
2: 오! Es la seca que continúa para poder regar las pozas.
1: Ah, esa es agüita.
2: El agua, exacto. La fuente está allá, la principal. Creo que tuvo acceso para poder entrar. Ajá. Sale del, así es una montaña y del entonces va yendo el recorrido. Entonces esto lo utilizan para poder regar.
1: 짭짤하네. 짜요. 짜긴 짜다.
0: 안데스 지하수는 왜 여기서만 소금물일까요?
3: Hola.
4: Hola, hola, hola.
5: Buenos días. Estas pozas son de época Inca, ¿no? Ellos son los que han hecho las primeras construcciones de estas pozas. Ahora son más de casi 5.000 pozas. Antes eran pocas.
1: 5.000.
5: Ahora.
1: Todo montaña y en cero, pero ¿por qué hay estas lugares?
5: Tenemos un manante, parte de arriba, una erupción como un volcán, sale de la montaña, debajo de la montaña. Todo este canal abastece, conduce al agua a todas las pozas, ¿no? Por partes, así como ahora, mira. Este canal
0: 이 소금 마치 수억 년 전 안데스가 바다에서 융기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이 암염이 많은 땅이었대요. 잉카인들은 그걸 알았고 땅 밑의 암염을 녹이기 위해 지하에 물기를 트고 끌어올려 계단을 이었죠. 수시로 밭에 물을 대고 매번 흙을 긁어내야 합니다.
1: Normalmente.
5: Para limpiarlo.
1: Sí.
5: A medida que vas avanzando. Puedes limpiar 2, 3, 5, 10 pozos al día. Es ya.
1: Al día.
5: Claro.
1: 아,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네요.
0: 산을 깎아 계단을 만들고 또 바닥을 다져서 끊임없이 물을 대야 하는 노동.
1: 아, 지금 막고 있는 돌을 지금 열어내는구나. 오, 물 들어온다.
0: 이렇게 5천 개의 소금밭을 일궜죠. 소금물이 안데스의 햇빛과 만나 백설의 결정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달. 이것이 잉카의 소금입니다. 태양신의 선물이라고 믿었죠.
1: 이게 este trabajo ya vimos que es muy duro porque ¿verdad?
6: Siempre.
1: Sí.
6: Siempre somos orgullosos todos los que trabajamos. Somos orgullosos de tener esta mina que es muy una riqueza, ¿no? Para
1: sí,
6: este pueblo.
1: Sí, sí, sí.
6: Aparte que nos beneficiamos de las pozas de sal.
0: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연간 수백 톤의 소금이 남미 전역에 수출되죠. 잉카의 지혜가 오늘의 페루를 살게 합니다.

0: 마추픽추 가는 길에 가장 제 마음을 울린 건 스치듯이 만나는 안데스의 풍경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안데스 산맥을 지나고 있는데요. 해발 고도가 4000이 넘어요. 높은 지역에 와 있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어질어질한 기분이 좀 들어요. 바람 좀 쐬고 가겠습니다. 잉카의 드라마로 가득한 땅입니다.
1: 구름도 너무 다채롭네요. 그리고 이 구름들이 엄청 천천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멈춘 것 같지만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엄청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고요하다.
0: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최고의 풍경은 그냥 이 안데스네요. 이제는 사라진 잉카의 문명을 저는 왜 보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이 산 어딘가에서 오늘 하루 묵어가야겠습니다. 저기 달려오는 저분은 누구실까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잘 수 있는 호텔 있다 해서 가는데요. 너무 높아가지고 일반 차량은 못 가고 이거 타고 가요. 뛰어! 멋진 페로 오빠와 함께 신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났죠. 호텔이 석양을 품었습니다.

0: 저 테라스 끝에 한번 서볼까요?
1: 와, 너무.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잘 먹었어.

0: 산이 위로를 건네더라고요.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1: 눈물, 몰라 눈물. 예상치 못했거든요. 이 산은 예상치 못했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너무 감탄이 절로 나왔었고 그냥 딱 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눈물이 나네요. 그러네요.
0: 이 모든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길었네요.
2: 말도 안 돼.
0: 숙소 안이 훌륭합니다.
2: 미쳤다. 지금 여기 전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지금 구름 높이 위에서 해가 지는 걸 보고 있는데

0: 너무 아름다워요. 와.
1: 이런 호사를 누리네요. 오래 서서 지는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을 기다렸죠. 이 감동이 카메라에 다 담길 수 있을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2: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삼감을 잘할 줄 안다고. 감탄, 감동, 감사였어요. 제가 여기 페루에서 매일매일을 이 삼감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멋지고 아름다운 이 자연 풍광에 매일매일 감탄했고,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했고, 그리고 살아서 이 모든 거를 볼수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0: 눈부신 밤이었습니다. 인생 처음 가장 빛나는 별밤을 만났습니다. 신성한 기운이 내내 함께했어요. 맑은 기운 쏟아지는 아침이었습니다.
1: 상쾌하네요. 너무나 즐거운 밤이었어요. 오늘은 다음 여정을 위해서 내려가 봅시다.
0: 이제 한눈 팔지 않을게요. 마추픽추만을 향해 가겠습니다. 잉카의 길을 따라 기차 타러 갑니다.
2: Oh, I could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she sings.
0: 잉카의 야망의 드라마는 이 길, 이 잉카로드에서 시작됐고 또 끝났습니다. 술에도 철제 도구도 없이 오직 사람의 손으로만 낸 길. 촘촘하게 산과 밀림, 사막을 교차하며 먼 나라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훗날 스페인군이 잉카를 쉽게 정복하는 침략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네요. 여기서 환승하겠습니다. 마추픽추 가는 길에서 기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역이에요.
1: 역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기는 바로 히드로일렉트릭 기차역이랍니다. 저희가 잉카로드를 열심히 달려서 왔으니까 이번에는 기차를 타고 한번 마추픽추로 가볼게요.
0: 현지인과 외국인 열차칸이 다르더라고요. 외국인 열차권은 몇 배가 더 비싸죠.
1: 와, 전 여기를 하겠습니다. 마이, 아야야. 오, 간다, 간다.
0: 그래도 꿈꾸던 길 달려보죠. 여기서 40분 거리에 멀지 않은 길. 차는 마추픽추 아랫마을까지만 더 이상은 못 갑니다. 협곡이 좁아서 길은 내내 일방통행. 열차가 섰네요.

0: 여기서부턴 이제 티켓팅 전쟁이 시작되죠. 지금이 9시 반. 이제 뛰어야 합니다. 왜 뛰냐고요? 줄 서기를 해야 하거든요. 어? 생각보다 사람이 적네요. 오!
1: 내가 지금 줄을 서 있거든요. 마추픽추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사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거는 이미 한 달 전에 마감. 현장에서 표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뛰어서 왔습니다. 왜냐면 일일 한정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티켓을 줄 서서 사야 돼요.
0: 생각보다 줄이 짧은 이유 있었어요. 여기는 입장권 사는 곳이 아니었답니다.
1: 와, 이게 저는 여기서 티켓을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번호표를 받았어요. 번호표를 주셔가지고 이게 제 번호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몇 권 번호를 적어 놓으셨거든요. 진짜 입장하는 사람만 이 번호표를 받을 수 있게, 번호표를 팔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입장권 사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6시간을 기다렸다 나왔습니다. 맞네요. 바글바글합니다. 다 번호표 받고 대기 중인 사람들.
2: 196, 197, 199.
1: 2개 남았어.
2: 261, 262.
0: 사실 전 여기서 이미 살짝 지쳤어요.
1: 정말 특이한 경험을 다 해보네요.
0: 여기서도 한참을 기다렸죠. 아, 마추픽추가 뭐길래 이렇게들 가시는 건가요? 이제야 접니다.
3: 1번지
4: 봉투.
1: 어렵게 얻은 마추픽추 합격증 입장권입니다. 좀 절차가 까다로워졌거든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3, 4개월 전에 온라인으로 예매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0: 전 내일을 위해 좀 자두려고요.
1: 바로 앞에 와 계곡이 보여요. 근데 물이 진짜 맑다.
5: 하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요. 마추픽추를 위해서 조금만 쉴게요.
0: 출발은 내일 새벽 6시. 대망의 아침은 서서히 밝아오고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줄. 오직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죠. 버스 대기줄입니다. 엄청나죠? 이 차에서 내리면 진짜 마추픽추. 그렇게 마침내 왔습니다. 스페인 침략자들이 끝내 알지 못한 비밀의 땅. 구름마저 호위하는 절벽 위의 은밀한 공중도시. 알고 보니 위치한 봉우리의 이름이 마추픽추였습니다.

0: 도시의 주인이 사라져버린 고도의 문명. 진짜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인생에 한 번은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죠.
1: Ya vemos la parte de la ciudad, donde vemos la imponente montaña del Huayna Picchu. En su idioma español es montaña vieja. De tal manera estamos viendo a Huiracocha.
2: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은
3: 네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1: This is what we are seeing.
0: 보이시죠?
1: 하나, 둘, 셋.
0: 이 도시 많은 게 미스터리예요. 그냥 보면 흔한 건축물. 이걸 보러 그 고생을 했나 하는 분도 있겠지만 보세요. 건축술에 일단 세상이 놀랐죠. 철도 접착제도 없던 사람들이 큰 돌을 두부마냥 잘라 맞춘 기술. 지진까지 고려한 설계죠. 신분 좀 낮다고 공들여 짓지 않은 집은 그래도 이 정도. 학교까지 두루 갖춘 완벽한 도시. 이 많은 화강암 덩어리는 수레도 없이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하늘을 읽는 힘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돌 하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1: 도사마소 인티와타나. 인티, 솔, 와타, 아마라.
0: 나침반이자 해시계였죠. 돌 모서리는 동서남북 주변의 네 개의 산을 가리킵니다. 모서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날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날. 그 날이 태양절입니다. 마추픽추는 하이렘 빙엄이라는 탐험가에 의해서 1911년도에 발견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수풀에 덮여 있어서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추픽추는 잃어버린 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궁금합니다. 왜 이런 곳에 지었을까요? 사방이 절벽인 꼭대기, 심지어 지진까지 잦은 곳. 봉우리에 가려져서 밑에선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완벽한 요새의 조건은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더 완벽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흘렀어요.
1: Estas son las 16 fuentes de agua que han sido canalizadas de la parte superior a 2 kilómetros de distancia. Se encuentra el manantial donde sale emana el agua. En línea recta iba a ser transportada por estas fuentes. Que hay un total de 16 fuentes de agua.
0: 지하 샘물을 산 위로 끌어올린 기술력이죠. 지금도 물이 흘렀어요. 한 방울의 물도 고여있지 않게 비와 눈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덕분에 농사가 가능했죠.
1: Estamos en el sector lo que es las terrazas.
0: 흑사태를 대비해 밭은 계단식.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발견된 유골들이 다 여자였다는 설이 있어요.
1: Este lugar sería la casa de las vírgenes del sol. Pues, ¿cómo eran seleccionadas?

0: según cronistas y entre ellas Garcilaso de la Vega, que destacaban en un rostro bello y algún don especial. Estas vírgenes solo salían en fechas muy importantes, la fiesta del sol.
1: 발견된 유골은 이 방에 머물던 처녀들이었을까요? 이 도시의 모든 것은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2: 정말 정교하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다 안 담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각을 다 맞추고 줄을 다 맞추고 이 자그마한 돌들을 하나하나 다 쌓아 올렸나. 이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잘 구조적으로 만들었을까? 너무 놀라워요.
1: 잉카는 패배했지만 마추픽추는 그 역사가 허무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신비로 남기를 저는 바랍니다. 해석해낼 수 없기에 겸손해집니다. 오늘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2: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탔던 그런 곳이 아닐까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3: 성담원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성담원유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승더멀류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재선에 성공해서 서울 교육을 다시 한번 이끌게 된 정근식 서울 교육감이 앞으로 4년 동안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교육을 정책의 새 기준으로 제시했는데요. 정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범위를 넓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1: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에서 제일 앞에 세운 개념은 기본교육입니다. 교육의 범위를 초중고 학교 밖으로 넓히는 겁니다.
2: 국가의 책임을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이후에 평생

0: 교육까지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교육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육아의 첫 배움부터 삶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평생 배움까지 서울 교육이 먼저 길을 열고 앞장서겠다는.
1: 우선 국가교육이 시작되는 영유아 단계부터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3세에서 5세 유아교육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해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차이를 줄이고 출발선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난독과 난산, 경계선 짓는 등 배움의 속도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최소 1개 이상의 학습진단성장센터를 만들어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선거 기간 제일 먼저 강조해온 학생들의 정서 회복에도 힘씁니다.
0: 배움에 앞서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학생과 교수 모두의 정서적 안전을 잘 살피겠습니다. 마음 회복 학교를 신설해서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1: 정교육감은 또 최근 혐오 응원으로 배제고 야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교사 학부모와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체계화해 청소년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민주시민 교육 계획은 다음 달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2: 문해력 저하가 학습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 한자 교육이 기초학력 차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우고 쓰는 옛 방식이 아니라 교과서와 실생활에서 쓰이는 맥락을 배우게 하는 시도인데요. 송성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한국어 교실. 방향을 나타내는 한자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디촌 동력동, 획순에 따라 직접 써봅니다. 한자가 낯선 아이들을 위해 수업은 게임과 퀴즈로 채워집니다.
4: 게임이 너무 재미있고 이 한자는 너무 재미있어서 좋아요.
3: 이 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이주 배경 학생입니다. 우리말 어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 한자 교육이 다문화 학생의 학습 한국어를 여는 통로로도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5: 교과서에 나오는 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집중하세요, 목적은 뭐죠, 목표는 뭐죠, 이런 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나 흥미를 잃고.
3: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늙을 녹아 들어간 낱말을 모음별로 찾습니다.
6: 저희 모둠이 찾은 단어는 노소입니다. 이 단어는 늙을 노와 적을 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젊은이와 늙은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3: 소리는 같은 노라도 뜻이 다른 한자를 골라내고 찾은 낱말을 넣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한자를 외우는 대신 맥락 속에서 뜻을 유추하게 하는 겁니다.
7: 맨 처음엔 한자가 그냥 암기 과목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후부터 이제 한자를 배우고 나니까 앞뒤 문장을 보고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볼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3: 충북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소리뜻 한자교육 프로그램. 지난해 한자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교과 핵심 어휘를 뽑아 영상과 워크북으로 만들어 도내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8: 선생님들이랑 고민했던 거는 좀 재밌게 하자. 아이들이 좀 스스로 좀 떠올리고 또 혼자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랑 의견을 나누면서 할수 있게 하자라고 시작을 해서.
3: 수학의 미만과 초과, 사회의 기우와 축척, 국어 시간을 넘어 교과서 곳곳의 낱말이 교재가 됐습니다. 암기가 아닌 자연스럽게 한자어를 익히게 한 충북교육청의 사례는 이달 초 국가교육위원회 문해력 특위에서도 소개됐습니다.
9: 어떠한 교과로 들어가서 필수적으로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익히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 녹아나게.
3: 경북을 시작으로 충북과 충남, 전남 등이 잇따라 한자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0월까지 활동하는 국교위 문해력 특위는 한자교육을 포함해 문해력 향상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공교육이 어떤 읽기의 힘을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2: 네, 카르페 디엠 기억하시죠? 현재를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한 명작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국내 최

0: 최초로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에 연극만의 뜨거운 에너지를 더해서 교육과 삶의 본질을 다시 묻고 있는데요. 황대윤 기자입니다.
1: 명문고에 부임한 키팅 선생이 첫 수업 시간 칠판에 적은 이 글자. 정해진 답만 줬던 학생들에게 건넨 낯선 가르침입니다.
2: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너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라.
1: 1989년 개봉해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국내에서 처음 연극으로 관객을 만났습니다. 원작 영화의 각본가가 쓴 대본을 기반으로 국내 제작진이 새롭게 만들었는데 영화와는 차별화된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한밤중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은 손전등으로 군무를 펼치며 질주하고 비밀 모임에선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구를 마치 랩처럼 외칩니다. 강렬한 음악과 조명은 무대를 한순간 록콘서트장으로 바꿔 사춘기 소년들의 짓눌린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립니다. 익숙한 마지막 장면도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책상 위에 말없이 올라 키팅 선생을 바라보던 영화 속 학생들과 달리 무대 위 아이들은 키팅에게 배운 가르침을 목청껏 외칩니다.
3: 나는 깨어있는 인생을 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인생의 본질을 만끽하기 위해
4: 거대한 화면에서 눈빛 하나만 잡아줘도 니네 죽음에 대한 그 책임감, 아픔 이런 게 다 전달되는데 연극은 대사에서 무대 장면 흐름에서 정보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1: 학생들의 자유를 일깨우는 키팅과 규율을 앞세워 그와 끊임없이 충돌하는 논란 교장. 대척점에 선 두 인물은 무대에서 의도적으로 비슷한 색감의 옷을 입었습니다. 키팅 선생을 맡은 차인표와 연정훈에겐 이번 작품이 첫 연극 도전입니다.
5: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음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변화를 꿈꾸고 어떤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져도 된다는 것, 그리고 틀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다른 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6: 저희가 얘기하는 카르페디엠은 욜로가 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간에 그 현재를 즐기는 것이.
1: 모처럼 교실과 학생이 가진 반짝이는 가능성에 주목한 이 작품. 37년 전 스크린에서 시작된 질문은 무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윤입니다.
0: 네, 이상으로 7월 22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0: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름은 태어야.
1: 태어는 머리가 정말 커요.
2: 커요?
1: 아, 머리가 어? 정말
2: 괜찮아?
1: 커요. 형, 저기 간다, 태어야.
0: 누구?
1: 태연의 F1 경주차 같은 정나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입니다.
0: 이번엔 내 동생 유나야. 얘는 엄청 좋아하는 거는 엄마야.
1: 저희 남편은 아이들이랑 정말 잘 놀아주고 잘생겼었던 그런 남편입니다.

어머머머머 세상에 저렇게 걸어가. 아이고 할머니한테 도 잘하네. 아이고 세상에. 아 이렇게 많이 컸어. 우리 집이 있네.

0: Un redzēt, kā viņi aug. Un tagad skatīties, kā aug Teodors un Jūna. Tas ir vienkārši fantastiski.
1: 집을 고치고 시부모님한테 이제 제안을 했죠. 저희가 이제 곧 아이도 나오고 둘 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가까이 있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같이 살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은 위에 시부모님은 밑에 살게 됐고 3세대가 같이 사는 집이 됐습니다. 먹인
0: 야
1: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세요. 아침 준비하는 거 도와주시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 거기 이제 새로운 거 없죠?
3: 뭐 하는 거?
0: Vielleicht sollte man zum Laden fahren und Brot kaufen.
1: Ah, wir essen heute Brei.
0: Okay.
1: Ne?
0: Good morning.
4: Good morning.
1: Ah, 몇 시에 일어났어?
5: 12시 반.
1: 하나도 못 잤어? 아, 큰일 났네.
0: Und wann ist heute Juna aufgewacht, Juna?
1: Juna ist zuerst 4:20 Uhr, aber wieder eingeschlafen. Gegen 6:30 Uhr.
0: Gut. Ich war auch kurz vor 5 wach und dachte, ich lege Schlüssel raus und den Schlüssel war schon draußen.
3: Ah.
6: Wie viele Gäste hast du?
1: Oh, ich habe noch
3: fünf. Hi, Mami, Papa, ich habe Papa. Hi, Mami, ich habe.
1: Ich gehe. Geh mal hin. Geh mal hin. Geh
6: mal hin. Geh mal hin. Geh mal hin. Geh mal hin. Geh mal hin. Geh mal hin. Geh mal hin. 너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좋아하더라, 그렇지?
3: 아니 나 여기도 앉을 수 있어.
6: 어떻게 그렇게 앉을까? 그래, 좋아.

0: 예, 손.
1: 100까지 했어?
2: 어. 여기 모두 100사람이 있는 거야.
1: 이거?
2: 요거?
1: 얘 뭐 해?
2: 응,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야.
1: 홍길동 뭐야?
2: 부잣집에서 쌀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도 나눠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1: 왜 우거?
2: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물에 떨어져서 죽는 거야.
1: 내가 해?
2: 예? 이게 논개라는 여자거든? 나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강으로 떨어지는 거야.
1: 아, 얘도 죽어?
2: 그렇지. 같이 죽어.
1: 왜 같이 죽어? 어,
2: 이 사람을 죽이려고. 어, 물에 빠져서 죽게 하는 거야.
3: 와, 엄마 진짜 많이 가져왔다. 이거 먹어볼래?
4: 네.

0: Ich geb dir Tuch.
1: Rettich-Kimchi, das hat nochmal dieses extra Textur. Also wirklich diesen Crunch, wenn du abbeißt, dann macht es diesen, also mehr, ja, es macht mehr Spaß, drauf zu kauen.
0: Brot? Ja, maschisto? Maschisto, jo! Almoni Kimchi, maschisto, jo!
2: Ich weiß nicht, wenn ihr das.
1: 엄마.
0: 네.
1: 고마워요. 김치 너무너무 맛있어요.
0: 고마워요. 내가 맛있게 먹어요.
1: 네.
0: 예, 한석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가 봐.
3: 싫어하는 게 아니야. 왜 싫어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나 이런 거 받으려고 일한 거 아니에요.
0: 혜우야, 우리 이제 곧 그리고 밥 먹을 거야?

0: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굿 아페티티. 굿 아페티티. 굿 아페티티. 굿 아페티티.
0: 자, 많이.
3: 렛다.
0: 어, 많이.
4: 괜찮아, 씻어줄게.
2: 감사합니다.
0: 예. 저거 닭고기 엄마. 이게 크림 소스로 시어머니가 만드셨어. 나는 청국장인 줄 알았어. 아, 청국장을 못 가지고 왔어. 아,
4: 괜찮아.
5: 맛있어.
0: 플래시.
5: 잘 있어.
0: 맛있어요.
2: 역시.
0: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이거 마틴이 이렇게 이렇게 한 거라고.
6: 이래서 김치와 마틴께 막.
0: 마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어서 와요, 마틴.
7: 안녕하세요.
0: 잘 갔다 왔어요?
7: 오,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저는 대어 요나 삼촌 마틴이라고 합니다.
0: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봐봐요. 이렇게 살살 살살 이렇게. 맛있어요?
7: 맛있어요.
0: 예.
7: 저도 나중에 조금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2: 나 비어트 마틴 쓰는 김치 만 감.
0: 맛있어요.
2: 역시. I missed kimchi.
6: 우리가 김치가 엄마가 많이 가져올 것 같아서 근 한 달 동안 김치가 집에 없었어.
4: 아이고, 어떡해.
6: 그래서 야니스가 많이 그리워했어.
0: 근데 사위가 유독 좋아하는 게 알타리 김치예요. 사돈 어르신도 잘 드시고 또 우리 딸도 좋아하고. 그 사위 많이 먹으라고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2: Weil hier in Deutschland wir können nicht diese kleinen Rettiche kaufen. Wir haben gesucht, wir haben sogar versucht vor 2 Jahren selbst einzupflanzen, aber es hat auch nicht so gut geklappt. Oh, Oma, Kimchi juseyo. Oma, ah, okay.
0: 저기 길이 젖어서 할머니랑 걸어갈 건데 할머니 꽃 이름도 가르쳐줘. 야.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태호하고 등하원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손잡고 꽃도 봐가면서 나무도 이름 대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0: 다음에 손 잡고 가자. 자, 자, 자.
1: 크악!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자. 저거, 이리 가는 거지? 어, 맞아. 이리 가는 거였어. 가자. 태호야. 태호 아는 노래 있어? 토마토 노래 알잖아.
1: 빨간 빨간 무지만 해. 빨간 눈을 잃고 새끼 달린 하늘 봉이네. 멀쩡히 토마토 나는 자 도시될까야 나는 자 주문될까야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0: 아, 잘했어요. 잘했네. 안 잊어버렸네. 태호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오, 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야?
1: 뭐였고 여기 우유가 있어.
0: 어디 어디? 어, 여기 우유가 있구나. 오, 우유꽃.
1: 정말 있다.
0: 오, 거기 또 가서 하자. 오, 오.
1: 오. 나도 해봐.
0: 너도 해봐. 너도 해봐. 오. 됐다. 또 다 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
2: 여기 마기? 오. 두 마리 스토프 두 어미 때 사바이 할머니 그리 오늘 여야 부드반다르
1: 누나는 유튜브에 있어야 돼.
0: 어, 야.
2: 야.
0: 먼저 가셔요.
2: 야?
0: 야.
2: 어. 야, 둘이, 야. 따따따. 야, 왜 스크린은 요는 인테리어 카트라키.
0: 할머니 안녕 해야지. 우리는 천천히 가자. 야.
3: 에사 우스반스 베드 우스반다르스 cik gadi man bija, ko es vadāju bērnus uz bērndārzu. Man galīgi nebija sapnis vest vēl kādu uz bērndārzu. Viņai ir viena pati Jona, un viņai tad bija arī Jona bērni, vienīgie mazbērni.
0: 우리는 또 뭐가 있나 한번 보고 가자.
1: 이거는 큰 거 같아.
0: 큰 거?
1: 할머니!
0: 어!
1: 할머니 나요!
0: 어!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1: 오리요.
0: 오리 있어? 어디? 어, 정말 있네. 크다. 우리 살살 가보자. 살살 도망가지 않게. 도망가지 않게. 살살.
1: 살살. 쾅! 쾅! 쾅! 쾅! 쾅! 재밌었어.
0: 재밌었어. 그래 이제 또 가자.
1: 봐봐.
0: 와. 뛰어가려고? 또 뛰어! 오. 같이 뛰어가야 되네.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0: 그냥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실 사진으로만 보여드렸지 진짜로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둘이서만 가자 데이트를 간 거죠.
1: 기대되네.
0: 나 우리 둘이 너무 놀라나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이 자유. 좋아 진짜. 우리 둘이 그 다닌 적은
1: 없다 없어.
0: 애들 태어나고는 한 번도 없어.
1: 그래.
0: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5년 만이지.
1: 적응해서 좋다.
0: 서울이랑은 다르지. 서울은 조용할 날이 거의 없지.
1: 맞아.
0: 복잡하고 그렇지.

0: 막 오면서 아예 한가하니 조용하니 좋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지.
1: 그러네.
0: 함부르크 수산시장 이제 피쉬마트는 굉장히 큰 재래시장이에요. 엄마, 일로 와봐봐. 저 아저씨 재밌어.
2: 예.
3: So, jetzt komme ich da.
4: Ja, Leute, wenn man mal sehen will, was drin ist, ich kann es ja auch noch mal zeigen.
1: 아, 원래 도겸 시장은 이렇게 시끄럽고 파티 같이 해?
0: 아니야. 어. 원래 독일 시장 이렇지 않아. 여기만 어. 이런 거야.
1: 어.
0: 맞아. 아이고, 사람 많다.
1: 아우, 복잡해. 아우. 여기서 과일 좀 구경하고 가자. 뭐가 있나? 유나 좋아하는 오렌지다. 아, 그러네. 여기 마늘 파네. 무가 여기 무.
5: 리아 이거
0: 찍어달래요 본인도. 본인도.
5: 보토 금식센.
0: 계신? 땅계세요.
1: 뭐야?
0: 선물로 주셨대.
1: Thank you.
0: So confused. 땅계.
1: 아, 선물 받았어. 재밌네.
0: 아, 재밌다니까.
1: 어, 저 아저씨.
0: 여기 약간 일반 시장이랑 좀 달라. 우리 이제 저기 가가지고 함부르크에 왔으니까 함부르크 그 뭐지? 빵을 한번 먹어봐.
1: 아, 그래. 좋아. 좋아.
0: 비주얼이 싱싱해.
1: 어.
0: 비주얼이 싱싱해.
1: 어. 우리 줄 섰다.
0: 줄 선 건가, 이거?
1: 어.
0: 아, 저 앞에까지 가야 돼?
1: 어. 그런가 봐.
0: 아, 그리고 학교 오피스 마페리.
6: 야, 야. 아,
0: 이거 이거 다 봐. 먹어 봐 봐. 이거 생이야, 생. 이 안에 생선이 한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먹어 봐.
1: 너무 커.
0: 그럼 내가 한 입 먹고 줄까?
1: 아유, 이게 무슨 맛이야?
0: 응? 생선 맛이지, 생선 맛.
1: 생선도, 아유, 이게.
0: 마치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걸러 올려진 그런 생선.

0: 약간 이거를 해장으로 먹어.
1: 해장으로?
0: 저기서 술 많이 마시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먹는 거야.
1: 한 번은 먹을 수 있겠다. 두 번은 다시 못 먹겠네.
2: 그래?
1: 어.
0: 작은 홀도 있고 큰 홀도 있고. 그래가지고
1: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데인가?
0: 자, 여기가 이제 함부르크 시내야. 여기 봐봐. 저쪽에 보이는 게 시청사. 저 초록색,
1: 초록색
0: 뾰족한
1: 설탕
0: 시청사. 그리고 그 앞에 까만색 저 더 높은 게 교회인데 그 세계 2차 대전 때 부서져 버려가지고 저거 하나만 딱 남은 거야.
1: 좋다.
0: 나 이렇게 뭔가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1: 그렇지. 태어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0: 풍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1: 좋아. 야. 너무 좋다.

0: 이렇게 좋은 식당도 데려오고.
1: 그래. 근데 엄마가 사주는 거 아니었어?
0: 계산은 엄마가 할게.
2: 내가 고마워야 되는 거야.
3: 요거 슈니첼이야, 엄마.
0: 슈니첼이 뭐야?
3: 우리나라로 치면 돈가스 같은 건데.
0: 어.
3: 한번 먹어봐. 괜찮아?
0: 어, 괜찮네. 나는 그러면 이거 잘라서 줄게. 이거 먹어봐. 아.
2: 근데 엄마는 그러면은 날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야? 옛날에는 또 딱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있는 게 스탠다드였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
0: 그렇게 힘든 거는 못 느꼈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를 너무 잘 따라줬어.
2: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죠. 어,
0: 엄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
2: 우리 엄마가 엄청 무서웠지. 항상 엄마가 좀 무서웠어요.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고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기도 하고 조용하고 엄격한 그런 집 분위기였어요. Dearest darling,
0: my universe, 날 좀 엄하게 키웠다는 게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사람 보면 인사를 해야 되고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신경 썼는 게 예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때 엄마가 그렇게 썼는데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은 아, 내가 좀 심했구나 생각을 하죠.
2: 제가 엄마가 돼서 느끼는 거는 혼자서 이제 뭐 생계랑 그 육아랑 이 모든 거를 다 하니까 되게 외롭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3: 엄마, 나를 봐봐.
1: 우리 엄마 이쁘네.
3: 우리 사진 한번 찍자.

0: 태호야. 태호야.
1: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 보거든.
0: 아,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어.
2: 태호가 열어보세요.
3: 이야.
2: 아, 그래. 맞다. 그거다.
1: 이거다. 이거다.
2: 할머니가 이렇게 잡아야 돼.
0: 손 아프지 않아? 손 아파.
2: 손 아파.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 우리 발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밟아봐.
0: 발로 꽉 밟아봐.
2: 힘을 줘서. 어.
0: 발 뒤꿈치에 힘을 줘도.
2: 안 돼. 아, 얘 이렇게.
0: 안 돼. 안 돼.
2: 아, 얘 이렇게 힘들어. 할머니가 한번 해볼게. 우리 뒤꿈치로 콱 이렇게 하는 거야. 태우도 한번 해보자. 다시 발 뒤꿈치로. 그렇지. 발 뒤꿈치로. 그렇지. 아유, 잘했어요. 어. 윤아, 해봐. 윤아, 해봐. 이거밖에 없나? 할머니 많이 가져온다고 했는데.
0: 아이, 그저 예쁘다.
4: This is mine. 아도만, 아도만. How dear.
0: 입어볼래?
2: 아, 좋아.
0: 나 입혀줄까? 아? 입혀줄까? 아유. 입어볼래? 자, 여기도.
2: 와, 자. 아이고, 아이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태호하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태호가 나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전에는 잘 탔는데 지금은 겁이 나서 못 타겠는 거예요. 어, 자전거를 같이 타고 싶고.
5: 너 너무 빠르다, 그치?
2: 아, 이거 잘 타네. 태호가 할머니 타는 거 설명을 해줘야 돼. 태호 이리 와봐. 할머니한테 설명 좀 해줘.
1: 멈춰서 이렇게 올리고, 그럼 이렇게 돌리고.
2: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 그래서
2: 어. 아, 그래, 할머니 가볼게. 아이고, 겁나라. 할머니
1: 출발해.
2: 어, 알았어, 할머니 출발할게. 아이고, 다시. 다시.
1: 할머니 천천히 해.
2: 어, 알았어, 천천히 가볼게. 와, 왔다 갔다. 와, 왔다 갔다.
0: 성공!
2: 아이고. 아, 그래. 아이고.
1: 할머니, 잘했어!
2: 겁이 나서.
0: 어때?
2: 사람도 없고 좀 길이 넓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으면 좀 연습을 하겠어.
0: 태호! 할머니랑 파크 여기까지만 갔다 와봐봐. 할머니 자전거 길이면은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피크닉 도세 하나 만들어줄까?
1: 응, 피크닉 데크.
0: 데크는 여기다 꼽을게. 자.
2: 아, 그렇게 메고.
0: 하고.
1: 자전거는 타.
0: 갔다 와.
1: 할머니. 타봐.
2: 오, 할머니는 거기 찻길이 무서워서 못 타. 저 공원에 가서 탈 거야.
1: 타야 돼. 여기 플랫폼이야. 이제 타.
2: 어, 여기 와서 탈게.
5: 지금 태호 사는 데는 뒤에 그 공원이 있어서 자연이 너무 좋더라고요.
1: 할머니 나요.
2: 어, 할머니 갈게.
1: 지금은 이제 가면 우리가 피스내게 할 거야. 빨리 가요.
2: 아, 빨리 하면 할머니 무서워서 안 돼. 태호야, 천천히 가.
1: 할머니 가요.
2: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자.
1: 할머니 여기서 멈추자. 야, 여기 피스내게 할 거야.
2: 뭐 하게?
1: 이거 피크닉.
2: 어디서 하게?
1: 여기서?
2: 아, 거기 개떡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 강아지들 와가지고 똥 싸잖아. 저 오리 있는 데로 지나가 보자.
1: 아, 네.
2: 안 그러면 놀이터 있는 데로 가보자.
1: 아, 네.
2: 너는 돼?
1: 내가 혼자 그만 여기서 피크닉 할 거야.
2: 저기 놀이터 가서 하자.
1: 아니.
2: 놀이터 벤치에 가서 하자.
1: 아니, 여기서 피크닉 해라.
2: 쉽지가 않네. 우리 여기서 할까? 그냥 여기서 피크닉 할까? 어, 그래. 태호가 준비해. 태호 자전거 가지고 와. 이리 자전거를 끌고 와야지.
1: 이렇게 저 제가 이렇게
2: 자
1: 이렇게
2: 어.
1: 이렇게 거꾸나 진짜
2: 추워 다 벗으면
1: 아니 안 벗 안 추워
2: 안 추워
1: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할머니 여기 들어가고 싶은 신발 벗어야 돼. 이런 도시.
2: 이야. 우와. 많다.
1: 이거 내게잖아, 할머. 이거 두 개 내가 먹을 거야.
2: 하나는 할머니 건데.
1: 아니. 내 거야. 할머니는 이거 먹어.
2: 이건 뭐예요?
1: 맛있어.
2: 맛있어요? 우리 빨리 먹고 이제 가자 집에.
1: 아니 안 따다.
2: 안 해도 돼?
1: 안 빨리 먹어야 돼.
2: 빨리 먹고 집에 가고 싶어.
1: 아니.
2: 응.
1: 아니.
2: 천천히 가고 싶어?
1: 나는 놀이터로 갈 거야.
2: 빨리 놀이터 가자 먹고.
1: 놀이터 빨리 안 가야 돼.
2: 아, 빨리 안 가. 할머니는 빨리 가고 싶어.
5: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딸은 얌전하기만 했는데 태호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호기심이 많고 자유분방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태호를 보면은 굉장한 활동적이고 많이 활동을 해요. 우리 딸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1: 이렇게 했어.
2: 자, 갑시다. 할머니들 뛰어.
1: 할머니 와.
2: 또 어디로 가?
1: 개건.
2: 어.
1: 밥 조금만 기다려봐.
2: 어. 여기서 기다려? 어. 아이고 저렇게 뛰어야 되니.
3: 또 쓸려 또 떨어지면 이거 됐어. 오, 예, 왔었다. 오케이. 오시또 이거 스프.
1: 이거 신품이 두파.
3: 두어낸게 미드럭 포지시다. 쉬또 소리도 없어. 쉬또 카페 돼요. 오케이. 뭐래서 이스타이드스?
1: 야바래 슈.
3: 너한테 밤에 이게. 오, 슈퍼 미드래. 야, 하나 하나 왜 내놓지?
1: 오케이.
3: 오늘 내가 다 이렇게 줄여서 가르쳐 준 가르쳐.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1: 여기서. 할머니. 풍선이 피었어.
2: 어디가 피었어?
1: 내가 풍선이 밑에 피었어. 나.
2: 비어 있어?
1: 할머니가.
2: 할머니 좀 이따 내려갈게.
6: 네.
1: 파파리 컴퓨터.
6: 뭐였어?
1: 이거 밑에 곳에 넣던 곳단 핸드폰.
0: 엄마, 태영아 데리러 올라갔는데 왜 안 와?
1: 할머니 나요.
2: 아니, 알아. 이게 무슨 놈이야? 이게 뭐야? 너무 예쁘다.
0: 따다, 할머니도 모자 쓰고.
2: 세상에, 너무 예쁘다.
1: Ja,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2: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Ich bin da.
6: Ich bin praktisch doppelter Staatsbürger, zweite Generation in Deutschland jetzt, weil meine Eltern sind ursprünglich aus Lettland gewesen. Also bin ich mehr in Deutschland groß gewachsen als in Lettland, aber die Wurzeln und die Bindung.
2: Okay. 어머, 세상에.
0: 너 엄마가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끼리 좋은 추억 만들려고 이거 꽃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2: 감사합니다.
0: 거야.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Wat doe je nu hier dit?
1: Wow. Zie je dat ik daar dan
6: pasta niet
1: ziet dan zo.
6: Zitzer wiesem, zitzer kulpem, zitzer bassam kajam. Zitzer wiesem, zitzer kulpem, zitzer bassam kajam.
0: Es arbu līdzi lecis man tā kurpēt bušu.
6: Es arbu līdzi lecis man tā kurpēt bušu.
0: Cicar vīzem, cicar kurpēm, cicar basam kājām.
6: Cicar vīzem, cicar kurpēm, cicar basam kājām.
0: Irokie modakbul būnūn gōt ōrenmanīji.
5: 정말 오래간만이지. 더군다나 집 안에서 이렇게 피워놓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으네.
1: 파파, 세이스 문스파가! 왜 파파, 파파! 알았는데
6: 벌써 Ja, ich bin sehr glücklich, dass Mama da war. Und manchmal ja, fühle ich mich ein bisschen schuldig, dass ich einzige Tochter und einzige Enkelkinder ans andere Ende der Welt geschleppt
0: habe. Ich habe meine Tochter geliebt, aber sie hat mich zu weit gebracht.
6: Miyaneyo, Mama.
0: Aber wir werden es
6: sehr schön.
5: 조금 서운한 것도 있죠. 가끔 아프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얄밉더라고요. 우리 애가 미울 정도로. 그럼 내가 뭐라도 음식이라도 하나도 챙겨주고 물수건이라도 하나 올려주고 그럴 텐데 그걸 못하니까.
0: 너도 건강하고 애기들 잘

0: 키우고.
1: 그래요?
0: 응, 아프지 말고.
1: 엄마도, 딸, 엄마가 아프지 말아야지. 엄마가 아프면.
0: 그렇지. 엄마도.
1: 그치. 너무 슬프죠.
0: 아프지 않게 노력할게. 건강하게.
1: 우리 둘 다 건강하고.
0: 딸 사랑해.
1: 사랑해, 엄마.
0: 사랑해. 연아도 사랑해. 연아 사랑해. 사랑해.
1: 태용 할머니한테 얘기해봐봐.
2: 나는 진짜 할머니 글루크네슬리.
1: 할머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대.
3: 그래, 고마워.
2: 혼자 딜랑글랑글리.
3: 그리고 오래오래.
0: 오래오래. 고마워. 근데 태호야, 한국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나 한국말로 해봐봐.
2: 할머니가 너한테 좋은 게 사과, 좋은 게 사과, 온 진짜 멀리 살아.
1: 멀리, 오래오래 살아?
3: 오래오래 살아.
1: 그래. 고마워.
2: 오늘 할머니가 안 없어졌어.
1: 안 갔으면 좋겠어, 할머니? 할머니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너무 좋겠다. 할머니.
0: 그래.
1: 할머니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 여기다 묶어놓을까?
0: 할머니 또 좀 조만간 또 올 거야. 할머니 조만간 또 올 거야. 할머니가 너무 뵙고 싶어서 왔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재롱을 부리는 걸 보니까 막 힘들었던 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너를 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 건강하게 잘 자라렴.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

0: 안녕. 나는 아이반이야.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2: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3: 아이반!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4: 잘 쳤어? 아이반 뭐 하는 거야?
3: 개다리춤.
4: 뭐해?
3: 우와. 가자, 고, 고! 냉장고 큰 거 하나 골라봐봐. 할머니가 사줄게.
5: 좋습니다. 엄마 소개시켜.
0: 이따 쇼 온다. 이거야.
3: 이게.
5: 헬로, 모인.
3: 짜자잔. 이야.
5: 온 옥샤. 조용히 갔다 있어.
6: 방문 상담하듯이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숨긴 거죠.
9: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0: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1: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0: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봄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봄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순간완료시 자외선 차단율 99.9%의 암막 원단으로 우산과 양산을 한 번에. 넉넉한 사이즈에 크게도 간편한 암막 양우산 2개 모두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4: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5: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7: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5: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9: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5: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완료 시 자외선 차단율 99.9% 암막 양산 2개 모두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완료 시 자외선 차단율 99.9% 암막 양산 2개 모두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문전 옥답에 집 뒤로 흐르는 계곡물은 1급 청정수. 꿈에 그리던 곳을 찾은 부부는 과감히 도시를 떠났습니다.
5: 시골에 살고 싶었어요. 결혼했을 때부터.
6: 물이 잠겨져 있다 보면 몸온도가 한 1도 정도 내려갈 느낌이 되긴 들거든요.
7: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잠오면 잠오는 대로.
4: 친구들이 끊임없이 놀러오고 누구라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곳. 계곡을 품은 숲속 우리 집입니다. 시간만 가네. 강원 특별자치도 삼척시. 집 뒤엔 계곡 물소리. 하루 종일 들리는 새소리에 귀가 호강하는 예쁜 집. 주인 내외는 매실밭에 나와 있습니다.
7: 저 똑같이 생겼다.
4: 올해 매실 농사는 대풍년.
7: 딸기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글렀다.
8: 조금만 먹을 만큼.
7: 아니 먹을 만큼 따는데 이게 뭐 진짜 물줄.
8: 예상 밖입니까?
7: 예상 밖입니다. 거기다가 알도 크고.
8: 이게 관리 안 하고 이 정도 따는 거는 너무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에요?
4: 먹을 만큼만 수확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돌려주기. 욕심 부렸다가는 일거리만 늘어납니다.

0: 너무 많이 봤어.
1: 매실은 장아찌를 담글 예정.
2: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여름에?
3: 뭐 용병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다가가지고 9시 일어나서
0: 5시, 6시 일어나
3: 뭐 2시간 정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11시 되면 이제 밥 해야 되니까 점심을
0: 죽은데?
3: 어?
0: 죽은데?
3: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일 대충 하다 보면 또 해가 지니까
0: 저녁 해야겠지.
3: 응, 저녁도 해야 되고
0: 여기 뭐 풀 뽑고 이러면 좀 한 3시간, 4시간 집중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밥 시간을 놓치고 이러니까 남편이 이제 밥하는데 주로 밥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거의 밥하고 이제 마당에 꽃 피우고 풀 뽑고는 제 담당이라서 좋아요.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1: 부부의 공간을 채우는 독특한 풍경.

0: 마당에 널린 염색 천인데요. 정용 씨는 천연 염색을 합니다.
1: 쪽빛 바다, 쪽빛 하늘 할 때 그쪽이 이쪽이거든요. 연한 하늘색부터 진한 검은색 나는 파랑까지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진해져요.
0: 20여 년 전 귀촌하면서 배운 천연 염색. 이제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정용 씨의 염색 작업은 보통의 천연 염색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린 게 아니라 쪽으로 염색한 작품도
1: 종이에다가 이제 파서 그 안에 풀을 발라가지고 그 부분 풀 발린 부분을 방염시키면서 이제 염색을 하는 기법인데 기존의 쓰던 방법은 그냥 1도 한번 하고 거치는데 요거는 여러 장을 이렇게 레이어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가 나오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0: 염색 농담에 따라 각각 모양대로 자른 종이가 여러 장 필요한데 정용 씨는 그 작업에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1: 원래 사진은 핸드폰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거. 이걸 이제 보내면 이제 이게 알아서 따주는 거니까. 거기까지 이제 작업을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따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으로 아날로그로
0: 희진 씨는 염색보다는 자수에 더 취미가 있습니다.
2: 전통 자수로 시작했는데 프랑스 자수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자수를 하고 있는 거
0: 집안 곳곳 희진 씨의 자수로 장식이 돼 있네요.

0: 시골에 살며 농사도 짓고 예술활동도 하고 이번엔 놀러갑니다.
1: 집 뒤에 계곡이 있는데 여기가 마읍천이거든요. 여기 다슬기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남편이랑 내려와서 다슬기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그렇게 친구들 놀러 오면 물놀이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0: 시골에서 살고 싶어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닌 부부. 정용 씨의 고향이 바로 그곳이었죠.

0: 시원해. 아, 잠궈 봐봐.
1: 대학에서 만난 두 사람. 정용 씨는 컴퓨터 회사, 희진 씨는 증권 회사를 다녔다고 하네요.
0: 덥지? 덥지.
1: 출퇴근용 정장을 벗은 듯 이곳에선 격식을 내려놓고 동심으로 돌아가 여름을 즐깁니다.
0: 잠기겠는데? 어?
2: 지금 만드시는 건 뭐예요?
3: 양념장인데 양념장이 이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다 끓여보면 달콤 새콤 매콤.
1: 식사 준비는 정용 씨 몫. 다슬기를 듬뿍 올린 국수를 매콤 달콤 새콤한 양념장에 비벼주면 시원한 여름 별미 다슬기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0: 맛있다. 조금 매운데?
1: 이걸 해야지. 고추장 반가 이제.
2: 여름에는 이렇게 자주 해주세요. 여름에 특히 이제 다시기가 나니까 더 맛있죠.
0: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맛? 야식 좋아하니까 가볍게 남편이 국수 삶아서 다시기 없어도 비빔국수는 해먹는데 다시기 들어가면 좀 특별하죠. 손이 얼마나 가요 이게.

0: 희진 씨 취미는 원예. 시든 꽃은 잘라내야 꽃이 크게 핍니다.
1: 사람들한테 꼭 작게라도 한 송이라도 키워봤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저희 이제 염색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분들이 받아가시면서 너무 행복하시는데 저까지 너무 기분이 좋아지니까 키우면서도 즐겁고 나누면서도 즐겁고.
0: 좋아하는 일을 할 땐 한여름 땡볕도 겁나지 않습니다.
2: 작가님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짱박해서 5층만을.
2: 두 분이 자연을 즐기는 게 패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4: 자연은 자연스럽게.
0: 그에 반해 남편은 에너지 충전 중입니다.

0: 오랜 벗들이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1: 저희 대학교 때 같이 다녔던 선배. 네, 동아리 선배고 여기는 이렇게 언니랑 네. 예, 예, 직장 동료.
2: 여기는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3: 해마다 두세 번은 오지. 그전엔 정권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염색을 배운다는 거야. 얘가 미대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염색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되게 좀 좋긴 했었어요. 올 때마다 사실은 놀러 오기도 하지만 볼 때마다 좀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작품도 보고 감상도 하고.
4: 다 바꿔버렸네.
5: 그럼 뭐 만드시는 거예요?
6: 지렁이로 낚시를 좀 하려고.
7: 작은 물건이.
6: 너무 작죠?
0: 송사리 전용 바늘. 낚싯대는 대나무 줄기.
6: 글쎄, 양이 되려나 모르겠다. 양이 되면.
0: 송사리를 몇 마리나 잡아야 어탕 끓일 양이 될까요? 일단 낚싯대를 계곡물에 드리워 봅니다.
8: 어, 잡았어! 오! 잡았어! 아까보다 커!
0: 피라미 중에 월척이네요.
9: 한 마리 어때요?
10: 끝내줘요. 한마디로 끝내줘요.
9: 손에서 느낌이 어땠어?
10: 막 파작파작하는 게 힘이 세 보여요.
0: 어탕은 취소. 잘 놀았으면 됐죠. 낚시보다 더 재밌는 놀이. 바로 물싸움입니다. 한바탕 신나게 더위를 잊었습니다. 이제 배를 채울 시간. 텃밭에서 일용할 채소를 수확해 봅니다.
1: 다음에 더 따먹게. 더 자라면 먹게. 예. 잘했어.
10: 우리 꽃다발, 상추다발. 우와.
1: 모자에 장식해 줄까, 우리? 여기 돌나물 너무 잘 컸다.
2: 고기도 다 잡아가시고 채소도 다 따가시고.
3: 그지요. 우리 거는 메뚜기 때도 아니고 이거 싹 썰어가네. 이 좀 따줘야지.
9: 우리 고기 꺼내서
3: 새로운 게 자라요.
2: 여름이 얼마 나겠네요.
1: 네.

0: 고기국물 냄새가 솔솔. 오늘 메뉴는 닭백숙입니다. 여름엔 야외 식탁이 제맛이죠. 닭백숙에 텃밭 채소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1: 맛있게 먹어. 아, 맛있어. 물놀이 한다고 힘들었지? 어디 있었어?
0: 닭백숙은 송글송글 땀 내고 먹어야 제맛. 그래서 여름 보양식인가 봅니다.
2: 이러면 시장의 맛이야.
3: 물놀이 후에 닭백숙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아저씨가 너무 잘 삶았다. 맛있어.
3: 너무 포가지도 않고 물렁하지도 않고
1: 잡내도 안 나고.
4: 진짜로?
5: 엄나무 넣었어.
1: 네, 엄나무 뽑아야지. 뻥이라고 해도 돼요?
0: 엄나무 심은 보람이 있네요.
3: 집 근처에 이렇게 계곡이 있으니까 특별히 준비를 막 거창하게 안 해가도 그냥 입고 있던 옷 바로 가서 놀고 바로 또 숙소에 와서 또 갈아입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바로 뛰어 올라와서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먹는 걸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나가서 사 먹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피서의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같이 시간 보내줘서 즐거워요.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재밌게 잘 놀아봅시다. 그러세.
0: 밖으로는 한 발짝도 안 나간 우리 집 피서.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6: 공기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런 생각 없이 즐기는 거지. 나오면 그냥 기분 좋고 뭐 기분 상쾌하지.
7: 많이 잡았는가요?
6: 고기 잡는 것보다 당신 바람 쬐는 게 더 좋지. 난 이게 행복한 거야.
8: 불신 걱정 없이.
9: 이럴 때 뽀밤을 하는 게 아닌가?
10: 상담을 도시 자외선 차단율 99.9%, 암막 양산 2개 모두 증정.
1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2: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2: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2: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2: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상담을 도시 자외선 차단율 99.9%, 암막 양산 2개 모두 증정.
1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2: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2: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2: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0: 배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7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관절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입니다. 앞서 강의에서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존적 치료 말고 수술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 대표적인 치료 방법, 관절경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슬관절과 견관절, 그러니까 무릎관절과 어깨관절에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관절경 수술하면 그쪽에서는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고관절도 관절경, 내시경 수술을 한다. 이런 경우는 좀 들어보신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행해지지는 않고 수술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질 않아서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관절은 앞선 강의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타이트한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사이에 기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마이클 버만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고관절에 관절경 수술이 가능한지 이 사체 연구를 통해서 시도를 해보셨어요. 관절경을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그분의 결론이 흥미롭게도 고관절을 이루는 대퇴골두와 비구 사이에 그 공간이 없잖아요. 바늘조차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관절을 견인을 하면서 고관절을 잡아당기면서 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사이에 기구를 집어넣게 되면서 고관절에서도 관절경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바늘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바늘을 넣을 수 있었고 바늘뿐만 아니라 기구를 집어넣고 관절을 관찰을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절경 수술은 피부 절개를 대개 한 5 내지 8mm 정도, 구멍 뚫는 정도의 수준으로 절개를 하게 되고요. 이 고관절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이라고 했을 때 빨간 점에 해당되는 부위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저와 같은 부위에 절개를 해서 관절경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의 상처를 내게 되고 저와 같은 방법으로 기구를 집어넣고 고관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고관절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퇴뼈가 있고 비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비구순,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비구순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관절경 수술을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비구순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파열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비구순이 골반 비구에 잘 들러붙어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파열이 되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파열이 되는지 지난번 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대표적인 원인이 대퇴비구 충돌과 비구 이형성증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질환은 비구순 파열이 생기는 발생 기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런 질환 때문에 파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퇴비구 충돌에서는 볼 소켓 관절이 정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비구순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요. 오목해야 되는 관절이 있어야 되는데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게 되니까 충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구순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퇴비구 충돌에서 그러면 충돌을 없애려면 충돌이 일어나는 부위를 제거해야 되겠죠. 관절경으로 이와 같은 부위를 잘 다듬는 것이 대퇴골 성형술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부분을 봉합해야 되겠죠. 이것이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는 비구순 봉합술입니다. 충돌로 인해서 생긴 파열을 관절경으로 단단하게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거죠. 사실 쬐고도 할수 있어요. 원래는 관절경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쬐고 했었죠. 그런데 쬐면 상처 부위가 크고, 그리고 통증도 심하고, 출혈도 많아지고, 회복도 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하면 관절을 탈구시켜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너무 과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과한 수술이 되니까 이와 같은 째지 않고 하는 관절경 수술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통증과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거의 대부분 수술 다음날 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5 내지 8mm 정도의 작은 크기의 상처만 사용해서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퇴비구 충돌이나 비구 이형성증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 안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관절에는 뭐가 하얗게 뭐가 되게 많죠. 지난번에 석회성 건염처럼 뭔가 보이는데 이거는 석회성 건염은 아니고요. 관절 안에 굉장히 많은 종양을 형성하는 건데요. 이러한 양성 종양도 예전에는 관절을 크게 째고 절개해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관절경 수술로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술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정 자세나 운동, 무리한 활동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고관절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의의 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분명한 비구순 파열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온찜질이나 파열을 악화시키는 자세와 운동을 피하고 안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대퇴비구 충돌에서는 더 이상 충돌을 일으키는 쪼그려 앉는 자세나 양반다리를 피하는 거고 비구 이형성증에서는 계단 오르기나 이런 운동들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증상이 호전되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파열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활동을 해야 되거나 통증 때문에 운동을 못하게 되어 삶의 질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리고 대퇴비구 충돌이나 비구 이형성증과 같이 비구순 파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고관절의 형태가 분명하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보존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나빠지면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관절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이런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비구와 대퇴골두 사이 공간이 하나도 없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절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을 할수 없어요. 제가 관절경 수술, 째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는 환자분들에서도 혹시 관절경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빠진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를 저 정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대퇴뼈 쪽에 임플란트를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손상된 비구 쪽에도 또한 임플란트를 넣어서 이두 가지를 잘 결합시켜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고관절에서는 저와 같은 인공관절을 고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하죠.

저와 같이 임플란트를 얻게 되면 저게 어떻게 자리를 잡나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재관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 임플란트 위에 뼈가 단단하게 결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본드나 시멘트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임플란트 사이사이에 우리 몸에 뼈가 자라 들어가서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돼서 안정적인 관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하고요.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영국의 존 찬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개발을 하셨는데요.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경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어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란셋이라는 저널은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거기에 인공관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관절 전치환술은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인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앞선 강의에서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관절 수술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자꾸 나게 되고 고관절 수술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 전치환술은 굉장히 결과가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고관절 기능을 평가하는 점수 설문조사가 있어요. 수술 전에 60점 근처밖에 안 갔던 이런 기능 평가 점수가 수술 받고 6개월, 12개월, 24개월에 점점 회복이 되면서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정도로 회복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하시는 거는 모든 수술이 합병증이 있기 때문이죠. 인공관절, 사람이 만든 관절이니까 빠질 수가 있다. 그걸 탈구라고 하죠. 이와 같은 사진 보기만 해도 겁나시잖아요. 저희도 저런 사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표준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런 탈구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상처 부위가 저렇게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잡히면은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고정이 잘안 돼서 저와 같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착상이 되지 못하면 저렇게 흔들려 버리고 뼈를 뚫고 나올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사진이나 내용을 들으시면 너무 무서운 건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 논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어떤 수술도 합병증이 없는 수술은 없어요. 그런데 저런 내용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그런 합병증은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렇게 마모가 되는 이유도 과거에는 임플란트 재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금속과 폴리에틸렌이라는 초보적인 재질을 사용했을 때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가루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루가 연골 손상을, 뼈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폴리에틸렌이 닳아버리거든요. 그럼 그 가루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로 손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거죠. 그러나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라믹이라는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4세대까지 개발이 되면서 마모되는 가루가 거의 잘안 나오게 되고 마모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나 합병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라믹, 도자기잖아요. 깨질 수도 있다는 합병증이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쉽사리 깨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 확률도 0. 몇 퍼센트 정도, 0.00 몇 퍼센트라고도 알려질 정도로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의 수명을 걱정하시지만 이분은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 세대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셨던 사진이에요. 초보적인 금속과 폴리에틸렌을 사용했던 그런 임플란트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28년째 아무 문제 없이 수술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꼭 수술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약 복용,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아도 조절되지 않은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죠.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고관절이 이미 심하게 망가져서 말기 골관절염이 명백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정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뼈 손상이 너무 심해서 더 나빠질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쉽게 지반이 튼튼해야 우리가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반이 약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제가 또 쉽게 비유할 때 치과 임플란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셔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려고 했더니 턱뼈가 약해서 뼈 이식도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절 뼈가 너무 많이 망가지게 되면 뼈 이식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고정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망가질 정도로 수술이 두려워서 참으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너무 참으시고 활동을 안 하시다 보면 근력도 약해지고 골밀도도 나빠져서 수술 후에 회복이 느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만성 통증으로 이러다 보면 심지어 약간 우울해지거든요.

0: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라면 절대 참지 마시고 수술을 전문의와 상담하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술은 꼭 무섭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기타 강사 황용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혀 새로운 리듬과 전혀 새로운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연습할 리듬은 슬로우 락이라는 리듬입니다. 자, 리듬 보시면 셋 있다는 표가 네 번 반복됩니다. 단단단 따란따 단단단 따란따. 그런데 요 슬로우 락 리듬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 힘을 빼고 피크에 힘을 뺀 채로 단단단 따란따 물 흐르듯이 물이 흘러가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 이걸 힘을 줘서 연주를 하면 네, 이렇게 연주를 하면 슬로우 락 리듬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단단단 따란따 이렇게. 자, 먼저 기타로 연습하기 전에 입으로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단단단 따란따 단단단 따란따 단단단 따란따 단단단 따란따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C 코드 잡고 해볼 거고, 액센트 부분에서는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약간 길게 친다. 평소 치던 것보다 약간 길게 친다라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자연스럽게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C 코드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슬로우 락 리듬을 연주하면서 코드를 바꿔볼 텐데요. 슬로우 락 리듬 치는 개수를 보시면 3개짜리가 4번, 그러니까 12번을 치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고고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개를 치면 한 마디가 끝났어요. 그런데 슬로우 락은 12번을 치기 때문에 이 한 마디 리듬 자체에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C, A마이너, D마이너, G7 잡아볼 텐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그리고 C코드 맨 마지막에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는 던져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A마이너에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개 내지 두 개는 던져도 되고, 대신 첫 박자 들어갈 때 코드를 정확히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C, A마이너, D마이너, G7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연습곡으로는 아마 옛날에 기타 배우셨던 분들이 가장 처음 연습했던 곡인데요. 양희은 씨의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에 보시면 중간에 D7이라는 코드가 나오는데 일단은 D7까지 연습하려면 힘드니까 모든 코드를 D마이너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은 방금 연습한 C, A마이너, D마이너, G7 이네 개의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순환 코드 곡입니다. 자, 그래서 악보 첫 번째 마디 C코드부터 치고 맨 마지막 G7에서 너에 하면서 노래로 들어갑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와봤습니다. 지금 이제 슬로우 락 리듬부터 여기 해보시면은 코드를 잡는데 여유는 많은데 이 리듬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까지 기타를 칠때 전체 팔을 사용해서 이렇게 치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팔을 사용해서 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요 슬로우 락 리듬은 이제 손목을 사용해서 손목으로 부드럽게 손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요것과 도는 거에 중간 정도 되겠죠. 손목으로 부드럽게 이제 돌아서는부터 해보겠습니다. 돌아서는 손목 잘 되시나요?

이어기에. 자, 여기서 한번 더 멈출게요. 이어기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C, A 마이너, 그리고 1번 부분 D 마이너, G7까지 한 마디의 코드 두 개죠. 이어기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우 락은 치는 개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C 코드 A 마이너 이렇게 한 마디의 코드가 두 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지만 않으시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기에 C 코드부터 해볼게요. 시작.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새워 2절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1절만 연습할 거예요. 이번에는 약간 더 물 흐르는 듯한 느낌을 더 강조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몸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주는 게 좋습니다. 단단단 따란 따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슬로우락 연습곡으로 한곡더 배워보겠습니다. 이문세 씨도 불렀고, 아이유 씨도 불렀었던 사랑이 지나가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는 코드가 하나 더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 코드 잡아보시고, E7은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죠. 자, 다시 이 코드 잡고, 검지를 떼면 E 마이너 코드입니다. 네, E 마이너. 요건 쉬운 코드니까 바로 그냥 연습할게요. E 마이너. 자, 그래서, 자, E 마이너는 처음 봤지만 어려운 코드가 아니고, 다른 코드는 우리가 다 연습했던 코드죠. 여기 한줄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여기까지 하고 방금 연습한 이문세 씨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 이 곡 같은 경우는 앞에 사랑하시는 분을 두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사랑이 한층 더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시간 슬로우 락 리듬과 함께 C, A마이너, D마이너, G7 요 순환 코드 연습곡을 해봤고 그리고 E코드, E7 다음에 연결되는 E마이너 코드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일곱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8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약사 정상원입니다. 과거 성인병으로 불렸던 생활습관병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통틀어 말합니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비만, 뇌졸중 등이 해당되고요. 흡연이나 음주, 약물 남용 등과 관련된 질환도 생활습관병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생활습관병은 기저질환 또는 여러 원인과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만성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나아가 중증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질환을 관리하여 적절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뇌경색과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체중 조절,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알코올 섭취 제한 등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요법과 약물요법,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한데요. 다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강도 운동이라 하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중량의 운동을 하셔야 하고 특히나 최근 다이어트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많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무산소 운동은 빠른 달리기, 또 폭발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운동 같은 경우 순간적인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칼륨이나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칼륨 같은 경우는 혈압 조절 자체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마그네슘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 자체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춘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혈관 내에 있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인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가 운동 중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초콜릿이나 과일 주스 등을 옆에 비치하고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추천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당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무산소 운동, 저항 운동이라 할 수 있겠는데 가벼운 중량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크기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근육을 키울 경우에 인슐린의 민감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등이 도움이 되고요. 이때 말하는 운동 강도는 땀이 날 정도로 하셔야 의미가 있긴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소로는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크롬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당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D 자체가 호르몬과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앞서 혈압과 유사하게요. 몸 안에 염증을 줄임으로 또 도움을 주지만 인슐린 감수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근육과 혈관의 이완뿐만 아니라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 조효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크롬은 인슐린 자체의 내당성, 그러니까 당에 대해 내성이 생기는 거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섬유질 섭취를 추천하는데요. 혈당 지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떤 음식이 내몸 안에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얼만큼 높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섬유질은 이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통곡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추천이 되고요. 특히 당뇨는 하루의 식사 시간이라든지 운동량에 따라서 당의 변화가 클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또 도움이 되는 운동, 또 삼가열 운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 일단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저항 운동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라 함은 앞서 말씀드렸던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가벼운 저항 운동이라고 하면 덤벨이나 바벨을 드는 것이 아니라 탄성이 있는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근력 운동을 의미합니다. 뼈와 근육, 관절에 도움이 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칼마디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추천합니다. 칼슘은 뼈의 직접적인 재료이기도 하고요. 근육 수축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또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칼슘의 흡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합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 미네랄이 몸 안에서 흡수가 될때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는 웬만하면 같이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 항진 및 저하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갑상선 항진 및 저하증은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의 과잉 혹은 저하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 티록신은 체내의 대사를 촉진하여 체열을 높이고 활동을 할때 도움을 줍니다. 항진증일 경우에는 과도한 유산소 운동과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할 것이고요.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 요가, 필라테스 등의 활동을 추천합니다. 오히려 저하증인 경우에는 체력 소모가 큰 운동보다는 점진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러한 갑상선 기능 관련된 부분에서 질병이 갖고 계신 분들이 유의해야 될 영양 성분은요. 일단 항진증일 경우에는 이미 많은 티록신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티록신의 재료가 될수 있는 요오드가 과도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오드는 해조류나 뭐 요오드 강화 소금 등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유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저하증 같은 경우는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밀가루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글루텐이 소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소장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경우에 저하증이신 분들은 티록신을 약물로 복용하게 되는데 이 약물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의 교정과 적절한 치료로 예방 가능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더불어 적절한 약물 복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다양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간에 잘못 알려진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약물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라면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얻은 정보에 기반한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해서 병원 처방약 복용을 미루거나 환자 임의로 섣불리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생활습관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되는 식단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대쉬 식단과 지중해 식단입니다. 대쉬 식단은 이름으로는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식단이란 이름이지만 모든 만성 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입니다. 과일, 채소와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하고 지방과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선을 섭취하는 것은 비만인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크게 낮추어주고 지질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과일과 채소만 풍부한 식사 패턴에 비해서도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기에

칼슘, 마그네슘 혹은 칼륨 등의 미네랄이나 비타민 영양제 형태로 추가 섭취할 경우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장수식단이라고 불리는 지중해식은 지중해 인근 지역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식사 형태입니다. 주요한 식품 구성은 통곡류, 콩류, 견과류, 과일류, 채소류, 올리브유로 가장 큰 특징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인 올리브유를 통해 지방량을 많이 섭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중해식은 많은 지방 섭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비교적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만성 질환자들에게 추천됩니다. 또 생활습관 교정에서 중요한 측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을 감소시켜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관절 등의 부하를 줄여주기에 가장 중요하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운동에 의한 근골격계 손상, 스포츠 손상이라 할 수 있죠. 또는 심장성 급사 등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으로 인한 위험한 질환의 동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개인의 기호와 수행 능력, 운동의 종류, 강도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열량의 소모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전신 근육을 사용하고 일정 시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서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스케이트, 줄넘기, 계단 오르기 등이 이러한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운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데 이 효과가 24시간에서 72시간 지속이 되므로 연속해서 이틀 이상 운동을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로 권장을 하는데요.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220에서 본인의 연령을 빼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지만 무게를 들고 버티는 저항성 운동에 금기사항이 없는 환자의 경우 체력 및 근육량 향상을 위해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인 저항 운동은 나이나 개인 상태에 따라 강도를 정하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위를 나누어 진행을 하되 큰 근육인 가슴, 등, 하체를 중심으로 적어도 한 부위에 두 개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만성질환을 살펴보고 질환 및 식단, 운동법, 영양제까지 다루어 봤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은 물론 식단이나 운동, 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관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스포츠와 약물 오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오! 마지막에 불구에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2: 안녕. 나는 알바니아.
3: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4: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5: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알반.
6: 잘 미쳤어?
7: 알반 뭐 하는 거야?
5: 개다리 춤, 개다리 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바둑의 끝내기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은 상대보다 내가 한 집이라도 많아야 이기는 게임이죠. 그래서 내 집은 늘리고 상대방 집은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의 경계선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판을 보시면요. 자, 지금 흙이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놨고요. 이쪽 안쪽이 흙집이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 한쪽이 경계선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흙이 이렇게 막아주는 것까지 해야 이 집이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흙집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이 생겼죠. 근데 만약에 백이 여기를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요. 흙이 막아야 하는데요. 이 들어오는 것 자체로 한 집을 줄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이 불확실한 곳은요. 흙 차례면은 막아서 확실하게 집을 늘릴 수가 있고요. 백 차례라면은 여기를 밀고 들어가서 흙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기에서는 뭐 막는 끝내기, 또 들어가는 끝내기 이런 것들을 흑백간에 두면서 이 경계선을 확정을 짓는 거죠. 자, 바로 바둑판을 보시면요. 지금 바둑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쪽은 경계선이 완벽하고요. 하지만 이 위쪽을 보실게요. 여기가 아직 경계선이 완벽하지가 않은데 흙이 이런 식으로 집을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백의 집을 줄이고 있죠. 이렇게 두는 끝내기, 이 흙돌에서 입구자로 해서 백집으로 들어가는 요수를 젖히는 끝내기라고 하는데요. 자, 백은 여기를 둘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배웠던 호구의 자리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백은 이쪽으로 막아야겠죠. 자, 막으면 이 흙 한 점이 단수기 때문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젖혀서 있는 이 끝내기를 하면 이 바둑은 완벽하게 흑백 간의 경계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둑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막기, 찌르기, 그리고 젖히는 끝내기까지 배워봤는데요. 요거를 같이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바둑판을 함께 보시면요. 지금 바둑이 거의 다 끝이 났는데요. 백집을 먼저 볼게요. 백집의 경계선은 보시다시피 완벽합니다. 흙이 어떻게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고요. 더 이상 늘어나는 것도 없어요. 이제 흙의 경계선을 보면요.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자, 바로 이 자리죠. 흙이 여기를 이렇게 막아줘야 이 중앙의 흙집이 완성됩니다. 만약에 흙이 여기를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거꾸로 이곳을 밀고 들어와서요. 이 흙집 안에가 다 깨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막더라도 계속해서 백이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막더라도 이제는 백이 이 두 점까지 잡으면서 백집을 늘리면서 이 중앙의 흙집이 다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기에서도 방심을 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이 자리까지 완벽하게 막아줘야 이 바둑은 끝이 납니다. 같이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바둑판을 함께 보시면요. 지금 끝내기가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100차례고요. 함께 끝내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자리에 100이 들어가서 흙집을 깰 수가 있습니다. 흙은 또 여기를 막아줘야겠죠. 100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깨지기 때문에 막아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쪽도 경계선이 아주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 100이 이렇게 젖혀서 흙은 막을 때 그때 이곳을 연결하는 끝내기를 해볼게요. 자, 흔히들 하시는 실수 중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 분이 많은데요. 이 수는 여기서 100이 아주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사실 100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에 대해서 배웠었죠. 흙이 바로 여기를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단수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막아두면요. 이제는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끝내기를 하다가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 모양에서 젖히고 흙돌이 왔을 때 내 약점을 먼저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백즙을 늘리고 흙즙을 줄이는 끝내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도 경계선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흙 차례 이렇게 젖혀서 여기 막을 때 이면 이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경계선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쪽이 남아있네요. 젖혀서 막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흙이 이렇게 찌르기 끝내기를 하고요. 백이 막으면 이제는 경계선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바둑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공배라는 거는 흙과 백 누가 두어도 집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자리예요. 자, 바둑판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바둑이 거의 끝난 장면인데요. 이쪽 부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누구의 집일까요? 흙집도 아닌 것 같고 백집도 아닌 것 같죠? 흙이 두더라도 아무런 집이 생기지 않고요. 또 아무런 집을 깰 수도 없어요. 이런 자리를 바로 공배라고 하고요. 이런 공배의 자리는 가치가 0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장면에서 바둑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집을 만들 수도 또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가치가 없는 공배의 자리까지 서로 다 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실전 끝내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바둑을 보시면은요, 100차례고요. 끝내기가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어디서부터 한번 끝내기를 해볼까요? 지금 공간이 넓은 쪽이 집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상대방 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것보다는 넓은 곳을 두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배웠던 젖혀 있기 끝내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흙이 이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단수를 쳐서 이 흙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흙은 요수는 이제 무리수가 되겠고요. 백이 젖혔을 때는 막아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일선으로 확실하게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흙도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때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끝내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을 두다가는 여기에 사실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흙이 끊으면서 단수를 치게 되면 102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집이 굉장히 많이 깨졌죠. 그리고 흙집은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끝내기를 하면서도 내 약점을 잘 돌봐야 하는데요. 백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까지 해줘야지 이 부근에서 경계선이 완벽하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흙 차례죠. 흙은 어디를 끝내기를 해야 할까요? 자, 여기 찌르면서 들어오는 끝내기가 있습니다. 백은 막아줘야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죠. 이렇게 막아서 집을 늘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남았는데요. 백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끝내기가 있어요. 흙은 막아줘야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완벽하게 흙백 간의 경계선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게이 흙집 안에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완벽하게 약점이 없죠. 그리고 백집 안에도 약점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둑이 완벽하게 끝이 난 거예요. 자, 이제는 집 계산을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흙집이 커 보이나요? 백집이 커 보이나요? 자, 같이 집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집 계산을 할 때는 팁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세면 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네모를 만들면 집을 세기가 수월합니다. 자, 백집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모를 만드시면 좋아요. 집 계산을 할때 이런 식으로 흙돌이 와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백은 여기는 이제 백집으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메꾸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흙집이고요. 여기랑 여기가 백집이에요. 자, 흙집부터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 4, 20, 21, 22, 23. 23집이고요. 100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곱하기 2는 18집, 19, 20, 21, 22, 23. 흑집도 23집, 백집도 23집. 그럼 바둑이 비겼네요? 근데 바둑에서는 사실 이 비기는 게 없어요. 왜냐면 바둑에는 덤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바둑은 먼저 두는 흑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이 백에게 6.5집이라는 보상을 줘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 계산을 다 하고 나서 흑이 백한테 6.5집을 줘야 합니다. 즉, 백집 23집에서 더하기 6.5를 하면 백집은 총 29집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둑은 비긴 게 아니라 백이 6.5집을 승리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끝내기의 기술과 집 계산하는 것까지 배워봤는데요. 이제까지 기본 기술들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실전 대국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판의 대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실전 대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는 임도원입니다. 갑진년새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일상에서 과학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년 운세는 왜 보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간 당구장은 그야말로 저한테 신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쉬워 보였지만 알면 알수록 깊은 내공이 필요한 스포츠였죠. 물론 출출할 때 서서 먹곤 했던 짜장면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당구를 제대로 배우려면 많은 시간과 또 그만큼의 많은 금전적인 지출도 필요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구력이 높은 고수에게 간간이 도제식으로 배우며 대부분은 스스로 독학할 수밖에 없었죠.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학습 방식이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자신의 힘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취감만큼은 높았습니다. 근데 사실 당구는 몇 가지 단순한 물리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당구대,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잘 굴러가는 완벽하게 둥근 공만으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으니 여기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의 단순성은 더 잘 부각되죠.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더 단순한 세상에서는 그 안에 숨겨진 보편성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칙이 단순하다고 누구나 쉽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과 실제는 엄연히 다르니까요. 당구의 고수들은 잘 조절된 힘으로 정확한 각도에 맞춰 공을 칩니다. 그러면 그 공은 다른 공과 충돌해 방향을 튼 후 때로는 당구공 가장자리의 탄력을 이용해 다시 방향을 전환하면서 또 다른 공을 향해 굴러갑니다. 그런데 고수라면 이와 같은 그림을 이미 공을 치기 전에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당구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칙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원인과 결과 사이 내재하는 보편적이면서도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원인을 알면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철학에서는 이를 인과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굴러가는 당구공 같은 물리적인 현상 또한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법칙에 의하면 처음의 상태, 즉 원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즉 결과를 결정합니다. 당구의 고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의 상태, 즉 원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거 의도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는 당구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굴러가는 저 공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의 운명 또한 정해진 것은 아닐까. 물론 한 평이 조금 넘는 당구대 회의를 복잡다단한 우리네 삶에 직접 비유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복잡성의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리고 당구나 우리 인생이나 모두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의외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당구대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그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기본이 되는 아주아주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자나 원자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 밖에 그보다 더 작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이나 자유의지 같은 것들은 논외로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구공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당구대나 당구공을 구성하는 수많은 입자들의 개별 운동들이 모여 결정되는 종합적인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입자의 운동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 우리 삶은 당구대 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관여하고 있는 입자들의 수도 훨씬 더 많고 게다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당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당장 주사위 하나만 던져봐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운명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 그 근본 원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은 입자들로 구성되고 그 입자들은 단순한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아무리 복잡한 현상이라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운명도 포함해서 말이죠. 단 이를 위해서는 처음 상태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구공의 속도, 진행 방향, 충돌시킬 다른 공의 위치 등을 정확히 알아야 당구공 위에서 벌어질 이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결정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은 처음의 상태에 따라 그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운명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이를 위해 미리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당구대 위의 정보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 방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해서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흔히 이 가상의 초월적인 존재를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뉴턴이라고도 불렸던 라플라스는 뉴턴 역학을 토대로 당시 물리학을 집대성해서 모두 5권으로 구성된 천체 역학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라플라스는 그중에서 제3권을 나폴레옹 황제에게 헌정했는데요. 그때 나폴레옹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우주에 관해서 이렇게 방대한 책을 저술했음에도 신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이오? 라플라스는 제게는 그러한 가설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답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은 신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천체의 움직임을 다루면서도 신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인데요. 이에 라플라스의 답변은 실로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라플라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던 뉴턴 또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있어서 신은 역학과 기하학에 능통한 존재였으며 지상계와 천상계를 모두 적용되는 만유인력 법칙을 관장하는 존재였습니다. 뉴턴은 자연연구를 하는 일을 신이 감추어준 세상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플라스에게는 신이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설명할 때 오직 수학과 과학의 법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의 이런 생각은 결정론적 세계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는 명확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은 그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인데요. 과거의 일들이 명확한 법칙을 따른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필연적인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만약 이 우주에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미래 또한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턴만 하더라도 신의 개입에 의해서 이런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믿었지만 라플라스에게는 그런 융통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플라스는 만약 이 우주의 모든 입자들이 현재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러한 존재는 물리 법칙을 이용해 우주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후에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능력자에게 악마라는 별칭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마이너티 리포트에는 이 라플라스의 악마와 비슷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가까운 미래인 2054년 미국 경찰 조직 내에 미래 범죄국에는 초능력을 지닌 3인의 예지자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임무는 예비적인 범죄자가 내뿜는 에너지를 감지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찰을 출동시켜 체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지자들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입자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기에 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라플라스가 주장하는 바는 실제로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라플라스 악마와 같은 초월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우주는 그 탄생 초기부터 이미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일들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능력 범위 밖에서 실현 불가능한 가능성도 있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 상태가의 완벽한 정보를 안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그한 예일 것입니다. 물론 초월적인 악마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하죠. 일상적으로 흔하게 접하는 예측 가운데 하나인 일기예 요법만 봐도 그러합니다. 비록 최근에는 기상위성, 슈퍼컴퓨터 등이 도입되면서 예측의 정확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날씨 예측이 잘 맞지 않는다며 기상청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틀린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도 말이죠. 우주가 아니라 별 존재감이 없다시피 한이 작은 행성의 일기예보를 위해서라도 수집해야 할 정보는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초기의 정보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씨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우리 기상청은 AI 기술을 접목한 알파웨더라는 가상의 예보관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조만간 기상청이 욕먹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일기예보의 경우보다 그 예측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한 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 우리 운명이란 것도 그러하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저 재미로 본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운세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을 보면 내심 운명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라플라스의 주장이 옳다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라플라스 악마가 가진 힘을 빌린다면 그 운명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최근 라플라스의 악마가 가진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수 있는 능력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현존하는 가장 정밀한 장비로 들여다볼 수 없는, 예를 들면 원자의 1000억분의 1, 그리고 그것보다 다시 1000억분의 1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미세한 공간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시세계는 새로운 입자들이 갑자기 생겨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이 왜곡이 매우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주의 운명이 명확한 법칙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적 믿음은 그 토대가 흔들립니다. 혼돈의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혼돈으로부터 기원한 우리 우주는 정확한 운명이라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소개한 영화 마이너티 리포트에서도 예지자들 사이에 가끔은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범죄국은 이 문제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 두 명의 예지자가 일치하고 다른 한 사람의 예지자가 다르다면 그 얘기는 소수견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마이너티 리포트는 바로 이 소수견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미래 운명이라는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한편 이 영화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단순히 물리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의 기계론적 자연관에 따라 물질로 구성된 세계는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었던 데카르트 또한 유독 인간만은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즉 자유의지는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그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자유의지라는 것도 인간의 뇌의 활동이라면 결국 뇌를 구성하는 물질의 작용이며 물리법칙에 따라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닐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신가요? 과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아주 명확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 듯 보이지만 아주아주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언젠가는 이두 세계가 연결되는 방식이 명확히 알려진다면 운명의 존재를 둘러싼 의문이 비로소 풀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세상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의 존재를 여전히 갈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까지 과학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한 마음을 조금 다스린다는 차원에서 저도 올해 신년 운세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하는 운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운 남자,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소방의 김찬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어제 안전했다고 오늘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오늘 평생학교에서는 시기별로 반복되지만 자칫 놓칠 수 있는 다양한 시기별 사고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날씨가 지난해 여름에는 폭염과 극한우, 한겨울에는 이상고온과 한파가 널뛰기를 하듯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구가 가장 더운 해를 경신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도 폭염과 호우, 한파 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미리 지식을 쌓고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여름철 폭염 시기 대비 요령입니다. 폭염은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요. 라디오나 TV의 기상사항을 매일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면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변압기를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이상이 있다면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부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정전이 되다 보면 물 사용 증가로 인해 단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식수를 미리 준비하고 생활용수를 욕조에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시 열사병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증상 발현 시에 바로 치료를 받아들 수 있도록 가까운 병원을 파악해 둡니다. 또한 지나친 냉방기 사용은 냉방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꼭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6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 실내 온도는 실외 온도와 5도 이상 차이나지 않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천을 이용해 빛과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좋고요. 폭염 시기에는 뜨거운 열로 도로가 변형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으니 운전 시 교통사고에도 주의하고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차량 점검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타이어 공기압 측정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지만 여름이나 특히나 폭염 시기에는 절대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자고 있더라도 혼자 냅두고 내리시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열사병 사망의 위험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과 그늘 그리고 휴식입니다. 젊은 시기에는 괜찮으셨겠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폭염은 내 몸에 더욱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다음은 태풍과 호우 시기 재난 유형별 대피 준비와 실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센 바람과 큰 비로 피해를 주는 태풍과 호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과 주변의 하수구 및 배수구를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강한 비로 물이 넘치거나 처리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하수관 안에 쌓이면 하수구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침수 피해가 커지겠죠. 또한 지붕과 간판을 단단히 고정하고 특히나 호우식이나 강풍이 불기 전에는 지붕 간판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정이 느슨하다면 다시 한번 강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자동차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셔야 됩니다. 물이 들어올 수 있거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곳 밑쪽에는 주차하시면 안 되고요. 호우가 예상될 때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침수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즉시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수심이 종아리 아래일 때 재빨리 탈출합니다. 수심이 종아리보다 올라오게 되면 물의 저항 때문에 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운동화는 괜찮지만 이외에 슬리퍼나 하이힐은 벗고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외부활동, 물놀이나 야영활동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나 하천이 범람할 경우 또는 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찰 경우 탈출을 위해 무리한 이동은 절대 금지합니다. 특히나 계곡 같은 데 놀고 있을 경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계곡 밖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계곡은 좁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강이 범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119에 신고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계곡에서 물놀이를 그만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먼저입니다. 침수한 도로는 무리하게 진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희가 현장 나가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리하게 진입하셔가지고 침수된 물 중간에 차량을 버리고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 영상 같은 경우에도 버스 차량이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다가 갑자기 차오르는 물에 의해서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도 저희가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서 보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도로의 맨홀이 물의 압력 때문에 이탈하거나 소산할 수 있으니까 침수한 구역으로는 절대 차량을 진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침수 우려가 있다면 타이어 높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태풍과 호우는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산사태가 예상되는 태풍 및 장마철에는 배수시설과 극경사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위험이 인지될 때는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주세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산사태와 멀어지는 방향에서 가까운 높은 곳으로 피진합니다. 산사태 전조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경사면에서 물이 솟고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오는 게 보일 때,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경사면에 나무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산사태를 의심하고 계곡 주변을 피해 산사태가 일어날 방향과 무조건 먼 곳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정전사태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또는 호우가 동반된 때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뢰 사고는 사실 흔하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낙뢰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인 거주 지역에 낙뢰가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피뢰침을 점검한다든가 낙뢰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고요. 낙뢰지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바깥에 있다면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고요. 뭐 아시겠지만 사람도 전기가 통하는 거 아시죠? 5m 안전거리는 필수입니다. 큰 나무나 전신주는 피하고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처럼 긴 물건은 멀찍이 내려놓으세요. 자동차에 있었다면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차 안에 그대로 머뭅니다. 다음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무엇보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여진이 오기 전에 낙하물이 없는 탁 트인 바깥으로 피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시 집안에서 지진 대응 요령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잡고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진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흔들림이 멎게 되는데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출구를 확보하고 밖으로 대피하고요. 밖으로 이동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다면 모든 층 버튼을 다 눌러서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후에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하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동 시 차량은 이용하면 안 되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 정보를 잘 들으며 키를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진열장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기둥이나 계단 근처로 이동합니다. 지하철 안에 있을 때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지하철이 멈추면 지하철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어린이와 함께 대피할 때는 유모차보다는 아기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 파편이나 건물 잔해로부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아이라도 가급적 안고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 요령을 알고 있는 어린이라도 당황할 수 있으니 필요한 행동을 다시 한번 말해주며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거나 대피한 후에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언비어에 유의하며 TV나 라디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진 해일 등 쓰나미 전조현상 및 대응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 해일의 위험에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곧 지진 해일이 올 수도 있으니 도로 혼잡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해안이나 하천을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주변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된 튼튼한 건물 3층 이상인 곳, 해발 고도 10m 이상인 곳, 뭐 언덕이나 야산 등도 상관없어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 지진의 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가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체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진의 일은 한 번의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의 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도록 다 같이 행동 요령을 준비하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고립된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평소 지진이나 태풍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집안에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두시고요. 식탁이나 탁자는 가능하면 물건이 없는 벽 쪽에 붙여주시고, 진이 발생하면 그 아래로 몸을 숨기면 됩니다. 재난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3일 이상 견딜 수 있는 생수와 비상 식량을 준비해 주세요. 특히나 특수식품이나 내가 먹고 있는 의약품 등은 구하기 힘드니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 손전등이나 랜턴, 양초, 라이터, 성향 등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도 좋고요. 정전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켜지게 되어 있는 가전제품 등 코드는 뽑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드시던 약이나 구급약품, 구조 요청용 호루라기를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응급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메시지를 남겨두세요. 오늘 강의가 사실 약간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이고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알고 계신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다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분들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2: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1: 그냥 순백으로.
3: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4: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 연매출이.
4: 그랬는데

0: 후속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3000원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가능합니다.

0: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지 프라이팬 6종 증정.
1: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2: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1: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5: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4: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6: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3번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9: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는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수의근은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수의근은 내장근육, 심장근육,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수의근은 뼈대를 이루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호흡근육은 스스로도 움직이지만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수의근에 의해 불수의근의 건강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과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은 지근이라는 근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를 강화하고 호흡을 하는 역할들로 힘은 약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은 힘은 강하고 빠르지만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없어 짧은 시간만 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근력 향상이 주로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근육은 커지지 않지만 근력은 생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후약 3개월 이후가 되면 근육이 조금씩 커지면서 근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대략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분명히 우리 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성분이 개선되고 신체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따라서 운동 초반인 대략 3개월 이전에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벨트나 옷의 사이즈로 나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육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학생들이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동작을 등척성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의 초기에 하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대체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할때 혈압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때 아령을 들었을 때 얘를 단축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령을 내릴 때를 신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신장성 운동은 점프, 줄넘기를 하는 동작이 신장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등척성, 그리고 단축성, 신장성으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통증이 생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근육통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근육통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통증이 부상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근육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은 운동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부상은 운동 시작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스트레칭 또는 가볍게 운동을 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부상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바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면 통증의 위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절 주변은 부상 가능성이 높지만 근육 주변은 근육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통과 관절 부상을 이해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근육통과 피로를 회복하는 근막 이완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에 폼롤러와 스트레칭 매트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요. 이 폼롤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 신전 폼롤러를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위쪽에 두시고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폼롤러를 견갑골의 밑에다가 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집에서 많이 하실 텐데요.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고 뒤로 이렇게 눕는 동작을 합니다. 아마 많이 보시고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대로 다섯 개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더 움직이시면. 지금 이렇게 폼롤러를 하시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폼롤러 위로 넘어갈 때 시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경추라고 하는 목이 자꾸 신전이 돼서 우리가 늘리고 싶은 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자리로 오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하려면요, 우선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갈비뼈를 조여주셔야 합니다. 호흡 조이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 때 시선이 본인의 무릎을 쳐다봅니다. 쭉. 그러면서 갈비뼈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오시고요. 고정되는 위치까지 최대한 가서 거기에서 밑으로 힘을 주고 호흡을 계속 뱉어주셔야 등이 늘어납니다. 저희 트레이너도 처음엔 바닥에 편하게 닿았지만 지금은 덜 닿게 되거든요. 이유는 목과 허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등만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등을 펼수 있고요. 그 등이 펴져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북목이 해결됩니다. 자, 제자리로 올라오시고요. 자, 목표는 양팔 벌리시고 호흡으로 갈비뼈 닫고

최대로 내려가게 되면 양팔이 지면에 닿으면서 뒤통수까지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동작에서 팔과 머리가 바닥에 잘 닿는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선은 손끝을 보고 그대로 눕습니다. 네, 시선 유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등과 어깨가 펴지면서 상체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후. 팔이 뒤로 넘어갈 때 가슴과 어깨 쪽이 단단하게 텐션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고 집에 오셨거나 또는 직장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고 집으로 왔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퇴근하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 하나로 그 다음날 목과 머리 위쪽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자 빼서 앞에다 두시고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무릎으로 폼롤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다리는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손은 가슴에 댑니다.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같이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지면에 닿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안 닿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둘. 폼롤러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무릎을 꽉 눌러서 폼롤러랑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후. 오른쪽에 등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네,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길게 뱉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코어가 약해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호흡으로 수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자, 만약에 이렇게 팔을 가슴에 댄 상태로 오른쪽 어깨가 바닥까지 내려간다면 유연성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로 나란히 상태에서 그대로 지면을 향해서 네, 팔이 내려가도록 하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제자리로 오시고요. 네, 90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이 가면 안 되고요. 등 뒤가 먼저 가고 손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올려주시고 시선은 손끝 봐주시고요. 호흡과 함께 손은 밑으로가 아니고 측면으로 멀리 물건을 잡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이 동작도 좌우를 해보시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라켓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 회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몸이 뻣뻣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향상되죠. 그런데 간혹 이 유연성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 발을 벌린 상태에서 가슴을 바닥에 붙이는 동작인데요. 이 가슴이 바닥에 붙어야 우리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이 바닥에 붙게 되면 근육의 유연성이 너무 늘어나서 관절이 헐거워져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만큼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몸을 통해 깨달은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의 운동입니다. 너무 적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고

또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과사용으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바로 이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강도와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신체 균형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몸이 앞뒤, 좌우, 상하의 근육에 유연성과 근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략 10% 이내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의 몸은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요. 부상의 위험도도 줄어들어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회사에서 간단하게 유연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 유연성과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매트에 엎드려 주시고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차렷. 네, 손등은 지면을 가게 하고요. 이마는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쭉 들어 올려 보실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보통은 30cm 이상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등에 근력과 유연성이 괜찮다는 거고요. 만약에 30cm 미만이 되면 유연성과 근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손을 네, 어깨 앞에 두시고요. 천천히 밀어서 네, 시선은 아래로 보시고 등을 위쪽으로 펴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차렷. 네. 이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양쪽 견갑골이 서로 만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그대로 10번 하실게요. 이때 운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허리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이 만나는 요 중앙 지점입니다. 보통은 굽은등이 있는 분들이 이 근육이 약해서 계속해서 몸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닌 양쪽 견갑골이 모이는 동작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 한번 보면서 일어나 보실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목이 짧아지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져서 주의하셔야 될 동작입니다. 내리시고요. 올라올 때는 처음 있던 위치를 바라보면서 뒤통수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오게 할때 가장 좋은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지금 보면 무릎이 완전 펴진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서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힘을 준 상태로 일어나면 몸이 곧게 펴지면서 단단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제가 생각하는 하체 운동의 종결자입니다.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유는 밸런스와 근력, 유연성 모두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 아령이 있다면 아령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작은 생수병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발은 균형을 잡고 오른발은 발끝으로 살짝 대주신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천천히 밀어서 엉덩이에 체중을 받고 엉덩이로 밀어서 몸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뒤로 뺐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엉덩이로 밀고 앞쪽 허벅지로 같이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뒤로 등은 판판하게 곧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작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살짝 떼고 합니다. 천천히 뒤로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게 운동이 많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혹시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 발을 빠르게 땅에 대어야 합니다. 천천히,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요. 자극받아야 되는 부분은 엉덩이와 앞쪽 허벅지로 일으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대로 일으켜 주시고요. 저희 트레이너처럼 시선은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몸통이 숙여지는 그 각도만큼 시선도 같이 아래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운동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관절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근육 손상, 힘줄 손상, 인대 손상, 골절, 연골 손상이 근골격계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중 연골 손상은 관절염을 일으켜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목을 삐끗해서 다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회복 기간이 다르지만 통증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치고 통증이 회복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유연성의 정상적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 지지 및 움직임의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목을 다치고 통증과 유연성, 근력은 회복되었는데 이렇게 쩔룩거린다면 체중 지지와 움직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치기 이전에 정상적인 걸음걸이 또는 정상적인 계단 보행 또는 정상적인 스포츠를 할수 있어야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운동 중 또는 일상에서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합니다.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고요. 두 번째는 얼음찜질을 합니다. 얼음찜질은 부상 부위를 대략 10분에서 20분 사이, 작은 관절은 10분, 큰 관절은 20분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박인데요. 부상당한 부위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압박붕대로 살짝 감아서 우리의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면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부종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고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부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얼음찜질과 뜨거운 찜질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집에서 아마 핫팩도 있으실 거고 냉팩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찜질은 부상 직후 1일에서 3일 사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찜질은 그 3일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조금씩 회복되면 운동 전에는 뜨거운 찜질을 하고 운동 후에는 얼음 찜질을 하면서 부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통증 지수 0은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10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 지수 1에서 3은 약간은 불편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임이나 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 지수가 4에서 7 정도면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병원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에서 10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빠르게 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면 내가 어떻게 통증에 대처하게 될지 알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고관절, 발목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옆으로 당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무릎이 가슴에 가까이 닿으면 유연성에 문제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무릎이 가슴에 닿지 않으면 고관절이 딱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 스트레칭으로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당겨주시고요. 상체는 곧게 펴주시고요. 네, 무릎이 당기면 등과 허리가 뒤쪽으로 물러나는데요. 물러나지 않게 힘을 주어서 가슴을 바짝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정도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당기면서 호흡은 후 뱉어서 동체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후, 깊게 뱉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대략 10초에서

해서 30초, 40초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자, 당겨서 후. 고관절이 딱딱하게 되면 무릎과 허리의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고관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해보시고요. 잘 가지 않는 쪽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더 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발목에 관련된 유연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본 선수, 일반인, 발목이 엄청 딱딱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굽높은 신발을 신어서 또는 발목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목이 딱딱해지면 우리 전신에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자, 발목의 유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자세로 한번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폼롤러를 사용하시고요. 폼롤러가 없다면 벽에서 하셔도 됩니다. 발끝에서 대략 주먹 하나 정도를 네, 이렇게 대보시고요. 그리고 폼롤러를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발끝으로 진행하면서 폼롤러를 닿아주면 정상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다시 한번 닿아주시고요. 이때 닿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발이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면 좋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폼롤러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이 폼롤러나 벽에 닿는다면 내 발목의 가동 범위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가다가 멈춘다면 그거는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 스트레칭은요.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양손을 네, 무릎에 이렇게 기대주시고요. 기댄 상태에서 무릎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아킬레스와 종아리 뒤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뒤꿈치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해주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혹시라도 무릎이나 발목에 앞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스트레칭 해보시면 좌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딱딱한 위치를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의 예방, 부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통증이 있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다른 움직임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은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프지 않은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무릎의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든 관절은 뇌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통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동 동작으로 통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맨넬은 맨넬의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관절이 먼저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관절 기능 장애가 있으면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체의 근육은 움직이는 범위에서만 근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는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팔을 펴게 되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근육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만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서 뒤로 들어가는 공간은 근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운동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약이 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어야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범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의

0: 네 번째로는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하체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움직임 패턴 검사와 함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직선 런지를 통해서 하체의 움직임 패턴을 테스트하고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두시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 벽이나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 무릎이 왼쪽 발끝의 뒤꿈치를 향해 갑니다. 네, 그래서 터치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유연성, 하체의 근력, 그리고 안정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한번 테스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테스트해서 잘 안 되는 쪽은 유연성이나 근력,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끝에 천천히 닿았다가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발, 뒷무릎, 뒷발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잘 되는 동작이고요. 무릎이 보이거나 몸통이 틀어지면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후에 좌우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정면을 향해야 하고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역시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몸통은 곧게 유지해 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뒷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면 그 중간 위치에서 멈춰서 올라오시고 점차적으로 뒷무릎을 바닥에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런지가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더 좁힙니다. 골반보다 조금 좁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네, 발, 무릎을 정면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방법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끝, 양쪽 무릎, 내 몸통이 전방을 계속 향해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세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 일어나면서도 호흡을 뱉습니다. 코어를 좀 더 강력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모두 호흡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렇죠. 하나. 한 번 더. 둘. 좋습니다. 이 런지 동작이 중량을 많이 들고 할 때는 지금처럼 발을 좀 넓게 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움직임의 패턴을 검사할 때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양발을 일자로 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양발을 일자로 해서 런지를 할 때 중량을 많이 들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은 테스트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연성과 근력의 균형을 맞추는 공부와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맞추어 관절의 건강함을 100세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에
2: 불고기가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0: 진짜 멋있다.
1: 안녕. 나는 알바니아.
2: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3: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4: 아이바!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5: 잘 지쳤어? 아이반 뭐 하는 거야?
4: 개다리춤 개다리춤.
6: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1위.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7: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6: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동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알랑무지팩 메이커! 알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콕! 무지팩이 와글와글! 빨랑빨랑! 쭈뚝쭈뚝! 무지팩 하우스에 쏙!

0: 어려워.
1: 공주님,
2: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미역주성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0: 엄마,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3: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

0: 모르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1: 아,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제가 방을...
0: 이 꼬맹이.
1: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열어.
2: 선생님, 잘 다녀오세요.
0: 마리링, 파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0: 친구도 될 수 있겠지?
1: 꼬맹아, 일찍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0: 아,
1: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0: 네네.
1: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0: 네, 보글보글.
1: 응? 똑바로 못해?
2: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1: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0: 새로운 친구들이 전화 그러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만날 수 있겠지?
1: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2: 가자.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지?
1: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3: 네, 얘들아, 오늘 전화 온 친구를 환영해주자.
4: 안녕, 다들 반가워.
1: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5: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1: 예.
4: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1: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이루. 이건 이혼해.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있다.
6: 이게 뭐야 너? 이 쓰레기 눈독.
7: 진짜 웃겨.
8: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1: 네!
8: 어서 가자.
1: 다른 반에 잘못 들어온 거였어.
2: 이거 어떻게 된 거야?
7: 창피하겠다.
3: 자자, 조용.
8: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1: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9: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쾌차를 주겠네.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치를 빼앗아오거라.
1: 망했어.

0: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1: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주자.
2: 내 얘기!
3: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사.
4: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2: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미쳐난 전학생은 없을 거야.
4: 아, 누가 온다?
5: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망신을 준 거야?
3: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캐쳐. 보라색 머리에 왈가다, 커피공주군요.
4: 오랜만이네.
6: 너도 인어공주야?
5: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2: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그야.
5: 죽여주잖아.
4: 퍼플, 아무개 신호야.
5: 저리가!
4: 블루비아! 블랙타이아의 부하!

0: 친구구나. 잘 보고 배워두라고. 레인보우의 힘이여. 화발 버전을 합격! 불독 주제!
1: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0: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0: 아니야! 블루!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대체리 지켜줘! 모르겠다! 버블버블 버블버블!
1: 레인보우 탈출을 노리는 게 분명해!
0: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응. 내 마법이 퍼플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블러! 자, 여기 레인보우 캐쳐가 있어! 자, 어디 가져가 보시지!
2: 내가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3: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커피 공주?

0: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첫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이 좋은데.
1: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2: 방송?
1: 어?
0: 아, 좋은 생각 있어.
3: 어디 가는 거야?
4: 블루다스쿨의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5: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0: 꺼! 카메라 꺼!
5: 나가라고!
0: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비! 뭐하는 거야, 창피하게!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모두들!
6: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충이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얜 집업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곰말이야. 곰도 안 먹을걸. 아주 먹는다니까. 안 먹을걸. 곰아 먹을걸.

0: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1: 저긴 낚시하는 곳인데, 너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건 뗏목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0: 만세! 배 타고 간다!
1: 이리로

0: 정말 정말 멋져.
1: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0: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1: 정말? 어딘데?
0: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1: 다시 돌아가야 해.
0: 아,

했었구나.

이제 곧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라운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2: 빠빠

0: 찾아왔다고.
1: 만나서 반가워. 여기엔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0: 그럼 완전 진짜지.
1: 글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0: 아주 좋아. 그럼 이제

0: 여기? 이걸로 뭐라게?
1: 절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0: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1: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1: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네가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 줄래?
0: 둘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1: 어,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0: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1: 절대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0: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0: 친구에게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1: 하지만 이 친구 살거든?
0: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0: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양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1: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웅덩이 띠기 놀이 할 거라고.
0: 곧 밝혀질 테니 두고 보시지.
1: 그게 됐지.

0: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이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데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이주를 하는 펭귄은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0: 301은 바로 3. 302은
1: 바로 2.

0: 좋은 생각이 났어. 1을 차례로 더 해보자.
1: 1 더하기 2는 바로 3.
2: 3
1: 더하기 2는 바로
2: 5. 오직 5만 가능해. 다시 나로 돌아왔어. 5
1: 빼기 2는
2: 바로 3. 3
1: 빼기 2는
2: 바로 1.
0: 이런 이런 서둘러. 캥거루처럼

0: 가사. 어떡하지 나는 몰라 이런 건 전혀 모르겠어.
1: 백이 서문

0: 뽀뽀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인어공주 미미
2: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2: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2: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2: 엄마 폰 말고 내 폰
3: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4: 더 커져 하면
5: 플러스.
6: 몰라 그래?
5: 플러스
3: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0: 무슨 냄새 안 나?
1: 나다. 고소한 빵 냄새인가?
0: 오징어 굽는 냄새 같기도 하고.
2: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지?
0: 아하! 근데 다른 냄새도 나는데?
1: 아니, 이건... 댕댕이다.
2: 읍스, 들켰네. 내 방, 귀, 냄새.
1: 뭘 먹은 거야?
0: 너무 심해.
2: 옛날 한 가난한 마을에 복순이와 쇠돌이라는 친구들이 살고 있었지.
0: 어? 쇠돌아, 무슨 일이야?
3: 왜 그러냐?
4: 네, 암탉. 우리 집 재산 1호 꽁코를 빼앗겼어.
3: 에이? 설마?
0: 또 욕심쟁이 꽁대감님이?
4: 내 꽁코가 사라져서 찾아 나섰는데 꽁꼬야! 어디 간 거야?
5: 그놈 참 도실도실하다!
4: 안 돼! 저짓말을! 하필 내 꼬꼬가 꽁대감님 댁에 들어간 거야! 대감님, 그 딸기 저희 집 딸기인데.
1: 아니지. 이제 우리 집 딸기지.
4: 예?
1: 응?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우리 집 땅을 허락 없이 밟았으니 이제 우리 집 딸기지.
4: 네? 그런 게 어딨어요?
1: 정 가져가고 싶으면 땅 밟은 값 20냥 내고 가져가던가.
4: 말도 안 돼요, 대감님. 그렇게 우리 꼬꼬를 빼앗겼다고요. 다시 돌려주겠지?
0: 쇠돌아, 그 집에 들어간 물건은 절대 못 돌아온다는 거 몰라?
3: 아휴, 나도 지난번에 말이야 꽁대감님이 오시더니.
1: 우리 집 낫이 부러져서 그래. 금방 쓰고 갖다 줄게. 좀 빌려줘.
3: 아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아, 저희 집에는 낫이 없어요.
1: 그럼 저건 뭔가? 낫이 아니고 도끼인가? 지금 빌려주기 싫다는 거야?
3: 아이고, 우리 집에도 낫이 있었네. 여기요.
1: 고맙네. 복 받을 거야.
3: 이야. 아이, 안 돌려줄 것 같은데. 대감님?
6: 아이고.
3: 아이, 그런데 낫을 돌려받으러 갔더니.
1: 어디서 들지도 않는 무딘 낫을 빌려줘서 내가 낯깔다가 상처까지 났어. 그 내 낫 갈아준 값하고 상처 치료비까지 다 내가 돌려줄 거야.
3: 예? 대감님.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한테 뺏은 각종 음식에 가축, 돈, 비단까지. 아이고, 그 집 마당에 뺏은 물건들이 수두룩 하다는 거요.

0: 자,
1: 우리 많이 줄게, 많이.
2: 아유.
3: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복순이 아버지가 꽁대감님 댁 앞을 지나고 있는데.
0: 아이고, 맛있는 냄새. 아이고, 도대체 어느 집에서 나는 냄새래?
4: 어디긴?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지.
0: 공대감님 댁에서 나는 냄새였구만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
4: 잠깐, 가긴 어딜 가? 냄새 맡은 값은 내고 가야지.
0: 예? 냄새 맡은 값이요?
4: 그래. 이 좋은 냄새가 뭐냐면 문제. 먹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요리 재료로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은 1번 버섯, 2번 생선, 3번 고구마.
1: 버섯, 생선, 고구마. 구워 먹으면 다 맛있지.
5: 근데 바다에서 잡은 건 생선밖에 없어.
0: 맞아. 먹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생선이라고 하지.
4: 그렇지, 그렇지. 내가 시장에서 직접 생선을 사다가 숯불에 노릇노릇 정성스럽게 잘 구웠지. 맛있는 생선구이 냄새. 복순아밥, 자네도 맡았지?
0: 예, 뭐 맡기는 맡았죠.
4: 그러니까 생선구이 냄새 맡은 값은 내고 가야지.
0: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게 어딨어요.
4: 어딨긴 여기 있지. 아, 저 생선구이가 자네 건가?
0: 아유, 뭐 그런 거는 아닌데요.
4: 아니지. 아, 그럼 당연히 남의 생선구이 냄새를 맡았으니까 돈을 내야지. 아, 가만. 생선이 열량인데. 우리가 또 친하고 그러니까 냄새 맡을까? 내냥만 받겠네.
0: 예? 아이고, 대감님. 아니, 그게 무슨. 아이, 그리고요? 아, 저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4: 아이고, 돈이 없구나. 아니, 아니, 나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내일까지 갚아. 그 대신 이자까지 5냥. 그럼 내일 봄세.
0: 예? 아, 대감님. 아이고, 대감님. 대감님.
6: 네?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했다고요?
0: 아, 그렇다니까. 아이고, 이제 하다가 냄새 맡은 값까지 달라고 하네. 아이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아이고.
1: 꽁대감님 진짜.
0: 아휴, 그나저나 네 할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모아둔 돈 딱 열량밖에 없는데. 아휴, 뭐 이걸로 갚아야지 뭐.
1: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0: 못 참아?
1: 우리도 꽁대감님이 한 거랑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0: 똑같이?
1: 네. 그 열량은 일단 저 주시고 쇠돌이랑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빌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5: 뭐냐? 왜 네 아버지가 안 오고 복순이 네가 왔냐?
1: 아버진 좀 이따 오실 거예요. 일단 냄새값은 제가 갚을게요.

0: 그 냄새값 다섯냥 가져왔지?
1: 그럼요. 이게 다 열냥인데요. 제 열냥 소리 잘 들으셨어요?
0: 잘 들었다.
1: 다행이네요. 그럼 전 이만.
0: 아이 잠깐. 아이 뭐 하는 거야? 아, 돈을 주고 가야지.
1: 어? 제 열냥 소리 들으셨잖아요. 열냥 소리 값이 다섯 냥이거든요.
0: 뭐? 소리 값?
1: 왜요? 자, 보세요. 냄새 값 다섯 냥. 소리 값 다섯 냥. 가격이 똑같아서 이렇게 갚은 건데요?
0: 말도 안 돼! 세상에 소리 값이 어딨어?
1: 냄새 값이 있으니까 소리 값도 있는 거죠.
0: 어디서 수작을? 아이 됐고 빨리 다섯 냥 가져와.
1: 이 소리 또 들으시면 이제부터는 소리 값 내셔야 하는데.
0: 뭐? 아이 갑자기 뭐지? 이 달콤한 냄새는?
1: 어? 지금 이 냄새 맡으신 거예요?
0: 맡았다. 왜?
1: 오, 이 냄새는 여기서 문제! 익으면 빨갛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과일은? 1번 고추, 2번 파, 3번 딸기.
2: 고추는 익으면 빨갛지만 과일이 아니야.
1: 파도 과일이 아니니까 달콤한 향기가 나는 빨간 과일은 딸기뿐이야.
3: 딩동댕 딸기 정답.
4: 맞습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맛있는 딸기가 맞습니다.
1: 흠, 저희 딸기 냄새 맡으셨으니까 딸기 냄새 값은 얼마 받아야 하나?
0: 뭐야?
4: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완전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운 딸기라 엄청 비싸잖아. 이건 냄새 값 20냥만 받자고.
1: 좋아! 꽁대감님이랑은 또 친한 사이니까 딸기 냄새 값은 20냥만 받을게요. 주세요.
0: 이것들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1: 왜요? 냄새 값이 있다고 한 건 대감님이잖아요. 안 줄지 모르니까 쇠돌아 장부에 적어. 당장 적어.
4: 알겠어. 냄새 값 20냥.
3: 아이고 그림 참 좋다.
0: 그림?
1: 어? 지금 그림 보셨죠? 그럼 그림 본 값이 얼마면 좋을까?
0: 그림 본 값? 난 안 봤어, 안 봤어.
4: 아, 개구리 그림 안 보셨구나.
0: 아니, 개구리는 무슨 아주 용맹한 호랑이 그림이지.
5: 방금 봤어.
3: 아니, 그럼 그림 값이 100냥이니까 그림 본 값은 50냥.
0: 50냥?
1: 안 줄지 모르니까 창고에 적어. 적어, 적어, 적어.
4: 그림 본 값 50냥 추가요.
0: 안 봤어, 안 봤어.
1: 자, 구수한 군고구마. 군고구마 냄새 값 10냥 추가.
4: 10냥 추가요.
0: 에?
3: 그림을 또 보셨네. 그림 본값 추가요.
4: 그림 본값 50냥 또 추가요.
1: 적어, 적어, 적어. 다 적어, 다 적어. 맛있는 숯불꽃이 냄새 맡으셨으니까 꽃이 냄새값 30냥 추가.
4: 30냥 추가요.
0: 아니, 뭔 꽃이가 그렇게 비싸?
3: 아유,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6: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앞바다에 얼싸 봄바람 분다, 얼싸 좋네.

0: 좋네 군바디야 에헤라 생일바디로
1: 흥이 절로 난다 노랫소리 들은 소리값도 20냥 추가합니다요
2: 좋아요
1: 이렇게 해서 냄새값, 소리값, 본값 저희한테 주실 돈이 총 500냥
3: 500냥? 네가 이거 도둑이 따로 없구나
1: 도둑이요? 도둑처럼 마을 사람들 물건 다 뺏은 게 누군데요?
3: 그래 내 그까 생선구이 냄새 맡은 값 안 받을 테니까 가 어여 가
1: 그냥은 못 가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뺏은 물건 다 돌려준다고 약속하면 뭐 저희도 500냥 안 받고 그냥 갈게요
3: 뭐?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4: 복순이의 지혜에 당한 꽁대감은 자기가 뺏었던 물건들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뒤론 욕심도 덜 부렸대.
2: 아이고 우리 복순이 덕분에 그냥 낫도 찾고
5: 우리 집 재산 1호 꽃보도 찾았네.
2: 아이 근데 말이야 그 꽁내감님이 또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한데?
1: 제가 출동해서 혼내줄게요. 걱정 마세요.
5: 나도 같이.
2: 그래. 얘도 같이.
1: 좋아요.
5: 최고.
2: 나 진짜.
4: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끝.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0.013 곱하기.
1: 짜증나.
2: 완전 웃겨.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1: 집에서 TV도 못 봐?
2: 왜 이렇게 짜증이니?
0: 아, 매미 소리랑 공사 소리 때문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아, 왜 더 시끄럽게 하냐고!
1: 아니, 갑자기 그게 왜 짜증나? 여름이니까 매미가 우는 거고 공사를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0: 뭐야, 아빠는 동생 편만 짜증나, 다 짜증나! 에이, 진짜 다 짜증난다고! 나는 왜 짜증이 난다?
3: 내가 책상이 창문 옆에 바로 있거든. 근데 밖에서 이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면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
4: 공사장에서 땅 뚫는 소리가 있잖아. 두두두두 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아무리 창문을 닫고 방문을 닫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
5: 솔직히 공사장이나 매미 같은 소리는 솔직히 나한테는 잘 안 들리거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왜냐면 감정 없이 다니면 딱히 그런 게 없거든.
6: 감정 없이.
5: 근데 그 밖에는 막 TV 소리가 나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귀에 가장 거슬리 되는 뭐다? 내가 숙제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숙제를 하고 있는데 치사하게 TV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그게 제일 짜증나. 그게 진짜 사탄이야, 사탄.
6: 사탄.
5: 사탄도 아니고 오탄도 아닌 오라고. 재미없어.
6: 미안해.
3: 이건 편집해주세요.
5: 근데 나는 그 짜증이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화나 짜증이나 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는 감정이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6: 강화?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5: 왜 사람이 짜증이 나면 힘이 세질까?
6: 아, 왜? 방금 얘기했잖아.
5: 그런 본능을 왜 만드는 걸까?
3: 혈압이 오르면서.
6: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5: 왜 굳이 짜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지키려는 감정을 담았을까, 사람들이?
6: 아니.
4: 이렇게 짜증이 나면은, 이렇게 약간 몸이 강화되는 이유가, 뇌에서 이렇게 짜증을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걸 뉴런이 감지해. 그러면은 뇌 신경세포인 코르티솔 나와. 그러면 그 코르티솔이 근육과 뉴런을 자극해서, 그러면은 약간 갑자기 힘이 그렇게 폭발하는 것 같지? 살짝 강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 아닐까?
3: 무등활동을 할 때 내가 좀 자기주장이 강하거든? 내 의견에 막 잘 들어주지도 않고 막 짜증내고 제대로 참여 안 할 때랑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
7: 나는 짜증이 난다는 거에 짜증나는 것 같아.
6: 그러면 넌 무한으로 짜증을 붙일 수 없는 거야?
7: 그럴 수도 있지.
5: 짜증이 약간 바이러스 같다고 하는 거래.
6: 맞아.
4: 짜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걸 극복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3: 나 모기 이런 게 여름철에는 제일 짜증이 나.
6: 맞아.
5: 짜증. 모기는 짜증이죠.
6: 화가 나요.
3: 그럼 짜증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6: 너희들 포켓몬 알지?
5: 포켓몬?
6: 피카츄? 몰라? 피카츄가 진화를 하면 라이츄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짜증이 이렇게 쌓여서 진화를 하면은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
3: 짜증이 포켓몬이라는 거구나.
5: 짜증이라는 것은 화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짜증이 커지면서 화가 된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 짜증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근데 화랑 다른 게 뭐냐면은 화는 이미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짜증은 화랑은 다르게 좀 민감한 감정이거든. 화는 약간 좀 둔탁한 약간 몽둥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칼처럼 예민한 그런 감정이어서 내 예민함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사례가 되는 거지.
3: 나는 아무래도 밖에서 짜증의 원인이 온다고 생각해. 그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처럼 매미가 맴맴 울고 막 공사장에서 드드득하고 막 아하 재밌어 이러고 TV 보면서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니까.
7: 근데 난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게 그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판단하는 게 결국 우리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는 계속 툭툭 쳤다 해. 근데 너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그걸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어. 결국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짜증이 되느냐 아느냐가 정해지잖아.
3: 근데 그 물어본 거는 이제 원인이었잖아. 그 시발점.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그냥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그냥 온전히 원인은 밖에서 오는 거 아닐까?
7: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판단한 사람이 우리니까 나는 그 원인을

0: 본인 자체까지 다 우리라 생각한 거야.
1: 그러면은 그 뭐지? 이렇게 나쁜 말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어. 근데 살짝 짜증나. 근데 그걸 창얼린 해가지고 짜증을 이렇게 내진 않아. 그러면 그건 뭐야? 근데 그거는 네가 밖으로 표출 안 한 거고 참을인 한 거면 그래도 네가 짜증이 났다는 거니까.
2: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나한테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내려보내는.
1: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네가 감정이 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
2: 그럼 니네는 그 짜증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부정적이라 생각해? 긍정적이라 생각해?
0: 난 방패라고도 생각해. 그리고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을 했던 것처럼 그게 결국 참은 건 짜증 덕분이잖아. 짜증 난데 내가 내려보낸 거잖아.
3: 나는 짜증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연마의 사람을 공격했어. 짜증은 커지면서 전쟁이 되고 전쟁은 사람들이 죽이니까 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짜증이 커지지는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해.
1: 나 근데 나는 네 그 감정이라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게 만약 우리가 짜증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에어컨 같은 거. 아 더운 거 너무 짜증나. 아 그냥 나 시원하게 입고 싶어 해서 에어컨을 만든 거지. 아, 나 손으로 밥 먹기 싫어. 너무 끈적끈적하고 더러워져. 해서 젓가락 만들고 숟가락 만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쓸모없는 감정은 거의 없지.
4: 제발 나 좀 내버려줘.
3: 나는 짜증을 내는 이유, 속마음은 내 의견을 들어주실 것 같아. 내 동생이 그러는데 짜증을 내면 엄마가 조금 혼내다가 결국은 들어줘.
5: 나도 짜증이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1: 나는 너 말할 게 있나? 솔직히 말해봐. 내가 속마음으로 짜증이 나.
0: 짜증.
1: 어. 그게 문자 그대로 짜증이지.
0: 짜증.
1: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든 어찌됐든 짜증.
2: 짜증은 지구를 뒤집어도 짜증이니까.
1: 그러니까.
2: 그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 언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1: 언니?
2: 편집해주세요.
1: 근데 누나가 아까 짜증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그러면
6: 누구세요?
1: 뭐야? 그 누나다.
6: 애니메이션 누나다.
7: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7: 여기가 앉아있어서 짜증나.
1: 예?
7: 여기가 여섯 명에서 짜증나.
1: 예?
6: 예?
7: 아 너희가 너무 찾아와서 짜증나.
6: 되게 순탄해 나오는.
1: 우리가 너무 짜증나서.
2: 어쩌면 이 사람은 그 가족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상한 걸지도 몰라.
1: 우리 없애버리려고
2: 하니까 못한 거 아니야 이제.
5: 나는 보통 집에서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나면 일단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쿵 닫은 다음에 침대로 누워. 그리고 베개를 때려. 그러면 난
1: 나는
2: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
1: 베개를 이렇게 팍팍 때려.
6: 집에 사는 아직 진화가 덜 된 애가 있단 말이야.
1: 걔가
6: 진짜 진화가 덜 된 것 마냥 갑자기 우와 하고 쫓아오고 너는
1: 누구야? 우리 막 문고리를 부셔가지고 문고리가 날아갔어.
6: 그래서 지금 안에서 문을 닫으면 밖에서 문을 못 열어서 지금 문 닫지도 못해. 아직도 문고리 안 붙였다 이놈아. 네가 살아 문고리. 야 밤에 내가 어둡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문 열어놔가지고 밖에 TV 소리 다 새고 안 그래도 밖에 식탁 그 불 그거 쎘네. 안 그래도 불 쎄가지고 잠 안 오는데 그 활짝 열어놓으면 그 2층 침대에서 자는데 얼굴함이 얼마나 센 줄 아냐?
8: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오빠가, 오빠가 고백했어, 고백했어.
1: 어, 잠깐만. 나 너무 떨려서 못 보겠어.
0: 역시 문제야, 모범생은 로맨스의 정석 아니겠니?
1: 내 말이, 내 말이. 우리도 이런 남친 만나려면 공부해야 하나?
0: 아, 깜짝이야. 아, 왜 그래, 정말?
1: 공부해야 해. 우리.
0: 너 진짜 이런 남자친구 만나고 싶구나.
1: 아니, 진짜 공부해야 해. 우리 내일 시험이야. 잊고 있었어.

0: 12시간. 지금부터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통해 12시간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1: 좋았어. 서로 잠들면 깨워주기다.
0: 좋아.

0: 지우야, 여기 웬일이니?
1: 지우야!
0: 너 잤어.
1: 그래. 깜빡 졸았네.
0: 집중!
1: 집중!
0: 동서남.
1: 그래, 이것부터 공부해야지.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2: 아버지!
1: 어미야, 치킨!
3: 치킨! 치킨! 치킨! 안 되겠어! 잠 깨는 게 우선이야!
0: 응?
1: 꿈이 어때?
0: 어?
1: 절대 잠 안 자.
0: 아, 깜짝이야.
1: 아니, 그건 치약? 그걸 어쩌려고 먹으려고? 꿈이야, 그것까지 먹으면 안 돼! 넌 밑에? 치약 바르기?

0: 벌써 아침이니?
1: 아, 지금까지 정리한 요점 노트가.
0: 그래도 잠은 확실히 깼다, 그치?

0: 뭐지? 있는 대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족족 이해가 된다.
1: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쉴 수가 없다. 마치 40몇 살인 아저씨인 내가 초등학생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0: 4, book, bus, bear, pair, pan, piano, pig, panda.
1: 해정 테스트 문단서 예성 연중 임명성 광인영 숙경의 정수론 철 고수철.
2: 벌써 다 외웠어?
1: 식은 좀 먹기지.
0: 정말 대단한걸. 아 좋다. 이제 공부 끝.
1: 나도 끝. 아 이러다 우리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야?
0: 어야.
2: 어머.
3: 아침인가? 호미야,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모든 걸 쏟아낼 시간이 다가왔어.
1: 잠시만, 알람 좀 끄고. 어? 껐는데? 어? 호빵이 네 거 아니야?
0: 내 거? 내 거 아닌데?
1: 내 것도 여기 있는데.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우. 오늘 시험이라면서 아직도 자고 있어!

0: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와, 신기하다.
2: 이게 뭐지?
0: 행운의 편지를 받은 여러분은 친구를 만들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션을 따라가 주세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1: 신기하다. 나루야, 일단 이런 편 조심해야 되지만 EBS니까 엄마 옆방에 있을게. 자유롭게 해봐, 알겠지? 간다. 주창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3: 안녕. 안녕. 나는 거제도에서 살고 있는 12살 김나루라고 해. 거제도라는 것 알아? 아니. 그래? 소개해줄까? 거제도는 대한민국 경상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야. 거제도는 이렇게 생겼어. 거제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가 엄청 많아.
4: 바다 왔어요.
5: 바다 진짜 멋있다.
6: 내가 잘하는 거는 요리, 수영, 춤추기.
1: 나루 지금 뭐해?
7: 전자기도 잘하고
8: 난 모든 걸 다 잘해.
9: 내가

0: 못하는 거는 숨 참기? 우리 엄마가 해녀인데도 나는 숨을 30초밖에 못 참아.
1: 해녀가 뭐야?
0: 해녀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 전복같이 귀한 음식을 잡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우리 엄마가 너무 멋있어.
2: 어? 나루 채 해산물이 뭐야? 전복. 전복. 내 전복 잡았어. 나루야. 이리 와봐.
1: 야, 어디 어디?
2: 엄마 잡았어.
1: 오늘.
2: 우와.
1: 먹자 우리. 뭐야 이거? 진짜.
2: 이게 지금 이게 붙어서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응. 물고기 잡았어 맨손으로.
1: 뭐야?
3: 가자니?
1: 귀여워. 우리 이거 먹을 거야? 이것도
2: 이건 팔아야 돼.
4: 나루야, 그래도 한번 이거 들고 여기 자랑해 봐봐. 여기 와서.
1: 익술 같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잡았어요. 해녀여서 자랑스럽습니다.
5: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도훈이 오빠, 내연이 오빠, 나까지 해서 총 5명이야.
0: 우리 가족은 활동적인 걸 워낙 좋아해서 스키나 캠핑, 수영장을 많이 가지.
6: 하나, 둘.
7: 야채가 없는 것 같다.
6: 있어, 여기.
0: 먹는 것도 좋아해서 짠 음식, 매운 음식, 단 음식, 어떤 음식이든 다 잘 먹는 편이야.
8: 불똥 10인데.
5: 그럼 혹시 꿈 같은 것도 있어?
0: 나는 한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위에는 두구두구두구.
1: 거제도가 조선사가 많잖아요. 저 한의사 되고 아빠가 만든 배 타고 엄마 데려갈 거예요.
5: 우와. 뭐예요?
7: 들어가. 들어가봐.
1: 항해사 같다.
7: 맞지?
5: 저기 거미줄 있는데. 이상한 노란 색깔 같은 게 있어요.
9: 항해사 진짜 멋있다. 바다도 너무 멋있어.
0: 주찬이도 이제 자기소개를 해줘.
9: 오케이. 나는 주찬이고 8살이야. 나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어.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14시간 정도 걸려. 뉴욕은 여기, 뉴저지는 여기. 뉴욕에는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 멋있지?
0: 응, 완전.
1: 여기는 내가 사는 뉴저지고 저건 맨하탄이고 이건 하든생강.
9: 우리 가족은 뉴욕을 자주 가. 왜 뉴욕 가냐면 오늘 모델도 하러 가기도 해.
1: 바이.
9: 브랜드들은 키, 리버스, 리바이스, 내 이름은 리바야. 쇼핑하다 보면 난 만날 수 있어. 아, 영어, 한국말 너무 어려워. 와, 잠깐만.

0: 둘다 나도 좋아해.
1: 먹어볼게.
0: 와, 진짜 맛있겠다.
2: 너무 맛있다.
3: 그다음에 난 책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책 아무데서나 읽을 수 있어.
0: 멋있다, 주찬아. 주찬이는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주찬이도 혹시 꿈 있어?
4: 내 꿈은 폴리스랑 소방관이 되고 싶어. 왜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멋있는 것 같아. 오.
5: 자기소개하기 미션 성공.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미션까지 6일.
3: 미션이 또 있어? 또?
5: 오호! 자기소개쯤이야. 했겠지만 진짜 친구의 여정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0: 화창한 아침입니다. 팔팔한 조지는 아침을 먹고 있죠.
1: 날씨도 좋은데 모처럼 우리 자전거나 타러 갈까?
2: 자전거 타러 가요! 만세!
0: 팔팔한 조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죠. 팔팔은 두발 자전거를 타고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타죠. 엄마 아빠는 2인승 자전거를 탑니다.
2: 그게 뭐예요?
1: 엄마 아빠가 타고 갈 자전거? 맨 앞엔 아빠가 타고 뒤엔 엄마대로 타라고 할 거야.
3: 맨 뒤에 보조의자 두 개 달아줄게. 너희도 이거 타고 가자.
2: 우린 그냥 우리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될까요?
3: 조지는 어려서 안 돼, 페파. 자전거 오래 타면 다리 아파.
2: 조진 어리지만 전 크잖아요. 전 괜찮아요.
1: 한참 갈 건데 다리 아프다고 해도 아빠 모른다.
2: 네, 아빠 걱정 마세요.
1: 좋아, 그럼 못 빠뜨린 거 없지?
4: 네, 없어요.
1: 그럼 출발한다.
2: 내가 1등이다.
1: 우린 지금 경주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슬슬 자전거 타고 가는 거지.
2: 누가 뭐래요? 그래도 제가 1등이잖아요.
1: 아, 이제 우리가 1등이지?
2: 네. 힘들어. 오르막길 정말 싫어.
1: 페파, 우리가 1등인데 어쩌지?
2: 아니요, 아니에요, 아빠. 아깐 우리 경주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해요. 나 잡아봐라.
1: 뭐 저런 깍쟁이가 다 있어.
2: 안녕 우리들아, 우리 자전거 타러 나왔다.
5: 안녕 우리들아.
1: 아,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나오니까 두 배로 더 상쾌하네. 오랜만에 오르막을 오르려니 두 배로 더 힘들군.
0: 점점 경사가 심해지네요.
2: 난 오르막길 나올 때가 제일 싫더라.
3: 그래도 경치는 좋잖아. 저기 좀 봐.
1: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페달이 안 밟혀? 아이고, 어쩐지. 여보, 페달 안 밟아?
3: 어우, 미안해요. 경치 보느라 깜빡했어요.
0: 팔팔 가족은 드디어 언덕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팔팔 친구들도 미리 와 있네요.
4: 안녕, 페파.
2: 안녕.
6: 우리 지금 자전거 경주할 건데.
2: 네. 페파, 너도 자전거 경주할래? 그래, 수지. 내리막길에서만 하면 나도 할게.
6: 알았어.
0: 모두 내리막길에 경주를 하러 모입니다.
1: 준비됐니, 얘들아?
4: 됐어요.
1: 자전거 경적 소리가 나면 출발하기다. 바로 이 소리.
0: 페드로가 너무 서둘렀네요.
1: 멈춰, 페드로. 아직 경주 시작한 거 아니거든.
7: 죄송해요, 아저씨.
1: 방금 그 경적은 그냥 시범으로 들려준 거란다. 이런 소리가 난다고.
4: 야호! 안녕, 페드로!
1: 미안하다, 페드로. 아저씨가 괜히 또 경적을 울려서. 이번엔 진짜로 경적을 울려줄게. 그럼 바로 가.
2: 방금 가라고 하셨지?
7: 그런 것 같은데?
1: 페파, 넌 안 가니?
2: 아빠가 경적을 울려야 가는 거 아니에요?
0: 내리가 1등이네요.
2: 비켜! 비켜! 야호! 야, 이겼다!
4: 잘했어, 페파!
2: 그치? 원래 내리막길에선 아무도 날 못 이겨.
0: 이제 모두 집에 갈 때가 됐네요.
2: 안녕, 잘 가.
3: 우리도 이만 집에 가자, 페파.
2: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 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요. 저도 태워주시면 안 돼요?
3: 널 태워주면 아빠는 어쩌라고.
2: 아빠는 내 자전거 타면 되죠. 이것도 되게 좋아요.
1: 어우, 그러지 뭐.
2: 이 자전거 되게 좋다. 아빠, 제 자전거도 마음에 들죠?
1: 그래, 페파. 이것도 아주 좋구나.
2: 우리만의 장소.
0: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집에서 놀 생각이죠. 둘 다 이 나무집을 굉장히 좋아하죠. 조이, 수지, 레베카, 리처드 친구들이 놀러 왔네요.
2: 나무 집 정말 좋다, 페파.
5: 들어가도 돼?
2: 그래. 손님들 왔으니까 맛있는 차 줄게.
0: 페드로랑 데니도 왔네요.
8: 네.
6: 안녕, 페파. 우리도 끼워주라.
2: 미안한데, 데니. 남자는 안 되고 여자애만 들어올 수 있어.
5: 남자애들은 시끄러워서 안 돼.
9: 매일 우리 소꿉장난이나 망쳐놓고.
6: 조지랑 리처드도 남자잖아.
2: 어, 진짜? 미안해, 조지. 이 나무집은 여자애만 들어오는 데야. 너도 나가줘.
1: 아니, 왜 우니?
6: 여자애들이 우린 저 나무집 들어오지 말래요. 지들끼리만 놀고.
1: 호호, 그럼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자, 날 따라오렴.
2: 됐어, 다 갔어. 이제 우리끼리 차 마시고 수다 떨자. 어, 무슨 소리지?
1: 어떠냐? 이 정도면 너희 남자애들 본부로 손색이 없지? 문을 열면 이런 다리도 생기고 말이다.
6: 우와, 성이다!
7: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2: 우리도 들어가도 돼?
6: 안 돼! 이건 남자애들 본부거든. 남자만 들어올 수 있어.
9: 나도 성 좋아한단 말이야.
2: 성이 뭐가 좋아? 우리 나무집이 훨씬 좋지. 가자, 얘들아.
6: 나는 성에 사는 왕자.
1: 성이면 성답게 깃발도 달아볼까?
2: 우와! 봐, 쟤들은 깃발도 있어. 우린 저렇게 후진 깃발 필요 없거든.
0: 파파 할머니가 왔어요.
10: 안녕, 아가씨들. 뭐 필요한 거 없니?
4: 깃발이야, 할머니.
2: 기왕이면 남자애들 것보다 근사한 걸로야.
10: 할머니가 한번 만들어봐마.
6: 나는 성에 사는 왕자.
1: 허허, 요즘엔 성에 전화도 다 있다고 하더라. 자, 이거 받으려. 줄을 팽팽하게 당겨봐. 그럼 남자애들이랑 얘기할 수 있단다.
9: 우린 쟤들이랑 얘기하기 싫거든요.
6: 우리도 니들이랑 얘기하기 싫다, 뭐.
0: 할머니가 여자애들 깃발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10: 원피스로 만든 깃발인데 예쁘지?
2: 고맙습니다, 할머니.
6: 난 왜 남자애들 깃발이 더 멋있어 보이지?
2: 나도 저 성에 들어가 봤으면.
9: 나도. 예쁜 공주님은 다 성에 살잖아.
2: 내가 예쁜 공주님이면 저런 데 안 살아. 이 나무집에 산다고 하지.
9: 우리도 들어가면 안 될까? 한 번만.
6: 이렇게 말하면 들여보내줄게. 너희 성이 최고야, 데니.
9: 아, 너희 성 최고야.

0: 여기 남을 거야. 와, 이 방 진짜 좋다.
1: 어, 어떡하죠? 갑자기 비가 오는데 성에는 지붕이 없어요.
2: 나무 집에 가야지. 안 되겠다.
3: 싫어. 갈 테면 가. 난 여기 남을래.
1: 비가 그쳤습니다. 조지가 진흙탕을 발견했어요.
0: 재밌겠다. 우리도 하자.
3: 난 이 성을 꼭 지킬 거야.
0: 나도 우리 나무집 지킬 거다 뭐.
4: 호호, 성은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가서 놀지, 데니.
5: 나무집은 할머니가 지켜줄게, 페파.
1: 페파랑 데니는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죠. 모두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어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전부 다요.

0: 빠르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눈보라를 조심해!
3: 그래서 공중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 제트를 완성했단다.
4: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5: 당연하죠.
6: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7: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8: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6: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4: 태호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9: 전혀요.

0: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여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5: 잘 자요.
6: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7: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6: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7: 아, 이번엔 진짜야. 어,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6: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차인데 누구지?
2: 태호?
1: 태호 오빠! 어쩐지 차도 너무 잘생겼더라. 우유빛깔린 태호! 우유빛깔린 태호!
0: 어떻게 된 거야?
3: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4: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이... 눈부셔.
3: 그놈의 코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1: 코찔찔이?
3: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4: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1: 네, 왕자님.
4: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3: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5: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6: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5: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6: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최대 출야!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1: 여보.
2: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0: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3: 벌써 연료가 바닥났어요.
0: 무슨 뭐 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체크 액션.
4: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0: 저건 또 뭐야? 조심해! 고! 어느 쪽을 구해야 하지? 그래!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0: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3: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4: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5: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1: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이카루스의 추락.
1: 테디, 어떻게 된 거니?
2: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1: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3: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호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0: 네!

0: 미안하다, 태화. 하지만 네가 어엿한 파이어 로봇 대원이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지!
1: 태호야, 들리니? 태호야, 응답해봐. 태호야.
2: 마리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3: 도와주세요.
2: 무슨 소리지?

0: 뭐죠?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2: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1: 제가 내려갈게요. 119에 신고하셨어요?
2: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1: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자, 자, 업히세요.
2: 산을 내려가나요?
1: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2: 네, 고마워요.
1: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0: 테디,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1: 네, 인계하고 태호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2: 여기야!
1: 괜찮지, 태호? 어서 타!
2: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1: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2: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헬기는 괜찮아?
1: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2: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1: 그래. 내려간다.
3: 잠깐만요. 그렇게 둘 순 없죠.
1: 태호야!
2: 뭐야? 이번에 다리가...
3: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 돼! 이야! 에어로젠트 액션! 진짜! 형! 일단 이카루스부터 수리하자!
4: 이런 게 있었어?
1: 난 최신

0: 명령이잖아. 넌 소리나 하고 있어.
1: 훌륭한데?
0: 형!
2: 허큘리스 액션!
0: 여기 있었구나.
2: 괜찮은 거야?
1: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0: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1: 응.
0: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3: 수리 완료.
1: 고마워.
0: 좋았어. 간다.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라 눈물겹군요. 끝입니다. 어디? 뭐가 끝이라는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1: 둘 다 부숴버리겠어요!
2: 어디 해보든가!
0: 그런 것 좀 못쓰게 만들면 그만이지!
3: 에?
1: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2: 에어로! 우메랑!
1: 안 돼!
0: 악당이라고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4: 갑자기 웬 회오리 바람이
0: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2: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젠 이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0: 수상한데?
2: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0: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2: 아, 이리 와! 어?
0: 아, 싫어!
2: 한번 알아보자!
0: 싫다고!
5: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0: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7: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5: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2: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6: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화성모입니다. 오늘은 또 한번 수학과 함께 재미있는 AI 활용법 배워볼 건데요. 제 생각에 수학은 옆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선생님, 나만의 과외 선생님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 수학 알려주실 이창준 선생님 모시고

0: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AI를 우리만의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1: 네. 전 아까 허성범 씨가 좋은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전 제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AI 얘기였군요. 아,
0: 선생님도 좋지만 네. 집에 모셔갈 수가 없잖아요.
1: 근데 그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는 저희 학원 다닐 지금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0: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지금 궁금한 걸 지금 바로 물어봐야 되는데 네. 학원은 결국 내가 선생님한테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AI를 쓰면 어떨까? 그런 네. 게 좀 저희 생각인 거죠.
1: 네. 제가 또 오늘 과외 선생님으로 이제 우리 AI를 초대하기 전에 네. 매번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0: 네.
1: 네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셔도 좋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야 됩니다.
0: 해주는 거죠.
1: 자, 모든 수학 기호는 교과서 기준으로 해줘. 곱하기, 나누기 똑바로 써주고, 분수는 비분의 A 형태로 써달라. 말식 변화 명확하게 해주고, 계산 과정과 식의 의미를 반드시 삼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하게 해줘. 요것들을 AI한테 부탁하면 또 정확하게 지켜주거든요. 네.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수포자. 수포자라는 단어 좋아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지 않는데, 수포자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범 씨? 뭘 배울 때부터 이 수포자가 발생한다고 할까요? 어렵죠?
0: 수포자. 제 생각에는 뭐 미적분? 미적분 가면 이제 수학 포기할 만하다.
1: 미적분?
0: 네.
1: 저 밑에.
0: 저 밑에?
1: 분수.
0: 아, 아.
1: 분수를 배울 때 지금 미적분은요, 이미 수포자들 다 저기 발생되고.
0: 아, 이미?
1: 발생됐고요. 사실 자연수까지 아이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0: 그렇죠. 일상에 쓰는 네. 숫자니까.
1: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왜 나누기 3분의 1은 곱하기 3이 되나요? 부모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이때부터 수학학원을 보내세요.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0: 야! 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1: 예, 그런 거야. 그다 심지어 약속이야.
0: 약속이야.
1: 약속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오늘 물어볼 건 뭐냐면 나는 요즘 왜 분수를 나누면 역수를 곱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질문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네, 물어봤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해주네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 방향이 정확하다.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자, 2 나누기 2분의 1은 얼마일까?
0: 2 나누기 2분의 1. 네. 2 나누기 2분의 1.
1: 결론은 알고 있어요.
0: 우리가 알고는 있죠.
1: 자,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음흠. AI가 저한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상황을 떠올려서 설명해줘. 자, 모르겠다 해볼게요. 했더니, 괜찮아. 아, 2 나누기 2분의 1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1 안에는 2분의 1이 몇 개 들어가냐?
0: 2분의 1이 몇 개 들어가죠?
1: 잠깐만. 1 안에는 2분의 1이 두 개 들어가겠네요.
0: 그쵸.
1: 네. 아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2개 있으면, 1 아니야? 2개. 중요한 포인트 짚었다고 얘기해주네요. 자, 물어보네요. 그럼 이번엔 2 안에는 2분의 1이 몇 개 있지?
0: 아하.
1: 1 안에 2개가 들어가니까, 2 안에는 그거의 2배.
0: 그치.
1: 4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0: 얘는 그럼 이제, 분수가 몇 개 들어가냐로 분수 나눔을 알려주세요.
1: 네. 이 안에는 2분의 1이 4개가 들어가지. 논리 완전 맞대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알려줄 때, 4 나누기 2는 뭐니? 그럼 아이들이 2라고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말하면 아이들이 2 곱하기 2는 4니까요. 10 나누기 2는 얼마니? 5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5 곱하기 2는 10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2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2가 되냐. 이걸 말식 결과수로 설명해 보래요. 2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2가 되느냐? 이거네. 자연수랑 똑같네.
0: 자연수랑 똑같죠.
1: 똑같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걸 몇 번 하면 네 번 하니까 딱 2가 되네요. 된다. 2가 네. 되네. 그럼 답은 4 아니야? 핵심까지 왔대요.
0: 이게 포인트네요.
1: 이런 거죠, 이런 거.
0: 학생들이 원래 구구단을 배우다 네. 보니까 네. 자연수의 나누기는 2 곱하기 5는 10이네 이렇게 금방 찾아냈는데
1: 네네.
0: 분수가 들어가니까 분명 네. 어려워했단 말이죠.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AI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야 자연수랑 똑같은 거네.
0: 다 아는 거야.
1: 내가 아는 거였어. 라는 이 개념.
0: 필요가 없어.
1: 네. 마지막에 왜 갑자기 곱하기 2로 바뀌었다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 이거. 2분의 1에 뭘 곱하면 2가 되느냐 이 말이잖아.

0: 2분의 1에 뭘 곱하면 2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 방향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2 나누기 2분의 1. 2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2가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네모는 2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유를 설명해 보래요. 2분의 1이 두 개 있으면 1. 그게 두 개 있어야 2가 되니까 식으로 하면 2 곱하기 2. 맞지? 네.
1: 일단 아이들은 이 분수의 나누기를 배울 때 뒤집어서 곱하기라고 그냥 단순 외우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게 사실은 1 안에 그게 몇 개 들어가?
0: 네.
1: 1 안에 분수가 몇 개 들어가라는 개념에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런 과정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다고 느끼고요.
0: 네.
1: 분명 지금은 2분의 1이니까 1 안에 두 개 들어간다는 거 명확하잖아요.
0: 네.
1: 나중에 근데 분수가 7분의 3이요.
0: 네.
1: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
0: 그렇죠.
1: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아, 결국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네모 나누기 세모는 세모에 뭘 곱하면 네모가 되니 라는 거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꼭 익혀줬으면 좋겠는 거죠. AI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기술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누기의 의미가 이거구나. 분수의 나누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결국 자연수랑 똑같은 거구나.
1: 그렇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더하기랑 빼기가 있고 곱하기랑 나누기 있다고 배웠지만
0: 네.
1: 나중에 가면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더하기나 빼기나 같은 개념이에요.
0: 네.
1: 곱하기나 나누기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분수는 뒤집어서 곱하기가 되는 거야.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아 여기에 뭘 곱해서 이 값이 되는 건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0: 네.
1: 나누기나 곱하기는 치환된다라는 거
0: 네.
1: 그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말한 거를 이제 AI로 혼자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선생님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자꾸 이상한 얘기예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부터 약속을 할 거야. 한국 교과서에 있는 형식을 지켜줘.
1: 맞아요.
0: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말을 식으로 바꿔줘. 이런 연습을 계속 AI한테 시켜줘야 되는데
1: 네.
0: 처음에 이 수학 얘기를 시작했던 창을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1: 어허.
0: 그 창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럼 창을 열었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약속. 자, 한국 교과서 기준으로 너무 답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대답하게 해줘. 질문으로 이끌어줘라는 약속을 다시 하고 시작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야, 그리고 뭐 AI는 원래 채팅 기록이라는 게 남으니까 거기도 네. 들어가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한다면 더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언제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꼭 한번 집에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EBS 뉴스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라남도와 광주가 40년 만에 통합하며 교육행정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AI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이 교육 분야에서도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이뤄낸 전남 광주의 교육 현안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1: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가 가장 가깝고 크게 다가온 지역, 바로 전남과 광주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고, 특히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4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 지역까지 포함하면 최근 20년 동안 이 지역을 떠난 청년만 22만 명에 이릅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 속에서 전남과 광주 두 자치단체는 40년 만에 역사적인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청년들이 떠나는 인구 절벽 속에서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필두로 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전남 광주가 포함되면서 산업과 교육 전반에 거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신산업의 맞춤형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이른바 교육지산지소를 내세운 김대중 교육감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초대 통합교육감의 임기를 시작한 김대중 교육감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부터 신산업을 뒷받침할 배후교육체계 완성까지 전남 광주의 막중한 교육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2026 교육감터뷰,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교육수장을 맡게 된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으로서 정말 느끼는 무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취임하신 지 3주 정도 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 보내셨습니까?
2: 예,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이제 취임 직후부터 먼저 학교 현장부터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학생, 교직원, 또 우리 교육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현장에서 전남광 교육에 대한 기대와 또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 생각을 하고 적극 소통하고 또 특히 이번 통합이 되면은 특별 시민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특별 시민과 교육가족들과 함께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교육을 함께 만들고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0: 네, 현장 속에 예. 답이 있다. 통합 특별시 출범하자마자 좋은 소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이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0: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교육 분야에서도 기대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예. 아마 제가 이제 그 우리 정부에 의해서 수도권 1급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전남 광주에 그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미래형 그 기업이 투자가 이루어지죠. 특히 삼성과 SK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서 저희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좀 그 축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성공시켜내야 되고 또 저희들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좋은 미래형 일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생산 공장을 세워서 상품을 만드는 것은 뭐 5년, 뭐 10년이면 되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도 세우고 또 필요하면은 당장 필요한 반도체 우리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전남 광주에 있는 여러 가지 특성화 학교를 좀 전환시키는 데랄지 또 필요하면은 학교도 설립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지역에서도 네. 분주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직후에요.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교육 지산 지소 실현하겠다라고 네.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또 이 인재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인데 어떤 모델을 그리고 계십니까?
1: 예, 이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이제 직업 계획을 재구조해서 현재 전남 광주에 있는 58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학과를 반도체 공정 그리고 패키징, AI 데이터 센터 분야로 재구조화하면은 연간 1,200여 명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전남에 6개, 광주에 2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를 토대로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교육과정의 개발 그리고 실습실 구축 등을 본격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영재학교 3개교 그리고 과학고 3개교 체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전남 광주의 우수한 교육기반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영재학교의 경우 기존 광주과학고에 더해서 광주과학기술원 AI 영재학교 또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 영재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학고는 광주권 그리고 전남 서부권 그리고 전남 동부권으로 또 에너지 우주항공 이런 것들을 그 권역별로 특화하고 또 일반 학생들도 함께 역량을 키우는 그 20개의 AI 과학 중점 학교를 만들어서 교실에서부터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0: 네, 이런 AI 시대에 맞춰서 또 파격적인 변화도 네. 예고를 하셨습니다.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평가를 100% 서 논술형으로 바꾸겠다고 하신 건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1: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미래 교육은 정답을 얼마나 빨리 많이 맞추는 하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지선다형 시험지에서 하나의 정답을 맞히는 방식의 평가만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십수년 전부터 평가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해 왔는데요. 워낙 큰 변화이다 보니 우리 교육이 한 걸음도 못 나간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그 변화를 전남 광주 교육이 가장 먼저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평가 방식을 전면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논술형 평가 전환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이제 교사의 평가 역량과 현장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0: 네. 네. 틀에 박힌 평가로는 더 이상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없다. 네. 너무나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정책인데 또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채점 공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요. 네. 교사들은 민원 부담에 대한 걱정이 큰 편인데요.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돌파하실 계획입니까?
1: 예,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대전환 시대, 이 시대에 발맞춰서 대학들도 학생들의 사고력과 자기주도 해결 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평가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부담은 덜고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평가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제 손글씨 답안 변환부터 초안 채점 등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고 동시에 평가의 일관성 그리고 신뢰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함께 전남광주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설립해서 문항개발과 채점 기준 표준화 그리고 교사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는 만큼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0: 네. 네, 우려를 넘어설 수 있는 세심한 후속 대책도 마련이 되어서요. 더 나은 네. 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사실 전남과 광주는 지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그동안 교육 행정을 따로 두고 있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다른 체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도시, 농산어촌에 따라서 네. 또 학교 격차도 큰 편이고 네. 또 학생들의 뭐 교육 여건도 들쭉날쭉한 편인데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1: 예, 전남과 광주의 강점을 결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주는 그런 그 교육의 다양성을 주는 그런 교육이 통합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남은 그동안의 글로컬 교육을 통해서 생태 문화 자산과 그리고 광주는 실력 광주의 우수한 도시형 교육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러한 교육의 장점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또 학교별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온라인 학교를 강화해서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전남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2030 교실을 확대해서 이제는 이제 전남과 광주에 매년 300개의 통합 2030 교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30 교실에서는 남극 장보고 기지와의 공동 수업, 그리고 AI 정약용 선생과의 토론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도 지리적 한계는 극복하고 또 지역의 강점을 살려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전남과 광주 두 지역의 강점을 살려서 격차는 극복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으로 네.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혀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김대중 교육감의 삶과 철학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교육감님께서는 오랫동안 또 교육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해 해오셨습니다. 혹시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교육 철학이 있으십니까?
1: 예, 제가 뭐 교사로 교육 현장에도 있었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 행정도 했고 또 한때는 또 시민사회 활동도 하고 또 한때는 또 정치 활동도 좀 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그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뭔가 지금보다는 그 현실이 좀 세상이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소박한 꿈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문제 해결에 가장 그 좋은 길이다라는 격언을 항상 되새겼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이름이 같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제가 그동안에 그 살아왔던 또 교사로서 또 행정가로서 또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해왔던 좋은 지표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
1: 예.
0: 네, 이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이 현안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교육계 최대 현안, 바로 교권
1: 네.
0: 문제인데요.
1: 예.
0: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사이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1: 예. 교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학상장이라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또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높은 교육체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교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고 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그걸 보면서 또 교육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권 문제가 생기게 된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그 이제는 그 숨길 것 없이 이제 다 공개하고 그걸 모든 그 우리 교육 주체들, 말하면 우리 학생, 학부모, 또 우리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 또 정부까지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권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할 문제다.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도도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최근에 우리 아동복지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꿔내라는 그 우리 그 결의문도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함께 학교 현장이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교육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우선 급한 일이 그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생님에 둘러싼 민원 문제. 이 민원 문제는 선생님이 민원이 발생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교육청이 떠안는 시스템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4년 뒤에 첫 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임기를 마치실 때 어떤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1: 예, 저희 전남 광주 통합 이제 특별시 교육이 기존의 전남 대한민국의 교육자치를 훨씬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법도 지금 저희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그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4년 뒤에 통합을 잘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우리 학생들의 그 교육 현장이 행복해졌고, 선생님들도 행복해졌고, 또 미래 교육도 훨씬 더, 발전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지금 당장 꿈꾸고 있는 우리 이제 그 서술형, 논술형 평가제도의 개선을 그래도 먼저 해서, 대한민국 교육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전남 광주는 전국에서 출생률은 최고 수준인데, 지역 소멸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전남 광주에서 초, 중, 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치 지금 일자리가 많이 투자가 된다고 하니 그 일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이번 기회에 또 그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좋은 기회가 됐고 거기에 우리 통합특별시 교육이 그 좋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0: 네. 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통해서 또 지역 소멸도 극복해내는 네.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새롭게 출범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첫 교육감으로서 시민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통합의 성과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제 교육의 성과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전남 광주에서 교육받아 참 행복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특별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대한민국 교육행정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될 텐데요. 서로 다른 지역의 강점을 모아서 교육 격차는 좁히고 또 아이들의 가능성을 더 넓히는 통합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7월 22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5: 말 그대로 햇살 가득한 계절. 제주의 여름은 참으로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6: 일단은 뭐 제 고향이기는 한데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그냥 여유로운 느낌?
7: 확실히 피부에 와닿고 내가 겪으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5: 제주의 멋이 넘칠되는 별력. 지금 제주에 가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추억도 남길 수 있답니다.
8: 네, 50번 선수 옐로카드 받았습니다.
5: 천혜의 자연 안에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보는 이색적인 경험도 즐기고 문화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여행.
9: 이게 그 집주인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 거예요. 지금도 대문 멋있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5: 제주의 깊은 매력에 푹 빠져보실까요? 제주의 오랜 이야기와 색다른 정취를 찾아 떠나는 오늘의 여정. 그 시작은 서귀포시 효선면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서귀포에서도 인생 사진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사계절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 청보리밭입니다.
10: 너무 어색스럽잖아.
11: 김치 전주에서 왔어요.
12: 어머니는 딸이 일부러 옷을 맞춰 입고 오신 거예요?
13: 네. 나름 섹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수국도 볼 수 있고 뭐 저런 것 여러 가지.
5: 실내 정원을 통과하면 펼쳐지는 드넓은 야외 정원. 제주 바람에 물결지는 청보리밭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 중 하나인데요.
14: 바람 부는 밭이라는 뜻이고요. 제주 방언입니다. 탁 트여 있고요. 되게 넓고 뒤쪽에 보시면 오름 능선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사진들 찍으러 오시고 꽃도 예쁘고.
5: 이곳에선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메밀밭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매년 5, 6월에는 이곳에서 메밀축제도 열린다죠. 하얗게 핀 메밀꽃이 들판을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룬다고요. 특히 이맘땐 돌담길을 따라 다양한 수국이 만개합니다. 톡톡 튀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 녀석. 별 모양을 닮아 이름이 별수국이라죠. 이 아름다운 풍경 덕에 연간 3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15: 서로 보고 오셔보세요. 얼굴 보이기 서로 하나, 둘, 셋.
14: 완전히 뒤덮인 장소가 제가 혼자서 이렇게 찾아오기는 제주도가 제일 좋아서 이렇게 뭔가 서울 같은 데는 그냥 되게 낮은데 좀 수국 있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는 사람 키만하게 이렇게 담장처럼 있어서
6: 여기가 딱 전형적으로 들 있고 산 보이고 그리고 이제 꽃 같은 거 다 잘 꾸며놔가지고 애들 잘 뛰어놓기 좋게 해놓는데 그러니까 애기들 데리고 소위 말해서 나가서 보여주기도 좋고 놀리기도 좋고 뭐 더우면 또 뭐 사서 하나 먹기도 좋고
16: 안고 타야겠지?
11: 아,
16: 어이짜
5: 이곳에 오면 꼭 체험해야 하는 필수 코스 바로 알록달록 귀여운 깡통 열차입니다. 메밀밭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깡통 열차. 작은 트랙터를 대조해 만든 깡통 열차를 타면 그 넓은 메밀밭을 한 바퀴 휙 돌 수 있답니다.
16: 운전해, 운전! 우와,
11: 운전해!
5: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깡통 열차. 직접 타보니까 어떠신가요?
9: 시원하고 좋았어요.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11: 여기 산도 너무 예쁘고 좀 아쉬운 점은 깡통 열차가 좀 느리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예뻐요.

0: 화산 서민 제주에는 걷기 좋은 산길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긴 숲을 즐기기 딱 좋은 곳. 바로 서귀포 치유의 숲입니다.
1: 정말 치유 공간에 정말 고즈넉

0: 바쁜 일상이죠. 바쁜 일상에서 네, 쉬고 싶은 마음이 예, 좀 강하니까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죠.
1: 올라오는 길이 그냥 평화롭고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2: 이 특별한 숲에선 휴식에 관한 이색적인 행사가 종종 열립니다.
3: 배분표 번호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인증서 발급하시면 돼요.
2: 네. 오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4: 앉아서 멍 때리면 되는데 아닐까요? 네.
5: 수학 선생님인데 학생들 가르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멍 때리러.
1: 그래요?
6: 제가 항상 이제 뭐든지 시작하면 좀 그만두는 그런 프로 중단러인데 이건 이제 시작부터 중단하고 시작하니까 제가 좀 제 체질이었지 않나 이렇게 소감 발표하고 싶어요.
2: 숲에서는 뛰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멍때리기 대회. 무려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머릿속을 비우고 싶은 각자의 사연을 갖고 온 사람들. 대회 시작 전 심박수부터 재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7: 169.
8: 169요?
7: 네.
9: 한번 착용하시고.
7: 66. 최초 체크하고 이제 멍때리기 대회하시면 수시로 체크해서 나중에 토탈 해가지고
10: 올라와서 높은 게 더 좋은 게
7: 뽑는 거 네, 결과 1, 2, 3등
11: 생산성 높고 가치 있는 일에만 사실 몰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항상 생산성과 바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좀 역발상의 의미로 대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2: 키야 각양각색 개성있는 모습으로 꾸민 73명 60개 팀의 사람들. 참가자들은 90분 동안 말 그대로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니 그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1등은 어떻게 뽑는 거 하니 심박수 측정 값인 기술 점수와 독특한 분장을 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예술 점수를 종합해 이루어진다는 말씀.
12: 50번, 네, 50번 선수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되시면 레드 카드로 퇴장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3: 네, 오늘도 기술 점수에 심박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박 체크 평정심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2: 멍하게 있는다고 조는 건 안 되고요.
13: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신
2: 머릿속, 마음속을 비운 이 순간이 어쩌면 숲을 가장 온전히 즐겨본 시간이었을 겁니다.
12: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멍때리기 대회 종료되었습니다. 멋지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겠고요. 네, 멍때리기 대회 1등을 수상하신 분은요. 참가번호 8번 신유진님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응원하는 분이었습니다.
14: 네.
2: 평소 잡념이 많은 게 고민이었는데 이번 기회가 힐링이 됐다는군요.
15: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너무 못 자는데 어제도 거의 못 잤거든요. 숲에서 새소리 듣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시민분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운이 좋아가지고 상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6: 아, 저 프로 중단러인데 솔직히 중단하고 싶었는데 잘 참은 것 같아요. 너무 후련하고 너무 좋습니다.
13: 평소에도 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16: 했는데 못했던 거를 이렇게
13: 또 하시고 또 수분 보충이 필요하신
16: 한 시간 반도 앉아있을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증명했어요.
17: 이렇게 숲속에서 진행되는 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점에서 조금 참가하게 돼서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0: 어떤 마음으로 참가했다기보다 그냥 멍 때리고 싶어서 진짜 그냥 온 거거든요. 멍 때릴 수 있어서 오늘 좋았습니다.
1: 나에게 멍 때리기를 원하라.
2: 자연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의 숲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곳에선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1: 자, 출발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제주소년학원은 제주의 형성과정과 제주민의 삶 속에 녹아있는 조문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입니다.
2: 제주도 지질의 종합박물관이라 불리는 곳. 이곳에선 제주도의 생성과정부터 돌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 320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공간에 제주 설화와 관련된 다양한 석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준혹한 제주 상간의 분위기를 즐기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장소죠.
4: 都可以看到济州岛的很多文化历史，非常的棒，很推荐大家来石文化公园玩。
2: 최근엔 한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며 찾는 사람도 늘었답니다.
5: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땅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돌담을 이용해서 맨 먼저 밭에 경계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이끼가 아니에요. 요거는 지이류라는 거. 예.
6: 지이류?
5: 네네. 지이류. 요거 포자도 있어요. 예. 네. 쉽게 말씀드리면 곰팡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예. 약간 청정 지역에. 아까 이제 보셨던 대문 대신.
6: 아, 여분.
5: 네네. 요거 돌이어서 정주서. 끼워 넣는 게 나무여서 정낭입니다. 나무의 제주 방언이 낭입니다. 소나무를 소낭.
7: 좀 초막에 쌓여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바람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돌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쭉 보존된다는 자체가.
6: 아니, 돌담은 어떻게 쌓는 거예요?
5: 요거는요, 저가 쌓을 수도 있지만 저가 쌓으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석공이라 해가지고 기술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6: 아, 전문 기술이 있어요?
5: 네네네. 예.
2: 돌담 예술가이자 석공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한진 씨. 그는 50년 넘게 석공으로 돌담을 쌓았던 아버지께 기술을 배웠답니다.
8: 돌을 다루는 사람을 제주도에서는 돌챙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챙이들이 돌담도 쌓고 아니면 이제 큰 바위를 쪼개가지고 정낭도 만들고 돌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죠. 제주 사람들한테 돌은 어떻게 보면 그 집주인의 자존심이에요. 정갈하게 쌓아진 돌담, 그리고 잘 다듬어 만든 이 대문, 이게 그 집주인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 거예요. 지금도 대문 멋있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거죠.
2: 돌문화공원은 하나의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탄생 신화.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 이야기를 테마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8: 여기 있는 돌탑 위에 보면 뭔가 이렇게 돌 하나씩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이게 돌탑 하나가 그 한 명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라산에 가보면 그 500장군 그 기암 절벽이 있어요. 거기에 그 500명 설문대 할망과 500명의 아들 설화가 거기 깃들여 있거든요.
2: 잘 몰랐던 제주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는 곳. 돌문화공원은 제주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의 공간입니다. 평범한 예술가로 살다가 직접 제주 돌집을 지으며 제주의 돌에 반해 돌챙이의 삶을 살게 됐다는 조한진 씨. 그 멋과 전통을 세상에 잘 알리는 것이 소명이라 생각한답니다.
8: 제주도에서 돌은 제주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주 사람들은 제주의 돌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돌과 살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은 이 현무암처럼 뭔가 약간 투박하고 무뚝뚝하고 하지만 뭔가 정감 있고 인정 많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돌과 같다. 돌과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끝없는 바람 오래 보아야 더 아름답고 자세히 보아야 더 사랑스럽다는 어느 시인의 말이 있죠. 제주에 대해 한 뼘 더 알게 되니 그렇잖아도 고운 섬 제주가 하영 조수다게 하하

0: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1: 여기 보면은 제주 국가유산 방문회 해라고. 여기 스탬프를 찍는 거야.
2: 스탬프를 찍고 하면은 기념품 받으실 수 있어요.
0: 2025년 4월부터 진행되는 스탬프 투어는 자연 경관 및 유적지를 둘러보는 다양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주의 역사 유적을 둘러보는 코스가 인기 만점. 이렇게 각 코스마다 마련된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스탬프 투어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제주로 귀촌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와, 이번은 도장을 거의 다 모으셨네요.
3: 제주도 이제 입도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좀 더 제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속속들이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알아보는 와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제주도민으로서 좀 더 제주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4: 그냥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배우고 그다음에 뭔가 미션 깨는 것 같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오늘 투어에 나선 두 청년은 제주 4.3 역사 탐방 동아리 동백길 소속 학생들. 오늘 첫 번째로 둘러볼 곳은 제주도 토착 신앙의 중심지인 송당 본향당입니다. 이곳이 스탬프 투어 목록에 오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5: 여기가 그 송당 본향당이라고 원래는 제주도의 풍요로움 이런 거를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이 4.3 이후로는 4.3의 영령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도 추가가 되어가지고요. 좀 4.3의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0: 발길을 옮긴 곳은 제주 4.3 평화공원. 4.3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추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4.3 당시 희생된 희생자의 신이 14,654기가 봉안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뼈아픈 역사입니다.
2: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의 그러니까 성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께서 4.3 때 이제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직접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뭐 아무 뭐 징조가 없었대요. 그냥 집에서 있다가 근데 갑자기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데려가더래요.

0: 자, 여기가 그 뱅디굴이야.
1: 뱅디굴은 동굴 길이가 총 4,481m인 용암 동굴인데요. 만장굴 등과 함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용암 동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뱅디굴에서 뱅디는 들판을 가리키는 제주방언. 비교적 평탄한 용암 대지에 형성된 굴이라 뱅디굴이라 부른 건데요. 동굴 안은 곳곳이 미로 같고 2-3층으로 된 것도 있어서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답니다.
0: 여기 서늘한 바람 느껴져? 여기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세계 자연유산 뭐 그런 것 때문에 출입은 제한돼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 동굴이 어디로 통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
1: 이 복잡하고 긴 동굴의 구조는 역사적 사건에 이용되기도 했죠. 바로 제주 4.3 사건 당시 도민들이 이곳으로 피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2: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스탬프를 찍으면서 뭔가 탐방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뭐 제주도 뭐 공기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풍경도 너무 좋지만 이 제주의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즐기면은 제주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즐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잘 몰랐던 제주의 속살까지 깊게 들여다보고 특별한 힐링까지 선물 받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한 이야기가 있는 곳, 여기는 제주입니다.
3: 바다가 너무 예쁘고 물도 얕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천에 참여해보자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밝아볼 변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새벽부터 내린 눈이 도시를 멋진 순국화로 바꿔놨습니다. 모처럼 시내 버스를 타고 김호민 소장님 출동하셨는데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점점 굵어지는 눈발. 아구, 집 찾기도 전에 눈이 이렇게 오면 어쩐대요?
6: 구암동 하면 요새 그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눈이 오면 내려올 수 없는 곳. 아, 근데 오늘 참 눈이 많이 와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니, 근데 오늘 어떤 집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눈 내리는 날.
7: 산 꼭대기집입니다.
6: 산 꼭대기요? 안녕히 계세요. 저 집에 갈게요. 농담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아, 걱정이네. 안 되는데, 부암동 산 꼭대기. 저긴가?
5: 부암동 사는 분들이 농담으로 우리는 중부 산간지대야 한다는데 산 꼭대기 집? 오늘은 괜찮을까요? 이때는 몰랐죠. 이 눈이 지난 42년 동안 이맘때 서울에 내린 눈 중 최대의 폭설이었다는 걸요.
6: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 죽네. 아이, 웬일이야, 이게. 아, 눈 오면 진짜, 아이고, 못 올라간다니까. 아, 아까 갔어야 되는데.
5: 눈앞을 가리고 발목을 잡는 폭설에 김호민 소장님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
6: 아, 정말? 아, 정말 장난 아니다. 진짜 눈도 많이 내리고 이거 안 돼요, 부암동. 이거 보세요. 사람 올라가는 흔적도 없어요. 아, 아까 갔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집 어딨냐?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누가 여기다 집을 지었어?
5: 기습 폭설을 뚫고 언덕길 오른 지 40분이 흘렀을 때쯤 인왕산 꼭대기가 코앞인데 오늘 탐구할 집은 어디 있는 거죠?
6: 야, 이거 정말 믿기지가 않네. 아니, 이거 산 꼭대기까지 다 온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뭐야. 아, 야, 여기도 조그만 마을이 있구나.
5: 부암동에서도 제일 꼭대기. 부암동 오브 부암동으로 불리는 이곳은 토박이들이 오래 살아온 마을입니다. 오늘 탐구할 첫 번째 집을 드디어 찾은 것 같죠?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마을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집인데요.
6: 집이 인상이 참 좋아요. 재료도 나무랑 벽돌 그리고 유로미장 이렇게 써서 집도 한겨울에 참 따뜻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인상 좋은 아저씨 같은 집이네요.
5: 이런 다정한 인상의 집에는 누가 사시는지 궁금한데요.
6: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침 계시네요. 눈도 오는데.
5: 하필 이 산 꼭대기에 집 지은 사연부터 들어봅시다.
6: 오늘 선생님한테 찾아오고 진짜 힘들었어요. 저 아래서부터 저 정말 집에 갈래다가 눈 내리고 특히 저 집에 간다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살수로 잡혀왔거든요. 원래 이런 환경을 좋아하신 거예요?
0: 제가 원래 좀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네. 사실 서울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지리산 구례 네? 쪽에
6: 구례요?
0: 네.
6: 구례 화엄사?
0: 귀촌을 해서 네. 제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빚 없이 하고 싶었어요.
8: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채식 요리 연구를 하고 싶었던 강대용입니다.
9: 고생 끝에 낙이 온 건강한 집에서 채식 요리를 함께 하며 살고 있는 이윤서입니다.
8: 비염이 있기는 하지만 비염 때문에 채식을 시작한 건 아니고 채식을 하다 보니까 비염이 조금 완화되었던 것 같다.
9: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생활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사는 산 속에서 좀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된 것 같아요.
5: 오래전 채식 잡지에 실린 대웅 씨를 발견하고 채식 모임을 찾아갔다는 윤서 씨. 운명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껏 부부는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맛있고 정성스러운 채식을 만들며 살아왔죠.
6: 아니 근데 이 산 꼭대기에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8: 시공사들이 네. 세 군데나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와보시더니 안 되겠다고 바로 거절하셨거든요.
5: 사실 이 자리는 누군가 집을 지으려다 포기한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옛집은 헐리고 터만 남아있었대요.
8: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래도 한번 보실 거냐.
9: 전 이 마을이 너무 좀 사랑스러웠어요. 감싸는 형태로 마을이 있어서 낮은 집들이 귀엽고 포근하고 정겹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경치이기도 했고 생각보다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오고 봄이나 가을에 계절 좋을 때 그때 저희도 봄에 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막 자연에서 조금만 나가면 도시이고 부동산에서 말했던 단점이 저는 그렇게 단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10: 내가 땅을 잘못 샀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9: 전 많이 했어요.
8: 저는 안 들었어요.
9: 내가 무리해서 어떤 순간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건 아닐까? 대출이 계속 또 이자가 나가고 있었고 생각보다 집을 짓는데 너무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지연이 돼서 저는 중간에 많이 후회도 하고 울기도 하고
8: 잘 될 거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이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이제 집중을 한 거죠.
5: 그런데 고생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답니다.
8: 도로가 넓지 않고 자재를 쌓아놓을 여유 공간도 거의 있긴 있는데 또 충분하지 않죠.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필요한 펌프카, 땅 앞에까지 바로 펌프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5: 다행히 바로 옆에 박물관에서 도매 손길을 내밀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을 닫는 월요일에 박물관 주차장에서 펌프카를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9: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8: 여러 가지 있어요.
9: 여기 막 도로 포장 공사를 저희 공사할 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외장 그 나무 목재가 반입을 해야 되는데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올 수 있는 지점까지 그 되게 무거운 그 목재들을 내려주시고 저희 남편, 현장 소장님 두 분 해가지고 직접 옮겼어요. 어떤 지점은 또 차끼리 또 만날 수 있지만 아무튼 중간 지점은 밑에서 차가 못 올라와서 그래서 그때 참 고생스러웠죠. 네.
8: 어느 순간에는 약간 좀 해탈한 경지가 돼서 그냥 이제 그렇게 낯설지 않다. 아, 또 이런 뭐 예상하진 못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9: 중간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저 혼자 했으니.
5: 속을 까맣게 태우며 지은 산꼭대기 집. 그 속은 어떤지 얼른 보고 싶은데요. 현관을 들어서면 웬만한 거는 다 나무로 만들었구나 느끼게 되고요. 아담한 거실에 여기는 깔끔한 서재고요. 보송보송한 건식 욕실을 지나면 숙면에 최적화된 안방이 있습니다.
11: 고생 끝에 지었는데 면적이 이렇게 넓지는 않네요.
8: 한 14평 정도.
11: 좀 원룸에서 좀 큰 원룸? 뭐 요 정도인데 집 내부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칸막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0: 공간이 좁더라도 그 각자의 영역에 맞게 좀 영역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고양이 두 마리랑 저희 부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고양이 이렇게 밥 먹고 화장실 쓸 수 있는 공간 좀 건식 화장실을 원해서 화장실과 욕실을 또 나눠놨어요. 남편은 아무리 좁아도 정말 혼자만의 동굴이 필요해서 네 작은 또 서재가 있어요.
11: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도 아니, 저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데 네. 이게 거실이야? 뭐, 거실이 있나 있긴? 하고 자꾸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고
5: 칸을 많이 나눠서 언뜻 보면 비좁아 보이지만은 분명한 신념이 담긴 집입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이 어떻든 내 가족에게 꼭 맞는 집을 지은 거죠. 반려묘들도 이 공간을 좋아한답니다.
9: 한국의 전형적인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오히려 재미가 없고 저희 라이프 스타일은 또 안 맞고
8: 서재는 뭐 제가 원했고 그 앞에 있는 거실은 거기도 뭔가 저희는 둘 다 뭔가 그래도 모든 게 다 칸이고 딱 복도 하나 있는 것보다는 딱 들어갔을 때 공간이 그래도 쫙 작아도 뭔가 하나 있는 게 좋겠다.
5: 침실에는 작은 창을 여러 개 냈는데요. 숙면을 위한 장치랍니다. 그런데 연희 집들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는 거죠.
11: 아니 근데 보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이 벽이랑 안에도 있고 벽 두께가 상당해요.
8: 저희가 좀 단열에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가운데 있는 그 나무 구조체 그게 한 6인치, 그러니까 15cm 정도 되고 외부에 외단열을 추가해서 5cm 정도 단열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5: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싶었던 대웅 씨. 집요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집짓기 워크숍에도 참여했대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부부에게 맞춤한 이 집이 탄생을 했죠.
8: 일단 문제가 생길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0: 지금부터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렇게 역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눈에 아름다운 집을 원했던 것 같고, 남편은 정말 온전히 건강한 집을 원했죠. 결로를 막으려면 단열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공기질을 엄청 중요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꼭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 제품 중에 남편이 하고 싶었던 제품은 독일 제품이었는데, 제 생각엔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가격이 또 있고.
2: 이 댁에는 허파가 있답니다. 건물 1층에 거의 방 하나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기 맑은 산 꼭대기에서 이게 정말 필요했나 싶었는데, 산 꼭대기인데 필터에 먼지가 꽤 쌓였네요.
1: 처음 봐.
2: 남편 말 듣기 정말 잘했네요. 부부는 이 집을 지으면서 컬러와 디자인에 굳이 힘을 주지는 않았답니다. 대신 재료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죠. 주재료는 나무였는데요. 외장은 벽돌이지만은 사실 이 집은 목조주택입니다. 바닥재도 무광나무로 깔았고요. 특히 가구는 합판으로 공들여서 제작을 했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3층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정갈한 주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면 절로 탄성이 나오는 풍경을 품은 다이닝 룸이 있죠.
3: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래층에서 뵀을 때는 두 분이 되게 폐쇄적인 걸 좋아하는 정말 둘만의 뭔가 동굴 같은 네. 다른 집보다 좀 다른 게 구조적으로 보통 우리가 2층 집이다. 그럼 1층에 들어가면 이제 거실, 부엌, 식당 넓은 공간을 두고 거기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침실들을 각각 두잖아요.
1: 저희가 사실 요리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식 그렇죠. 요리 수업을 하고 있고 손님들이 소장님처럼 이렇게 산을 올라오셨을 때 경치를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셨을 때 약간의 선물 같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좀 것을 얻어가시면 좋겠다.
2: 인왕산 꼭대기의 이 집에서는 평소에는 북한산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근처의 키 큰 나무들이 창가에 드리워져 멋진 작품이 되어주죠.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사계절의 기운을 요리에 담는 채식 연구가 부부. 집도 요리도 두 사람을 꼭 닮아 있습니다.
1: 집 지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여기를 저희 둘만이 누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같이 봤을 때 또 같이 감동받고 이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2: 부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은 어떨까요? 상부장 대신 창문을 내서 볕이 좋고 나무 상판과 조리 도구가 눈길을 끄네요.
3: 주방은 어떻게 과감하게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서 특히 상판이요. 이제 세라믹이나 요새는 또 유행하는 세라믹, 뭐 인조 대리석 이렇게 물이 닿아도 괜찮은 재료로 하는데 나무로 하니까 참 따뜻하고 좋네요.
1: 저는 사실 스텐을 하고 싶었는데 네, 남편이 그런 차가운 소재 위에서 먹고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위에 UV 코팅을 해가지고 물을 많이 써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3: 집 탐구하면서 이 나무로 된 걸 소개를 안 하진 않았어요. 한 두어 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후기를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반반이었어요. 반은 잘 관리하면 문제 없다. 반은 아무래도 물이 닿는 공간은 나무는 아니더라. 그래서 저조차도 생각이 이렇게 나무를 한 걸 보면 되게 좋네. 이렇게 하면 되지. 했다가 다른 집 가서 또 물어보면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0: 잘 닦긴 해야 돼요.
1: 그런데요, 이 댁은 가전제품을 안 쓰나요? 특히 냉장고가 안 보이네요.
0: 남편이 좀 더 따뜻한 걸 좋아했고, 그러면 나무로 이렇게 싸서 붙박이장을 하자.
2: 뭐 못 믿으실 것 같아요. 이거 뭐 냉장고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네. 한번 열어봐도 되죠?
0: 아, 좀 정리가 네? 완벽하지는 않은데.
2: 아, 네. 네. 이쪽 열면 되나요?
0: 이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여기 김치 냄새가.
2: 아, 그래요? 아, 이쪽이 지금 세팅이 된 건가요?
0: 아니, 세팅은 그닥 안 됐는데, 그래도 예. 김치 냄새가 안 나가지고.
1: 집 지을 때부터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게 목조 건물을 택했고, 자재와 접착제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신경을 썼다는 부부. 그리고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레 감췄답니다.
0: 인생 자체가 유기농인 게 뭘 해도 그렇게 무해한 걸 하고 싶어해요. 밥을 먹어도, 세제를 사도, 그러니까 집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집도 유기농 집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1: 오늘은 손님이 오기로 해서 부부가 한참 요리 중입니다. 유제품과 달걀을 쓰지 않는 비건 케이크가 남편의 특기인데요. 오늘은 남편이 국을, 아내가 밥을 맡기로 했답니다. 요즘 채식하는 분들 많은가요?
0: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고, 코로나 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는 약간 시조새 같은 느낌이고. 안녕하세요. 냄새 너무 좋은데?
1: 정성스레 지은 집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0: 이게 뿌리채소 솥밥 지었고, 시금치 감자 된장국이고, 여기 청양고추 양념장, 이건 김치인데, 밥이랑 비벼 드시면 돼요, 양념장. 뭔가 되게 향이 좀 뭔가
3: 생강향?
0: 밥에서 아마 생강향이 좀 나고.
4: 너무 맛있다.
1: 몸과 자연이 맛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진짜 채식이래요. 그런데 지인들은 이 집을 어찌 생각하세요?
0: 사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5: 부암동을 사실 좋아하는 하는 동네거든요.
4: 같은 부암동이라도 약간 밑에 있는 곳도 있고 위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저희가 예전에 아시는 작가분이 부암동에 살고 계셔가지고 한번 찾아뵙더니 애들이 너무 싫어했었고, 뭐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집어 던지고 이사를 가자 그랬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완공하고 나서 방문했었을 때 제가 했던 첫 마디가 고생할 만했다, 잘했다.
1: 조명은 줄이고 창을 많이 내서 자연의 빛이 스미는 산꼭대기 집은 오늘도 따뜻합니다.
0: 근데 우리 진짜 고생 많았다. 그치? 이렇게 튼튼한 집 지으려고 애써가지고 너무 다행히도 집이 잘 지어진 것 같아서.
3: 많이 이렇게 인내해줘서 덕분에 다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0: 사이좋게 건강하게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1: 집을 지으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확실히 깨달았다는 두 분. 산꼭대기 집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기를 바라겠어요. 달이 없고 편안한 고장이라는 뜻의 안성에 김호민 소장님이 두 번째 집을 찾아왔습니다.
2: 야, 오늘 겨울치고는 날씨가 좀 스산하고 안개도 많이 껴있는데, 오늘 힌트 있나요?
6: 논입니다.
2: 논이요? 아니, 뭐 설마 논 위에다 집 짓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맞아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누군지 몰라도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아, 설마 저 집인가?
1: 여긴가 본데요? 아니 진짜 논에 둘러싸인 집이네요. 이게 웬일이래요?
2: 야 정말 논한 가운데 집이 있는데 아니 글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인데요?
1: 아이고 논 넘어 논이다. 아니 둘 중 어느 집을 탐구해야 하나요?
2: 어,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일단 질문부터 좀 합시다. 왜 논에다 집을 지었대요?
2: 아니 두 집만 봐서는 이 영락 없는 택지개발 지구에 있을 법한 집인데 어떻게 논 한가운데 이렇게 집을 그것도 작지 않은 두 집을 이렇게 지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6: 제 고향이 안성이라서
2: 아, 네.
6: 그리고 부모님이 한식집을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이프가 먼저 우리 내려가서 도와드리는 거 어때라고 얘기를 해서
2: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7: 예.
2: 보통 며느리가 그런 얘기하기
7: 아니 근데 제가
2: 힘들잖아요.
6: 쉽지는 않죠. 그러면 내려가면 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와이프도 집을 짓고 싶다. 안녕하세요. 평생 소원인 집을 논의해 짓게 된 개미남편 전성모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예쁜 집에 살고 싶었던 배짱이 아내 홍사랑입니다. 그게 뭐야? 라고 이제 핀잔을 줬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저희 캐릭터랑도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게 좀 개미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감상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좀 여유롭게 앉아있고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그건 또 저랑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개미와 배짱이가 딱 우리 집에 맞다.
2: 근데 이렇게 이제 논에다가 이 농사를 짓는 곳에 집 짓는 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6: 쉽게 지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겠죠. 같은 필지에 동생이랑 같이 집을 짓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2: 아, 동생 집 맞군요.
6: 네네. 오, 예. 지구가 그 자연녹지 지구인 거를 이제 알면서 건폐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1: 처음에는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부모님 하시는 식당과도 가까운 집터를 찾아 헤맸다는 부부. 하지만 마음에 드는 터가 나오지 않아 고민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제안한 게 바로 이 논이었답니다.
6: 처음에는 이제 택지지구만 생각하고 150평 정도만 사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죠. 구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분할 됩니까? 라고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150평 갖고 집 두 채 못 칠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자연녹지지구라 최소 20평씩 올라가도 250평을 해야지 넉넉하게 질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 자연녹지지구가 뭐지? 이제 저희는 택지지구만 알았으니까 갑자기 이제 예산이 150평 예산에서 250평 예산으로 확 뛰게 된 거죠.
1: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당발인 어머니의 소개로 성토 작업을 마쳤을 때 청청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답니다. 이 돌 때문이었다는데요.
6: 이제 성토가 다 끝나고 집을 지으려고 이제 텃밭기를 하는데 소장님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냐니까 여기 돌, 이 돌, 이 흙 어디서 받았냐고 딱 이런 거라서 아, 부모님이 소개시켜준 그 사장님한테 그 토목회사 사장님한테 받았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못 쓰는 흙이라고 집 짓는데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큰 돌이 있으면 집을 짓다가 대내우기를 하거나 잘못하다가는 이 돌이 배관을 눌러서 깨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소리를 딱 동생이랑 듣는 순간에 열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1: 결국 믿을 건 나뿐이다 생각한 남편은 마당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어린 시절 주인집이 마당에서 고기 굽고 놀이도 하는 게 부러웠다는 남편. 하지만 세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마당 이용권. 남편에게 마당은 오랜 로망이었대요.
7: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게 더 나아요. 우리 남편이 한 게. 그리고 반응도 더 좋고.
6: 이거 와이프가 그런 적 있어요. 이 부분은 사람을 사서 써도 되지 않아? 오빠가 그냥 붙이기만 하고 왜 나르는 것까지 해? 그러면 그거 남의 손이지 내 손이 아니잖아요. 한 장 한 장 붙여서 한 땀 한 땀 붙인 건 내가 붙인 거지 그 사람들이 와서 붙여주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7: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너무 디테일해요. 데크를 만드는데 직선으로 만들었거든요. 직선으로 만들었는데

0: 근데 전 예뻤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아니래요, 이게. 왜? 그랬더니 자기는 다 곡선을 해야 되는데 여가 직선이라고 굳이 다 시공을 한 거를 다시 떼가지고 귀엽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누가 안다고, 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보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1: 그래서 심었던 잔디도 걷어내고 곡선으로 데크를 다시 깔았대요. 자재가 떨어졌을 때 돈도 떨어져서 쉬엄쉬엄 만들다 보니 2년 만에 완성을 했다는 집념의 데크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널찍한 현관을 들어서면 1층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주방 그리고 식탁뿐 그 흔한 소파나 텔레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주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취향이 한눈에 보이네요.
2: 이 내부에는 설마 이 바닥 헤링본도 직접 하신 건 아니죠?
3: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와이프의 입김이 80% 정도?
0: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이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구조를 많이 못,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구조를 많이 못했어요.
2: 예를 들면?
0: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1층하고 2층을 튼다거나.
2: 이거 트고 싶으셨어요?
0: 예.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짓는 집인데 기존 아파트랑은 너무 다르게 짓고 싶은 거예요.
1: 바닥재를 물고기뼈 모양으로 붙이는 헤링본 패턴. 참 이쁘지만은요. 보통 바닥재의 두 배 값이 든답니다. 자재값은 같아도 이렇게 붙이려면 시간도 비용도 훌쩍 뛰어오른대요.
0: 저희 집 상황은 생각을 1도 안 하고 이제 예쁜 사진만 계속 보고
3: 그리고 와이프가 예쁘다고 다 골라온 거는 국내 A급 업체에서 이태리 타일들 막 그런 것들 이름만 딱 되면 거기 거 좋아 이런 타일들만
0: 그러니까 제가 자료 수집을 해서 갖다 줘도 뭐 다 100%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해서 해준 건 아니었고요 뭐 B급, C급, D급으로 해서 한 경우거든요 저희는
3: D급까지는 아니고 C급 정도
0: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구조적으로 예산을 다 줄여놨는데 제가 이제 안에 인테리어에서 이게 예산을 찾고 넘어가니까
3: 건설회사에서도 이거 초과하겠는데요?
0: 남편 저희 좀 집 지으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1: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현관 바닥도 헤링본 패턴이네요. 어우 지향 한번 굳건하신데요.
0: 현관도 이제 블랙에 헤링본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살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사도 안 된 그 마당에
3: 바닥에
0: 기스 네. 그다음에 오염이나 얼룩 막 요런 그러니까 오염이죠. 오염 같은 것들이
3: 잘 되고.
0: 너무 눈에 띄게 잘 보여서 만약에 이제 큰 타일로 그냥 흙 색깔하고 비슷한 타일로 했더라면 저렇게까지 좀 지저분한 게 티가 나지 않을 텐데.
1: 주변은 논이고 마당 곳곳은 아직도 흙밭. 비라도 내리면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드나들 때마다 얼룩과 흠집이 굉장하답니다.
0: 아니 근데 저 타일은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까워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미안한 게 있죠.
3: 네, 많이 쭈그러들죠. 네. 본인이 이제 해놨으니까 책임도 네가 져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관 청소를 제가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와이프한테 해놓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사고 치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1: 아이고야 욕실 바닥도 헤딩본이네요. 보통 욕실 바닥은 청소하기 쉬우라고 큰 타일을 까는데 아내 고집을 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욕실 청소를 할 때마다 좌불안석, 쥐구멍을 찾는데요. 이쯤 되면은 1층의 절반을 차지하는 드넓은 부엌에 대해서도 남편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2: 거실이 지금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반을 부엌에 할애를 하신 거죠?
3: 마당이 보이는 구조로 하고 싶다. 와이프로.

0: 전망이 애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면은 설거지나 요리를 하면서 볼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어렸을 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 짓고 나서 애들이 이제 훌쩍 커버렸잖아요. 전혀 마당에서 놀지도 않을 정도로.
1: 안 놀아요?
0: 네.
1: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설거지를 하니까 더 설거지가 좋아지셨나?
2: 네, 근데 훨씬 그 아파트에서 벽만 보고 할 때보다는 지금 할 때가 훨씬 좋아졌어요.
3: 게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당을 가꾸는 남의 편, 아니 내 편 성모 씨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건축주 부부의 남다른 취향이 담겨 있다는데요.
1: 계단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쫙 2층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보통 이렇게 하면 동선이 좀 길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0: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일반 주택지면서 일자 계단이 잘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와이프가 미끄럼틀을 놓고 싶다고.
1: 아 여기다가 아, 미끄럼이요?
2: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잖아요. 단독 주택만의 그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싶어서
0: 아이를 핑계 대고 사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1: 아 본인이 사시려고요?
3: 여기에 미끄럼틀을? 재미는 있었겠는데요. 딴 건 몰라도 사랑 씨가 얼마나 아이들을 생각하는지는 알겠는걸요.
2: 수많은 자료 중에 하나였죠, 또 미끄럼틀도. 제가 처음 짓는 집이잖아요. 재밌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지, 집에. 그래서
0: 집에다가 액티비티 다 넣으려고 그랬으니까.
2: 네, 그래서
0: 오빠, 이 집 봐, 소방공 넣었어. 2층 개방형인데 그물도 있는데? 막 이렇게.
2: 그물도 제가 제시했어요. 여기를 천장을 뚫고 여기다 그물을 설치를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다 볼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다. 이래서 그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3: 그러면 2층은 어떨지요? 또 어떤 재미난 공간이 있을 뻔했는지 궁금한데요. 미끄럼틀이 생길 뻔했던 계단을 올라가면은 작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두 딸의 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도 뭔가를 도모하고 실패한 자리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요. 그죠?
1: 아, 요 방이 좀 애매한데요. 뭔가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다가 못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팍 오거든요.
2: 자기네들끼리 그 비밀 통로 같은 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1: 통로.
2: 붙이고 사이에다가 개구멍 같이 해서 조그맣게. 네,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0: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봤죠.
4: 네. 네.
0: 한두 번 쓰면은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2: 아.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네. 또 그것도.
0: 처음에는 신기해서 다니는데 네. 몇 번 다니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3: 아이들에 대한 사랑 씨의 이런 마음은 일본 유학 시절 마주친 장면에서 비롯됐답니다. 한겨울에 창문 너머로 본 달달한 가족들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내 아이들에게도 집에 대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2: 그때까지 저는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가족. 뭐 물론 엄마랑 할머니가 잘해주시긴 했지만 그냥 가족이 다 모여서 뭔가를 하고 따뜻한 집안에서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자체가 없었거든요. 항상 이사를 다니고 항상 반지하에 살고 막 이런 환경이어서 그냥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냥 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때 처음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 가족들 자체도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넷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아이들을 자꾸 붙여주려고 그러고 저희 넷이 붙으려고 그러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4: 개그물 뜯었으면 서로 무슨 그림 생각했어요?
2: 엄마가 잘하는데 우리 자지 말고 여기서 놀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지금은 딱 그러면 야 얼굴 치워. 문 닫어. 한 번만 더 열면은 너.
2: 그거는 개구멍을 안 뚫어줘서 그런 거예요.
0: 아니야. 개구멍 뚫었어도 그래. 너 문 열지 마 이런다니까.
2: 또 이제 또 전원주택 하면 또 네. 발코니잖아요.

0: 거는 한해 갈수록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 거는 다 맞고. 네.
1: 물론 부부가 함께 결정했다가 후회한 것도 있대요. 바로 필요 이상 넓은 드레스룸. 그래서 안방이 좋아졌죠. 처음 집을 짓다 보니 생긴 시행착오랍니다. 그러면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인 3층은 처음 용도대로 잘 쓰고 계실까요? 언뜻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반전이 있답니다.
2: 처음에 계획은 영화관이 아니었죠.
3: 아, 처음엔 아니었어요. 오.
2: 애들 놀이방, 약간의 창고 같은 공간? 와이프가 3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3: 네. 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표정이 지금 거의 울것 같아.
2: 만들었는데
3: 어떻게 됐어요? 아,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정말 아이들이 딱한번 올라오더니 무섭다고 안 올라오더라고요.
3: 아니, 이렇게 좋은 천장을 만들어도 그래요?
0: 네. 처음에는 다락방에다 놀이방을 만들어주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3: 그러니까요.
0: 예.
3: 숨바꼭질 많이
0: 네네네. 그래서 이제 3층까지 막 따따따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있을 때만 노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올라와봐. 여기 다락방이야. 우리 여기서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하고 저랑 같이 놀 때는 노는데, 잠깐만, 엄마 내려가서 좀 설거지 좀 하고 올게. 그럼 제가 내려오면 애들이 다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왜안 올라가냐?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없어. 무서워. 우리끼리 올라가기 무서워. 계속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2: 많이 들였죠.
0: 네, 웃어. 그러면 우리 여기를 가족 영화관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영화관도 근처에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린 설치해서 여기서 우리 재밌게 보자.
2: 1층에 있던 거를 그 오디오 시스템이랑 그 스크린 시스템, 뭐 영상기 이런 거를 다 꾸며놨어요. 근데
0: 그럼 이제 남편한테 이제, 오빠 여기서 영화 실컷 보라고, 오빠가 보고 싶었던 영화 실컷 봐.
2: 맥주 한캔 하면서 봐도 돼라고 딱 해서, 나도 이제 영화 생활을 이렇게 할수 있나 해서 딱 가서 맥주 한캔딱 따면서 이제 먹으려고 영화를 딱 틀었는데 이제.
1: 딱 틀었는데 그 뒤에 나올 말이 뭘지 걱정되네요. 낮추라면 낮춰야죠.
0: 여보, 헤드폰 좀 끼라니까.
1: 이거는 뭐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오 하는 남편의 속임말이 들리는 것 같죠?
3: 이 완벽한 공간이
0: 네, 그래서
3: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2: 밤에 보지를 못하고 항상 조조로만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애들 다 학교 보내고
0: 다
2: 와이프 일 나가고.
0: 저는 어떻게든 잘 사용하려고 한 노력 중입니다.
3: 야, 아니 다들 이렇게 우리 천창 소개하면 그 천체망원경 놓고 아빠랑 같이 별
0: 아,
3: 보고
0: 네.
3: 이런 거 했는데
2: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밤에 별이 되게 잘 보여요.
3: 아, 그냥 나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0: 네, 굳이 왜
2: 여기서 굳이 뭘 보냐?
3: 아, 굳이
0: 내가 이 공간을 만들어서 천체망원경을 보려고 이 공간을 만들었냐?
3: 오늘 정말 특이한 집을 제가 탐구하고 있네요. 아니, 이 전원 생활이 완벽해 보이는데, 아, 이게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이렇게 많군요.
2: 세 번을 줘야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도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 다음에는 지면은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나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계속. 나이가 들면서도 바뀌고. 지금은 집질 때만 해도 이거는 진짜 완벽한 집이야라고 딱 생각했지만 몇달 사이에도 바뀌고 몇년 사이에도 많이 바뀌는 거 보면은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1: 정답은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정답을 찾고 있는 건축주 부부. 오늘도 성모 씨는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마음에 꼭들 때까지 마당을 가꾸느라 고군분투 중이지요.
4: 이게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2: 아직 한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한 70%? 그 정도 된거 같아요.
0: 오빠,
2: 응?
0: 옷이라도 입고야지.
2: 금방
0: 날씨도
2: 들어갈 거야.
0: 추운데.
2: 금방 들어갈 거야.
0: 맨날 금방 들어온다고 해서 빨리 들어오지도 않고.
2: 금방,
0: 그냥
2: 오늘은 금방
0: 적당해,
2: 끝나고.
0: 오늘은.
1: 개미 남편 사전에 적당히는 없죠.

0: 이거 알면서.
1: 요즘 들어서 저녁에 들어와서 아 내가 여기가 쭈그리고 앉았더니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그 소리 들으면 나와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적당히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이게 딱 결정이 스스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다 마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나와서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러고. 예.
2: 결국 그만하라던 아내까지 마당을 돌보게 되는 마법. 아이고.
1: 집을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지? 아이도 키울 때 그런 느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지? 그럼 똑같더라고요, 진짜.
3: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아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육아를 하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이를 키우듯이 집도 키우는 것 같다고 가꿔서 키워나가는 것 같다고.
2: 집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들이 논의에 지은 이 집에서 행복의 풍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4: 3평짜리 집도 있어요?
5: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체가 전부 다 했습니다.
6: 남들은 살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모양의 땅을 좀 좋아합니다.
5: 저희 아내는 집을 지을 때마다 10년씩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7: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0: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8: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9: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10: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9: 오!
10: 이막에
9: 불구에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1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2: 후원 문의 080-961-9595.
1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2: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0: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3: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킬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스 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롤 마이 롯 더 2027 다스만. 기아 movement that
4: inspires.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9: 그 검사 다 하면
10: 얼마나 좋게.
11: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2: 안 깨도 되네.
11: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3: 매일 함께 산에 오르며 동화 같은 우정을 쌓아온 반려견과 스님이 있습니다.
14: 해초야 가자.
13: 아, 젊은 날에 오셨군요.
14: 그래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3: 야생동물을 만나면 단숨에 제압해 버리는 해초. 스님의 호위부사랍니다.
14: 뱀이라든지 또 다른 동물이 오면 제압하고, 허브 신장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지켜주는 하나의 신장이기도 하고.
13: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짝꿍이죠.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함께 즐기는 짝꿍도 있습니다. 아우 예뻐라. 너도 엄마 껌딱지니? 너무 귀엽게 생겼다.
15: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 근데 하는 짓이 이 사이코패스요. 아유 감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을 못 잡겠어.
13: 아유.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놀라게 하는 예민 폭발견 팽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극과 극. 해초와 팽이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충남 태안 안면도에 있는 펜션 단지인데요. 여긴가 본데요.
16: 우와, 면방이다.
13: 다들 수은하고 얌전하네. 넌 낯선 제작진이 불편한 거야?
17: 당장 나가라고 했지. 허락도 없이 어딜 들어와.
15: 아이고, 안녕하세요.
16: 안녕하세요.
15: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16: 이게 왜 이렇게 짖어요?
15: 이게 문제예요, 우리 집에.
13: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요.
16: 왜 그러는 거예요?
15: 이렇게 안을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 돼.
16: 손. 싫어.
15: 손.
16: 손가락.
15: 손. 이쪽 손. 나 먹어. 세 살 때 저 유기견 보호소에서요. 그 알라살 직전에 구조해갖고 오는데 이래요, 지금 7년 동안. 목욕을 못 시키고 전혀 안 되니까 뭐 미용도 안 되고 집에서는. 요 배 좀 봐봐, 배요, 여기 지금 상태가.

0: 이래 이랬는데도 아무것도 못해. 근데 병원 가서
1: 미안해.
0: 아까 저기 아우 왜 이래? 내가 꼬리 쫑긋 손 같다고.
1: 예민 보수다 너.
0: 어 예민 보수야.
1: 11마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다 여기 살게 된 거예요?
0: 보리라는 친구는 지금 나이가 11살인데 남편분이 술만 먹으면 집어 던지고 그래갖고 막 맨날 피똥사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떠돌이게. 아, 떠돌이게. 유기견인지 떠돌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강아지 그냥 봐주다가 너무 추운 날 또 구조하게 됐어요.
2: 방치된 아이들과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으셨대요. 그때 산책을 마치고 온 아빠 보호자. 덩치 큰 친구가 마음에 안 드니?
3: 안락사 하루 전날 보호소에서 구조하네요. 캐나다로 입양을 가려면 소형견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여기 작은 애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막 계속 지저대니까 얘가 순식간에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분리시킨 거야.
2: 원래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을 구조해 입양 보내길 반복하다 보니까 12마리로 늘어났답니다.
3: 그 지금 유기견들 보면 눈에 딱 띄면은 그냥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게 병이야 내가 볼 때는.
0: 뭘 병이에요. 제가 만족하고 그 아이들 구조해서 그렇게 키우다가 또 입양도 보내고 제가 계속 키우진 않아요.
3: 처음에는 좀 내가 좀 반대했죠. 왜냐면 뭐 한두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다 일일이 그걸 다 구조하고 다니냐.
1: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겠는데요?
0: 했죠. 뭐랑 하니까 끌다 나간다 그랬죠. 여기서 나가서 그럼 내가 혼자서 살겠다. 그럼 못 나가게 하더라고. 나 원룸만 얻어 가겠다.
1: 그래도 아내분을 사랑해서 따로 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3: 여자를 어떻게 이기냐고.
2: 완전 사랑꾼이신 거 맞죠? 두 분은 애견 동반 펜션을 운영 중인데요. 손님 응대, 빨래와 청소 같은 펜션 관리는 남편이 알아서 척척. 24시간이 부족하시대요. 그리고 아이들 미용이나 산책 같은 기본 관리는 엄마 보호자가 도맡고 있답니다.
3: 형이 산책 가자. 산책 가자.
2: 어, 산책 시간인가요?
3: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2: 산책은 페이크. 8개월 만에 팽이 미용하는 날이래요.
0: 나 가만히 있게. 손척, 손척. 이게 왜 안 돼? 아우! 된 거야?
3: 아유, 간신이셨다.
1: 메카라를 하고도 막 물려고 해.
3: 아, 그럼.
0: 지금 봤잖아.
3: 입마개 하면은 입이 피투성이 된다니까.
1: 왜 피투성이 돼요?
3: 입막, 잇몸이 그 혓바닥에 다 깨밀어서.
0: 지가. 그리고 이제 막 부닥치기가 다 피투성이야. 그 입마개 못 해요. 이상형들 입마개 어떻게 해.
3: 이거 네칼라 끼면 힘들어 줄 건데.
4: 이것도 뭐 속, 뒤에서 이렇게.
3: 기다려.
1: 찔리네, 찔리네. 아.
3: 찌린네.
1: 찌린네?
0: 오줌이 그래. 다 계속 묻으니까. 그래. 깎아주지 못하니까.
2: 아유, 팽이는 빗질이 싫구나.
3: 팽이 기다려.
2: 다른 아이들과 달리 팽이는 두 분이 같이 해도 감당이 안 된대요.
1: 엄마 보냐면서 약간 좀 겁내하는 사실이에요.
0: 물려 가봐, 왠전 또.
2: 오늘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는데, 아유, 요 팽이야.
3: 너 안 그러면 마치 보상 한번 가야 돼.
2: 입질과 부상 위험 때문에 병원에서 마취 후 미용을 받았던 팽이.
3: 갔어! 안 죽여, 너.
2: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아, 이러다 다칠 것 같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 팽이. 털을 제대로 깎기도 힘든데요. 아유, 팽이야, 너도 힘들지? 어릴 때 앞다리가 두 번이나 골절된 팽이. 아직 철심을 제거하지 못했대요.
3: 잠이나 또 부러질까봐, 심하게 할 수도 없고. 8개월 전에도 병원 가서 전신마취 해가지고 털을 싹 다 밀은 거지, 다. 점점 마취해서 깨어나는 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느려지는 거야. 그전에는 거기서 다 깨갖고 왔는데, 이제 점점 그래서 겁이 나갖고 이제 못 시키겠는 거야.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정신적으로.
3: 순간적으로 갑자기 돌변하기도 하고.

0: 내가 옆에 살짝 걸어만 가도 나한테 덤벼서 물라 그러고.
1: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팽이 기분도 풀어줄 겸 산책을 나온 가족들.
2: 팽이야, 산책 나니까 너무 좋지. 바다 보니까 너무 좋지. 아유, 물 봐. 아유.
1: 산책할 땐 예민 모드 해제. 아유,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근데 이 아이는 왜 이러죠? 산책이 싫은가 본데요? 아유, 럭키야, 왜? 걷기 싫은 거야?
0: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걷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 울타리 안에 놀이터에서는 잘 걸어 다니니까 목줄만 해놓으면 이게 안 걷네. 일로 와, 럭키.
1: 접착제로 붙인 듯 모래사장과 한 몸이 된 럭키. 너 아빠한테 안기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다면 집에선 어떨까요?
2: 럭키, 일로 와. 럭키야, 일로 와. 아, 이쁘지? 자꾸 도망가, 오지도 않고.
3: 처음부터 그랬어요?
0: 처음엔 좀 덜했는데 산책 한번 시키려고 하네스 채우고 가려니까 끌고 안 가려니까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2: 그 뒤로
0: 그 뒤로
2: 이렇게 사람을 또 경계하더라고요.
1: 럭키와 형제들은 동네 어르신이 키우던 아이들인데요. 비좁은 닭장안이 세상의 전부였답니다.
4: 제가 옆에 사는데 와서.
1: 열악한 환경을 본 지금의 보호자가 어르신을 설득해서 아픈 아이들부터 구조했는데요. 제일 아픈 손가락이 바로 럭키랍니다.
2: 이봐, 럭키. 어머, 이제 똥 질질 싸. 나 미치겠다.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어디, 어디. 잡았어. 가자.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갈게, 이렇게. 천천히. 가자. 그렇지, 가자.
1: 견사 밖 세상이 무서운 걸까요? 펜션에 온지두 달이 넘었는데 거리가 좁혀지질 않네요.
2: 가자. 저렇게 가자. 산책 가자. 안 돼, 싫어. 세워갖고 좀 밀어줘봐. 밀어줘봐. 좀 밀어. 밀어줘. 걷게. 응, 가자. 가자. 밀어줘. 그렇지. 그렇지. 가자. 밀어줘.
0: 아이, 주저앉잖아.
2: 아니, 좀더 해봐.
0: 안 돼, 안 돼.
2: 가자. 그렇지.
0: 이게 그런 거냐,
2: 거,
0: 이게.
2: 거. 걸어. 아이고, 잘한다.
0: 아가, 아가.
1: 더 넓은 세상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어 구조한 아이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0: 그러게. 럭키.
1: 어휴, 떠는 것좀 봐. 럭키야, 그렇게 무서워?
2: 아유, 더 지졌네, 더 지졌네.
0: 럭키, 일로 와. 럭키.
5: 안 간다니까요.
6: 안 돼. 하지 마. 이거 제발 하지 마.
7: 아, 이게 목줄을 어렸을 때안 차본 애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적응하는 시간이 어렸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길어집니다. 그걸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인내심이 없어요, 우리가. 럭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산책 못 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무서워할 거예요. 지금 오히려 보호자들이 점점 멀어지는 과정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0: 럭키.
1: 간식을 주면 움직일까요?
0: 럭키.
1: 럭키야, 먹어봐, 어?
0: 럭키, 간식.
2: 간식도 안 먹네.
0: 간식도 안 먹어. 일단, 간식.
3: 원래 간식은 잘 먹어요?
0: 먹어. 처음에는 환장하고 먹었잖아.
1: 엄마, 아빠 맘좀 알아주라.
2: 엄마,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다가가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안 줘. 마음 안 주면 괜찮은데 산책을 해야지 살지.
3: 근데 그때 왜 이렇게 강제로 좀 강압적으로
2: 나 그러면 갈줄 알았지. 전에도 그렇게 해서 간 애들이 있거든. 안 가다가도 내가 몇번 끌으니까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해서 갔는데 얘는 안 되더라고.
0: 아예 안 끝까지야.
2: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3: 그게 아마 럭키한테는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됐을
2: 그 트라우마인 것 같아. 그 미치겠어. 속상해 죽겠는 거야.
1: 어떻게 해야 럭키의 마음이 열릴까요? 럭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한편 마당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여긴 뭐죠?
0: 여기가 견사예요. 강아지 집하고 쉴수 있게끔 해가지고 에어컨도 달아놓고 히터도 달아놓고 여기 전기장판도 깔아놓고.
1: 와, 냉난방에 소파까지 완벽한데요.
3: 누구 제안이었어요?
2: 제가 저 달라 했어요.
0: 그 짓는 거, 어차피 짓는 거 그냥 아주
2: 그래서 크게. 아니 지금도 아쉬운 게 그 당시에는 애들이 한 세네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요만하게 진 거야. 근데 애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좀 뒤져봐요. 그래갖고 좀 아쉬워. 이렇게 애들이 늘어날지 몰랐지.
8: 놀다가 지치면 여기서 쉬어요.
1: 분주했던 하루가 지나고 날이 어두워질 때쯤이면
2: 자, 가자!
1: 실내로 입장하는 아이들. 저녁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매일 고기를 준비하신대요.
2: 쟤네 먹는 것마다 배부르고 안 먹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게 되고 자식을 다 키워놨으니까 또 이제 늦둥이 키우는 거지 뭐.
1: 노령견 아이들 고기는 더 잘게 썰고요.
9: 에이, 알았어.
1: 다른 아이들은 습식도 섞어주신대요.
2: 이제 기다려, 앉아. 앉아. 야.
1: 배고플까봐 마음이 급해진 아니, 엄마.
2: 이렇게 또 기다려. 어머, 큰일 났다. 노란 거. 아, 얘 잠깐, 얘 바뀌었어. 아유, 그거 나 누구 앉은 거야? 응. 이거 봐, 안 돼. 어디 갔어? 아, 잡아줘. 여보, 아우, 쟤 왜 안 들어와?
1: 바로 달려온 남편.
3: 아니, 혼자 주면 뭐가 문제예요?
2: 어, 누가 먹었는지 모르잖아. 한 사람이 다 먹었잖아, 지금. 고기만 싹 먹고 빠졌으니 누가 먹었냐, 그걸.
0: 오케이.
2: 그래서 안 됐다니까요.
1: 아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데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 먹는 아이들. 맛있게 먹어.
2: 어디야?
0: 어디 일로 와?
3: 어? 못 보던 얼굴이 등장했네요.
2: 어, 얘는요. 우리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해갖고 거실에서 그냥 함께 지내요.
0: 얘 차 타고 같이 가는데 무슨 검은 비닐몽다니가 도로에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이럼 움직이는 거.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강아지인 거. 일단 내려서 버스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차에다 싣고서 이제 와가지고 병원부터 갔지. 검진하니까는 자궁 축농증이 이제 완전히 말기가 돼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가지고 하루라도 늦게 왔으면 터져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2: 번식장.
0: 번식장에서 키웠던 애기기도 같기도 하고.
2: 얘 배 보면은.
0: 애 새끼도.
2: 새끼가 몇 마리 낳았다고 하더라고.
0: 한 두 번 정도 난 것 같아.
1: 다른 아이들도 대부분 구조 당시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부부의 보살핌 덕에 다 회복했답니다.
2: 저렇게 다. 넓게 깔고. 다 소파에 자고 여기서 자고 그래요.
1: 세상에 고양이 식구도 있었네요. 어이 귀여워. 각자 좋아하는 자리를 차지한 아이들.
8: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1: 얘들아 모두 좋은 꿈 꾸렴. 다음 날 아침.
2: 큰일 났다.
1: 팽이의 묵은 때를 벗기기로 했는데요.
0: 뿌려.
2: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 엄마 손으로. 아 깜짝이.
1: 역시 쉽지 않네요.
2: 이런 걸 입양을 해야 처음에.
0: 아이, 알았어.
2: 알았어.
1: 어휴, 튀어 나갈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겠는데요.
2: 자기야 뒤로 돌려봐. 그래.
0: 자. 아 시원하다. 여기 흙이야 흙 뒤에.
2: 왜? 여기 있어?
0: 몰라. 반신욕했다. 반신욕했다.
1: 괜찮으신 거죠? 털 말리는 건 괜찮을까요? 어, 팽이야, 너 왜 이렇게 얌전해?
2: 팽이야, 여기 좀 한번 털 좀 제 밀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아유.
1: 목욕할 때도 좀만 참아주지.
0: 훈련소도 한번 교정 한번 시키려고 갔었는데 그때 조금 교정이 되는 듯 하다가 좀 며칠 지나니까 또 안 되더라고.
2: 여러 가지 책을 사갖고 엄청 집에서 봤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쟤를 한번 그렇게 훈련을 시켜보려고. 아휴 안 되더라고. 못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1: 마취 없이는 관리가 힘든 팽이. 마취 후 회복도 점점 힘든 상황인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목줄 산책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럭키.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설쌤, 도와주실 거죠? 지붕 두 문제견,

0: 팽이와 럭키의 사연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솔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유, 네. 아유, 노래 드리구나.
3: 팽이가 안 보이네요.
1: 네, 방에 있어요, 지금.
2: 저 안쪽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1: 네.
3: 네.
4: 전 그냥 여기 있을래요.
2: 아는 아이를 키우게 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1: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2: 네.
1: 또 제가 구조한 애들도 있고, 저기 보호소에서.
2: 다 유기견? 유기네, 네. 다 유기견?
1: 네.
0: 설쌤, 팽이 여기 있어요. 얼른 와보세요.
5: 겁도 많고, 오케이.
2: 네, 지금 팽이랑 럭키가 문제인 거죠?
1: 네.
2: 럭키는 딱 봐도 소심해. 응?
1: 쟤는 제가 목줄을 한번 해고 나서부터 나한테 곁을 안 줘요. 전혀 안 그랬는데.
2: 팽이도 마찬가지고 럭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억지로 하면 망해요.
1: 그거 봐.
2: 이게 뭔가 하나 한번 억지로 하면 얘는 이유를 모르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미용도 그렇고 이런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근데 이름이 왜 팽이에요?
1: 돌아 저놈이 왜부터 지 꼬리도 막 물부렸어.
2: 아마 이럴 거예요. 꼬리 보고 아 하면서 막 이렇게 돌고 그럴 거예요.
1: 에이, 맞아요.
2: 진단명으로는 지금 부분 발작이랑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CSPS라는 게 있어요. 감각처리 민감증. 개의 감각처리 민감증이에요. 얘는 우리가 닿는 이런 이 정도의 감각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자극이
1: 느껴지는
2: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용하거나 이럴 때 못 참겠는 거예요.
1: 맞아요.
2: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교육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검진에서는 어때요? 뭐 피검사나 이런 거에서는.
6: 괜찮아요.
2: 그러면 먼저 해볼 게 마취까지 가지 말고 원래 항불안제를 먹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감각을 좀 낮춰주고 안전한 약으로 그런 감각을 조금 둔감화 시켜주고 약간은 진정을 시키고 불안을 낮춰줘서 그 상태에서 제가 영상 봤더니 두 분이 조금 연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0: 팽이야, 불안해? 괜찮을 거야. 불안을 낮추는 약을 준비한 설세.
2: 꺼주고 얘는 가로 놓을 거예요.
1: 네.
2: 좀 버무려주세요. 이게 너무 이 약이 좀 써요. 그래서 이걸 버무려서.
0: 입맛이 까다롭다는 팽이. 과연 약이 섞인 사료를 먹을까요? 팽이야, 왜 그래?
2: 지금 먹고 싶지 않은데 남들 죽이기 싫으니까 본능적으로 숨기는 행동.
6: 남은 죽이 싫고?
2: 네, 근데 지금 먹고 싶은 컨디션이 아니야. 얘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0: 30분 넘게 지켜봤지만 계속 사료를 숨기는 팽이. 어떡하죠?
2: 우선은 럭키는 지금 줄을 너무 싫어하죠?
6: 네.
2: 줄 하면 안 걷는 거죠?
6: 아, 제가 주저앉아버린.
2: 주저앉아버린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제가 반응 한 번만 우선 볼 거거든요. 가장 짧은 줄로 먼저 한번 할 거예요. 가장 짧고 가벼운 줄로. 이거 걸어서 목에다가 걸어서 이거 그냥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1단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에 내려놓고 걸어다니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익숙해지고 나서 우리가 줄을 손에다 들기 시작해야 돼요.
6: 럭키야.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긴장했어요.
6: 럭키 일로 와. 일로 와.
2: 그렇죠. 좋아요. 이런 거 연습. 칭찬해 주시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 그렇지. 긴장해도. 이게 연습이야. 이게. 그렇지. 좋아. 네. 옳지. 얘가 지금 처음부터 짧은 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얘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처음에 산책줄 연습을 할 때 절대 짧은 줄로 연습을 하면 안 되고 긴 줄로 약간 자유를 주면서 해야 돼요. 딱 제가 잡은 대로 잡으세요. 여기 하고 그냥 이렇게 걸치기만 하세요. 아버님 또 가보세요.
6: 럭키.
2: 당겨지는 느낌 지금은 최대한 안 나게 할 거예요.
6: 럭키. 럭키.
2: 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그렇죠. 아, 조금 긴장 푸셔도 돼요. 너무 로봇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약간 로봇 같아요.
6: 긴장은 제가 해야지. 잠시만요. 일로
2: 잘 하면서 따라가세요.
6: 럭키. 아이뻐.
2: 자, 이제 또 하나를 해볼 건데 뭐 할 거냐면 이제 약간 당겨지는 느낌도 같이 줘볼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세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만 잡아당기면서 간식 주는 거예요. 럭키. 럭키.
6: 럭키.
2: 럭키. 럭키.
0: 이게 된다고요?
2: 그냥 그러니까 당겨지는 느낌만 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아버님이 뒷걸음질 치면서 앞에서 잡아당기는 연습.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그렇지. 아유, 이뻐라.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한번 나와볼게요. 이제 한번 나와볼게요.
6: 럭키.
2: 천천히, 당겨지지 않게. 그렇죠, 발 맞춰서.
6: 럭키. 럭키. 여기 있다.
2: 간식 주고.
0: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2: 그렇지. 네. 천천히, 아직 당기지 마세요. 세게. 그 줄이 느슨해 있어야 돼, 항상. 줄이 항상 느슨하게. 옳지, 옳지, 옳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당겨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1: 그러네.
2: 배움이 전혀 없어요. 아기 때 많이 했던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당겨짐에 대해서 배워요. 느껴요.
1: 그렇지, 그렇지.
2: 근데 얘는 닭장 안에만 있던 애잖아요.
1: 맞아, 이렇게.
2: 그렇지. 좋아요.
1: 맨날 하려네.
2: 맨날 조금씩이라도. 안 되면 줄이라도 연결해놓고 너 혼자 놀으라고.
1: 어.
2: 예전에는 왜 안 됐을 것 같으세요?
1: 우리가 이제 방금 무조건 잡아당기기로 했어.
2: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줄을 접하는 아이들은 줄이 달려있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당기는 거에는 너무 싫어해요. 저라도 싫어하겠어요. 1단계가 줄 달고 돌아다니기예요. 그리고 2단계가 줄을 길게 하고 내가 줄이 당겨지지 않게 잡고 따라다니기예요. 3단계가 앞에서 살짝 당겼을 때 간식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너무 빠르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 한 달. 최소 한 달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럭키가 겁 많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봤던 곳에 불안한데 방금 나오자마자 냄새도 맡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즐거운 경험을 쌓아봐야 돼요.
0: 럭키야, 잘했어. 앞으로도 잘해보자. 한편 2시간을 더 버틴 끝에 겨우 약을 먹기 시작한 팽이.
2: 팽이 미용 조금 불안 낮춰줄 수 있는 약을 먹었거든요. 오늘 되게 우선 낮게 약하게 먹었는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내 칼라부터 한번 좀 씌워볼게요.
0: 이번엔 좀 순조롭겠죠? 어우, 깜짝이야.
6: 가기
1: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나 갔는 자고 내가 안심을 했어. 미안.
2: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아예 자는 게 아니에요. 불안만 살짝 낮춰놓고 그래. 그 전보다 편하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0: 팽이 반응부터 봐야겠죠?
2: 자, 조금 너무 싫어 한번 빼주고요. 이거 밑으로. 아니.
1: 이걸 안 해놔요.
2: 그리고 살짝 이렇게만.
1: 아이고 잘하네 우리
2: 그렇지. 팽이. 아니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 이거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나 죽겠는데 막 앞에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랑 딱 타이밍이 맞을수록 좋아요. 옳지. 그래서 강도를 처음엔 가장 약하게. 그렇지. 옳지. 옳지. 자, 싫어하죠? 지금 딱 두 번 가니까 싫어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도 이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애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결정돼요. 이럴 때는 다시 한 번으로 가는 거예요.
0: 한 번은 괜찮지?
2: 옳지. 지금 자기는 한 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지. 아니야, 이제 싫은 거야. 이런 거를 맞춰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정신연령이 사람으로 보면 3, 4살이에요. 3, 4살에 지금 자기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잘 참고 싫어하는 거를 막 꼭 참고 있자 이런 거를 너무 바라면 안 돼요.
0: 미용할 때도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팽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미용은 어떻게 하죠?
2: 바로 깎으려고 하지 말고 이 진동부터 느껴야 돼요. 이러면서 칭찬해. 봐봐요. 지금 싫어하죠 벌써? 이거부터 좋아져야 돼요.
1: 맞아. 그걸 거부하는 게.
2: 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냥 그날 한번 어떻게 하고 끝. 우리 그 뒤로 할 때마다 더 힘들어질 거다.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 차근차근히 좋아지는데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약을 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교육도 되지만 너무 억지로 해서 얘가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 정도의 경험.
0: 한 번은 참는 팽이.
2: 옳지. 자, 지금 이런 것들 미세하게 보는 거예요. 옳지. 차분하게. 옳지.
6: 아우.
2: 딱 세 번, 두 번까지 참아. 근데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으아!

0: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는 경험을 심어줘야 돼요.
1: 진동과 소음이 있는 이발기는 어떨까요?
2: 그래서 잘 참고 있어요. 아주 잘 참고 있어요, 형들. 이렇게 차근차근 좋아져요.
3: 오, 참았어.
1: 빗질은 두 번까지만 참아준 팽이. 어, 잘 참네요.
2: 클리퍼가 낫겠는데? 빗질보다?
1: 아유, 기특해라.
2: 지금 좋아요. 지금 잘 참을 수 있어요. 어, 이번에는 딱 깼어. 어, 딱 깼어.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사실 우리가 미용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반응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요.
3: 그날은?
2: 네.
3: 목욕도 날리시는데 목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답답해지겠어요.
2: 목욕은 근데 봤더니 우선 지금 샤워기 안 쓰시죠? 샤워기 쓰셨어요, 그동안?
3: 네.
2: 감각처리 거민증 있는 애들 샤워기 쓰면 안 돼요.
3: 아, 그래요?
2: 네, 그 받아서? 수압과 소리에 예민해요.
4: 아, 그럼 그냥 바가지로 떠?
2: 바가지로. 네, 저기 전 바가지가 있어서
4: 떠가지고.
2: 바가지로 머리는 가장 마지막에 두고 뒤에서 그냥 찬방 찬방. 그리고 미리 비눗물 희석 많이 해서 많이 헹구지 않게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목욕 가능하거든요.
3: 아, 그래요?
2: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잘하신 건 드라이룸이에요. 말리는 게 제일 어려울 텐데. 네, 드라이룸 쓰세요. 이런 아이들은 드라이룸 써야 돼요.
3: 거기 가서 가만히 있어요.
2: 그러니까요.
4: 거 자.
2: 우리 럭키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차근차근히 해주면 럭키 바깥에서 산책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팽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 때문에 찾아놨기는 했지만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면서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편하게 미용은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3: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덕분에 또 희망이 좀 보였어요.
2: 네.
3: 뭐 아이들이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은 다 바뀔 것 같아. 본연인 대로 와서 애들 또 구조해서 또 케어해서 또 좋은 가정으로 정말 그렇게 보내는 게 제 지금 꿈이고 삶이에요.
5: 너무 멋진 마음입니다, 어이. 진짜.
2: 관심 있는 분들 어이. 계신다면 어이. 꼭 네, 새나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 가정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6: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세요.
6: 아우, 이 까만 아이는 누구예요?
7: 네, 우리 절의 깜순이에요.
6: 제가 만나러 온 백구는 아니네요.
7: 아, 해초요?
6: 해초는 지금 어디 있어요?
7: 해초는 스님하고 저기 산에 올라갔어요.
6: 아, 어느 쪽 산이에요?
7: 저기 위에 저희 산밭에 있는 산.
6: 한참 올라갑니까?
7: 예, 좀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1: 날도 더운데 이 산을 오른다고요?
8: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1: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설마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8: 오, 저 오렌지색 저 뭐지? 저기 뭐 희한한...
1: 어, 뭔가 보이는데 저게 뭐죠?
8: 텐트인가? 아닌데? 해먹인가?
6: 안녕하세요.
1: 네가 해초구나. 반가워.
8: 아, 스님 이렇게 저 뒤통수에 인사를.
6: 아니, 반려견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9: 날 이렇게 놀아요.
6: 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9: 요가, 플라잉 요가 박쥐 자세 하고 있어요.
6: 아, 박쥐요?
9: 네. 이도 요가 좀 할래? 요가 좀 해라.
6: 자, 올라가자.
1: 우와. 공중에서 요가하는 스님은 처음 보네요.
8: 오, 또.
1: 아이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 한두에 수련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스님 너무 멋있죠? 매일 보고 또 봐도 신기해요.
10: 해초는 거의 껌딱지라고 보면 됩니다. 6살인데 자기 엄마가 그 호구 얼룩 진돗개인데 자기 엄마로부터 태어나가지고 7번째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유를 사가지고 제가 우유미개가 키웠죠.
1: 해초의 엄마인 문수가 절에 들어와 새끼들을 낳았는데요. 막내였던 해초에게 젖도 주지 않았대요.
10: 크다 보니까 오로지 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저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0: 해초야, 가자.
1: 네, 스님. 제가 안내할게요.
2: 스님이 수행을 끝내고 산을 돌아보실 때도 수행비서처럼 동행하는 해초. 어? 해초야, 왜 그래?
3: 해초가 저렇게 가다 멈추는 거는 스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0: 기다리는 겁니다. 예, 제가 가야지만 갑니다.
2: 와, 스님 속도에 딱 맞추네요. 어, 여기서 뭐해?
0: 해초. 으쌰. 으쌰.
1: 스님,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하실까요?
4: 산 자체가 스님한테는 수련장이네요.
0: 뭐 놀이터죠, 놀이터. 해초야, 사만뿌리 뭐라?
4: 뭘 캐신 겁니까?
0: 아, 시삼이라 해가지고 시럽과 뿌려 넣은 삼삼이에요.
4: 산삼이요?
0: 예, 새끼삼인데 이게 3년 됐어. 3년. 3년 됐는데도 요밖에 안 커요. 자연 속에서 크다 보니까 생태계에서 자기가 자립해가지고 큰 삼이에요. 해초야, 자, 먹어.
2: 어, 어휴, 쓸 텐데.
4: 예, 해초가 삼을 먹어요?
0: 예, 널 따라다니면서 일하면서 옆에서 주스 먹다 먹게 잘 먹어요.
2: 너도 귀한 걸 알아보는 거니? 스님이 산에 뿌린 씨앗이 곳곳에 자라나면서 산 전체가 산양삼 밭이 된 건데요.
0: 올라와요.
2: 산양삼을 킬 때 주의할 점은 뿌리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
0: 아니, 또 뿌리가 연하고 작기 때문에 손으로 파는 거예요. 앉아, 앉아. 먹을게요. 자, 해줘야. 삶 먹을래? 삶 먹고. 건강해야 돼.
2: 또 먹는 거야? 야, 보고 또 봐도 신기하네. 해초야, 꼭꼭 씹어 먹어.
0: 먹어. 맛있냐? 오, 맛있다.
3: 많이 먹으면 몇 뿌리나 먹어요?
0: 아, 주면 주는 대로 먹는데 한 30뿌리도 먹어요.
4: 에? 30뿌리요?
0: 네.
4: 그러면 해초는 언제부터 이렇게 삼을 먹었을까요?
0: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4: 6년 가까이 삼을 먹은 거예요?
0: 그렇죠.
4: 와, 그래서 이렇게 토실한가요?
0: 예, 벽이 없어요. 일단은 뭐 감기, 뭐 잔잔한 병, 피부병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4: 와, 예. 해초장 부럽다. 개 부럽다.
0: 한번 드셔보세요.
4: 아, 저요?
0: 네. 예.
4: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그냥 이게 흐물흐물 예, 먹으면 돼요?
0: 털어 뿌리고 잡습니다.
4: 오,
0: 니도 같이 하기 뭐.
2: 와, 등산한 보람이 있네요. 어, 맛이 어때요?
3: 아니, 쓴맛이 있는데요?
0: 예.
3: 지금 아, 이제 이 쓴맛을 해초가 이렇게 즐겨한다는 거예요?
0: 예.
3: 와. 아니,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아, 쓴맛도 참고 먹겠는데.
0: 네.
3: 아, 근데 해초는 입맛도.
1: 이 정도는 기본이죠.
3: 기운이 난다. 너도 기운이 나니?
1: 설쌤, 보고 계시죠?
5: 행복하겠어. 응? 이런 산에서 이렇게 줄 풀려서 놀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아니, 근데 사람도 이거 생으로 씹어서 먹으면 쓰지 않나? 애들 쓴맛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실 인삼 자체는 강아지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인삼의 사포닌 성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실제로 이 사포닌을 먹었을 때 면역력도 좀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뭐 더 연구 결과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사포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흥분 각성도 좀 유발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면역력도 좋아지지만 이걸 먹었을 때 약간의 흥분 각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이나 좀 너무 흥분이 많은 개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흥분각성과 연관된 게 심혈관계 질환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 기력까지 보충하고 거처로 돌아가는 길. 해초가 제작진도 챙기네요. 해초야,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러지? 스님 옆을 막아서며 돌변한 해초. 어, 저거 뱀인가요?
0: 돼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뱀이 왔어요. 뱀. 뱀이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흔들어 머리를 막 흔들어 반동아리가 딱 나버려. 그래 뱀이 죽었죠.
4: 독사는 아니었겠죠?
0: 아 독사 많아요.
4: 아, 그래요? 괜찮아요?
0: 예. 예. 까치 동사 많고 또 너구리도 한 번씩 잡아와요. 너구리 잡아와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있어요. 너구리가 깨가 얼마나 많냐 하면 죽은 척이에요. 죽은 척 해가지고 딱 나가면 먹어서 딱 나요. 어, 물고 있다가 놓으면은 딱 바위에 얹어가지고 빨리 집에 도망가 뭐 금방 도망가요. 가자 해초야 가자.
2: 위기의 순간마다 스님을 지켜준 해초. 스님 너무 든든하시겠다. 신나게 놀고 뱀까지 잡았으니 지칠 만도 안 돼 끄떡 없는 해초.
0: 해초야 하도 묵자.
2: 네? 아이스크림이요?
0: 하도 묵자 하도 줄게.
2: 야호 신난다. 빨리 주세요 빨리. 어머어머 이거 하루 이틀 먹어본 게 아닌데요. 해초야 천천히 먹어야지.
0: 넌 날씨엔 하도가 제일이다.
2: 어이 단맛에 아주 푹 빠졌네요. 아우 양이 너무 적어요. 더 주실 거죠?
3: 그러니까 스님 드시는 거 다 그냥 해초 주셨네요.
0: 거의 다 내 거 빼뜨려 먹는다고 보면 돼요. 빵도 먹다 보면 지금 버득 먹고 빨리 달래요. 쳐다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2: 오후의 첫 일과는 텃밭 관리.
0: 가자 여기 앉아 놀아.
2: 스님 옆에 있을래요. 텃밭으로 모인 사찰 친구들. 깜순이는 해초의 친누나래요.
3: 해초와 깜순이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0: 아 제가 지었어요. 해초는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해초를 지었고요. 늘 염불할 때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지었고 얘는 옆에 있질 않아요. 풀어놓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에서도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천방지축이에요 깜순이는.
2: 어. 두 분이 밭농사까지 하시려니 힘이 많이 드시겠어요.
6: 저희 이제 도반 스님들이 해초 보고서 그 옹호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신장님 같다고 하얀색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스님이 안 보이면 해초가 보면 해초 이 바라보는 방향에 스님이 항상 계세요. 그리고 항상 스님을 지켜주는 거 하니까 이제 우리 화엄 신장님처럼.
2: 점심 공양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아이들 점심은 돼지 등뼈.
7: 그래 이 맛이야.
2: 해초는 안 먹는데요.
0: 먹어 왜 안 먹어.
2: 폭식 중인 깜순이와 달리 입맛이 없어 보이는 해초.
6: 안 먹은 스님이 뭐 해줄 건가 이렇게 생각하나? 아마 얘는 빵 먹을래 고기 먹을래 하면 빵 먹을걸요?
0: 앉아. 이거 줄까? 얘 줄까?
2: 세상에 진짜?
0: 자 뭐.
2: 고기보다 빵이 좋다고?
6: 스님들은 빵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근데 입맛이 좀 비슷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닮은 꼴이 많다. 그래서 전생에 혹시 스님의 부하는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
2: 이건 무슨 소리죠?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웬만한 건 스님이 다 만드신대요.
0: 비가 오면 피할 자리도 있어야 되고 더우면 그늘이 있어야 되고.
2: 오늘의 과제는 해초를 위한 그늘막 제작.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해초야 그렇게 좋아?
1: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0: 아, 잘 됐습니다.
2: 스님을 따라다니는 해초 맞춤형 그늘막이네요. 해초 집까지 놓으니까 더 근사하죠?
6: 갑자기 소나기가 오거나 산이니까 그러면 얘는 해초는 계속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0: 그래 여기서 이제 움막처럼 해가지고 예. 이동식 움막. 예.
2: 해초야 스님 마음 알지? 이제 비 맞지 말자.
0: 가자 해초야 가자.
2: 또 산에 올라가세요?

0: 그건 뭐예요?
1: 사탕이에요.
0: 선생님 드시려고요?
1: 아니요. 해초 주려고.
0: 해초 사탕도 먹어요?
1: 예.
2: 에? 어떻게 먹어요?
3: 고생한 데까지.
4: 자연의 기운에 의지해 정신을 집중하는 시간. 늘 해초가 함께한대요.
1: 자, 3일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옵니다.
0: 예. 그렇게 자주 올라오세요?
1: 예, 예.
0: 그때마다 해초가 늘 똑같이
1: 드시죠? 늘 똑같이 올라옵니다.
4: 해가 저물고 나면 정신 집중이 더 잘 된대요. 스님이 새벽 4시까지 명상과 기도를 하는 동안 항상 옆을 지키는 해초. 어유, 너무너무 듬직하다야.
1: 계룡산, 뭐 지리산, 아. 예, 태백산 할 것 없이 명산은 가가지고 비박을 많이 하죠.
5: 혹시 그때 비박하실 때 해초 없을 때와 그때는, 지금 할 때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그때는 이제 신경이 외부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되고 외부적으로 뽀지락뽀지락 소리도 많이 나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해초가 있으니까 해초가 알아서 다 하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집중해서 명상을 오랫동안 할 수 있죠.
4: 해초야, 지금처럼 스님 곁에서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1: 자유롭게 막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늘 같이 기도하고 또 도반처럼 해가지고 친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민 폭발견 핑이는 꾸준히 미용 연습 중이고요. 산책 거북견 럭키는 180도 달라졌어요. 목줄 적응 후 마당 밖으로 진출. 산책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만 지내던 오디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생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디야, 언니 오빠랑 사이좋게 잘 지내렴.

0: 안녕하세요. 개병대 김서방입니다.
1: 요 닭은 닭개짜 써서 개병대. 저 개는 개병대.
2: 다 그냥 적극적이에요. 그런 게 저는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웃겨 살았으면.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더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2: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13: 새하얀 건물이 여기 있네요.
12: 그냥 순백으로.
14: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15: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2: 연매출이.
15: 그랬는데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시 서울원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7: 한사람인 비사람인 박사람인 차가락인 김사람인
8: 사장님이라면 황급 받아가시죠
9: 사장님이세요?
8: 사장님 세금 환급은 비즈넷
4: 타이레놀 근육통엔 타이레놀 ER 반응 빠르게 반은 8시간 내내 오래가는 타이레놀 ER 근육통도 타이레놀이 잘하니까
10: 빈속에 먹어도 되네
11: 아 너무 힘내
12: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0: 뜻밖의 만난 바다는 놀랍고 환상적입니다.
1: 여기가 바로 멕시코의 바다, 오악타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0: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태평양 최고의 돌고래쇼. 똑같은 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 멕시코의 특이한 지형이 만들어낸 독특한 풍경을 만납니다. 거기에 즐거운 사람들까지 만나면 이보다 완벽한 여행이 있을까요? 멕시코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오악사카 여행법, 그 색다른 루트로 지금 떠납니다. 멕시코 최남단의 산악지대이자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오악사카. 남부의 여유로움과 활기가 넘치는 맛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곳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멕시코에서 원주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화사한 건물들이 골목마다 펼쳐져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습니다. 제가 멕시코를 여행할 때마다 거의 매번 빼놓지 않고 들르는 지역입니다.
1: 멕시코 사람들에게 가장 멕시코스러운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오악사카를 1등으로 꼽습니다. 바로 이곳이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오악사카입니다.
0: 지형적으로 고립된 탓에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1: 이 오아카 중심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달리면 산타 마리아 델 툴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특별한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홀라. 파라 엔트랄 cuánto cuesta? 20 pesos.
0: 비싸지 않지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1: Gracias, gracias. 바로 이곳입니다. 이 나무예요. Árbol del Tule.
0: 둘레가 약 58m. 살아있는 나무 중 밑둥둘레가 가장 큰 나무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이 나무 넓은 것 좀 보세요. 아, 다시 봐도 진짜 넓네. 마치 건물 한 채가 탁 놓인 기분입니다.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무로 성인 남성이 30명이 둘러도 겨우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에요.
0: 여러 나무가 합쳐진 게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선 뚱보나무라고 하죠. 근데 뭘 열심히 보는 걸까요? 사진을 찍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나무를 즐기는 방법인데요.
1: ¿Encontraste algo?
2: Sí, un elefante acá al lado. Ahí está el tronco, ahí está la oreja. Y si ves, está acá, ves un venado, aquí está la nariz, ahí están los cuernos.
0: 나무 줄기에 특이한 모양들이 겹쳐서 다양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0: 이 나무에서 무려 약 27개의 동물과 사람 영상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Me gusta mucho porque tiene más de historia. Yo creo que este árbol tiene más de tiene muchos años aquí porque yo me acuerdo cuando yo vine de chiquita y te acuerdas todos estos diseños y dibujos y animales. Es impresionante.
2: Es el más inmenso, más grande del mundo.
3: Vamos a hacer mano a mano hacer un tronco del árbol. Sí. ¿Así?
2: Sí.
3: Vamos, vamos, vamos.
4: Tiene más de 2000 años.
3: Ah. ¡Suelta, suelta!
0: 손만 잡았을 뿐인데 멕시코 사람들의 흥이 폭발했습니다.
3: 비바 멕시코! 비바 코레아! 이 멕시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Vamos!
0: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가 품은 생명의 기운까지 좋은 기운 듬뿍 받고 최근 입소문 나고 있는 독특한 해안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태평양의 강력한 파도가 바로 밀려오는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이 펼쳐집니다. 저절로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3: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멕시코 남부 오악세카의 해변입니다. 정말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인데요. 이 해변의 끝까지 걸어가면 정말 독특한 모습에 압도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5: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6: 상쾌!
5: 통쾌! 변비엔 메이킨!
7: 나는 누구? 여긴 어디?
8: 여유가 부족할 때 들어주세요. 팟캐스트! 지금 나를 재생!
9: 나 아직 뭐 하면 되지?
8: 팟캐스트!
10: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의 흔적은 집에 남는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집에 남을 수 있도록. 좋다.
3: Hola. Hola, ¿cómo están? Es un viaje familiar. ¿Ya subieron? No, no es difícil.
11: Nada de difícil y además está sensacional ir a subir las dunas, conocerlas y mirar este gran espectáculo que tenemos.
12: Fue muy divertido. Hemos venido en dos ocasiones. La vez anterior hacía mucho calor, pero esta vez está muy fresca la arena y es muy divertido rodar. Te da mucha emoción y te marea un poco. Pero está muy bonito.
0: 걸을수록 가까워지는 해안 풍경의 정체. 단순한 모래사장이 아니라 거대한 모래 언덕, 사구입니다. 멕시코만과 태평양 사이 육지폭이 가장 좁은 지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3: 멕시코 북부, 멕시코만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이 중앙 지역의 테후안테펙 지역을 지나 지금 이곳 태평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강력한 돌풍이 발생하는데요. 그 바람이 이렇게 모래를 끌고 와서 사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가면 더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바다와 바로 연결된 모래 언덕이 이질적입니다.
3: 이곳이란 사막은 맨발로 걸어야 이 제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제 몸이 휘청합니다. 바람이 정말 세네요.
3: 누렁아, 누렁이가 아니구나. 흰둥아.
0: 혼자라 조금 외로웠는데 친구가 생겨 반갑습니다.
3: 더 가야 돼? 그 자리야?
0: 이 정도면 가지 말라는 거죠. 친구가 원하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3: 어, 좋다.
0: 와. 모래 침대도 아주 푹신합니다.
3: 고요하고 평화롭고. 저는 이 황량한 사막이랑 새파란 바다가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좀 완벽한 조합이다. 거대한 대자연의 바람과 시간이 만든 이 멕시코의 풍경입니다.
0: 한적하게 나만의 바다를 누리고 싶다면 유명해지기 전에 방문해보세요. 조용한 게 싫다면 여기를 가면 됩니다. 휴양과 야외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푸에르토 에스콘디도. 아름다운 해변 마을이자 국제대회가 열릴 만큼 서핑으로 유명합니다. 대형 어종이 사계절 내내 풍부한 낚시꾼들의 천국이라 찾아왔습니다.
3: 제가 찾아서설 주인공은 바다에서 가장 빠른 사냥꾼으로 알려진 도세치입니다. 50km가 넘는 속도로 헤엄치고 2m가 넘는 몸 크기에 커다란 등 지느러미를 돛처럼 펼치는 녀석이죠.
0: 손맛이 최고라는데 저도 맛볼 수 있을까요?
3: 도세치! 동생 있어요. Hola, señor.
6: Hola.
3: Buenas tardes.
6: Buenas tardes.
3: Me gustaría pescar la pez vela. ¿Cuándo voy a salir? ¿Cuándo tengo que salir?
6: En la madrugada, como a las 6 de la mañana.
3: ¿En la madrugada?
6: Sí, cada uno a la pesca, al vela.
3: ¿Has pescado la pez vela?
6: Sí.
3: ¿En serio?
6: Sí.
3: ¿Cuántos?
6: Como unos cuatro.
0: 아저씨가 전에 잡았던 걸 보여주신답니다.
3: 와. 우와. 와. 지금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이 그 도파민과 흥분됨이 막 느껴져요.
0: 도세치 낚시는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잠시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3: 어! 곰치, 곰치! 곰치, 곰치! 오, 이거 곰치예요, 곰치. 그쵸? 우와!
0: 곰치는 이빨로 무는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인지 아저씨가 쩔쩔맵니다.
3: Es peligroso?
6: No sé.
3: 이거 아저씨는 지금 당황하셨어요. 곰치 처음 잡으셔가지고 반응을 못 빼세요 지금. 됐다. 아이고. 그래도 어유 나는 죽일 줄 알았는데 살려주시네. 깨끼르노 세뇨. 깨끼르노.
0: 어부를 소개받고 다음날 일찍 해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3: 올라 세뇨. 올라 buenos días.
6: Vamos a buscar un pez vela.
3: Pez vela.
6: Sí. Hola.
3: ¡Uhú!
6: Vamos a tratar para buscar un pez vela. Vamos a tratar para ver si sacamos, si tenemos suerte, pez vela, atún, dorado, no sé. Ah. Es una aventura.
3: Sí. Hola. Hola, ¿cómo estás?
0: 모험은 늘 설레고 기대됩니다. 드디어 출발.
3: 제가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는 바다 낚시는 처음인데요. 너무너무 기대도 되고요. 오늘 꼭 그 낚시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는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도세치랑 이렇게 딱.
0: 오늘 이 바다는 행운을 제게 허락해 줄까요? 행복한 상상에 빠져봅니다. 이렇게 큰 낚싯바늘도 있었네요.
13: 여기에 우리가 오늘

0: 잡는 돌떼 추리를 잡을 때 사용할 바늘입니다. 그 조그만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바늘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크기 보세요. 저기 걸려 나올 것 같아요. 1, 2, 3m, 헤네라멘테, 라페스벨라.
1: 돌새치의 시선을 사로잡을 미끼도 준비하는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향으로 유인할 미끼랍니다. 돌새치가 워낙 빠르고 힘이 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끼를 단단히 고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0: 이 낚싯대만으로도 움직이기가 힘든데 여기에 돌새치가 물리면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손맛 오늘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
1: 낚싯대를 물속에 던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돌새치는 물 위로 이동하는 물고기떼를 긴 주둥이를 휘둘러 기절시킨 후 사냥하는데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낚싯대는 잠잠한데요.
2: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엄청 커! 두 마리다, 두 마리! 어머, 얘네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조용히 해야겠다, 조용히 해야겠다. 얘네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예뻐. 세, 아만.
3: 네, 하시는
2: 그래,
3: 그래,
2: 그래, 그래,
3: 어머나,
2: 여러분, 태어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다 위에서 거북이 두 마리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1: 어부 경력이 58년인 선장님의 눈이 날카롭습니다.
2: 지금 옆에 돌고래 나왔대요, 돌고래.
1: 돌고래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2: 오. 어, 저기. 고래다, 고래! 바지에나! 오우야!
4: 어,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저기.
2: 오! 오! 오! 우와! 오!
1: 마치 저 호위라도 하듯 돌고래떼가 배 주변을 감쌌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2: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제 인생에. 정말. 몰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와, 돌새치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이건 지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기가 바로 멕시코의 바다. 오아카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1: 그냥 돌고래떼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2: 와, 엄청납니다,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Porque ahora estamos siguiendo a los delfines.
5: Para ver si capturamos un pez mela.
2: Aquí, posiblemente. 여기 어딘가 지금 돌새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돌고래와 돌새치는 식성이 같은데 돌고래가 물고기떼를 몰아붙이면 돌새치가 기절시켜 함께 배를 채우는 공동 사냥을 한답니다. 점점 긴장감이 커지는데요.

0: 빼주달라? 빼주달라? 오! 정을 도세치해요, 도세치. 정을 달라.
1: 돌고래와 달리 돌쇠치는 점프했다 거의 수직으로 떨어진다네요.
2: 지금 이 바다에 나온 지 5시간 만에 처음으로 돌쇠치를 지금 봤습니다. 하늘로 점프를 착 떴거든요. 한 3마리 정도 뛰었는데 야, 드디어 지금 만나는 것 같은데요, 돌쇠치.
1: 돌쇠치 낚시는 어느 포인트에 멈춰서 하는 게 아니라 돌쇠치 속도에 맞춰 계속 빠르게 이동하며 미끼 물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미끼를 물면 실이 풀리며 소리가 난다는데 낚싯대가 계속 잠잠합니다. 돌고래떼가 지나간 자리 갈매기만 신이 났습니다.
0: 돌쇠치가 먹어야 돼.
1: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는데요.
0: 지금 이 바다로 나온 지 6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아, 결국에는 참 많이 봤는데 돌쇠치가 안 나와요. 한번 점프 뛰는 건 봤는데 전혀 입질이 안 옵니다.
1: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아쉽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갑니다. 실망한 제가 안쓰러웠는지 선장님이 같이 밥을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0: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식당.
3: 아.
1: 어부들이 주로 밥을 먹는 곳인데 어제 잡은 돌쇠치가 있답니다.
0: 오늘 그토록 찾아헤맸던 돌쇠치입니다. 이렇게라도 보내요. 근데 보기에는 약간 참치 같기도 하고요. 약간 등푸른 생선 같기도 하고요.
1: 이곳은 일종의 사냥방이라는데요.
0: 아, sus compañeros.
3: Sí, mis compañeros.
0: Hola, capitanes. Hola, capitán, capitán.
3: Serio? Pero no.
0: ¿Han pescado alguna pez vela hoy?
4: No, hoy hubo solo tours al paseo para avistamiento de delfines.
0: 아, 다 오늘 못 잡으셨대요. 억울하지 않아. 우리만 못 잡은 게 아니었어요. Todos no pescaron.
1: 이런 게 동병상련, 위로가 됩니다. 돌쇠치 요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마늘을 곁들인 돌쇠치 스테이크에 신선하고 알록달록한 토마토 살사를 듬뿍 얹어냅니다. 전형적인 멕시코식 한 접시 식사입니다. 실란트로 크림은 고수를 듬뿍 갈아 넣은 사워크림인데요. 이를 끓인 다음 생선을 넣고 익혀줍니다. 라임즙도 듬뿍 들어가 있는데 고수가 풍부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네요. 버터와 다진 마늘로 풍미를 더해 구워낸 돌쇠치 필레까지.

0: 이큰 식탁이 돌쇠치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각종 소스를 올린 돌쇠치와 튀김까지 딱 준비가 됐어요. 오늘 하루 종일 돌쇠치를 못 잡아서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다양한 요리로 맛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1: Te recomiendo el este,
0: Este.
1: sí,
0: ¿Por qué?
1: porque es más jugoso.
0: 선장님이 추천하는 요리라면 믿고 먹어야죠.
1: delicioso.
0: 제가 멕시코에서 살기도 했고 여행도 많이 다녀봤지만 이 고수 크림 소스는 정말 처음 먹어보는데요. 그 우리 크림 스파게티의 그 풍부하고 고소한 그맛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고수의 표현하기 힘든 그 향과 맛이 풍부하게 섞여 있어요.
1: Muy rico.
0: 돌쇠치 요리는 현지인들에게도 별미인데요. 입안에 돌쇠치가 부드럽게 넘어가니 돌쇠치를 못 잡은 아쉬움도 스르륵 사라집니다. 바닷가에 왔는데 석양은 안볼수 없죠? 제가 오아크사카 올 때마다 꼭 들르는 제 작은 아지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남쪽으로 뻗어 있는 해안선에서 조금 툭 튀어나온 곳입니다.
1: 여기서 보면 그냥 작은 뭐 모래, 바위들 같지만 내려가면 진짜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해가 육지나 절벽 뒤로 저무는 것이 아니라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완벽한 모습을 볼수 있죠.
1: 아, 너무 좋아.
0: 황홀한 석양은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1: 저 바다 뒤로 넘어가는 노을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바로 이곳이 오아크사카에서도 노을로 유명한 거북이 전망대입니다. 이땅 모양이 거북이처럼 푹 튀어나와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북이 등껍질에 앉아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 정말 완벽한 오아크사카의 노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전에 여행하면서도 힘이 들면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쉬곤 했는데요. 긴장과 흥분이 가득했던 하루를 내려놓고 잠시 여유를 가져봅니다. 태평양의 여운을 간직하고 이제 산악 지역으로 갑니다. 경주에 가면 경주빵이 있듯 이 지역에 유명한 빵이 있습니다. 거칠고 고립된 산악지형의 특성 때문에 이 빵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1: 이 멕시코 고산 지역에 정말 독특한 빵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당나귀 빵이에요.
0: 마을 어귀의 당나귀 조형물을 보니 이곳의 명물인가 봅니다.
1: 올라, 올라, ¿cómo estás?
2: Bien. ¿De Corea?
1: Sí.
2: ¿De Corea?
1: Sí, soy de Corea.
2: ¿Corea del Sur?
1: Sí.
2: ¿Y qué viene a hacer acá?
1: Aquí para descubrir su pueblo.
2: ¿Nuestro pueblo?
1: Sí.
2: ¿Y por qué escogió San José?
1: Ah, aquí es un pan específico.
2: Ah, pan de burro.
1: Sí.
2: ¿Sí lo ha probado?
1: Voy a probar.
2: Ah, sí, está bueno.
1: ¿Sí? ¿Les gusta?
2: Sí, está. Está
1: Ah.
2: chingón el pan de burro, ¿verdad?
3: Sí.
4: Hola.
1: Hola. Véngase.
2: Otra cuadra. Otra cuadra. Puesto derecho. Ahí hay una panadería. Tiene un burro, pan de burro. De un burro. Ya, ahí se fue.
1: Ok, muchas gracias.
0: 아이들도 인정하는 당나귀빵. 얘기를 듣고 나니 더 궁금한데요.
1: 아, 여기 있네. 당나귀. 여기 있었구나, 당나귀야. 여기가 당나귀 빵집인 것 같습니다. 올라. 아, 여기도 지금 당나귀가 딱 있어요. 올라, mucho gusto. 아, 여기가
0: 이게 빵, 빵 향기가 엄청난데요? 아, 맛있겠다.
3: 갓 구웠는지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0: 이 빵에 보니까 당나귀 그림이 그려졌어요. 당나귀 빵이 맞습니다. 아, 이게 당나귀 빵이구나.
3: 근데 왜 당나귀 빵일까요?
5: El pan de burro lo llaman porque lo transportaban en burrito. No había camiones, carro, nada. Ahora, pues ya hay camiones, pues ya lo llevan en el camión, pero antes no había, puro burritos. Hasta 5 o 6 burritos lo cargaba el pan. Ajá, sí.
3: 빵 이름은 단순한데 만드는 방법은 과학적입니다.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다는데요. 주 재료는 밀가루와 설탕. 여기에 물을 넣고 반죽하는데 꼭 들어가는 게 천연 발효종입니다. 물과 밀가루만을 이용해 24시간 동안 발효한 거라네요.
6: Cada vez que hacemos pan, eso lo hacemos poquito, nomás para ir poniendo de a poquito, cada vez que hacemos pan, ir echando de a poquito.
3: 천연 발효종이 곰팡이를 차단한 덕분에 쉽게 상하지 않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답니다.
0: 셀드란 con esta masa.
7: Como 215, 220.
0: Más o menos 200.
3: 반죽을 섞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0: 씻고 넣고.
7: 야, 달달로?
0: 뿌듯 된다? Gracias.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3: 저 잘하고 있나요?
0: 반죽이 엄청 무거워요.
3: 보기엔 쉬워 보여도 역시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 빵을 만들 반죽이 이만큼.
0: 거울을 재시는 거구나. 근데 돌로 이 무게를 재시는 거예요? 발란세.
7: 8 libras.
0: 4 kilogramos.
7: 8 libras.
3: 무게를 재는데 이 돌이 웬만한 저요보다 낮답니다. 역사도 있죠.
7: Más de
0: 100 años.
3: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일하는데요. 일손이 점점 부족해 마무리 반죽 작업은 기계를 씁니다. 반죽을 큼직하고 둥근 덩어리로 잘라 치대며 둥글게 만드는데요. 균일하게 탄력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다시 꾹 눌러 널쩍하고 밀도 높은 형태로 변형을 시킨 다음 위에 문양을 새겨주면 완성!
0: 당나귀빵 인증입니다.
3: 만든 사람의 자부심까지 담았습니다.
5: Mi nombre,
8: su apellido.
5: Su nombre y apellido. Anita Guzmán Fierro.
3: 아니타 할머니는 35년 동안 이 빵을 만들어 왔다는데요. 증조할머니부터 시작해 이제는 아들이 물려받으며 4대째 가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상하지 않는 보존력 때문에 험준한 산길을 넘는 노새 짐꾼들에게 사랑받았죠.
0: 와, 예쁘다.
5: Una semana, pasando de una semana.
3: 빵을 만드는 날은 일주일에 두 번. 장작을 태워 전통 석조 화덕의 내부를 뜨겁게 달군 후 잔열로만 빵을 굽습니다. 험하게 다뤄도 부서지지 않고 잘 상하지 않는 빵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0: 지금 갓 나온 빵의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3: 밀도가 높고 속이 꽉 찼습니다. 갓 나온 당나귀 빵, 그 맛은 어떨까요?
0: 갓 나온 빵, 너무 맛있다.
3: 한김 열기를 시키면 주민들이 기다렸다는 듯 찾아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아침 식사입니다. 그제야 가족들도 아침을 먹는데요. 당나귀 빵은 꼭 이것과 먹어야 한답니다.
0: Gracias. 이게 지금 초콜라떼랍니다.
3: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고 부드러운 맛은 아닙니다. 빵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과 어울리도록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하게 끓여냈다네요.
0: 이게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이게 입에 들어오자마자 그 초콜라떼의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확 퍼져요.
8: Porque pues ellos son el mejor pan. Sí. Yo pues me voy a quedar haciendo este pan. Sí. Porque ellos pues ya son mayores de edad. Entonces algún día pues ya no van a poder hacer este pan.
3: 당나귀 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이제 더 깊은 산 속으로 달려 특별한 붉은색을 만나러 갑니다.
0: 붉은색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뜨거움이나 강렬함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곳에선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오아크테카엔 그 따뜻함을 상징하는 붉은 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대째 전통 방식을 이어가며 그 붉은 토기를 굽는 분들이 계십니다.
3: 미리 약속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0: 올라.
3: 마을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토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전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용기들입니다.
9: 이것은
0: pieza muy ancestral. Hace cuánto tiempo, cuántos años?
9: Hace más de 1000 años.
0: ¿En serio?
9: Sí, hace más de 1000 años.
3: 질감이 토기보단 목기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 Todo este barro que vamos trabajando. Estos son los trozos.
3: 마을 여성들이 직접 산에 올라 캐왔답니다.
0: 아, 이거구나.
10: Este barro recolecté mes de enero, febrero y marzo.
3: 말과 당나귀는 물론 차로도 갈 수 없어 왕복 6시간을 걸어서 구해온 거라네요.
0: 무게가 엄청납니다.
3: 이 무거운 걸 각자 등에 짊어지고 날랐다니 대단합니다. 3개월 동안 채취한 흙으로 1년을 쓴다는데요. 물을 부으면 금방 풀어져 부드러운 진흙이 되는데 충분히 가라앉도록 이틀 정도 둔 다음 진흙과 모래를 섞어 토기를 만듭니다.
10: Aquí está pura mano. Aquí desconocemos lo que es un torno, lo que es un molde. Aquí todo es a mano.
3: 물레를 안 쓰고 어떻게 토기를 매끄럽게 만들지 의문인데요.
0: 아, ¿qué es esto?
10: Este es un pedazo de bola de pelota.
3: 물레 대용으로 쓰는 게 뭔가 했더니,
0: 야, 이게 지금 농구공이에요, 농구공. 농구공을 이렇게 잘라서 쓰시네요. 이게 물레 역할을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놓고 돌려서 쓰시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Desde cuando usaba este baloncito?
10: Desde hace 30, 40 años.
3: 농구공 조각 위에 올리고 몇 번 돌렸더니 금세 매끈한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0: No es el color rojo.
10: No, porque apenas se va a pintar con el barro rojo, con el engobe.
3: 토기를 만드는 흙도 붉은색이지만 색깔을 내는 건 다른 종류랍니다. 이 점토를 서너 겹은 칠해야 한다는데요.
0: 아, 이렇게 하면
10: aparte es el proceso de la preparación del barro. y aparte es el proceso de la elaboración de las piezas. Son 20 días.
3: 기다림의 시간으로 완성되는 더딘 작업. 남성들이 일을 하러 멀리 떠나면 여성들은 이렇게 붉은색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뭘 하시나 했더니 토기를 계속 긁어냅니다. 유약을 바르는 대신 긁어내는 거래요. 우리나라 옥돌 같은 느낌인데요.
1: 이 돌도 세대를 거쳐서 계속 사용하고 계신 거래요. 이 돌도 벌써 15년 이상 쓴 돌이라고 합니다. 꼬물로 하고.
11: Toma la pieza, la piedra, y le va, lo va poniendo así.
1: Así.
11: Ajá, circular.
3: 약간 힘을 주고 한 시간은 해야 한답니다.
1: 와, 이거 유약 바른 것처럼 엄청 반짝여요. 제 얼굴도 보일 것 같은데요? 거울 같아요. 꼬모 에스페호.
3: 광택 내기를 마쳤는데 굽기까지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10: 귀한 거니까. Aquí es donde las piezas no hay que tocarla. Ya no hay que tocarla. Sí, aquí es donde vamos a secar las piezas a su modo. No hay que sacarlo al sol. Ahorita solo esperar 5 días más y ya quemar la pieza.
1: 정말 이 시간과 어머니들의 노력 그리고 이 분들의 이 토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이 자기들입니다, 정말.
3: 마당에 불을 피워 저온에서 굽는데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해야겠네요.
1: 아우, 배고픈데 음식 하세요, 음식. ¿Qué está haciendo aquí? ¿Qué comida?
5: Asando carne en comal.
3: 우리나라에서 잔치할 때 쓰던 대형 전 부침용 철판과 비슷합니다.
1: 이게 멕시코 시골에 오면 볼 수 있는 전통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가마솥 같은 프라이팬이죠. 장작으로 이렇게 불을 지피는데 큰 프라이팬에 고기도 굽고 커피도 데우고 또르띠아도 굽고 완전 올인원 프라이팬이에요.
5: Y en medio la tortilla.
1: 아하.
5: ¿Quiere probar pedazo?
1: Sí, sí, sí. Pero se ve muy caliente.
5: Sí. ¿Usted?
1: Sí, sí. 아, 뜨거.
5: A ver.
1: 오. 아, 냄새 너무 좋다.
5: El más rico de Oaxaca.
1: 와, 맛있다. Qué rico.
5: Así comemos, calientito, recién hechecito.
3: 옥수수 반죽으로 잘 구워낸 또르띠아에 쫙 늘어나는 매력에 오악사카 치즈를 얹고 꼬마 위에 올려 구워냅니다. 토르티야는 우리나라의 밥처럼 멕시코 요리의 기본인데요. 입맛대로 소스를 추가해 먹습니다.
1: 와, 고기까지. 아우, 침고요.
3: 제 눈앞까지 토르티야를 가져오셔서 기대했거든요.
1: 벤세께. Usted diera esta comida a mí.
5: Después de compartir.
1: A ver, compartir. Otro día, otro día. A otro día, hace así.
3: 일부러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예뻐 보였나 봐요.
1: 와. 와.
3: 원래보다 두 배 정도 되는 크기의 토르티아를 주셨습니다.
1: 시엔토 수 아모.
5: El consentido Lucho.
1: 이게 애정이 넘쳐서 넘치셔가지고
3: 이럴 땐 더 맛있게 먹어야죠.
12: Gracias.

0: 몰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이런 순간들이 자전거 여행의 진짜 매력입니다. 자전거로 여행을 하면 저는 그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3: 새하얀 건물이 여기 있네요.
2: 그냥 순백으로.
4: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5: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2: 연매출이.
5: 그랬는데

0: 앞에서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길을 내어주는 시기가 다가오면 온 마을이 들썩입니다. 이맘때면 눈, 코 뜰 새 없다는 이곳.
1: 박 사장님, 저 낮에다 저것 좀 물이 새는 것 같아. 그 좀 고쳐주고.
0: 척 보면 척. 40년 넘게 마을 경운기들을 책임져온 든든한 정비소입니다.
2: 낮에다가 타잖아요.
3: 여기 냉각수요?
2: 예. 바닷물이 많이 영향이 가요.
0: 갯벌이 터전인 이 동네에서는 배보다 귀한 대접받는다는 경운기.
1: 바지가 찰찰 나갈 땐 맨날 쓰는 거지. 이거 없으면 걸어서 못 가니까 2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2: 저희 바쁘면요. 저녁 늦게라도 새벽 일찍이나 다 해줘요.
0: 드넓은 갯벌로 떠날 준비 완료. 오늘은 경운기 100대 출동하는 날입니다. 해안반도의 남쪽, 서해안의 광활한 갯벌을 품은 법산리. 푸른 바닷물이 서서히 물러나고 그 속살이 드러나면 온 동네 경운기들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물이 다 빠지려면 아직 30분은 더 남았건만 고요한 갯벌을 흔드는 우렁찬 엔진 소리.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경운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4: 우리 아들 고생해요.
5: 아, 아드님이세요?
4: 아들.
6: 아이, 엄마를 우리 큰아들. 뭐.
4: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얘가 이제 직장다니다 집에 오너갖고 나랑 같이 받아다니지.
7: 엄마가 아, 공기 좋고 받아다니는 게 엄마 모시고 다니니까 너무 좋습니다.
8: 8년 됐어요.
9: 8년? 도시가 싫어서 내렸더니 너무 힘드네요, 이거.
8: 아니, 조개 하는 줄 모르고 왔어요. 그냥 시골 왔는데 이제 조개를 하게 됐어요.
9: 남들이 하니까 또 와서 해보니까 재밌어요.
8: 아까 힘들다.
9: 좀 힘은 들어도 재미는 있어.
0: 공동 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법산리 어촌계. 한 가구당 딱 60kg씩 할당량이 정해져 있죠.
10: 우리가 어민이 201 가구인데 오시는 분 거의 한 300명 넘을 거예요. 바다 나오시는 분은.
0: 기다림 끝에 바닷길이 완전히 열리자 100여 대의 경운기가 출동합니다.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고작 서너 시간뿐. 목 좋은 자리를 찾아야만 할당량을 채울 수 있기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요. 곧장 거침없는 갈퀴질이 시작됩니다.
10: 바지락 많죠?
9: 조금 여름에 바지락 안 펴지 않아요?
10: 여름에 많이 바지락 많이 소비해요. 지금이 알이 꽉 찼을 때라. 알이 통 실었지. 요새는 이거 삶으면 국물이 그냥 오야.
0: 껍데기가 두꺼워 무더운 여름철에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법산리 바지락. 해외로 수출할 만큼 강인한 생존력을 자랑하는 덕에 알이 꽉 찬 이맘때면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죠.
10: 자른 조개는요, 다음 살이 좀 되면은 또 이것만큼 커요. 커갖고 이거 이렇게 밑으로 다 빠진 거는 다음 살에 다시 또 이 바구리를 치면 다 남아있어요, 여기가.
5: 아, 보름 위에 오면 또 이렇게 커지는 예,
10: 예,
5: 거네요?
10: 예. 물이 뜨거워서 금방금방 커요, 여름에는.
0: 뜨거운 볕 아래서도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갯벌이 내어주는 만큼 부지런히 캐내기 바쁘죠.
10: 많이 잡았어?

0: 40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조병자 씨.
1: 훨씬 빠르시네요.
2: 내가 힘이 들다니.
0: 고단한 세월을 함께 해준 동생은 최고의 파트너죠.
1: 와, 많이 깨셨네.
2: 여령이 있죠. 한 50년 된 걸 받아. 그러군요.
0: 어릴 적엔 놀이터로, 커서는 삶의 일터로 반백년 갯벌과 함께한 남매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가득 찬 망.
3: 힘 세죠?
1: 요 세 망이
3: 60kg.
1: 세 망이 60kg?
3: 네. 60kg 이렇게 키로당 3,650원. 따져보세요. 얼마나. 20만 원 넘어갔죠? 잠깐 동안. 그렇게 벌어요, 여자들이. 그러니 어디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바지락 때문에 예, 그래요.
0: 땀 흘린 만큼 정직한 대가를 내어주기에 평생 이 고단한 진흙길을 걸어왔다죠.
4: 엄마랑 하다 보니까 좋아요.
0: 이젠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대를 잇는 삶.
5: 새끼들 키우고 공부 가르치고 미키고 살리고 뭐 다 이거 여기서 이거 잡아갖고 그렇게 살아. 여기 오면 아주 너무 재밌어. 이게 황금어장이야. 황금어장.
0: 남들 눈에는 그저 바지락이겠지만 법산이 사람들에게는 진흙 속 황금이랍니다.
6: 다 끝나셨어요?
4: 예.
6: 벌써요?
4: 저기가 많아가지고 작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6: 아들들이 일찍 들어가시네, 어머니.
5: 예, 아들들이 일찍 가요. 놈들은 물 여기 다 타라가는데 아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일찍 나가. 우리 아들 조개국 나라고 안경도 안 빼네. 우리 아들 애썼네.
6: 어머니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5: 애기.
6: 애기예요?
5: 응. 부모는 다 그래요.
0: 어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마음 알아주는 다정한 아들. 바다는 수많은 이들의 애환을 늘 말없이 품어줍니다. 정말 그런 날인 걸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 갓 건져 올린 여름의 맛 그냥 지나치면 섭섭하겠죠.
3: 가서 부침개 먹자고요.
7: 여기다 쏟아.
3: 네.
0: 기계보다 빠른 손놀림. 칼끝이 스치면 뽀얗고 탱글한 속살이 쏙쏙 튀어나옵니다.
3: 지금은 이게 수술을 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지. 옛날에는 그냥 애기 다 네 명이고 다섯 명이고 나서 그거 다 켜서 가르칠 때까지 그 저쪽 가면서도 까고 저로 가면서.
0: 유통망이 좋지 않았던 과거엔 젓갈을 담가 팔아야 했던 바지락. 온종일 조개 까느라 하루가 모자랐다죠.
3: 노래 좀 불러봐.
5: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0: 주변 모두가 괴로워서 올 테니까요. 아싸!
1: 3일 놀러 가지 또 이렇게 한바탕 오면 또.
2: 여기 바지락은 해금 안 해요?
1: 해금 안 해요. 죽어서 뻘 먹었을 때가 해금 뭐지? 요즘은 살이 쪄갖고 뻘이 들어갈 수가 없어 얘들이. 봄부터

0: 되기 전까지 이렇게 막 토실토실해갖고
1: 바지락 들어갑니다.
2: 반죽 반, 조갯살 반, 아낌없이 쏟아부은 법산이식 바지락 전.
0: 맛있겠네요. 맛있겠어요. 아유, 이쁘네. 끓어서 벌어질 때까지 와가가가고 벌어져요. 이래서 이 바지락 삶은 걸 와각탕이라고 그래요. 이거
2: 와각탕 맛은 어떨까요?
3: 달어.
0: 바지락 좀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4: 정말 맛있다. 이거
2: 감칠맛 가득해 입에 착 붙는 바지락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5: 빨리 드셔봐요.
0: 예, 진짜 아이고 맛있어요. 맛있겠어요.
5: 아, 맛있어.
0: 와.
4: 저는
0: 아이고, 엄청 있구나. 맛있어요.
5: 나도 그릇 깨치겠네. 그릇 깨치겠어. 이제 어쩌냐.
2: 쫄깃하고 담백해 수십 년을 함께해도 질리는 법 없다는 여름의 맛.
0: 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3: 아, 달콤하고 맛있고 진짜 맛있네. 뭐, 바지락 연글어서
6: 애들도 키우고 뭐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쌀도 팔아먹고
5: 용돈 쓰고
6: 용돈 쓰고 손주 들어오면 용돈 주고.
2: 이 맛을 잊지 못해 매일같이 뜨거운 갯벌로 향하는 거겠죠. 아낌없이 내어주는 풍요로운 바다. 때로는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을 품어주는 자연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7: 이게 맞는 건가, 사이즈가?
8: 아, 네.
4: 아, 어디서 오셨어요?
9: 저희 수원에서 왔습니다.
4: 수원? 네. 먼 데서 오셨네? 두 분이 오신 거예요?
7: 아니, 저희 엄마도.
9: 아니, 저희 엄마도 같이 왔어요.
10: 안녕하세요.
4: 아, 어머니세요?
10: 네.
4: 아, 아버님 어디 오셨어?
10: 아빠 혼자 해외에 갔어요.
11: 네. 전에 한번 이쪽에서 한번 캐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2: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왔다는 가족. 갯벌로 향하는 발걸음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상쾌한 바닷바람 맞으며 갯벌 한가운데로 달려가는 유쾌한 여정.
7: 아, 너무 좋아요.
5: 화내드는 것 같아요.
2: 모두가 기다리던 호미질 시간.
0: 와, 진짜 이렇게 많은 거 처음이야.
12: 오, 이거 봐, 진짜 캐런대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2: 슬쩍 긁기만 했는데 실한 바지락이 한가득입니다.
9: 호미 몇 번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일단 해감해가지고 바지락탕하고 술찜하고 해서 먹을 생각입니다.
13: 여기처럼 달라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4: 아, 그래요?
13: 네.
4: 그리고 정력태님하고 일로 이사 오세요.
13: 알겠습니다.
4: 바지락도 캐시고 또 힐링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니까 좋고.
13: 그러게요.
4: 네. 일석삼조네요.
13: 네, 알겠습니다.
4: 도랑 치고
13: 조개 잡고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서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직접 캐고 맛보는 즐거움. 법산이 갯벌이 선사하는 특별한 하루입니다.

0: 낮 동안 분주했던 바다는 이제 또 다른 풍경으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법산리의 숨은 명소라는 해식 동굴. 노을 질 때 보는 게 가장 아름답다네요. 와!
1: 예쁘다.
2: 너무 예쁜데?
1: 가자.
2: 아, 너무 좋다.

0: 오래 간직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1: 아, 여기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끝내줘요.
0: 모든 걸 내어주는 여름바다. 식을 줄 모르는 그 따스함이 참 고맙습니다.
2: 원래 민영 보양식이라니까.
3: 그 옛날 임금상에도 보양식, 기운 때문에 여름에 임금상에 올라오고 보양식.
4: 네, 고맙네.
5: 민영입니다. 잘했어요.
4: 쫄깃 쪽으로 맛있네.
6: 승더블유씨 보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어그찬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7: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승더블유씨 보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어그찬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학구석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0: 문네이버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사는 일에 이토록 아름다운 감각이 필요한가? 자인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1: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설레는 날입니다. 수만 번의 결혼과 수십 년의 인연. 오늘 제 인생의 한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오늘은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의 한복판인데 네.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1: 새하얀 건물 여기 있네요.
0: 여기 뭐에 미술관 느낌도
1: 그러네.
0: 나고
1: 약간
0: 아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요?
1: 아 열렸다. 아. 안녕하세요.
0: 여기 뭐 하는 데인가요?
1: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0: 그냥 순백으로
1: 예술 작품 전시관처럼 여기 이것도 있는 거 보니까
0: 우리 가는 데마다 이 저기 다랑아리는 아주
1: 상징인가 봐요.
0: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의 거의 시그니처였네요.
1: 근데 여기 이 세팅이 약간 웨딩드레스 샵 같은데요?
0: 아 그러네요.
1: 열리면서 신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0: 여기 앉아있다가
1: 여기 앉는 거잖아요.
0: 박수 치는 데 아니야 여기. 아 박수 치고 막 리액션 똑바로 못하면 막 평생 욕먹고 막 그러는 데 아니에요 여기.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순백의 백만장자, 네. 순수 100% 백만장자 신상수입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3: 오늘의 네, 안녕하세요. 신랑이신 줄 알았습니다. 아,
2: 감사합니다.
1: 네. 갑자기 이걸 입고 나와. 자, 정식으로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5만 쌍을 결혼시킨 대표 신상수입니다.
3: 아,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7개의 웨딩홀을
2: 운영을 했어요.
4: 연간 400억 찍은 것 같아요.
2: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 다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도 똑같이 행복을 느낀다 그럴까요?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1: 여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웨딩
2: 샵이죠.
1: 웨딩 드레스 샵.
2: 네.
1: 아. 아니 근데 밖에서 보니까 네. 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네. 이 건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2: 폴 스미스라는 그분과 김찬중 건축가님께서 만들었던 그런 건축물입니다.
1: 아니 근데 이제 웨딩드레스 샵이라고 하셨는데 웨딩드레스는 어디 있습니까?
2: 웨딩드레스는 2층, 3층, 4층 그리고 곳곳에 뭐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습니다. 예.

0: 자, 어이구.
1: 어휴.
2: 뭐 여기.
1: 대형 작품이 이렇게.
0: 아, 이 작품이요?
1: 세르난도 보테로. 네. 어, 진품입니까?
0: 아유, 그럼요.
1: 그럼 이거 굉장히 가격이 나갈 텐데.
0: 아유, 뭐 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2: 아니, 너무 자랑스럽게. 그럼요.
0: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아.
1: 이쪽에.
0: 어때요? 드레스가... 설레이지 않나요?
2: 너무 예쁜데요?

0: 제가 고르면 돼요?
1: 예, 한번 원하는 스타일 골라보세요. 예.
0: 다 마음에 너무 드는데 예. 저는 요런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우아한 스타일.
1: 아, 그러네요, 정말. 아주 우아합니다.
0: 아, 거기 앉아있는 거 뭐예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2: 아니, 무슨. 아니, 고르세요. 어차피 나랑은 관계가 없는 건데.
1: 아, 이거 픽해주는 것도 굉장히.
2: 아니, 뭐 제가 남편도 아니고 왜 픽을 해주세요?
0: 아, 제가 신랑이 아니어가지고. 네.
2: 저랑 관계가 없는 분야라서 오늘 좀 쉬겠습니다, 편안하게.
0: 때문에. 어, 요런 것도 되게 예쁘겠네요. 이런 건 제가 사실
1: 정말 그 엘레강스하고 아주 우아한 걸 너무 잘
0: 스타일은
1: 핏도 좋네요.
0: 네. 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1: 그래요. 아주 잘 골랐습니다.
0: 제가 또 이 네. 정도는
1: 아주 잘 골랐습니다.
2: 대충 골라요.
0: 아, 대충 고르다니요. 이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데.
1: 아, 우리 이 대표님 오셔서 한번 우리 이 대표님 오셔서 한번.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아이고,
3: 네,
2: 안녕하세요.
3: 정우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네. 아, 사모님이시구나. 네.
3: 안녕하세요. 아,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그러면 웨딩드레스는 우리 사모님이 전문가시네요.
1: 예. 아. 30년이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0: 대표님께 추천을 부탁드렸어야 됐었네요.
1: 아, 그래도 안목은 저도 있어요.
0: 아,
1: 예, 걱정하지 마세요.
3: 드레스를 고르셨나요?
1: 저 두
0: 번 이렇게 두 번을 골라봤습니다. 네.
3: 그 텍스처 소재가 섬세한 드레스들이 굉장히 강세인 것 같긴 합니다.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H라인의 또 이쁜 레이스 드레스와 또 튤 드레스 위에 부드러운 또

0: 무관자 소재 위에 그 레이스를 수를 놓은 아주 고급스러운 드레스 두 벌을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하나만 좀 추천을 하나 해주시죠.
0: 아, 그럴까요?
2: 네. 네. 골라보세요.
0: 네. 예은 씨는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이 마스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그 러블리한 드레스라고 그러면 화려한 비즈나 튤이나 뭐 레이스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뵌 그 예은 씨의 이미지는 깨끗한 실크 드레스인데도 꽃과 나뭇잎이 그림으로 핸드 페인팅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무거운 실크보다는 부드러운 오반자로 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저는 이런 러블리한 드레스 추천하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3: 저는 너무 화려하면 좀 부담돼가지고
0: 네.
1: 요거까지 해서 저 중에 지금 고르신 거 세 개 중에 네, 본인이
4: 네.
1: 하셔서
4: 네.
1: 한 벌을 입어보는 걸로
4: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5: 네,
4: 대표님은 리액션 잘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안 해줄 거죠?
1: 아니 저기 제 바람은 네. 좀 빨리 입고 나오세요.
4: 근데 저 옷 빨리 갈아입기로 유명해요. 아, 조금만 좋습니다. 기다리세요.
1: 알았어요,
4: 진짜 알았어요. 대회 나가면 1등 할 정도로 빨리 갈아입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 네, 네.

0: 박수를 쳐야 되나?
1: 좋아서 진실하죠.
2: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1: 너무 좋은 신랑의 자세입니다.
2: 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미소. 오.
1: 와, 아니, 어때요? 예. 선배에서 신부 같아요?
2: 너무 단아하고 네. 정말 우아해요. 아. 예.
1: 어때요, 서장훈 씨?
0: 그냥 약간 협찬 사진찍으러 온 것 같아요.
1: 아니, 뭐예요?
2: 예원 씨가 작품이 돼버린 것 같은데. 어... 예술 작품?
1: 멘트를 연습하셨나요?
2: 아니.
0: 아니 뭐 어떻게 본인은 마음에 들어요?
1: 어머, 네. 입어보니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0: 뭐 본인이 마음에 들면 다행입니다.
1: 아, 왜요? 별로예요?
0: 아니요. 다행이라고요.
1: 다행이라는 거죠?
0: 다행이란 얘기.
2: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0: 다행이란 네. 얘기는 좋은 얘기죠.
1: 대표님은 한 200점인데 네. 이제 장훈 선배 약간 글렀네요.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내가 뭘 왜 리액션을 해? 내가.
1: 아, 그래도 해줘야지. 아니,
0: 박수. 박수 쳤어.
1: 찾았어요, 저 입을 거.
0: 어, 또 입어요?
1: 네. 또 입어와서.
0: 뭘 자꾸 입어요?
2: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아주 심플하고 단아하면서도. 예.
1: 신규 고객에게.
2: 네, 예, 그럼요.
0: 아니, 저것도 웨딩드레스인가요?
1: 2부에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어때요, 선배님? 아. 선배님 이거 어때요?
2: 보세요, 저.
0: 좋아요, 좋은데. 또 입으려고요?
1: 좀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서장훈 씨?
0: 네네.
1: 네, 알겠습니다.
0: 좀 빨리 입어주세요. 아, 네. 빨리 입어요.
1: 알겠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2: 짜잔. 우와. 이야.
1: 아니,

0: 근데 그 헛웃음은 뭐예요?
1: 어우, 세상에.
2: 아, 알았어.
0: 아, 헛웃음은 뭐예요?
2: 아니, 네. 이거는. 네.
1: 아, 제가 대신 해줄게요, 오늘은. 아, 네.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우, 정말. 이야. 뭐, 그리스의 여신이 그냥 나오시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드레스 입어보면은요, 속설이 있어요. 3년 안에 결혼을 못하면은 결혼 못할 수 있어요.
1: 부케 받은 것처럼
0: 네, 그럼요.
1: 드레스를 입어본 사람도 네. 아, 3년 안에 결혼을 해야 돼요. 네.
2: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화 예. 선수 부케 받고 나서 예. 결혼을 못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거든요. 뭐 이번에 또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1: 대표님 댁이 네. 그 굉장히 그 유명하신 건축가 예. 승효상 선생님이 우리 저 대표님 집을 지어 주셨다고요?
0: 아 선생님 1년에 딱 한 채씩의 주택을 한 채만 설계해 준대요. 네. 그런데 저도 가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제 집을 지어 주세요라고 사정해 가지고 제가 당첨됐어요.
1: 우리 대표님 댁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웨딩 백만장자답게 아, 집도 아주 하얗습니다.
2: 진짜?
1: 흰백에.
2: 네. 여기서 이렇게 하얀 네. 집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네, 온통 흰색입니다. 집이 여러 채가 이렇게 중첩돼서
1: 네. 네, 네, 네.
0: 밀집된 느낌?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2: 진 건다리를.
0: 네, 건너서.
2: 아이고, 귀여워라. 안녕. 이름이 뭐예요?
0: 제니요.

0: 해달라고. 오, 지금 너무 신났다. 오, 너무 신났다, 지금. 오, 지금 놀 타이밍이다.
1: 아이고. 오,
2: 오. 얘는 제니예요, 제니.
1: 일로 와. 제니 일로 와봐.
0: 지금 너무, 너무 신났다.
1: 제니 일로 와봐.
0: 용맹한데요?
1: 이게 지금 2층까지 이 층고가 완전히 뚫려 있어요.
3: 네.
0: 개방감이 그러니까 확실히 좋네요.
1: 위가 이제 높으니까 좀 시원하고 좀 넓은 느낌이. 창이 여기다 이제 창호지를 또.
3: 그러니까 전통 한옥의 예. 느낌을 합해서 우리 것의 소중함을 지키는 건축가? 뭐 이런 분이죠. 예.
1: 순백의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신상수 대표님.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3: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어요. 아주 7살 뭐 이 정도인데 아주 그 꿈이 생생하니 남는 거 있죠? 제가 커다란 상제리제가 휘황찬란한데 거기에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어릴 때의 꿈이 지금도 선명하게 내 인생을 밀어붙이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겐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1: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여러 가지 뭐 장사를 하셨다고요?
3: 예. 저희도 이제 곡성에서 더 들어가는 면단이거든요. 네. 면단이에 네. 죽공면이라는 면사무소 네, 바로 네. 앞에 식당,
1: 네.
3: 그리고 상점, 철물점,
1: 네.
3: 뭐 과일 가게,
1: 네, 네.
3: 뭐 이런 것을 운영을 했어요.
1: 아...
3: 어릴 때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하잖아요, 네. 삶을. 저는 그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장사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런 거기에서 세상을 다 배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내지는 뭘 도와드릴까요? 어떤 거 필요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7살에 모든 장사의 기본을 배운 것 같아요. 예.

0: 제가 원래는 7살에 상윤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그 스님들이 탁발성 이렇게,
1: 예전에
0: 예,
1: 많이
0: 오잖아요.
1: 하셨죠.
0: 그런데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보더니 똘망똘망했나 봐요. 이 아이의 이름을 상수로 바꾸시오 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갈때 장사상자 빼어날수록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1: 장사에 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다.
0: 예. 이제 나중에 이 뜻에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
2: 그럼 운명처럼 이제 상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0: 그렇죠.
2: 되신
0: 예.
2: 건데, 대표님은 몇살 때부터 장사를 좀 시작하셨어요?
0: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취업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회사 갔는데,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의 첫 출발이었죠. 예.
1: 아니, 그, 보험 영업이 사실 쉽진 않았을 텐데.
0: 아, 말도 마세요. 처음에 한 3개월은 뭐, 내가 이게 뭐라 하면서 울면서 뭐 걷고 정처 없이 걸어서 빌딩 타기 하고 뭐 이랬었죠. 빌딩 타기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버스 종점 노선에서부터 오는데 수많은 빌딩이 있잖아요. 각 층별로 다 돌면서 제 명함을 주고 그쪽에 명함을 받고 하루에 무조건 100명, 최소 100명 정도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죠. 일단은 그 빌딩에 들어가면은 되게 입구라든지 주차장에 경비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냐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경비분들한테 카트 당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아, 정말 내가 그 피해서 다녀야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괴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 명함에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사람이 무슨 필요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끊임없이 더 발전시켜 내는 거죠.
2: 그렇게 보험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만에 보험 1등이 되셨다고요.
0: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밑에 조직 직원들 있잖아요.
2: 네.
0: 전국에서 최고 많았어요. 26명. 제 영업을 하면서 26명을 관리했죠.
2: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0: 그러니까 그때 27. 예.
1: 제가 보니까 영업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2: 사실 저도 그래요.
1: 느낌적으로 굉장히 영업이 잘 맞을 것 같은.
0: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제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2: 에너지가
1: 아니, 뭐 굉장히
2: 좋으시니까.
1: 밝으시고. 그럼 그때도 돈을 좀 많이 버셨겠어요?
0: 제가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장가갔거든요. 대출받아서 그것도.
1: 네.
0: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그래도 한 1억, 전셋집을, 1억짜리 전셋집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랬는데, 삼풍백화점 사건이 터졌죠. 왜? 네. 아, 정말,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제 고객이 100명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1: 아, 삼풍백화점
0: 예,
1: 직원들한테
0: 보험 팔았는데요.
1: 보험을 팔았는데
0: 예. 다른 때는 6, 7시까지 그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4시쯤인가 이제 마감날이라서 일찍 들어왔죠. 그랬는데 막뭐
1: 무너졌다고.
0: 난리가 났어요. 막 저희 회사가 고속터미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삼풍백화점 있는 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갔더니
3: 왜 당황하셨어요?
0: 내 고객이 있잖아요. 내 고객이 지금 생과 사의 그 기로에서 헤매고 있을 거라는 그냥 무조건 뛰어갔어요. 회사에서 그냥 거기까지 정말 쏜살같이 뛰어가서 먼지가 촉촉한 그런 속에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고에 한 1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정말 생과 사의 갈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슬펐고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그 보험금들 지급 이런 것을 다 도와주고

0: 황씨 좀 악몽에 시달리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뭐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에 계속 내가 종사할 자신감이 많이 좀 그때 떨어지더라고요.
1: 그래서 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불안을 판매하는 이것을 충분히 해봤으니 이제 그냥 이때 멈춰야겠구나.
0: 보험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의 불안이라든지 내지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기쁨을 판매하는 건 없을까? 행복이라는 거? 그런 걸 팔아보고 싶다.
1: 아,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웨딩 사업인 거예요. 예.
2: 제가 사고로 충격이 크신 와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내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상품으로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보험왕 때 번 돈으로 웨딩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1: 뭐 전세로 1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다시 집 한 칸짜리로 2천만 원짜리로 가고 8천만 원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25평짜리 사무실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게 제 사업의 시작인데 그게 96년.
2: 그 사무실이 그러면 어떤?
1: 6층 꼭대기에 건물 6층에 사무실을 25평짜리를 상가에다가 차리게 됐죠.
2: 6층에다가 꼭대기에다 얻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웨딩 드레스 샵은 1층이나 2층 뭐 이렇게 있어야 돼. 6층에 있으면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까지?
1: 당연히 1, 2층이 가장 좋죠.
3: 봐야 그런데, 되니까.
1: 예, 그런데 6층에다 했는데 자신이 있었죠.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엘로우브 전신 전화국에 가서 전화번호부 책을 두꺼운 것을 5권을 가져다가 놓고 고객을 불러드렸습니다.
3: 그럼 그냥 전화를 계속 돌리신 거예요?
1: 이런 거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결혼할 분 계시나요? 하면은 당장 막 웃음이 터져요. 그 웃었잖아요.
3: 맞아요. 예. 너무 뜬금없으니까.
1: 그러니까, 예. 아, 저희는 웨딩 결혼 이벤트 회사인데요. 1년 안에 결혼할, 직장 내에 결혼할 분 주변에 있을까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하면은, 야, 영자야, 너 찾는 전화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직장에선 바꿔주고, 내지는 집에, 가정집에 엄마, 아빠는, 우리 자식 결혼 정년기인데, 애인이 있는데, 없는데, 이런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3: 그러면은. 한두 분은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하면 1년 안에 결혼할 사람, 3년 안에 결혼할 사람, 5년 안에 결혼할 사람, 이렇게 물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년, 3년, 5년에 맞춰서 고객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와이프하고 직원 2명, 4명이서 전화를 하루에 100에서 150통을 돌려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1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이 평균 두세 쌍 내지는 3년 5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은 10쌍 이 정도가 찾아지는 거예요.
3: 꽤 쌓이네요.
1: 네, 쌓이는 거죠.
0: 정말 오픈하고 한 2, 3개월 만에 일주일에 방문을 뭐 처음에 뭐 한 5, 6팀 하던 것이 몇 개월 만에 10팀, 20팀으로 해가지고 물 만난 물고기가 됐어요.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방문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줄을 세우는 거예요.

0: 2층에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그쪽에다가 커피숍에 가서 앉아 계시라 그러고 대신에 커피하고 피자는 맘대로 먹어라 해놓고 저희들이 계산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상담하러 오게끔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1: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두세 팀만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한 달이면 100팀이에요. 금방 사실
2: 그럼요.
1: 매출이 늘어나고
2: 성사가 되고
3: 1년에 안양군포 의왕 가천 이쪽이 약 5천 쌍 정도 결혼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한 2천 쌍 정도 그분들의 모든 결혼을 사진 촬영부터 해서 다 저희가 맡아서 할 정도로
1: 아니 뭐 특별한 예. 비결이 있나요? 뭐 스튜디오가 멋있었나요? 아니 딴 데보다
3: 메이크업과 그래서 사진과 이런 걸 하나하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여행이나 뭐 가구나 한복이나 혼수나 이런 것까지 해서 토탈로 다 한 번에 해버리는 식으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갔죠.
2: 여행도 예. 같이 할 수 있어요?
3: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대신 해주는 거죠. 예. 지금의 웨딩 플래너 같은 거예요. 예. 그 역할을 저희가 1세대죠. 어떻게 보면.
1: 그 시절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앞서가신 거죠. 그야말로.
2: 토탈로 하시니까 무조건 잘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장사가 잘 됐을까요?
3: 5천 쌍 중에 2천 쌍 정도를 시장에서 독식하다 보니까
2: 많이 버셨겠어요.
3: 아이고 그러기보다는 저는
1: 얼마나 버셨어요?
3: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식장을 이렇게 덜컥 분양받아 버렸죠 상가를.
1: 그 강남의 유명한 예식장까지 인수를 하셨다고요?
3: 2010년 네. 이때쯤에 제가 이제 웨딩홀을 네 번째로 네. 강남에 있는 목화 예식장이잖아요. 그걸 이제 워낙 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유명했던 예,
3: 그걸 안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변방에서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게 강남이잖아요. 그 중에 강남에서 가장 큰 웨딩홀을 인수해보자 해가지고 7호점까지 쭉 끌고 갔죠.
1: 가장 그 매출이 좀 많았을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3: 그때 제가 예식장 7개 하고 드레스샵도 3군데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한 400억에서 500억은 했던 것 같아요. 예. 직원들이 네. 한 200명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식 많을 때는 알바생들이 한 7, 800에서 1000명까지 네.

0: 그냥 순백으로.
1: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 이 테이블과 다른 또 테이블들을 연결해서 쭉 하면은 뭐 20, 30명의 파티는 거뜬히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 식탁도 독특한데요?
1: 식탁이요? 이 식탁은요.
0: 움직이는.
3: 확장하는 식탁이구나. 오, 되게 넓어지네요.
1: 예, 그러니까 파티를 할 때 이렇게 확장을 해서 테이블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3: 대표님 방은 어디 있어요?
1: 아, 저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0: 아유, 예, 아주 잘 된다.
1: 조심히 올라오세요.
3: 와, 나 뭔가 했네.
1: 날쌘돌이.

0: 이렇게.
1: 예. 이쪽에서.
2: 이 전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0: 아, 몇 개 정도 될까요?
2: 백만 장자의 집이라면서요.
3: 한 100개 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100개입니다. 네, 딱 100개입니다.
0: 근데 되게 사실 엄청

0: 저희 안방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1: 저 안에 사우나도 있네요.
2: 예. 투명이라서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될 것 같은데.
0: 여기에서는 부부 프라이버시 없습니다.
2: 투명 아, 예. 역시. 예.
0: 이 욕조에서 반신욕 즐기는데 네. 자연이 바로 보이죠. 네. 예. 그래서.
2: 뒷마당이 약간 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 얘기하시는 자, 거 보면.
0: 와보시면은.
1: 바로 뒤에 이게 산이인가요? 산이 이어져.
0: 그렇죠, 예. 예.
1: 그 여기서 보니까 집이 디귿자 형태네요.
2: 그렇네요. 네.
0: 그 전통 한옥 구조에 보면은 디귿자 구조 속에 마당을 항시 배치해 놨잖아요. 네. 예.
2: 휴식 공간을 네. 만들어 놓으신
1: 그러네요.
2: 거네요.
1: 그렇죠.
0: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산이 있고 물이 있고.
2: 딱인데요. 예.

0: 아이고, 좋다. 이렇게 자연이 좋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삼삼아. 어, 삼삼이 왔어. 선생님. 들어와, 이리와.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삼삼아.
1: 야, 거고. 괜찮아.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0: 예전에는 정말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1: 한 달에 네 권 정도는 보려고 해요.
0: 그게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습관이 돼버리고.
2: 계속 운영이 잘 되신 거네요.
3: 하락이 없었어요?
0: 아, 눈물 납니다. 코로나 2020년 2월에 딱 왔잖아요. 50명 이상은 결혼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웨딩홀에 막 몇백 개씩 예약이 돼 있었던 것들이 그냥 우수수 계약이 깨지는 그런 위기가 왔죠. 그래서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건 쉽게 끝나지 않겠다. 이건 오래 간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나는 절벽 위에 서 있다. 줄줄이 예약이 취소되니 정말 야 이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뭔가 결단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예식장 7개를 단 몇 개월 만에 정리를 하게 됐죠. 내가 소중한 그 공간을 이제 더 머물 일이 없다는 것에 있어서는 와, 참 계속해서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2: 그동안 예식장을 7개씩 하시면서 승승장구 하시다가 뭐 이제 다 놔버리셨는데 그때는 이제 뭘 하신 거예요?
0: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산을 다녔죠. 예. 뭐 관악산이라든지 뭐 집 앞에 금토산부터 시작해서 관악산 인수봉까지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내가 뭘 해봐야 하는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거의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3, 4시간은 기본적으로 했죠.

0: 접으시고 나서는 왜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셨어요?
1: 살려고 했죠, 정말. 네. 정말 성장의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진다는 느낌. 거기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2: 언제쯤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1: 이 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자. 23년 10월 달부터서 공사를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평생 결혼식에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언제나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촬영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랑 신부들한테 내가 촬영한 것을 보내주기까지 해요. 그 감동이 살짝 묻어나면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게 이해되고 다가오더라고요.
2: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근본적인 좀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3: 저희가 백지 수표를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아, 예, 예.
1: 짜잔.
3: 아, 자, 오늘의 우리 백지수표는 5만 쌍. 예. 5만 쌍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어디, 작은 도시의 인구인데.
2: 엄청나죠.
3: 예.
1: 그 5만 쌍의 결혼을 지켜주고 함께하고 관계를 맺은 거죠. 그게 너무 제 인생에 소중하고 그게 저 인생을 다 말할 수 있는 자산이지 않는가? Get high, get lit, get drunk, get wasted.

0: Yeah, stamina. Hit a quick pose for the camera. Why you sitting down? You an amateur. I don't play about. Bring out the next challenger. Yeah, yeah.
1: 신나 보이시네요.
2: 네? 아, 그럼요. 신나죠. 그냥 온통 집중해서 카메라 이렇게 찍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 정말 너무 축복받은 직업이구나. 정말 행복합니다.
3: 그냥 아니, 취지를 말자고. 노출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하니까 니테를 하니까 7이나 8이 된 거죠.
4: 근데 어차피 거기에
3: 내 생각에는 이 트러스트랑 이거 손 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는데.
4: 그 이쪽
5: 골목 통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네요.
2: 그것은 제가 이제 웨딩을 그간에 많이 접었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또 오픈을 지금 준비를 해볼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0: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열어주셨다고요?
1: 창업 1차. 아이디어는 있는데 책상이 없었죠. 딱이네.

0: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이공이체 타스만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퍼포먼스 gets real. 금호 타이어.
4: 제가 한 200상 정도 무료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을 치러 드렸는데
5: 그런 200상의 우리 부부들은 전액 다 무료로 결혼식을 예.
4: 제가 뭐 음식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뭐 메이크업 사진 네. 뭐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해 드리고 네.

0: 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기부를 하셨다고.
1: 아 부끄럽습니다.
0: 아니요. 뭐 좋은 일이니까요. 네.
2: 이 나눔을 어떻게 좀 이어가고 싶으세요, 대표님?
1: 꿈은 결혼 문화 재단 만드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그 서러운 결혼식 이런 것 일절 없게 하고 평생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주는 게 미래의 꿈입니다.
0: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2: 발로 뛰셨다.
0: 치열하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공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한 결혼식을 만들어주는 거. 이 일이 저의 평생 해야 할 어떤 인생 후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진짜 빠르다.
3: 이야.
4: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4: 네, 본업 아닙니다.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5: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0: 오빠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3: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8: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감이 방송됩니다.

0: 공부하느냐?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0: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2: 아이바!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3: 잘했었어? 아이반 뭐 하는 거야?
2: 계단이 지금 계단이 지금.

0: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n the
1: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0: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일 로드 더 2027 타스만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2022년에 제가 그때만 해도 1집 가수였는데요. 4집 가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막 벅차고 또 색다른 장면이죠. 소중한 무대니까 소중하게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입니다.
1: 어떤 공연을 하고 싶냐고 하셔가지고 막상 정하려고 보니까 뺄 노래가 없어가지고 제작진 분들과 미팅을 할때 혹시 한 20곡 해도 되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들여졌을까요? 다음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방금 마지막으로 불렀던 곡은 제가 2011년에 대학가요제에서 광탈했던 노래입니다. 그래도 본선은 진출했습니다. 본선은 진출했고. 약간, 아무튼, 네. 정말, 사실 그 대학가요제 당일에 너무 부르기 싫었던 어떤 영역의 퀄리티의 노래였는데요. 15년 만에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여기 저는 맞아요. 제가 2011년에 이 정도 열광을 원하고서 내가 이게 나오면 이렇게 될줄 알았어.
1: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인기가 진짜 많아지고 싶다.
2: 많아지고 싶었어.
1: 이유는 뭐냐? 실패했어. 그 당시에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왜 나는 계속 음악을 할까?

제가 10년 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곡이지만 너무 아쉬운 앨범이었어서 음악을 내렸을 때 진짜 너무 잘 만들고 싶다. 내가 언젠가는 진짜 정말 정말 잘 만들어서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집을 내고 지금 0집을 낼까 하다가 아 근데 지금 타이밍은 조금 아직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2집을 내고 그리고 지금 0집을 낼까? 아 그래도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어떤 음악을 그래도 한 번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딱 3집을 내고 박성이라는 앨범을 내고 아 다음에는 0집을 내는 게 맞겠다. 욕을 해야 방구석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억지스럽게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완성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0집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노래들을 그냥 0집으로 카운팅하겠다 이렇게 애칭처럼 불렀었고 그냥 음원 사이트에 올리기만 했던 친구들이라.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이 친구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또 이 노래들이 머물 집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네 번째 정규 앨범 영집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영집이라는 앨범을 낼 때 무얼 훔치지만 낼까? 아니면은 흩어져 있는 모든 노래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까? 이제 저울질을 혼자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또 파트 2에서는 제가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여전히 시도하고 가고 싶은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 이 모든 것을 다 담는 앨범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더 영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고 어디가 시작도 아니고 어디가 과정도 아니고 어디가

0: 끝도 아닌 하나의 0이라는 0, 1, 2, 3, 0이라는 하나의 원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수민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살아온 어떤 이 시간과 마음의 어떤 굴곡과 궤적을 잘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잘 담아낸다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1: 제가 음악인으로서 진짜 한 곡 가지고서 무덤에 들어간다 하면은 아마 다리 참 예쁘다고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곡인데, 그리고 옆에 폭포 하나 가지고, 그리고 묘비명의 역성 하나 써주고, 그리고 허나 하는데 무얼음치지 써주고, 어쨌든 제가 참 아끼는 곡인데, 이것도 제가 썼지만 너무 담고 싶은 노래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삶을 살면서 더 많이 깨닫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참 예쁘다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일어났다가 애매하게 앉으시는 걸 보고 한 곡씩만 더 신날 거리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는 일어나실 줄 모르고 지금은 내내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0: 1집을 내고 공감을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사실 어떤 4년 후가 펼쳐질지 정말 몰랐었는데 이런 4년 후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공연을 거듭하고 무대를 거듭하면서 공연이라는 게 너무 소중해져서 이 공연을 하면서 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가에 몰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어쨌든 방에서 시작해서 방 문을 열고 나가서 들려드리고 또 누군가의 방에 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밖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결국 내 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음악을 한다는 거고 저는 제가 음악을 하는 한은 계속 방구석 음악인이지 않을까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네.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우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기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태양이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강일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자, 아는 분들은요. 제가 국어교사이기보다 EBS에서 우리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23년 그리고 EBS에서 올해로 벌써 20년째 국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어를 잘 알겠어요. 얼마나 국어 공부 방법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또 학교 밖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학교 안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 학생들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또 내 목표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잔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 얘기를 하면요, 좀 약간 무섭게 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이 뭐예요? 진짜 몰라요. 자기 주도 학습, 자, 스스로 자. 기는요, 자기 기. 주는 주인 주. 도는요, 이끌 도. 학은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뭐를요?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을요. 자, 이 여섯 개의 한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계획은 세워요. 공부 계획 없이 그냥 오늘은 뭐 할까?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기분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생님, 저 그런데 플래너는 쓰는데요? 갖고 와봐. 하면요. 플래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록돼 있어요. 결과물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강을 몇 분 들었네. 오늘 내가 지문을 몇 개 풀었네. 그래서 그 몇 분 공부했는지를 색칠하고 있더라고. 계획이란 것은요.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지. 그 계획은요, 짧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60일이 될 수도 있고 100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계획표가 없으면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아침에 1학년 학생이 선생님 저 계획표 세웠는데요. 갖고 와, 갖고. 딱 보면서 이게 계획표야? 이건 계획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보통 우리는요, 요일별로 어느 정도 스케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학원을 다녀요. 저는 월, 수, 금 2시간씩 다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일

요일별로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요일별로 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순공 시간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3시간 40분을 내가 공부할 수 있다. 화요일은 예를 들어서 5시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계산을 분 단위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날 무슨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수학이 너무 약해. 그래서 수학은 매일매일 해줘야 돼. 수학은 월화수목금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내가 격일로 월수금. 그 다음에 국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거든. 그럼 화목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그날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선임 학교에서 이제는 그 주제별로 탐구 보고서 쓰거든요. 어떤 날은 일주일 내내 주제 탐구 보고서 일주일 내내 선생님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 주제 탐구 보고서에 일주일을 다 쏟는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안 돼요. 그래서 중요도를 여러분이 따져서 그날 공부할 과목을 일단 적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 계획은 시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부 분량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내가 만약에 국어와 영어를 공부한다면 국어는 내가 어느 분량을 공부할지 예를 들자면 개념의 나비효과 2강 화자 씨의 모든 것 기출 지문 한 세트 이렇게 쓰고 밑에는 영어 단어 30개 영어 지문 3개 이런 식으로 분량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분량을 공부할 때몇 분이 걸릴 것 같은지 옆에다가 몇분 혹은 몇 시간 몇 분을 쓰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진짜 영어 단어 30개를 외우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써보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시간과 정말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만 세우라고 해요. 왜냐면 안 맞아요. 내가 예측한 거와. 그래서 계획표를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세고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의 역량을 알게 돼요. 나는 이 정도 분량을 공부하려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공부해야 돼. 라는 어떤 분량이 있을 때, 아, 이건 내가 며칠 동안 몇 시간 몇 분을 들여서 공부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있잖아. 못 지킨 것을 반드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계획을 다 지켰어요. 다 X표, X표. 그 쾌감을 느꼈어. 그랬을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은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되고, 웹툰을 봐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달인이 되는 거, 그게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짜 많아, 얘들아. 강의 의존자. 그쵸? 학원 의존자. 학원을 못 끊어요. 왜? 학원을 끊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일, 월화목금토일. 이렇게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6교시, 7교시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 가고 집 오면 너무 피곤해. 보상으로 휴대폰 조금 봐. 하루 다 가죠. 내 공부할 시간 없죠. 강의와 학원과 수업으로만 공부를 채우면요. 여러분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먹힙니다,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의존만 하는 그런 공부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 보니까 영어 학원을 월수금 2시간씩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똑같은 학원 다니는 거죠. 하루에 2시간? 너무 괜찮아. 학원에서 2시간 공부하고 오는 거. 그러면 2시간을 공부했으면 다녀와서 뭐 해야 되지? 내가 공부한 것만큼의 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울 학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익힐 습. 그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학원 주도 학, 학원 주도 학학학 이러니까 성적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른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 선생님이 너희한테 다 해줄 수 있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못 해주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내가 못 해줘. 그건 네가 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또 있을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보다 성장 발전하는 거. 그러려면 의존만 하는 수업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공부는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선생님, 제가 학원 수업이나 인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행, 양치기.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5학년도 만났고, 초등 5학년도 만났고, 중학교 2학년도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도 만났어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학습 수준에 맞지 않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공부 기웃기웃거리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거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 없이 풀어내기만 하는 거. 문제 풀고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열정적으로 읽고 이거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려면요. 내가 이 지문과 이 문제를 나한테 가르쳐준 선생님처럼 똑같이 화면에다가 두고 혹은 화이트 보드를 놓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어든 수학 문제든 영어든. 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야. 공부하는 척 하지 마. 이거예요. 선생님이 자습 지도를 하면은 이 녀석들이 공부하는 척을 하고 앉아 있어요.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모면하려고 공부하는 척해서 뭐 하려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그 많은 선행을 하면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되는 척. 나도 알아듣는 척. 나도 이만큼 선행 진도 뺀 척. 진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찐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국어에서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어요. 국어도 어휘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고등학생이고 꽤 성적도 좋은 학생이지만 어휘력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 많아요. 선생님이 작년이었어. 작년?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족감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선생님 첫째한테 너 아들 너 자족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족감? 감으로 끝나니까 느낌인 것 같은데 자는 스스로 잔데 족은 발족장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있잖아.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분 뭐지? 만족. 그랬더니 아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기분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 돼요. 선생님도 한자 많이 쓸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처음 보는 어휘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른다면 그냥 어떤 처음 보는 어휘를 봤을 때왜 스펠링 되게 긴 영어 단어를 보는 기분? 유추가 안 되는 거야.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자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 쓰지 못해도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읽기, 독서의 경험 너무 중요해요. 저희 수행평가 해야죠. 내신 준비해야죠.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죠. 저희 할거 너무 많아요. 알아. 나 고등학교에서 20년 있었어. 근데 진짜 시간 없다고? 장난해? 휴대폰 갖고 올래? 열어봐. 열어보면요. 여러분 릴스 보는 시간, 그거 SNS 하는 시간, 그 너튜브 보는 시간. 장난 아니에요. 최소 4시간, 6시간 됩니다. 그 시간 줄여. 그 시간 아끼면 됩니다. 저 선생님이 요즘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독서하자. 글 읽자. 딱 20분. 하루에 20분만 앉아서 읽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서 읽는 거 너무 좋아요. 국어 교과서만 얘기한 게 아니야.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읽기 너무 중요해. 읽기는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수 없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전두엽 발달이 25살에서 27살까지. 선생님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여기 계시면 다 끝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읽어.

0: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 쇼츠를 볼 때는요, 우리 뇌 발달을 오히려 막아요. 근데 그 20분을, 그몇 시간을 여러분이 읽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전전두엽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읽는 과정 속에서 뇌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17살 고1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무 부럽다. 17살? 17살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서 뿅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17년을 한번더 살아도 내 나이가 되려면 십몇 년을 더 해야 돼. 얼마나 멋지니? 내가 지금 교사 그만두고 뭔가 다른 꿈, 다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 나 못할 것 같아? 할수 있을걸? 근데 너희는 너무 멋진 나이다. 너무 반짝이는 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꿈에, 목표에 꼭 맞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꼭 해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1: 저는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숨을지나 언제나 나를
1: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네.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어요.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여러분,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미국 문명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개념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프론티어라는 건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진 한 복판, 그 중심축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서쪽으로 쭉 뻗어 나가서 문명을 전파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들 서부 개척하러 달려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서부는 무한한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땅,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었죠. 근데 이게 한쪽에선 꿈의 땅이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실과 고통의 시작이었거든요. 프론티어는 문명과 야생, 갈등과 신화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론티어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우보이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생의 서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죠. 거칠고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그 정신이 미국 신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론티어가 미국 문명에 어떤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좋았던 점도 어두웠던 점도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를 얘기할 때 프론티어라는 단어는 빠지면 섭섭한 그야말로 필수템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개척지라거나 경계 혹은 경계 주변 영역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프론티어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묵직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빈 땅이나 모퉁이라는 느낌보단 모험과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신이 겹겹이 쌓인 그런 개념이죠. 17세기 초 유럽 식민지 시절부터 20세기 초 서부가 미국 땅으로 편입될 때까지 이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핫한 무대였지요. 마치 무한한 확장판 스토리처럼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꿈을 키우며 미국의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낸 상징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 아니라 미국인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던 공간인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프론티어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압축해 놓은 코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개념이 미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경우는 1893년에 미국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가 이른바 프론티어 이론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터너 교수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유럽이 아닌 프론티어, 즉 끝없이 펼쳐진 미개척지에서 찾았습니다.

터너에게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야망과 문명의 접점이었고 미국인들이 유럽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무대였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 학계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철저히 유럽에서 찾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초기 동부 식민지에서 시작된 문명이 서쪽으로 확장됐다고 믿었고 이러한 관점은 주로 동부 엘리트 대학 출신이나 유럽에서 교육받은 학자들 사이에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 출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프론티어 출신의 역사학자 터너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은 당시 동부 지식인들에겐 큰 충격이었죠. 위스콘신이 프론티어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만큼 터너의 시각은 미국 지성계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프론티어 개척의 역사라는 근본적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에게 북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론티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든 경제적 기회를 쫓아서든 혹은 도전을 향한 호기심에서든 미국은 그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동부 대도시를 벗어나면 디트로이트,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 밀워키 같은 지금의 중서부 도시는 더더욱 미지의 땅 프론티어였던 것입니다. 중서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자 미국인들은 미시시피 강을 넘어 또 다른 프론티어로 나아갔습니다. 1845년에 텍사스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고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 전쟁을 거치며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대부분이 미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서부로 이주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터너가 말한 대로 미국인들이 유럽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문명을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론티어에서 자라난 정신은 곧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개인주의와 개척정신, 애국심이라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자립성과 도전정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도 시간이 가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터너의 프론티어 개념은 신서부학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터너가 백인 중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머물렀으며 원주민과 여성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죠. 이들 학자들은 서부를 단순히 참여하는 개척의 역사로 보지 않고 갈등과 정복, 환경 파괴, 경제적 착취가 얽힌 복잡한 공간으로 재해석을 했죠.

이 관점은 미국 서부 역사 연구에서 정체성과 차이, 권력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틀을 제공하며 프론트에 대한 이상화된 서사를 넘어서는 현실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들 새로운 서부 역사가들은 미국 서부 확장 과정에서 감춰졌던 폭력, 착취, 갈등의 역사를 드러내며 역사적 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개념이었으며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은 미국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뿌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 중심 세계관에서 미국 중심 세계관으로 시각을 전환한 이 이론은 미국 문명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단순히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넘어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활한 영토까지 손을 넣게 됐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캐나다 남부, 오하이오 계곡, 그리고 루이지애나 일부를 포함한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양도했는데 이런 단순한 전쟁 승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국은 13개 식민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영토를 미국에게 양도했을까요? 우선 영국은 더 이상 이 지역을 유지할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경쟁자들인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광범위한 영토를 차라리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토는 거의 두 배로 확장되어 국가의 성장과 서부 개척에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죠. 유럽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이제 이 광대한 땅을 품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팽창의 결정적 전환점은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에서 찾아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프랑스를 이끌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카리브해의 풍부한 설탕 생산지인 생도밍그, 현재 아이티를 중심으로 북미 식민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아나 영토는 그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1791년 시작된 아이티 혁명을 프랑스 군대는 진압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황열병과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병사와 장군들이 쓰러지면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의지는 크게 흔들렸고 1802년 생도밍고 원정군의 패배는 루이지아나의 전략적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 사이 긴장이 격화되면서 해상을 장악한 영국 해군 아래에서는 프랑스가 루이지아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영국과의 전쟁을 위한 자금 필요성을 절감했죠. 결국 루이지아나 영토를 미국에 매각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뉴올리언스와 플로리다 일부만 구매하려 된 미국의 영토 전체를 1,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한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였죠. 이 협상의 중심에는 당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지도자로서 그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토 매입 권한에 대해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외국으로부터 영토를 취득하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 거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는 루이지아나 매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매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퍼슨 대통령은 이 거대한 매입이 미국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유의 확장으로 여겼죠. 당시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진 건 아니었기에 새로운 땅에서 재산을 가진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참정권이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농업 중심의 점진적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성실히 땅을 개척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미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확신이 의회를 움직였고 의회는 매입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루이지아나 매입은 미국 영토를 두 배 가까이 넓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불러왔죠. 먼저 이 지역에는 이미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터전을 잡고 있었고 미국은 이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 토지와 주권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사회에 심각한 고통과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또한 이 영토 확장은 미국 내 노예 제도의 확장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노예제 허용 여부가 미국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지역을 노예 노동을 통한 농업 확장의 기회로 보았던 반면 북부에서는 점차 노예제 반대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1840년대 미국은 완전 대륙횡단 레이스로 뛰어든 느낌이었어요. 이때 무대 위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강렬한 신념이었죠. 그냥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땅을 쭉쭉 차지해야 한다는 대륙 확장 열풍이 불었던 것이죠. 마치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공화주의라는 반짝이는 등불을 들고 서부 팽창의 질주를 시작한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서 있던 대통령 제임스 K. 폴크는 말하자면 확장주의의 캡틴 같은 존재였죠. 텍사스 병합, 오리건 경계 분쟁 해결, 그리고 멕시코 미국 전쟁이라는 세 가지 대형 미션을 해치우면서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 급속 확장의 서사 뒤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땅을 넓히는 만큼 갈등과 분열도 급증해서 결국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의 엄청난 폭풍을 부르는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고 말았죠. 특히 텍사스 병합은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1821년 멕시코 독립 이후 미국 이민자들은 값싼 땅과 기회의 땅인 텍사스로 몰려들었고 멕시코의 노예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정치적 긴장,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1835년 텍사스 혁명으로 폭발했고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하며 론스타 공화국이라는 독자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들 텍사스 사람들 대다수는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연방에 복속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영토로 복속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선 텍사스 병합이 노예제 확산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팽배해 합병은 이후 10년 동안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럽 열강, 특히 영국이 텍사스를 노릴 가능성을 경계한 미국은 1845년 12월 텍사스를 공식 합병했습니다. 한편 북서부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오레건 준지의 지배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북위 42도선에서 54도 40분까지 뻗어 있었고 1840년대 초 오레건 열병에 사로잡힌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레건 추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미국인들은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국이 관할하는 지역까지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밴쿠버를 포함하면 캐나다 영토까지 미국이 가져야겠다는 그런 외침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오리건 영토를 두고 영국과 전쟁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운명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텍사스가 미국의 영토가 되면서 텍사스 국경선 문제로 멕시코와의 전쟁이 다가오자 두 전선에서 싸우는 위험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피하고 영국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1846년 오레건 조약으로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확장하며 미국은 퓨젯 사운드를 포함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 경계가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북서부 해안의 국경이 됐죠. 남쪽에서는 명백한 운명의 불꽃이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격렬히 타올랐습니다. 폴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반드시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특사 존 슬라이더를 보내 매입을 시도했으나 멕시코가 거부했죠. 이에 폴크 대통령은 군대를 텍사스의 뉴에세스 강과 리오그란데 강 사이 분쟁 지역에 배치하며 멕시코를 자극했고 1846년 4월 결국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은 세 방향으로 신속히 진격해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점령했고 마침내 멕시코 시티까지 함락시켰습니다. 1848년 과타루페 이달고 조약은 전쟁을 종결하며 멕시코는 당시 영토 절반 이상을 미국에 넘기고 1,500만 달러와 청구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연안까지 손에 넣으며 대륙 횡단 국가로서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지금의 미국 남서부 땅 대부분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국가를 내전으로 몰고 갈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즉 북부주들은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영토를 자유주로 합병하기를 원했고 남부주들은 노예주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노예주 문제를 놓고 북부와 남부주들은 갈등과 분열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토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미국 서부 팽창사는 찬란한 개척신화 이면에 감춰진 잔혹한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 정착민들은 원주민의 땅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대학살을 통해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원주민은 독립된 민족이자 인종이었지만 정착민들은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카혼타스 신화와 최초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는 이런 폭력의 현실을 감추는 미담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1607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식민지에서 살았던 포와탄 부족 출신 원주민 여성이었죠. 전해지는 낭만적 이야기대로라면 그녀가 영국 식민지 지도자 존 스미스의 목숨을 구해 두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포카혼타스는 어린 나이에 영국인들에게 납치당해 포와탄 부족과는 다른 문화권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했고 그녀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흔들렸죠. 이후 그녀는 존 롤프라는 영국인과 결혼했고 이름도 레베카로 바뀌어 유럽식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유럽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그녀의 죽음도 원주민 역사에서 비극적인 한 페이지로 남아있습니다. 포카혼타스 신화는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갈등과 폭력의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백인 식민 확장의 정당성을 은밀히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신화가 원주민의 고통과 저항을 감추면서 식민지주의 서사를 미화하는 데 활용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 신화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21년 청교도 필그림과 원주민이 평화롭게 식탁을 나누며 화합을 기념했다는 이야기는 이상화된 전설에 불과합니다. 이후 원주민 사회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급감했고 백인 정착민들의 토지 침탈과 무차별적 대학살, 강제 이주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은 신화 속 평화로운 만남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신화는 미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개척 정신이라는 이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주민 고통과 저항을 감추는 데 이용되어 왔죠. 미국 역사에서 원주민에 대한 명시적 학살 정책은 특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기 강제 이주 정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잭슨은 미시시피 동부 원주민에 대한 최종 해결책 실행자로 불리며 1830년 원주민 강제 이주법을 통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비극적 여정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그 비극의 상징이었죠. 고향 땅을 떠나 먼 서부로 이동하는 동안 혹독한 겨울과 질병, 굶주림에 시달며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여정 중에 무려 4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전체 이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민족 존재 자체를 위협한 가혹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울타리 진주로 몰아 넣어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전통,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그 아픔과 상처는 깊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에서 원주민에게 간 가장 참혹한 만행은 1890년 12월 29일 사우스 다코타주 운디드니 개울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운디드니 대학살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군대는 라코타 수 부족의 무장을 해제하려 했으나 총성이 울리면서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25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남녀노소의 라코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대다수가 병들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학살이 자행됐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초청민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지막 주요 무력 충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민족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징적인 비극으로 이후 원주민 권리운동의 중요한 상징점으로 남았습니다. 미국 프론트의 신화는 미국의 개척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화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론티어 신화가 바로 카우보이들입니다. 카우보이의 모습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상징으로 강인한 개인주의와 자립정신을 대변하며 미국인의 이상을 투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였던 카우보이는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했고 와일드 웨스트, 그러니까 거친 서부라는 이미지는 서부 역사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1870년대 초반 목동이라 불리던 카우보이들은 대체로 거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견뎌내던 유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표현은 어린 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인 이미지인 반면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은 소몰입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단조로운 식생활 속에 살아가는 반야만적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1890년 지리적으로 프론티어가 종결되면서 카우보이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게 줄었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는 오히려 미국 정신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인한 개인주의, 미국적 보편주의, 서부 개척의 미덕이 결합된 카우보이는 남북전쟁 이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서부에 거친 노동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전설적인 버팔로 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료랑 자기 인생을 쇼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고서는 어느새 화려한 영웅으로 재탄생시켜버린 거죠. 그가 만든 쇼가 와일드 웨스트 쇼였습니다. 군인, 카우보이, 원주민까지 실제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대중문화에서 유행했던 재미난 허구들을 빼곡히 끼워 넣어서 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경계가 애매모호했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쇼야? 하면서 모호함 속에 빠져들었고 그게 바로 와일드 웨스트의 묘미가 됐답니다. 카우보이 이미지는 대중문학을 통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선보

인 저렴한 10센트 소설들은 과장된 신문 보도와 동시대 사건에서 영웅적 인물을 차용해 서부 개척지 신화를 폭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문고분들은 카우보이를 무모하기만 한 인물에서 용감하고 고귀한 개척자로 미화시켰죠. 이러한 카우보이 신화는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에 머물지 않고 당시 정치적 기류와도 깊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히어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강력히 활용하며 카우보이 남성성을 국가적 이상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루스벨트는 모험과 용기를 상징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을 자신이 내세운 강한 국가와 개척정신의 대표 얼굴로 삼았죠. 그는 카우보이를 단순한 서부의 인물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본받아야 할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남성상의 모델로 선전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카우보이 신화는 할리우드를 통해 대중문화의 핵심 아이콘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서부극은 대개 카우보이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묘사했죠. 영화 속 카우보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무법자를 응징하는 도덕의 수호자로 그려지며 미국 고유의 프론트 정신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였던 카우보이를 백인 남성의 자립과 용기, 자유와 개척 정신의 상징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미국인들이 카우보이 같은 프론트 신화를 만드는 데에는 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 신화가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문명과 야생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한데 묶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며 점차 복잡해지고 취약해진 사회에서 카우보이는 남성적 힘과 진정한 미국다움의 상징으로서 국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프론티어 신화는 미국의 정체성과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상상 속에서 카우보이는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국가와 개인의 이상을 담아내는 상징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제목이 외동의 고충은 무엇일까? 자, 슬기 씨는 외동이 아니죠?
1: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네, 제가 K장녀, 맞딸입니다.
0: 그러면 네. 혹시 형제, 뭐 자매가 있음으로써 아, 네. 이건 난 좀 불편하다. 아, 내가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아,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형제, 자매가 재산이 돼서
0: 아, 맞아요.
1: 예, 저는 지금 뭐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0: 아, 예. 저는 외동이거든요.
1: 외동이시잖아요.
0: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외동이라 좋겠다 하지만 네. 외동도 나름대로
1: 고충이
0: 안 좋은
1: 있죠.
0: 것들이 있습니다.
1: 외롭기도 하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외동이 아닌 사람은 또 외동인 친구가 그렇게 부러워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을 모르니까, 아,
1: 그쵸.
0: 그럴 수 있겠어요.
1: 과거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그게 그렇게
0: 근데 또
1: 억울했거든요.
0: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알,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딱 나오네요.
1: 에이,
0: 오케이.
1: 그렇게 내 옷을 뺏어갔어요.
0: 그랬군요. 아,
1: 예.
0: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영어로
1: 그럼요.
0: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No. 너 외동이지? 부럽다.
0: Sorry?
1: 응?
0: What did you say?
1: 응? 누구세요? Oh, I'm sorry. Yeah. You are lonely?
0: Lonely?
1: No. You are alone.
0: Alone?
1: You have not brother sister, right?
0: Oh, no
1: Yeah,
0: brothers and
1: yeah,
0: sisters, yeah.
1: yeah. So I love your situation.
0: You love my.
1: I hate my brother sister sometimes. You know,
0: Ah,
1: yeah.
0: you envy me, okay.
1: Ne.
0: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You hope?
0: I wish I had a
1: A
0: sister.
1: sister?
0: Yeah.
1: 오, 진짜?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너가 몰라서 그래.
0: What?
1: 언니, I have a sister,
0: Yeah.
1: but I have to share my sister everything. That
0: Oh.
1: is so hate.
0: You hate it?
1: Yes.
0: Sharing?
1: Share, no.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What?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Then be lonely.
0: Lonely is worse than sharing.
1: You are lonely.
0: Yeah.
1: I'll be your sister.
0: really?
1: 예, 오빠. 오빠, 밥 사줘.
0: 네.
1: 아우.
0: 자, 오늘도요, 은근히 보세요. 외동 이런 거.
1: 네.
0: 부러워한다. 뭐,
1: 예.
0: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 영어로 바꾸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오늘부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3: Well, I wish I had a sister.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3: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 오.
0: 너 외동이지?
1: 오.
0: 아, 부럽다.
1: 우와.
0: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1: 네,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외동이 그냥 오직 어린이. 이렇게
0: 처음
1: 하면
0: 들어봤죠?
1: 처음
0: 네.
1: 들어보죠? 외동이란 말을 저희가 쓸 일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자, 부럽다. I, you.
0: 오.
1: 너가 오직 어린이 한 명이지. 나는 너가 부러워. 부럽다라는 말은 저는
0: 네,
1: 알거든요.
0: 부럽다.
1: 예.
0: 뭐죠?
1: I envy you.
0: NBU.
1: 예.
0: 오케이.
1: Envy. 그래서 미국 영어권 국가들이
0: 네.
1: NBU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 봤어요.
0: 와,
1: 오.
0: 천재. 자,
1: 예.
0: 보겠습니다. ENVY, 맞아요?
1: 네,
0: 오케이.
1: 확실해요.
0: Alright, so you are an only child, right?
1: 응?
0: Oh, I envy you. 정답? 맞습니다.
1: 유.
0: 자, 이거는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1: 아.
0: 오케이, 부러워하는이라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일반 동사 envy, 부러워하답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I envy you. 이게 뭐라고요? 난
1: 난
0: 내가
1: 너가 부러워해요.
0: 부러워예요. 근데 I'm jealous of you. 이거는 뭘까요?
1: 나는 너가 질투나.
0: 질투나. 자,
1: 예.
0: 보세요. 얼핏 들으면
1: 예.
0: 이건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질투나. 그러니까 얘는 나쁠 것 같잖아요. 그렇죠?
1: 조금 약간 어감이 안 좋네.
0: Right. 원래 조금 심리학 쪽에서도요.
1: 예.
0: Envy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라는 뜻이고
1: 네.
0: Jealous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런 좀 파괴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그죠,
0: 그래서
1: 그죠.
0: 굉장히 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나

0: 남이 부럽다라고 할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1: 오.
0: 이거 부정적인데 왜 굳이 이거 써요? 이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일부러 질투가 안 남에도
1: 예.
0: 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1: 아.
0: 슬기 씨, 하와이 놀러 간다면서요? 질투 난다. 이게 나쁜 건가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너무
0: 오히려,
1: 부러워서.
0: 부럽다. 이거보다, 난 질투나. 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더 리액션을 강하게 쳐줌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런 게 있죠.
0: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I'm jealous of you. 이렇게 충분히 쓸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왕초보 영어에서 I'm jealous of someone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envy라는 걸 조금 더 한번 활용을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nvy you,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 only child는 외동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1: 네.
0: 성인이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1: 네.
0: Alright, 여기 지금 You are an only child. 이거 질문 어순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인데.
0: 그렇죠?
1: 네.
0: 그 뒤에 뭐가 붙었죠?
1: Right?
0: 자, 뭐뭐뭐뭐뭐 평서문 쓴 다음에 Right? 뒤에 올려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예요?
1: 확신.
0: 확인.
1: 확인.
0: 확인이에요.
1: 네.
0: 확인. 맞지, 맞지? 이런 느낌.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 네.
0: 그래서 뭐뭐이지? 혹은 뭐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1: 네.
0: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문을 쓰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 형, 있지? 맞지, 맞지?
1: You have a brother. You have an older brother.
0: 그냥, you
1: You
0: have a.
1: have a brother, right?
0: 그렇죠. Hey, you have a brother, right? I think I saw him. 이러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남편이 파일럿이죠. 그렇죠? 그때
1: Oh.
0: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그렇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뒤에 올려줘야 돼요. 느낌 왔나요?
1: 네.
0: Okay. So, 질문을 하고 right 하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깔아준다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Your husband is pilot,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 외동 물어볼게요.
1: 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0: Envy you. Envy you 할 때도 V가 입술이 붙으면 안 되는
1: 안
0: 겁니다.
1: 되죠.
0: 주의하셔야 돼요.
1: Envy you.
0: Envy you. Alright.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히려, 나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동생이든, 뭐, 누나든, 언니든.
1: 네네네. Well, I wish I had a sister 해야겠네요. 여자 형제는 sister이니까.
0: 오케이. 자, I wish I had a sister. 벌써 중요한 패턴마저도 보이고 있고요.
1: 네.
0: 일단, 여자 형제, sister.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1: 네.
0: 저도 사실은, 굉장히,
1: 예.
0: 뭐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1: 오.
0: 사촌 누나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좀
1: 네.
0: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외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1: 아하,
0: 아무튼, so
1: 맞아요.
0: I wish I had a sister. 자, 저번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게 문장이 어디선가 나오면은 제가 살짝 가볍게만 알려드렸었는데요.
1: 네.
0: 여기 지금 I wish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I wish 하는 건?
1: 나는 바래요.
0: 바래요. 뭔가를
1: 네.
0: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hope가 희망하는 거죠.
1: 그쵸?
0: Oh, I hope. 이건 뭐예요?
1: I hope도 바라는 건데,
0: 네.
1: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0: 맞아요.
1: 예.
0: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I hope하고 I wish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I hope 같은 경우는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1: 오.
0: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 Yeah.
0: 내가 뭐그 시험에 패스하면 좋겠어. 그녀가 나한테 제발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1: 네네네.
0: 이거 희망 살아있죠? 그럴 때는 보통 I hope를 쓰는 겁니다. Right? I hope. 하지만 I wish는요, 바라긴 하는데
1: 네.
0: 그냥 간절한 바람일 뿐이에요. 왜? 어차피 안될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1: 여자 형제가 있는 게 가능했더라면은 큰일 나죠.
0: 지금 당장 있는,
1: 네.
0: 보세요. I wish I had a sister이라고 하는 거. 지금 시스터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wish를 쓰는 거예요.
1: wish.
0: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했는데 내일 갑자기 너 시스터가 뿅 하고 있어. 이거 아니기
1: 오, 그럴 수
0: 때문에
1: 없죠.
0: 그래서 I hope 내일쯤 시스터가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0: Right? Okay.
1: Yeah.
0: So, 내가 이미 sister가 있는데 아 그녀가 내일 나한테 전화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hope 가능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I hope, I wish는 확실히 다릅니다.
1: Yeah.
0: 자, 그 중에서도 I hope 뭐 하길 바라 이거 말고 오늘은 네. I wish. 뭔가 가능성이 없는 거, 당장은 적어도 현실이 아닌 거에 네.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 wish는요. 바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겁니다.
1: Yeah.
0: Alright? 자, 그래서 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I wish는요. 뒤에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하고 현재 가정을 할 때는 시제를 뭘 써요?
1: 미래. 과거.
0: 과거. 여기
1: 과거.
0: 여기 과거. 예, 이거 과거라고 읽으시는데요.
1: 예, 예, 예.
0: 네, 그래서 평소문 과거를 일부러 써서 네. 문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니까요. 일부러 망가뜨린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Oh, I wish I have a sister가 아니라
1: Had a sister.
0: Had a sister. Okay.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적어도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아, 나 여친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예요.
1: 네.
0: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그건 호프 아니에요? 위시로 가요?
0: 지금 있어요?
1: 없어요.
0: 없죠.
1: 아.
0: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자기야 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1: 바로 있었으면 좋겠구나.
0: That's right. So
1: 아,
0: what
1: 성격이 급하다.
0: Uh-huh.
1: I wish I had a girlfriend.
0: 그치?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1: Yeah.
0: 이렇게 쓰지. I hope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너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1: 안 돼요, 절대.
0: So, 내가 너라면 좋겠다.
1: I wish I were you.
0: 그죠? I am you가 아니라
1: 네?
0: I wish I were you.
1: Oh.
0: 그런데, 과거 동사 쓰면 I was잖아요. 왜 were요? 할 수도
1: 됐죠?
0: 있습니다.
1: 네.
0: 근데 was도 회화체에서는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1: 아.
0: 근데 문법을 잘 보면요. 문법에서는
1: 예.
0: 주어가 뭐든 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fix입니다. She든, I든, they든 누가 됐든 무조건 were로 fix예요. 가정할 때는.
1: wish 다음이라서.
0: 네.
1: 아.
0: I wish I were you. I wish they were, she were. He were 이렇게 돼요.
1: 진짜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문법을 그냥
0: exactly.
1: 갖다가 넣는 거군요.
0: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 귀엽다.
0: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1: 아, 네네.
0: 원래 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문법책에서 나와 있지만
1: 네.
0: 회화에서는요. I wish I was you.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1: 아.
0: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
1: 아, 그러면 쓰기도 해요, 지금?
0: 많이
1: I
0: 씁니다.
1: was you로.
0: I wish I was you. Yes. And I wish she were인데도 I wish she was도 엄청 많이 쓰고요.
1: 우리 고등학교 때는 I wish 주어 wer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0: 비동사를 쓸
1: 네,
0: 때는
1: 네.
0: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 언어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더 리스펙트 해주기 때문에
1: 아, 맞아요.
0: 이제는 더 괜찮아졌죠.
1: 우리도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1: Well, I wish I had a... 어디죠? Well, I had a girlfriend.
0: Okay.
1: Yeah.
0: I wish I had a girlfriend. 자, 이번에는 oh, I wish I were you.
1: I wish I were you.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그렇죠. 나는 오히려 only child 별로야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얘도 그냥 단순하게 trust me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1: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어요. 제 여동생이랑.
0: 네.
1: 저희는 저희 여동생이 약간 헤비급이고 저는 라이트급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다르게 가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0: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1: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trust me. 날 믿어.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0: 자, 나눠보세요. 앞에 sharing부터.
1: Sharing everything. 나누는 거. 내 with my sister.
0: 끊어주세요.
1: 시스터랑. 끊을 데가 없는데요.
0: Sharing.
1: Sharing everything.
0: 나누세요.
1: 다 나누는 거. 여기까지?

0: with my sister.
1: 오케이, 나누세요?
0: 네.
1: 그게 뭐예요?
0: 그게 주어.
1: 그게 is a 뭐라고요?
0: Is a 악몽.
1: 그렇죠.
0: 아, 악몽은 제가 잘 알아요.
1: 오케이. 네, 제가 왜 악몽을 잘 아시죠?
0: 악몽은 제가 잘 꿔요.
1: 아, 잘 꾸는군요. 네,
0: 잘 꾸기 때문에 nightmare입니다.
1: 오케이.
0: 예, nightmare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할 거예요.
1: 오케이. R. Alright.
0: Yeah.
1: 아, 스펠링 약간 틀리길 살짝 바랬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못 맞춰드려요.
1: 오케이.
0: 네, 아는 자, 거는 알아야지.
1: 확실한 거
0: 맞죠? 네, 그럼요.
1: 리얼하게.
0: 네.
1: 자, nightmare one word로 정답입니다.
0: Yeah.
1: 자, 악몽 전문가신가 봐요.
0: 저는 악몽을 정말 많이 꿔서 막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꿨는데 no. 키가 이래요. 왜 모르는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 꾸면 그렇게 키가 큰다는데 도대체 그게 악몽이에요.
1: 한 2m 돼야 정상인데.
0: 맞아요. 아,
1: 저는 항상 어딘가에 늦습니다.
0: 늦어.
1: 맞아요. 가는 거. 네. So,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는 is a nightmare. 자, nightmare 하면 악몽이라고 원래 직역이 되죠.
0: 네.
1: 그렇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nightmare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러나요? 아, 그거 완전 악몽이야.
0: 그럼요.
1: 안 좋다라고 쓰죠, 그냥.
0: 당연하죠.
1: Alright, so 영어에서도 골치 아픈 일 혹은 심지어 골치 아픈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0: 아,
1: oh, my sister is a nightmare.
0: 아, 그래요?
1: 이렇게도 씁니다.
0: 오.
1: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Nightmare이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여기서도 모든 것을 share하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픈 거라고 했는데요.
0: 그쵸?
1: 이거 말고 거의 의미가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0: 오.
1: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굉장히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0: 아.
1: Pain in the 아이고야 힌트. 아이고.
0: 이거는 뭐냐면요. 이. Pain in the teeth. 예, 왜냐면 우리가 오복 중에 이 치복이 또 굉장합니다. 치통이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1: 그렇군요.
0: 예. 네.
1: 자, 제가 힌트를 드렸음에도 teeth로 쓰신.
0: 여기 아프다고 하셨죠? 아, 내기예요?
1: 저 여기 아니라 여기를
0: 아,
1: 만졌습니다.
0: 이거예요?
1: 네. 아이고 목이야 이러거든요.
0: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약간 사이즈가 좀 그래가지고
0: 연결돼 있어요.
1: 아, 연결돼 있거든요. 예. So. Pain in the neck. Oh, that's a pain in the neck. 이러면 정말 목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0: 네.
1: 같이 nightmare과 같은 표현. So, 정말 골치 아픈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0: 예.
1: 얘는 어떻게 보면 그 문법책에서도 초반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aring everything, right?
0: 네.
1: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0: 네.
1: 자, 동사에다가 ing를 걸면
0: 네.
1: right? 그게 ing 형태가 되면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0: 것
1: 이렇게
0: 맞아요.
1: 명사로 변신을 합니다.
0: 그래서 옛날에 동명사라고 배웠던 것
1: that's
0: 같아요.
1: Right, that's
0: 네.
1: right. So ing 하는 것.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로 써야 돼요.
0: 그쵸.
1: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는 뭐 하다 이렇게 안 돼요.
0: 예.
1: So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0: Learning English.
1: 그렇죠. Learn English가 아니라
0: Learning English.
1: 그러면 그와 일하는 것.
0: Working with him.
1: 그렇죠. Work with him이 아니라 working with him. 이렇게 안 하면 명사가 될 수가 없죠.
0: Yeah.
1: 자, ing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어 배우는 건 쉽다.
0: Learning English is easy.
1: That's it. 그와 일하는 것은 악몽이야.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0: 오, 이거 거짓말이에요?
1: 아, 잠깐만요.
0: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1: 잠깐만요. 오해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게 제 얘기라고 안 했는데.
0: A nightmare.
1: Alright. Again, 이렇게 주어는 만약에 동사로 돼 있다면 그거를 ing로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얘네가 주어가 되겠죠.
0: Yes.
1: 자,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0: Learning English is easy.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잘못 봤나요?
0: 네.
1: 자, 그리고 trust me는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요.
0: 네.
1: 날 믿어. 이거는 진짜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가 좀 아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그랬더니 오히려 외동 친구는 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나눠 쓰겠어.
0: 정말 외롭나 보다.
1: 저 완전 공감이에요.
0: 그래요. 우리 마우스쌤 이야기네. I'd rather share than be 나눠 쓰겠어.
1: 자, 이거를 어순대로 한번 가볼까요?
0: I'd rather share.
1: 그게 네. 뭐예요?
0: 나는 나눠 차라리 나눌래.
1: 오케이.
0: 예.
1: 뭐보다요?
0: 뭐보다 외롭게.
1: 오케이.
0: 외롭게. 그러니까 lonely. I'm so lonely.
1: 저도 그 노래 들어봤는데.
0: 그렇죠. 이 노래 right.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근데 누가 부른지 기억이 안 나요.
0: 그건 저도 잘 몰라요.
1: Alright, lonely한 게 외로운 건데
0: 네.
1: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rather share 하겠어 than be lonely 해지느니. 맞습니다.
0: 오, 오늘 괜찮은데요?
1: 오, 높잖아요.
0: 컨디션 좋아요.
1: 자, so lonely,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0: 네.
1: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0: 어.
1: 여기 지금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0: 나눠 쓰는 게 낫다.
1: 맞아요. Rather.
0: 예.
1: 여기 볼게요. I 이거는 I would가 붙은 겁니다.
0: 아, would군요.
1: I would rather or I'd rather. 동사원형.
0: 예.
1: 이거는요.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0: 아.
1: 나 차라리 뭐 하겠어. 자, 이걸 언제 쓰냐면 뉘앙스가 중요해요.
0: 예.
1: 정말 그 나머지 옵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거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0: 어.
1: 이럴 때만 쓰는 게 바로 I would rather입니다. 나 차라리 뭐 할래?
0: 네.
1: 이거는 나머지 the other option이 너무 싫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나머지 옵션은 then be
0: lonely.
1: lonely. 외로운 게 나머지 옵션인 거. 그거 싫어요. 이 얘기예요.
0: 네.
1: 자, 그래서 이거는 꼭 then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0: 예.
1: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0: 네.
1: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0: 오.
1: 근데 나머지 옵션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예?
1: 나는 혼자 차라리 살겠어.
0: I'd rather live alone.
1: That's it.
0: Oh-ho.
1: I'd rather live alone.
0: Mm-hmm.
1: Right? 자, how about this? 나 차라리 관두겠어.
0: I'd rather
1: 관두는
0: quit
1: 뭐죠?
0: the job.
1: 그냥 quit?
0: Quit.
1: I'd rather quit.
0: Yeah.
1: 이거는 나머지 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0: 상사랑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맞거나
1: something like that.
0: 뭐 그런 거
1: right?
0: 있죠.
1: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0: 아하.
1: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하느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굳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then 쓰고 나서 굉장히 희한하지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면 I'd rather quit than work with him.
0: Rather 뒤에도 동사 원형이
1: 동사 원형입니다.
0: 네네.
1: 그래서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쓴 거예요.
0: 예.
1: 같이 읽어볼게요.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두 번째.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0: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Very nice.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Ibyeongjak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평소문 right?
0: Yeah.
1: 확인하는 느낌. 너 외동이지?
0: You were an only child, right?
1: Okay. 너 형 있지? 형제 있지?
0: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Mm-hmm.
1: 남편분이 파일럿이죠?
0: Ah, you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Right? 읽어볼게요. You're an only child, right? You have a brother,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다음은요. ING.
0: Yeah.
1: 명사 만들어 볼게요.
0: Okay.
1: 영어를 배우는 건 쉬워.
0: Learning English is easy.
1: 그렇죠. Learning English is easy.
0: Yeah.
1: 걔랑 그랑 일하는 건 악몽이야.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아, right?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자, 모든 걸 나의 언니랑 나눠 쓰는 거, 나누는 거 악몽이다.
0: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You got it.
0: Wow.
1: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3: Well, I wish I had a sister.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3: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4: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5: Well, I wish I had a sister.
4: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5: Mm-hmm.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4: Mm-hmm.
5: Mm, lonely.
1: Yes.
0: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look cute in those pants.
1: There you go.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입으니까가 되겠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G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0: 네.
1: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건 멋져. 아, 한국에 사는 건 멋져.
0: 어허.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뇌과학자가 되는 길을 언제 선택했냐고. 그럴 때면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뇌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길을 과연 선택한 것인가? 그리고 제가 그 길을 언제 선택했지?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의 뇌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뇌를 뭐 연구하고 싶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상하듯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그러니까 박사과정 2년차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제가 있었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뇌가 길을 찾는 법을 연구하셨고 뇌 안에 장소세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던 존 오키프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희 연구소에 찾아왔던 타이밍은 그 교수님도 아직 노벨상을 받지 않았고 저는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한치 앞 길이 보이지 않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서 정말 멋진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학문을 시작하던 입장에 있던 학생 때 나는 이 연구를 할 거야. 이 연구를 하면 업적을 남길 수 있어. 이렇게 나만의 길이 보이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교수님이 바로 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걸어서 생기는 것이고 내가 걷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 뒤에 아 이게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나의 길이야 라고 어떤 학문적인 커리어에서도 그 어떤 직업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원래 공장을 다니면서 비행기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셨던 뉴욕에 있던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제대로 대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씩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노벨상까지 받게 된 과학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박사님, 뇌과학자의 길은 언제,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솔직한 답변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매번 열심히 그냥 내 앞에 있는 길을 개척하면서 갔어. 근데 그게 정말 나의 길인지 길이 맞는지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길을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을 드리는 게 아마 가장 솔직한 답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어디 TV나 유튜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가 제 길을 찾은 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지원하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를 입학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졸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물학과에 입학했던 동료들이 거의 400명 정도 있는데 마지막에 석사 졸업까지 간 친구는 50명 좀 넘어요. 모든 과목 중에 딱 한 과목만 과락이 돼도 바로 퇴학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 번 보고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줘요. 재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들 두세 분이 쫙 앉아서 오픈북 테스트를 9주 면접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못하면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공립대학교에서도 내가 다니던 과는 다시 입학을 못해요. 저는 9주 면접까지 가서 턱걸이로 살아남는 시험을 10개 넘게 경험하면서 진짜 겨우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나 했던 게 뭔가 교수님의 미움을 크게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미움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면접시험 들어가면 이 교수님은 날 미워하니까 떨어뜨리겠지라는 공포심 때문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시험 보는 거를 과제 제출하는 걸 미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제 제출하고 시험 들어가서 통과만 하면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 하나, 딱 한 과목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과목을 못 통과할까 봐,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수년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그 공포 때문에 미루기를 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거의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의 기간 동안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한국에서 박스로 보내온 라면만 먹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커튼 쳐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을 1년 반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스스로도 충격을 받고 이 과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라고 그냥 세상이 암흑 같은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어떤 친구 한 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려서 매일 아침 와서 저보고 뛰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햇볕을 쬐자 이래서 저를 끌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더니 심리상담 치료받으라고 병원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게 하고 이 동네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전학 가자라고 저랑 같이 다른 도시에 대학교로 아예 적을 옮겨서 새 시작을 하는 길까지 도와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다 소용없이 느껴졌고 그냥 숨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와서 뇌과학자로서 그 당시 방황하던 저에게 뇌를 분석하고 그 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분석해 줄 겁니다.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거의 현재만 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뇌의 상태가 되면 보상 회로의 작용이 줄어들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예상할 때, 예측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이 발동되고 이것은 뇌에서의 뉴클리어스 아큐먼스, 측정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우울한 뇌는 이 보상 회로의 작동이 점점 저하되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석사 졸업하면 진짜 기쁠 것 같아. 이 상상을 할 때 보상과 관련된 신호인 도파민이 나와야 그래 졸업하자, 그래 과제 제출하자, 그래 석사 졸업하고 어딘가 월급 잘 받는 데 가서 잘 살아보자,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울해진 상태에서는 보상 회로의 저하, 도파민 분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대라는 게 사라져요. 예상을 안 합니다. 미래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지면서 미래는 두려운 것, 도망가야 되는 것,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울한 뇌는 나는 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내 뇌 안에서는 항상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도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교수님도 날 미워하니까 나를 인생 나락으로

서늘른 것 같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나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나는 공포,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신호들만 증폭이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나의 전두엽의 기능이 연결성이 떨어져서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와 불안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는 우울한, 불안한 뇌에서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뇌의 변화가 또 있어요. 뭐냐? 새로운 경험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기억 시스템이 망가져서 교수님이 나한테 화가 났다. 그러면 솔직히 저처럼 과제 제출 안 하고 2년이 지난 상태면 이 학생이 누군지도 교수님이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뇌 안에서 이 교수님은 영원히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든 내가 시험을 보면 나를 떨어뜨릴 것만 같고 나는 매일 밤 모든 세상이 망할 거야, 나는 파멸할 거야 라는 파국적 사고 안에 갇혀서 반추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새로운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 했던 안 좋은 기억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인데 우울한 뇌는 이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메커니즘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피하고 항상 안 좋게 돌아가던 생각 회로 안에만 앉아있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내가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잘 돼, 아무리 말과 논리와 또 다른 시나리오로 설득하려고 그래도 우울한 뇌는 그 설득이 잘 먹히지 않아요. 반면 나의 뇌를 바로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 행동이고 움직임입니다. 내가 친구가 끌고 나가서 억지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뛰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뇌는 뛰기 싫은데 반발하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뇌에는 어떤 업데이트 신호가 가냐면 내가 움직이고 있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어, 넘어지면 안 돼, 더 잘 움직여야지, 다치면 안 돼, 이러면서 뇌가 행동 모드, 움직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아까 우울한 뇌가 보였던 모든 특성들이 조금씩 바뀌고 업데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뇌를 토양으로 비유하자면 메말라 있는 땅이 이제 비를 맞고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토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뇌라는 토양을 더 건강하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고 기억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나의 반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운동의 힘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의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매일 아침 뛰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한 것은 내 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줬냐 하면 나는 무기력하지 않은데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뇌가 이 갇혀있던 메말라있던 토양으로부터 햇볕이 들면서 이 생각의 포커스가 좁아져 있던 것이 서서히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불안해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깜깜한 상태에 갇혀있는 뇌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운동이라고, 달리기라고, 아니면 달리기가 어려우면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닝, 운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숨찰 정도로 20분, 30분 정도 뛰잖아요. 그러면은 BDNF라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신경 생성 인자가 나와요. 뭘 하냐?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경세포는 여러 번 망가지죠. 술 마셔도 망가지고 어디 다쳐도 망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망가지는 세포들이 있고 계속해서 상처 입습니다. 그렇지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손상이 돼도 그것들을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엄청난 기능인데요. 요 신경 가소성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물질은

0: 근육을 쥐어짤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근력 운동을 20분, 30분 이상씩 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IGF라고 하는 이리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우리 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요. 살다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근데 흥미롭게도 정말 숨찰 때까지 열심히 뛰고 나잖아요. 한 30분 동안 중고강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운동의 효과가 대략 48시간 정도까지 내 뇌 안에서 일종의 불안, 스트레스의 백신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왜 뛰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뛰었다면 그 이후로 다음 날까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불안할 일이 있는데 불안을 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불안 스트레스인 백신의 역할 역시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뭐라도 하면 좋고 그 뭐라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 좋고 그 운동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하기 좋은 러닝을. 지금 당장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그 달리기는 여러분의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고 뇌를 바꾸는 것은 행동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과 절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있다면 길은 뛰어야 생긴다. 가야 생긴다, 달려야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잘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미래가 올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해발 400m. 염소 무리를 만났습니다.

0: 매 소리와 함께 달려 나오는 녀석들.
1: 아, 벌써 목동 안 갔습니까 이거?
0: 먹성 하나는 알아준다죠. 이 녀석들을 돌보는 이는 염소 아빠 홍성호 씨.
1: 잘못한 농다.
0: 녀석들 밥 잘 먹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배도 채워집니다.
1: 완전 우동도 맛.
0: 평화로움도 잠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1: 그만 사오세요.
0: 깎개 등에서 만나는 염소와의 특별한 동거. 지금 만나보시죠. 화산 섬인 울릉도에 섬 사람들조차 오지라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이라 하여 이름이 깎개 등이라죠. 그 아찔한 수직의 세상으로 향하는 차 한 대.
1: 제가 처음 올 때 이 길을 올라가는데 와 진짜로 무슨 이런 길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억수 좁잖아요 지금. 처음 오는 사람 옆에 타면 완전히 목숨 졸졸졸 사. 아니 섬 생활도 힘든데 이게 깎게 된 사람은 진짜 더 힘들어요. 어이구 아이고.
0: 오르는 길마저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깎게 등이랍니다.
2: 아, 여기 어떻게 후진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1: 여기는 직진으로는 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커브가.
0: 아찔한 절벽을 따라 올라가는 산등성의 외길.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 아이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이곳에서 특별한 일을 한다는 홍성호 씨.
1: 자, 우여봉주 나온다. 아, 바닷가 나왔지.
0: 도착하기 무섭게 챙기는 건 아기 염소들인데요. 먹성 좋은 녀석들이래요.
1: 같이 갔죠.
0: 기분이 좋은지 연신 꼬리를 흔드네요.
2: 얘네들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3: 어미가 새끼를 버렸어요. 버려가지고 예, 두 마리 서기를 낳는 게 한 마리 어떤 데 버려요. 버리면 우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케아가 다시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케아서 다시 우리로 들어갑니다.
1: 아 이거 다 이제 다 못다 없다 없다 없다 잘못한 동다.
2: 무슨 소리세요?
3: 예?
2: 무슨 소리예요?
3: 아, 이거 목소리를 듣고 이 모입니다. 그 모여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산으로 이제 나가죠.
1: 여기 안 올 것 같은데 한 마리가 오면 완전히 장가리라 쫙 올라가지고 이제 내려오네 이제.
0: 마치 이 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힘차게 달려 나오는 녀석들. 이곳 염소들은 산에서 방목하는데요. 가파른 산등성이가 녀석들에겐 놀이터이자 식당이랍니다.
1: 자, 올라가자. 알퍼스에 목동 안 갔습니까, 이거? 여기가 진짜로. 아, 알퍼스잖아. 스위스 알퍼스에. 그 목장 같다, 목장.
0: 자유롭게 뛰노는 염소들은 이웃 어르신이 키우는 염소. 하지만 성호 씨가 책임지고 수매하고 있답니다.
3: 우리 염소를 전랑 다 그분이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 사육자들이 많이 늘었고요. 홍성호 씨가 아니면 울릉도는 사냥길입니다. 우리가 한 200마리에서 250마리, 250두 됐는데 지금은 한 1800두가 늘어났거든요.
1: 딱 잡으세요.
0: 이번엔 산비탈을 오르기 위해 모노레일에 몸을 실어봅니다. 초록의 숲속에 수놓인 염소들. 눈길 닿는 곳마다 자식 같은 녀석들 가득하니

0: 성호 씨는 그저 흐뭇하기만 하대요.
1: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 나무 보세요, 이 나무.
0: 염소들의 놀이터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고목이 있다죠.
1: 이 나무가 수백 년 아마. 제가 볼 때 잘은 모르지만 천 년은 된 것 같아요. 이 바위가 있으니까 이 바위 안으로 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전부 다 그래.
0: 단단한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린 나무. 이 위대한 생명력 앞에서 성호 씨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묵묵히 버텨낼 용기를 배웠답니다.
1: 참 자연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0: 사실 17년 전 거듭된 사업 실패로 고심하고 있던 성호 씨를 울릉도로 이끈 건 바로 염소였답니다.
1: 제가 염소를 키우려고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봤어요. 어디가 잘 좋은 환경인가 싶어서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울릉도거든요. 여기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울릉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천혜의 자연 환경이라. 그러나 물도 정말 좋고. 그래서 여기서 염소 키우면 얼마나 염소가 좋을까 싶어서.
2: 홍성은 씨가 제일 처음에 울릉도 들어와서가 염소 사육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었죠. 예, 안 될 것이라고, 나갈 것이라고, 예, 포기하고 갈 것이라고.
0: 하지만 그에겐 마지막 산존의 장, 서로 협력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몸으로 터득한 시간이었답니다.
1: 이게 울릉도에서 제일 유명한 나무, 마가목 나무. 예. 이것도 얘들 엄청 잘 먹어요, 이 마가목 나무를.
0: 그때부터 울릉도에서 키우는 모든 염소를 소매하며 자타공인 울릉도 염소 아빠가 되었습니다.
1: 그 접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풀을 이제 묶기 시작한 그 단계거든요.
0: 산 쓰는 험해도 염소들이 자라기엔 더없이 좋은 땅. 쉽지 않은 깎개등살이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울릉도의 자연 덕분이었답니다.
1: 아이고 잘 먹는다 잘 먹. 이 좋은 자연 환경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뛰놀고 스트레스 없이 살고 좋은 먹거리 먹고 하니까 그래서 울릉도 염소가 이렇게 유명한 기라.
0: 울릉도 자연이 키운 또 하나의 보물.
1: 전부 여기 명이밭입니다. 명이밭.
0: 산마늘이라 불리는 울릉도 명이나물. 비옥한 땅에서 해풍 맞고 자란 명이나물은 아삭한 식감의 향이 깊어 울릉도 효자나물이랍니다.
1: 이게 지금 명이 꽃대, 그 씨거든. 근데 우리 육지에 사시는 분은 여기밖에 못 봤을 거야. 근데 우리 울릉도 사람들은 이 대, 이 대 가지고 김치 달아 먹거든요. 이게 씹으면 식감도 좋고 씹으면 단내가 나요. 또 요걸로 김치를 오물오물 담그면 정말 맛있습니다.
0: 성호 씨에게도 참 고마운 작물. 울릉도 깎개등에 털을 잡은 지 17년. 성호 씨가 늘 찾는 곳이 있답니다.
1: 삼촌, 어디 계시는겨?
0: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1: 아, 이거 밤에 쉬는겨? 아, 이제 내려갈게요.
0: 가파른 산 밑아래에서 일하는 중이셨대요.
3: 며칠 비 왔다는 풀이 나가지고.
1: 아, 우리 외삼촌. 잘생겼지?
4: 아니, 외삼촌도 이렇게 높은 데 사세요?
3: 예, 다 우리는 다 높은 데 삽니다.
1: 팔자가 그래, 전부 다 높은 데 사네. 삼촌도 높은 데 있고 저도 높은 데 살고.
3: 뭐 울릉도 경치가 좋아 돌아왔는데 사는 데도 경치가 좋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삽니다.
1: 미나리 저거 부들부들한 저거 해가지고 막 그래, 삼겹살이나
3: 왔는 김에 삼겹살하고. 예. 안 그래도 온다 해가 저 한치하고 한치가

0: 요즘 나더라고.
1: 한치 귀한데.
0: 한치 몇 마리 사놨는데 한치하고 삼겹살 해갖고 막 뭐.
2: 의삼촌의 텃밭은 천연 식재료 창고.
0: 여기 지대가 높아요. 옛날에가 이렇게 커도 아직까지는 되게 부드러워요.
2: 그런데 미나리는 주로 물가에서 자라는 거 아닌가요?
0: 땅에서 솟아나는 용출수가 많거든요. 여기도 이 지대가 한 500가지 정도 되는데 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어요.
2: 이번엔 또 뭘 캐시나요? 조심스럽게 흙에서 건져 올린 건 향이 진하기로 소문난 울릉도 더덕. 조카 먹일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산에서 만난 미나리부터 크기가 남다른 산떠덕에 울릉도 한치까지 싱싱한 것들로 한상이 가득합니다.
0: 이거 한치 봐봐라. 이거 한치가 지금 제철도 아닌데.
1: 지금 시원하네.
0: 한치가 이만큼 컸다.
1: 아니, 지금 이 한치 잘 안 나오잖아요, 울릉도에.
0: 한치는 원래 가을에서 겨울에 나오는 거.
1: 그러니까. 토실토실하게 완전히 막 살이 쪄가지고 막. 경치만 봐도 막 그냥 막 물에 밥 말아봐도 맛있는다가 오늘 이 고기까지 한치 해가지고 막.
2: 뜨거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하고 삼겹살 기름 위에 촉촉하게 구워낸 쫄깃한 한치가 입맛을 자극하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오감이 열리는 순간.
1: 아니 삼겹살 지금 들어가니까 버터구야, 버터구. 완전 울릉도 맛.
0: 육지에서 뭐 직장 생활 좀 하고 하다가 조카 좀 워낙 바쁘다고 좀 도와줄 애가 잠깐 도와주러 왔다가 보니까
1: 복잡해가지고
0: 여기 발 묶이게 됐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상관없는데 겨울에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제설차 지나가고 나면 또 쌓이고 지나가고 나면 쌓이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이제 겨울에 왔다 갔다 왕래가 좀 어려워요.
2: 외삼촌과 함께하니 맛은 두 배.
0: 경치 안 봐라. 그 죽도 바람도 바보인데 이런 데서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2: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웁니다. 몇 차례 사업 실패를 딛고 염소를 키우기 위해 들어온 울릉도 깎개들.
1: 여기로 가면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제가 사는 집인데 그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이 그래도 100년 넘은 집이라고. 여기 보면 지금 뒤에 태풍 때 완전 위에서 내란 잡혔어. 그때 여기 정말 비바람 많이 쳤거든요. 못 버티더라고.
2: 17년 전 홀로 이곳에 터를 잡고 묵묵히 지켜왔지만 거센 태풍 앞에서는 속절없었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할 녀석들이 있어서 멈출 수는 없었답니다.
1: 아주 전문 누나들이 저 줄라고 지금. 누가 저 예쁠까? 응? 누가 더 예쁘나? 그랬네. 고마 사오세요. 얘를 왜 묶고 다냐면 새를 가품한다고 엄청 별나거든. 근데 얘만 묶고 다녀. 원래 조그만한 게 저렇게 큰 산 큰 애한테 안 붙었는데.
2: 잠시도 바람잘날 없는 염소들의 세계. 울릉도에서 홀로 산다는 건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곳 내수전 전망대를 찾았다는 성호 씨.
1: 저쪽에서 해가 뜨거든요. 뜨면은 여기 진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도 깎개덕에서 한 번씩 오는데 일주일 너무 예뻐요, 여기가.
2: 그때마다 마주한 풍경은

0: 애쓰고 살아온 그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 같았답니다.
1: 조금 마음이 오늘 올라오는 게 좀 무척한데 울고 가는 게 제 꿈을 오고 온 지가 지금 17년 됐는데 세월도 너무 빨리 갔고 뭐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제 그냥 평범 마음 다 내려놓고 제 꿈은 염소 키우러 왔거든요. 그 꿈을 끝까지.
0: 울릉도 염소들의 아빠 홍성호 씨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0: 한번 해보고 말해.
1: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5: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1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2: 아하, 이 진짜 저기 껍데기인가 봐.
1: 길은 통로가 아닙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풍경과 시간으로 이어주죠.
3: 야, 여기 저 설산도 보세요.
1: 문득 깨닫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모든 길 역시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할 것입니다. 홋카이도는 산과 구름, 대지가 펼쳐지는 광활한 땅입니다. 그래서 홋카이도의 길은 방향에 따라 표정이 뚜렷하게 달라지죠. 저는 아직 바람과 바다가 가까운 와카나이에 있습니다. 여기는 북위 45도, 동경 141도, 일본의 북쪽 끝에 서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불과 43km 떨어진 러시아 땅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하죠.
2: 일본 최북단의 땅. 이게 독특하게 생겼네요. 이게 N자 노스라는 뜻이긴 한데 요 뒤에서 본 디자인이요. 아주 화살표로 남북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 대지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년 수많은 여행자들이 굳이 비행기와 기차를 갈아타며 이 끝까지 찾아옵니다.

0: 이 지역이 가리비 산지로 일본 전국 1등이래요.
1: 동해와 오츠크 해가 만나는 소야 해협은 조류가 거세고 수온이 낮습니다. 차갑고 거친 물살에서 자란 가리비는 육질이 단단하다고 하네요.
0: 이게 호타테의 정식입니다. 이제 가리비도 있고요, 템뿌라도 있고, 카라하게 이거는 이제 불 붙여서 데워 먹는. 이 지방의 가장 유명한 가리비니까 가리비부터 먹어 맛을 보겠습니다. 부드러워졌네요.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싱싱하니까 우선 되게 감미가 나네요. 뭐라 그럴까, 달달하다 그럴까?
1: 복잡한 조리 없이 살짝 데쳐내는 것만으로도 북쪽바다 특유의 깊은 풍미가 살아납니다.
0: 여행을 한다는 건 어디를 가든가 이제 그 지역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여기는 특히 이제 가리비가 유명하고. 가리비 음식을 당연히 먹어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의 또 음식을 즐기는 것도 또 여행자가 해야 될 하나의 몫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음식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1: 기분 좋게 배를 채우고 와카나이가 품은 또 다른 풍경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푸른 초원이 펼쳐진 소야 구릉을 달리다 보면 이색적인 하얀 길을 만납니다.
0: 제가 세상에 길이라는 길은 참 많이 걸어본 사람인데 하얀 길은 생전 처음 보네요. 길이 하얗습니다.
2: 이야, 이길 보세요. 이게 다 가리비라는 거 아니야. 아하, 이 진짜 조개껍데기인가 봐. 야, 야무지구나. 보이십니까? 하하. 야, 이런 숨없는 카리비를 여기 뿌려서 이 하얀 길을 만든 거예요. 저기서 보세요. 저 너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하얀 길, 하얀 길, 하얀 길, 하얀 길. 또저 능선 너머로 또 하고 있습니다. 가리비의 죽음이 다시 환생한 것이죠. 길로 환생. 그걸 발상을 해낸 사람들이나 그걸 실행해 옮겼던 사람들의 행동이랄까, 이런 게 정말 감탄스럽네요.
1: 와카나이에서 매년 버려지는 가리비 껍데기는 수만 톤.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드는 골칫거리 폐기물이었는데 지금은 와카나이를 대표하는 가장 눈부신 풍경이 됐습니다.
2: 이런 길은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흐리면 흐린 대로 좋고 비가 오면 또비 오는 대로 좋지 않을까요? 이런 운치는, 그러니까 이게 막 항상 맑아야 된다는 그런 뭐 강박관념보다는 그 자체를 즐기는 마음의 여유? 실제로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들어보십시오. 나무, 또 대나무가 바람 맞는 소리. 그죠?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눈의 즐거움. 이렇게 바람이 오니까 감각적 즐거움도 있고, 그죠? 그리고 공기에도요, 맛이 있어요, 사실은. 공기에도. 맛있잖아요. 맛이 달라요. 이야.
1: 발 아래선 하얀 조개껍데기가 파도처럼 바스락거리고, 눈앞엔 탁 트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땅끝에서 만난 이 하얀 길이 와카나이의 마지막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제 여정은 오츠크 해를 따라서 기타미를 지나 시레토코로 이어집니다.

0: 끝없이 지푸른 오호츠크 해를 곁에 두고 달립니다. 거칠 것 없이 뻗어나가는 해안선은 잠들어 있던 강렬한 주행 욕구를 일깨웁니다. 이 길의 진가를 제대로 아는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홋카이도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달리는 바이크족들입니다.
1: 간지이 됐어요. 이야, 그래, 이나. 예, 요거래, 김어치이시. 홋카이도에 쓴데 맞어?
2: 홋카이도.
1: 아, 그럼 지금 어디ですか?
2: 예, 지금 삿포로 됐어.
1: 아, 삿포로까지 갔단 데스까? 이야, 가이로는 다 있는 데스네. 아, そうですか.
3: 렌탈 바이크.
0: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저도 왕년엔 바이크 좀 타봤던 사람입니다.

엎드려서 타는 거죠. 바람을 쫙 쬐면서 타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크루즈 형식이죠. 이제 먼 길을 갈 때 편안하게 앉아서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보통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꿈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메리칸 스타일을 타고 장거리를 편안하게 갈 때 이제 이런 유형의 오토바이들을 타죠. 달라요.

0: 심장 박동처럼 울리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달리다 보니 잊고 지냈던 정신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1: 아, 오토바이 간다. 친구들이 가네요. 원래 이제 오토바이들은 이렇게 길을 스치면 바이바이, 할로 이렇게 하는데
0: 길이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게 어디든지 풍경은 순식간에 극적인 표정을 드러냅니다. 깎아 지른 듯한 해안선과 거침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 바람을 뚫고 달려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시원한 해방감입니다. 저 멀리 설산은 아직 차가운 겨울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풍경에서 사람의 온기를 만났을 때의 반가움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2: 봄이 왔어요. 이걸 누가 말해주나? 꽃이 말해주지. 그럼 저는 그 눈으로 듣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슈팅. 이렇게 밀집해 있는 민들레를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보세요. 꽃. 민들레들이 서로 웃고 있어. 나 말이야. 나 갔어, 폈어. 너 왔구나, 왔구나. 이러면서. 얘들이 말해주잖아요. 그걸 눈으로 듣는 거야.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의 변화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두근두근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참 우리한테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만이시겠습니까? 야, 꽃이 너무 예쁘다. 오예고자이마스. 사진도 띠 되셔.
0: 거친 바람이 부는 길목에 어르신이 정성껏 갖고 놓은 봄. 피어 있는 시간은 짧기에 사진으로라도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2: 오가상, 그래 나만이 나니?
3: 그래, 수리. 스위센.
2: 아, 스위센. 또 그래 와? 아오이 야츠. 아서 따더라. 아, 고려와 난데스?
3: 시바자쿠라.
2: 시바자쿠라.
3: 시바자쿠라 때
2: 소요나. 오늘 하나오 밑에 한오시나이도.
3: 무스코치잖아. 이런 하나 사탄. 이마 하루 사키와 쪽도네.
2: 라인 땅도 코코로 꽈산 거 여자 가서 놓. 어서 혼자.
3: 네, 하지만 스코치 했던 데 그
2: 단단
3: 길어갔 때.
2: 오. 오, 혼돈이 여러 나간 이것도 유일할 것도 다요. 하나 우메르트는. 이야, 수고이. 아리가또. 우리 꽃을 심는 것은 본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기쁨이기도 해요. 오가상은 하루가 깊다 때는 어떤 간지를 너?
4: 하루가 깊다?
2: 어.
4: やっぱりあれだね 雪が 溶けて 雪が 溶けた ぐらいでし 花が ね、スイセンとか チューリップが 咲いてくると
2: ああね、本当 역시 눈이 일단은 녹아야 되고 눈이 녹고 녹았다고 해서 봄이 온 게 아니대요. 이게 스소나가 피든지 튀올림이 피어야만 눈이 와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신대요. 야빠 하나다네. 아까는 사진 빨리 떴더니요. 나 이잖아 이게. 이거 말았대요. 오케이, 아리가또. 또 뭐.
4: 하츠주 하츠가 빠삭.
2: 하츠주 하츠?
4: 하츠주 하츠.
2: 긴기.

0: 私はまだ若いです。頑張ってます。まだ若いと。ね。お母さんでも元気ですよ。肌も綺麗です。88歳、88歳、88歳。 아, 그런데 이거 도랑 치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젊다니까요. 얼굴도 고우시고 피부 보세요. 그리고 일단 저희한테 이렇게 웃음, 애가오. 일본 말로 애가오라고 그러는데 미소 띈 얼굴로. 아, 그렇지. 역시 마음 쓰는 게 따라서 나이는 먹는 거예요. 오카사 아리가또.
1: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정한 미소 덕분에 여정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다시 해안선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레토코. 아이누어로 대지의 끝을 의미합니다. 2005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반도 전체가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진짜 대자연을 만나기 위해 유람선에 오릅니다.
0: 이ですか? 안녕하세요. 도모.
1: 지레토코 반도 깊숙한 곳은 험준한 절벽과 빽빽한 원시름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기에 바닷길을 통해서 그 숨겨진 얼굴을 마주합니다.
0: 야, 저기 저 설산들 보세요.

0: 유람선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수록 오츠크해의 파도와 유빙이 깎아낸 해안선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대자연의 걸작을 사람들은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끊임없이 들이치는 파도에 무너지고 베어 만들어진 거대한 해식 동굴이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 저런 거 보세요. 돌이 지 떨어져가지고 세월에 의해서 언젠간 저기 다 무리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동굴도 있고 기암괴석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여주네요.
0: 거대한 바위가 마치 긴 코를 바닥에 박고 물을 마시는 코끼리를 닮지 않았나요? 자연이 새겨놓은 기암 절벽들은 저마다 아득히 먼 세월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실제 지구의 피부들이죠. 지구의 피부를 보면 결이 다 있고 나름대로 주름이 있고 인간의 얼굴에 세월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듯이 그런 것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 시간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시간과 함께 지구도 변모해가고 땅도 변하고 더불어 우리도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0: 자연 깊은 곳에서 눈이 녹아 만들어진 물줄기가 바다로 곧장 떨어지는 진풍경입니다. 시레토코 반도는 사람보다 불곰과 야생사슴이 더 많이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칠고 외딴 땅입니다. 이곳에도 누군가는 묵묵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고니쯔와.
0: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만납니다.

0: Tranquilo, tranquilo. Okay.
1: 주인을 잃은 오래된 카메라. 손에 쥐고 렌즈를 들여다보면 당장이라도 셔터 소리를 내며 옛날의 시간들을 소환해 낼 것만 같습니다.
2: 그래서
0: 1년치 봉급으로 샀대요. 야, 종전하고 45년. 45년도에 1년치.
2: 소위 있대 맞아요.
0: 에, 고려와 저도 맞저 사왔대.
2: 이
0: 볶아서.
2: 사왔대. 너도 너도. 카메라 쓰기 놓으시다시피 왔네.
0: 재밌어요.
2: 카메라 맞춰서 몇 시간 맞춰서 몇 시간고.
0: 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죽이 다 떨어져 나갔어. 이야, 45년이니까 80년 된거 아니에요, 지금? 응? 요즘 같으면, 요즘 우리나라 대학 초봉이 얼마예요? 그러면 한 3, 그때 당시에 3, 4천 정도 한 카메라를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 먼지 쌓인 물건 하나하나에 긴 세월의 사인이 묻어납니다. 벽면을 채운 사진들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루이 시리아이. 이마다니 있기대로?
2: 이기대로 뭐하라. この人ね、青森の人でね、
0: 青森、
2: 親がね、建築業だった
0: の。
2: で、冬暇になるでしょ？
0: ああ。
2: 3ヶ月ぐらいユースに泊まって、
0: ああ、
2: 趣味で写真撮ってた。
0: こんなところに撮ってた。ああ、彼の作品や展覧会場だ、こっち。すごいな。
2: 彼の作品ばっかり。
0: ああ、そうだね。そう、アマチュアでいい写真撮ってるね。
1: 知床의계절과시간을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아낸 오랜 기록들입니다. 오늘 점심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소고기 덮밥 규동입니다. 샐러드와 뭉근하게 끓여낸 된장국까지 정갈한 한상이네요.
0: 소고기 덮밥, 일본말로는 규동.
1: 시레토코 반도의 외딴 바닷가 마을에서 나이 지긋한 주인이 내어주는 규동은 도쿄 프랜차이즈 식당의 흔한 규동과는 다른 맛입니다.
0: 나 몇 년 ぐらい やってます?
2: 뭐, 4년.
0: 고시대? 고고대?
2: 응.
0: 와, 자그만치 여기서 44년 동안 하셨대요. 44년. 이거 다 뗐다 놓으면 40년 만에. 와, 집을 지은 것도 44년. 와.
2: 전부 평화의 作りで 直してないから.
0: 아. 아.
2: 뭐네, 私で 終わりだから.
0: 아.
2: 動けなくなったら. だからもう.
0: 子供たちは?
2: 응?
0: 子供たちは
2: もういないです.
0: 産んでないの? 産んでないってこと?
2: いや, 男の子いるけど. 家にはいない.
0: お母さん会いにも来ないの? たまに. 그래요?
2: いや, 最近会ってないね.
0: 会ってないの? ドラ見てるとさ、いや、엄마 아빠って、みんなね、韓国はね、韓国はね、日本はちょっと違うんで、ちょっと違うね。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장사하셨대요。그래서 그 밑에서 컸고、어머니도 이제 아들이 중학교、あ、国学3학년때、초등학교3학년때부터、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들하고의 그런 연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지 않나? 막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가고 이제 다 어른이 돼서 나간 거죠. 다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홀로 식당을 지키며 담담하게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서 길고 고독했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0: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완전 엄마가 어머니가 해준 그래 어머니가 해준 밥 같아. 너무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1: 살아온 시간도 머무는 공간도 전혀 다르지만 쓸쓸함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그 삶의 태도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0: 오가사, 맞다 가이리마스. 에, 오가사, 맞다 와이시마쇼.
1: 거대한 자연 속에서 만난 소박한 삶의 온기를 가슴에 품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0: 화려한 대도시와는 다른 오래된 항구도시 특유의 소박하고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집니다. 전망대 안에서 이 도시가 품고 있는 거대한 별, 고려카구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게 사각이 없는 거죠. 사각이 없어서 어디서든지 적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 이제 그게 일본의 발상이라기보다는 서구의 발상이다. 이 도시적으로는 아름답긴 하지만 살상을 위한 또 자기 보존을 위한 형태의 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해자가 참 그럴싸하네. 해자가 정말 넓고 볼만해요.
0: 전통적인 일본의 성곽과는 확연히 다른 이 서구형 요새는 일찍이 서양의 문을 열었던 개항도시 하코다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1: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중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방어하기 위한 착들 수단을 쓰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무슨 만한 또 상상할 수 없는 또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필요시해지고 또 역사를 통해서 새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인간의 숙명인 것 같아요. 역사의 숙명이고. 그죠?
0: 고려카구의 거대한 별 모양은 홋카이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맥주의 그 별 모양도 고려카구의 별에서 유래했습니다.
2: 진짜 별을 띄울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예? 보트를 띄울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 해자가 엄청 크네요. 폭이. 이거 바깥에서 적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물로 방어선을 쳐놓은 거 아니에요. 와, 엄청납니다. 물 색깔 보십시오. 시푸른 게 그냥. 거무죽죽해요, 색깔이. 와.
3: 이런 데서 전투가 일어났더니 참.
0: 역사의 비극을 깊이 묻어둔 채 요새는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아픈 시간을 감싸듯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1: 5월에 하코다테 참 고즈넉하잖아요. 햇살도 뉴뉴 지고 있고 성체 자체도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가 사실은 피해 현장이었어요. 1858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1864년에 완공한 건데 에도 군과 그 시대의 끝을 보던 막부 군들이 여기서 전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살륙이 일어난 곳이죠. 살륙의 현장들이 지금 일반인들이 공개되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된 역사적인 현장이고 어떤 점에서는 참 쓸쓸하구나 이런 생각 들지만 사람이 역사라는 것은 피를 먹고 쓰여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 위로 어느덧 붉은 저녁이 내려앉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하코다테의 뒷골목은 새로운 활기를 띱니다. 작은 선술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리 다이몽 요코초입니다.
1: 그러게 말이에요. 한 서너 명, 네댓 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네. 하이 하이 이름하십니까? 산이 도코니 소하루카 누구? 안녕하세요.
0: 하코다테의 신선한 해산물부터 소박한 안주거리까지 메뉴가 백면을 빼곡히 채웁니다.
1: 와, 誰が 요구 그러노?
4: 普通のこういう地元の仕事終わって、お休みの人とか、

0: 경계 없이 인사를 나누고 훌쩍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 왠지 함께 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1: 아리가또. 어이, 들어오셨네.
0: 나이와 국적의 벽은 술 한 잔에 가볍게 허물어집니다. 소박한 안주 한 접시와 따뜻한 대화가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2: 이제 요즘 쪽 가서 조금 놀다가 저 집 가서 조금 놀다가 마음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좀 오래 놀다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0: 길이에서 만난 경쾌한 인연들이 하코다테의 밤을 더욱 낭만적으로 물들입니다. 어젯밤의 여운을 뒤로하고 하코다테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100년이 넘은 붉은 벽돌 창고들이 항구에 오래된 시간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0: 빨간 백들 건물 하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10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의 정서, 감정, 미적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100년 전의 바다를 걷는 느낌. 이야, 이 바람 센데 오늘 인력거가 있네. 어우, 저 친구 봐. 허벅지 봐, 허벅지. 여사롭지 않다. 그러니 에비? 야.
1: 하이.
0: 안나타노?
1: 소데스. 우라노 카이샤노 진릭샤.
2: 옛모습을 간직한 거리에 인력거가 빠질 수 없죠. 평소라면 구경만 하고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청년의 에너지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운이 좋습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인력거를 만났습니다.
3: 예.
1: 브레이크?
3: 응.
1: 브레이크.
0: 야, 바깥이 맞으네.
1: 大体150年ぐらい前から人力車はね、あるらしいです。
0: ああ、これ

0: 일본의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인력거는 단순히 관광용이 아닙니다. 인력 거꾸는 여행자와 도시의 진짜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죠.
1: 이러면 코인다요. 이러면 코인. 홋카이도는 의미는 이러면 코인ですね.
2: 료짱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0: 무거운 수레를 끌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청년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하코다테의 수많은 골목과 언덕, 낯선 여행자에게는 새로운 길이지만 인력과 청년에게는 매일 몸으로 익힌 길입니다.
1: 그러면 高い でしょ?
3: 1대 200만 します.
1: 자꾸리. 야, 존나 高いの? 인력과가 자그마치 한 대 200만 엥 한답니다. 우리 돈은 2천만 원 이게. 2천만 원짜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4: 이거 도와다이마즈.
1: 근데 아나타네 니스가 속 무슨인가요? 애가오가 네, 도뜸이겠어. 뭔가 동기가 아니ますか?
5: 本当ね, 18살의 때에 僕は 대학생이었다는데.
1: 응.
5: 대학의 아르바이트?
1: 아.
5: 찾아したら 아,あったんです.
1: 어.
5: 이 진리기사.
1: 어.
5: やってみよう.
1: 어. 그럼 어이 面白いですか?
5: 面白いですよ.
1: 面白いです. 이런 말들이 아이는로가 네.
5: そうなんです。ね。いろんなね、日本もそうだし、外国、いろんな国の方から話できる。ね。땀
0: 흘려 일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 같지요. 사진 한 장에 오늘의 바람과 함께 담아봅니다.

0: 이제 기나긴 홋카이도 여행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 하코다테산 전망대로 향합니다. 저 케이블카가 저를 해발 334m의 정상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천천히 고도를 높이는 케이블카 안에서 풍경을 담는 동안 발 아래로 도시의 풍경이 점점 아득해집니다.
1: 야경은 참 사람의 마음을 참 묘하게 하죠. 어떻게 그리운 곳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3대 야경이라 그러니 꼭 이번에는 만끽하고 가볼 생각입니다. 이야.
0: 하늘은 서서히 낮과 밤의 경계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0: 그런 시도 있잖아요. 아침 해도 보고 지는 해도 보았다고. 그 시가 생각이 나는 순간이네요. 하루를 다 살아서 이제 이 일평생을 다 산 것처럼 사라졌는 하루살이처럼. 하루살이의 그는 하루의 삶이 평생의 삶이고 인간에게는 한 100년의 삶이 그죠? 일출에서 일몰로 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음 일몰을 보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그렇게 경건해지고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장엄했던 태양이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면 지상에는 푸른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하코다테의 밤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붉은 노을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하나 둘 켜지는 따뜻한 불빛들이 채웁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고스란히 대지 위로 쏟아져 내린 듯한 마법 같은 시간.

0: 아, 진짜 아름답네요. 3대 야경이라고 하는 소문이 섬만이 아니네요. 어떻게 이게 양쪽으로, 그죠? 좌우로 바다가 탁 걸쳐져 있고 도심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광경을 보기란 사실 쉽지 않죠.
1: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만 개의 불빛들을 가만히 내려다 봅니다. 불빛에는 도시를 이루는 누군가의 삶입니다. 문득 불빛 하나하나에 홋카이도 길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는 건 결국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2: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러 갑니다.
3: 오마르드.
2: 야, 아이고, 아이고. 세상이 모든.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기 전에 이은 것 같습니다.

0: 청량감을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안녕하세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을 조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준비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5: 가!
1: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을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9: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0: 뭐야, 멀쩡하잖아. 레이저를 최대 출력으로 쐈는데도 뜨뜨겁다니.
1: 빨리 보고 안 해.
0: 네, 나 어디?
2: 잼의 위치를 겨우 찾았는데 저 보호막만 없었어도.
3: 아, 죽는 줄 알았네. 뭐야?
0: 너 목소리가
3: 이상해. 야, 웃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0: 어? 저긴
3: 아까 내가 부딪힌 곳인데
0: 방어막이 약해졌어. 닉스님께 보고해야 해.
3: 같이 가. 야,
4: 역시 프랭크야.
5: 멋있어요, 프랭크.
3: 갑자기면 바람이.
5: 저기. 어? 불길이 다시 커지고 있어.
6: 여기야. 사람이 쏠까?
7: 이러나.
2: 지압.
6: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5: 어떡해, 이러면 큰일 나겠어.
4: 어, 저기.
8: 레인저스단
9: 솟구치는 물줄기여 생명의 파도를.
8: 뭐 이 정도 가지고.
5: 어, 프랭크.
6: 레인저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에 비하면 나는.
2: 자,
6: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10: 긴급 구조대가 최고라니까.
6: 어?
10: 얼마나 멋지다고.
11: 누가 뭐래도 난 프랭크가 제일 좋아.
6: 나를?
11: 와, 프랭크가 불을 끄는 모습은 진짜 멋지다고.
6: 역시.
11: 아니거든.
6: 어?
11: 요샌 레인저스가 더 인기 있어.
12: 새 레인저스 장난감이잖아.
13: 와, 멋지다.
11: 봤지? 레인저스가 최고라고.
13: 나도 레인저스 보여줘.
6: 레인저스만 없었어도
1: 내가 여전히 영웅일 텐데.
2: 바로 이거야. 레인저스를 향한 분노와 슬픔. 그 슬픈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6: 어?
2: 레인저스가 밉지?
6: 누구야?
2: 레인저스를 없애면 되잖아. 네가 다시 영웅이 되도록.
6: 아니야. 레인저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1: 레인저스가 최고라니까.

0: 스파크가 많이 속상했겠지. 그동안 우리를 지켜준 건 긴급구조대인데.
1: 여기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2: 어떡해.
0: 얘들아, 가요. 대체 무슨 일이야?
3: 저기 봐.
0: 긴급구조대는?
3: 프랭크인가 봐.
0: 이제 안심이야.
4: 이쪽이야.
0: 프랭크가 좀 이상한데.
5: 역시 프랭크라니까.
6: 위험한 것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 얼려버리겠어.
0: 이건 설마.
6: 모두 다 꽁꽁 얼려주마.
0: 도망쳐. 딕스 짓이야. 어서 루아에게 알려야겠어. 꼬마 버스 타요.
7: 왜 방어막이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지? 루아! 아유! 이것 봐! 큰일 났어!
6: 자, 돌려버리겠어!
7: 이건 레인저스의 도움이 필요해! 알았어!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8: 응!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9: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솟구치는 물줄기야!
10: 타오르는 화염이야! 소멸의 불길을!
9: 프랭크 대체 왜 저러는 거야?

0: 오셨네.
1: 프랭크, 제발 정신 차려요.
2: 자, 얼려버릴 거야.
0: 레인저스.
3: 이제부턴 우리에게 맡겨.
2: 레인저스, 다 너희 때문이야.
4: 프랭크의 얼음 대포를 맞으면 우리도 얼어붙고 말 거야.
5: 내가 물 대포로 공격해볼게. 정신 차려, 프랭크.
2: 개소롭군.
6: 야, 물은 얼어버리잖아. 얼음을 녹이려면 불이 필요해. 야!
2: 불이라고? 난 불한테 지지 않아. 내가 막을게.
7: 이럴 수가.
8: 우리도 얼고 있어.
2: 모두 얼어버려라. 너희를 없애고 내가 다시 영웅이 될 거야.
0: 아니야. 그건 영웅이 아니에요.
2: 그게 무슨 소리.
7: 너는.
0: 우리의 영웅 프랭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0: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늘 희생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트윙크만이 진짜 우리의 영웅이라고요!
1: 트윙크, 그 마음을 잊지 말아요!
2: 얘들아, 지금이야!

0: 프랭크! 정신이 좀 들어요.
1: 이번에도 레인저스가 너희를 지켜줬니? 역시 진짜 영웅은 레인저스인가 봐.
2: 그렇지 않아.
1: 레인저스!
3: 평소 가까이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용감한 프랭크랑 긴급 구조대잖아.
2: 오히려 신세 지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워하고 있었다고.
1: 그랬구나.
4: 앞으로도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0: 다행이다, 그치?
5: 엔진 최대 출력! 맨타! 그대로 돌파해라! 됐다! 성공이야! 목적지는 레인저스의 기지다! 에너지 재문 이제 우리 것이다!
6: 이런! 닉스가 중장비 타워로 오고 있어요. 과연 중장비 레인저스는 닉스를 물리치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2: 기가빌더 준비 완료! 기다리

오늘은 단서를 찾아다니며

그래서 질문도 하고 신기한 사건도 해결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돋보기 같지 않아? 이걸로 단서를 살펴볼 거야.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탐정이거든. 사건 발생. 너희도 탐정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좋다고? 우리 큰 사건을 해결해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뭐든 돋보기처럼 쓰면 돼. 자, 돋보기로 한번 볼까? 뭐가 보이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탐정놀이! 그럼 사건을 해결해보자! 빨간 수레가 안 보여. 여기 놔뒀는데? 어디 갔지? 이건 사건이야! 수레가 사라졌다! 사건 발생! 딴!

0: 그냥 로지였어. 예. 안녕 딜런.
1: 안녕. 함정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0: 좋아.
1: 빨간 수레 못 봤어? 그게 사라졌어.
0: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무서울 텐데. 빨리 찾아야겠다. 난 단서를 그리는 그림 탐정 할래.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더라?
1: 빨간색이고 엄청 빨라. 앞에 손잡이도 있고. 아니야. 다른데. 응? 맞아. 바퀴도 달렸고. 바로 그거야.
0: 됐어. 이제 다들 수레가 사라진 걸 알 거야.
1: 그럼 탐정 모자 쓰고 단서를 찾아보자.
0: 탐정 모자가 없으면 어떡해?
1: 아무거나 써도 돼.
0: 탐정 모자, 탐정 모자. 헉! 여기 있었네. 딱 좋아. 나뭇잎씨 혹시 수레 못 봤어요? 응?
1: 돌멩이 아주머니는요? 혹시 보셨나요? 허! 단서 발견! 바퀴 자국이야! 자국이 이쪽으로 나 있어. 그러니까
0: 수레한테 바퀴가 있다는 거지.
1: 그리고 이쪽으로 굴러갔고.
0: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나뭇가지 씨. 아직 물어볼 게 남았다고요.
2: 돌멩이 짝짝, 나무 짝짝, 나도 짝짝. 안녕 빌런, 안녕 오지,
1: 안녕 데이지. 우린 탐정이야. 그래서 아주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0: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 뭐야?
2: 사다리꼴. 우와 정말, 난 동그라미.
1: 그리고 혹시 내 사라진 수레 못 봤어?
0: 짠짠짠.
2: 으아!
0: 아우 미안해.
2: 괜찮아. 아침에 수레가 지나가는 거 봤거든. 근데 말이야, 뭔가 이상했어. 그 수레에 아무도 안 탔더라.
1: 우와 진짜 수상한걸.
2: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 다시 기억해볼게.
0: 이제 기억나?
2: 아니, 안 떠올라. 아침에 했던 걸 다시 해보면 기억나겠지.

0: 먼저 한 건 바로 나무 긁기야. 그 다음엔 오리 흉내를 냈었지. 꽉꽉꽉꽉꽉꽉꽉.
1: 에헴. 그래서 그렇게 꽥꽥 흉내를 낸 다음엔 뭘 했는데?
0: 실타래 갖고 놀았어. 아, 기억났다. 소래가 지나갈 때 위로 쭉 올라가는 실이 달려있었어.
1: 이렇게 말이야?
0: 맞아.
1: 비씨, 넌 어디 있는지 안다고? 좀 알려줄래? 바람이 너무 세구나.
2: 그러자 너까지 다 날아가겠어.
1: 그래서 네가 연을 수레에 묶었다고?
0: 와, 저거 내가 봤던 그 실이랑 똑같아. 근데 수레는 지금 어디 있어?
2: 수레를 여기 놔뒀단 말이지. 근데 없잖아.
0: 짠짠짠.
1: 우와, 진짜 이상하네.
2: 너무너무 수상한걸.
1: 이럴 땐 탐정이 더 많아야 해.
0: 우리가 도와줄게. 됐어.
1: 이제 우린 모두 다 탐정이야. 가봐.

0: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 혹시 바람에 연이 날려서 그 연이 수레를 끌고 간 거 아닐까?
1: 그럼 그 연을 찾게 되면 수레도 찾겠네.
0: 담정들, 다들 돋보기 챙겼지? 단서를 찾아보자. 혹시 연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거야! 저 수레도 저기 있고! 예!

0: 어? 이번엔 또 어디 갔지? 이 냄새는 수레바퀴야. 또 뭔가 수상해. 그럼 어느 쪽으로 갔을까? 이쪽? 아님 이쪽?
1: 수레를 찾으려면 수레처럼 움직여야 해. 자, 굴러보자.
0: 우리가 굴러내려왔으니까 수레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럼 수레는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갔단 뜻이네. 다른 단서가 더 필요해. 탐정들, 다 같이 돋보기 준비. 저기 봐, 또 바퀴 자국이야. 저걸 따라가보자.

0: 그래야 보고 싶었어.
1: 그럼 이제 신기한 사건 해결한 거지?
0: 우와, 사건을 해결했다고? 우리가 해냈어?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비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눈.

0: 안에서 만나요.
1: 옌치밥사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집 생겨서 좋겠다.

0: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1: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2: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0: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1: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0: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2: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3: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4: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3: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5: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3: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아! 그럼 기가 빌더 출동.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기가 빌더
7: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아,
4: 용암!
0: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5: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은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끝나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0: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아하!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쉬어!
1: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3: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1: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1: 호보, 여기 서! 네?
2: 이제 도망 못 가, 호보.
0: 기가.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1: 호?
0: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2: 도망치고 있잖아.
1: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4: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5: 이건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4: 힘이 더 필요해.
2: 빙하가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변을 파이로 나누면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6: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저기 좀 봐요!
6: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1: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형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커져 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형 원인원 기가빌더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블루카! 너 그 팔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거기서!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백!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상태가 이상해졌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 카드 못을 흉폭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1: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닉스 파이어 대나. 메가 앰블러.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시끄러워. 내가 친구 따위.
4: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2: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4: 넌 대체 누구야?
3: 난 블레이오.
1: 블레이온. 에드 아저씨, 어? 블루컵 상태는 좀 어때요?
5: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 소네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뭐야, 기억 안 나?
2: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1: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1: 뻥이야.
2: 뭐? 오란 수에 섰더니 여전히 모르군.
6: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5: 시장님!
6: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1: 죄송합니다.
4: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2: 아마 주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6: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7: 아빠!
6: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7: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 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1: 이건 외품카드?
2: 맞아, 블루컵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컵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버린 녀석을 주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7: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4: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1: 와일드 카드봇?
5: 그것도 처음 듣는데.
2: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헤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의 부대를 결성했어.
1: 설마 그게...
2: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4: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2: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1: 제거? 봉인이 아니고?
5: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2: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8: 유명하지만
2: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1: 정말 그럴까?
2: 무슨 생각해?
1: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7: 뭐?
2: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1: 응, 내 거랑도 페루루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7: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2: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1: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7: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5: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7: 잠깐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1: 그건 걱정 마, 안나.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3: 이제 일어났던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0: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3: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0: 사고방식의 차이지.
1: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3: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0: 아마 준 아닐까?
3: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0: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3: 진심이야?
0: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3: 알았다, 알았어.

0: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1: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언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2: 알겠어.
3: 맡겨봐도.
4: 춘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0: 진짜로 왔어.
3: 네가 블레이언?
1: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5: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1: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2: 백부모네?
1: 빙고!
6: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2: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3: 지독한 성질머리는 내가 고쳐주지.
7: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1: 궁금하지?
0: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4: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1: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움직이겠지.
2: 이번엔 안 놓친다.
3: 어딜 가시나?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5: 우린 왜 부른 거지?
1: 왜긴?
3: 너희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7: 믿는다고?
3: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6: 양손이 있어줘야 했더니.
2: 조심해.
3: 우리 말이 맞지?
7: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6: 응?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1: 우리도 가자.
3: 응? 메탈 브루스가.
5: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1: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3: 물론이지.
1: 블루탑 월드! 대단!

0: 중심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 것이 펜타리자.
2: 고도의 홀로그램 분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튼. 찾았다. 달려.
0: 페노시아.
1: 옆에 조심해.
3: 봉인.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에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그래서 이따 뭐 먹을까? 피자?
0: 친구랑 약속이 있으신가 봐.
3: 에이, 고기 먹자, 고기. 어, 이따 전화할게. 빠이. 요정들, 미안. 통화 좀 하느라.
1: 아닙니다. 친구랑 뭐 맛있는 거 드시나 봐요?
3: 뭐, 친구가 아니라 우리 엄마.
4: 예? 네? 엄마요?
0: 박사님, 방금 어머니께 반말을 하신 건가요?
2: 어머니께는 존댓말을 하셔야죠.
1: 실망입니다, 박사님.
3: 부끄럽구만. 이게 다 어릴 때 버릇이 잘못 들어서야.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이랬어 저랬어 하고 반말을 했거든.
0: 박사님, 힘내세요. 이제라도 어머니께 존댓말을 쓰도록 노력하시면 되죠.
2: 맞습니다, 박사님.
4: 파이팅!
3: 파이팅! 그런데 나처럼 어른들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 어린이가 있어.
4: 저런 저런.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이야!
4: 출동 예상 조사.
5: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6: 흘렸다.
7: 선생님!
8: 나정이 왜요?
7: 나 우유 흘렸어.
8: 나정이 우유 흘렸구나. 선생님이 닦아줄게요. 자.
7: 여기 옷도 닦아줘.
8: 알았어요.

0: 근데 나정아,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옷도 닦아주세요 하고 존댓말 하는 거예요. 알았죠?
1: 야, 응이 뭐냐? 네, 이래야지. 알았어. 선생님, 빵더 있어?
0: 빵더 없어요.
1: 에이, 빵더 먹고 싶었는데.
2: 그런데 나정이가 어른들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
3: 나정이지? 아유, 많이 컸네.
1: 누구야?
3: 나 전에 나정이 옆집 살던 효진 이모 기억 안 나?
1: 어, 기억 안 나.
4: 나정아, 우리 이거 하고 놀래?
1: 좋아. 아줌마, 나 갈게. 가자.
3: 그래. 에휴, 애가 키만 컸지. 말은 아직 애기처럼 하네. 아니, 7살인데 존댓말도 할줄 모르고.

0: 오늘은 또 어떤 어린이를 괴롭혀볼까? 어? 뭐야? 이 누구야?
1: 아, 어? 공 여기 있네.
0: 이봐 어린이, 그거 조심해야지. 내가 공에 맞았잖아.
1: 아, 미안.
0: 미안? 이봐 어린이, 너 지금 이 악당 아저씨한테 반말한 거야?
1: 아, 아저씨 악당이구나. 악당이면 반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0: 뭐야?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악당 아저씨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존댓말로 다시 말해봐.
1: 싫은데?
0: 뭐야? 이봐 어린이!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어른한테 반말하는 어린이, 오늘은 바로 너다.

0: 선생님. 네, 나정이가 자꾸 선생님께 반말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선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네네, 들어가세요. 네.
1: 선생님이 또 전화하셨어. 너 계속 그렇게 어른들한테 반말할래?
2: 아니?
1: 아니가 아니라 아니요. 존댓말이 어려우면 말끝에 요를 붙이면 돼. 좋아요, 싫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알았니?
2: 알겠어.
1: 요를 붙여야지. 다시 해봐.
2: 아이, 참.

0: 됐지?
1: 되긴 뭐가 돼? 요를 붙여서 말해야지. 알겠어요. 이렇게 다시 해봐. 하... 알겠어.
2: 어? 뭐지? 왜 입에서 요가 안 나오는 거야?
1: 홍나정!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2: 어려워. 엄마,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와.
1: 아니, 그... 어머, 전화 왔네. 네, 여보세요. 어머, 아, 네.
2: 이상하다. 알겠어, 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3: 왜긴, 내가 너의 요를 뺏어서 존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카카카카카카카카.
4: 네, 할아버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1: 나정아, 너 기억나? 너 왜 5살 때 시골 가서 만났던 그 왕할아버지?
0: 왕할아버지?
2: 그 완전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
1: 그래! 그 왕할아버지 지금 집에 오신대! 나정아, 너 할아버지께 공손하게 존댓말 해야 한다. 알았지? 벌써 오셨나 보다. 어머, 할아버지, 일어나.

0: 오셨습니까? 누추한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1: 그래, 내 요 근처에 친구 장례식장이 있어 왔다가 들렀다. 쟤 나정이냐?
0: 아, 네, 맞습니다. 뭐해, 나정아? 어서 인사드려야지.
2: 공손하고 예의 바른 존댓말.
3: 할아버지, 안녕.
2: 어, 또 안 나와. 존댓말이 또 안 나와.
0: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볼까? 어서.
3: 할아버지, 안녕.
2: 존댓말이 또 안 나와.
1: 됐다. 시원한 물이나 안 잔다오.
0: 네, 할아버님.
1: 나정이, 너 올해 몇 살이냐?
3: 7살.
2: 존댓말이 또 안 나와.
0: 죄송해요, 할아버님. 우리 나정이가 아직 제대로 존댓말을 못 배워가지고.
4: 나정아, 이거 할아버지 드세요.
3: 할아버지, 이거 먹어? 먹어? 먹어?
1: 뭐? 내 듣자 하니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집안에 존댓말도 알지 모르는 불효 막심한 아이가 있다니. 하늘의 조상님들이 통곡할 노릇이야. 아이고,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예절 홍지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해.

0: 나도 존댓말 하려고 했다고요.
1: 네가 반말 찍찍하던 악당 아저씨다. 근데 왜 울고 있니? 너 존댓말 좀 못하게 된 게 그렇게 속상해?
0: 그걸 어떻게?
1: 이걸로 네 존댓말 다 뺏어버렸지롱. 캐캐캐캐캐캐캐.
0: 어쩐지? 악당 아저씨, 내 존댓말 내놔.
1: 싫은데 어른한테 반말하는 어린이는 혼 좀 놔봐야 돼. 도망가자.
0: 안돼, 내 존댓말 돌려줘.
1: 아유 신나라.
2: 크크! 어린이가 어른들께 반말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옳지 않아!
3: 당장 나정이의 마법을 풀어줘!
1: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2: 그 조건! 우리가 너한테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거냐?
1: 대박! 어떻게 알았지?
2: 단순한 녀석! 그깟 존댓말 당장 해드리지요!
3: 크크님, 나정이의 마법을 풀어주세요!
4: 자, 이제 존댓말 했으니 어서 요!
1: 이렇게 쉽게 존댓말을 할 줄은 이제 어떻게 하지?
3: 뭘 어떻게 해! 정정당당하게 빔을 맞고 사라져라!
1: 악당은 원래 정정당당하지 않는 법. 난 악당답게 도망가야지.
2: 그렇다면 우리는 멋진 영웅답게 너를 물리쳐주마. 지금이야. 딩딩.
3: 동동.
4: 딩딩.
1: 오늘도 작전 실패다! 둘, 셋, 뿅!

0: 나정아, 괜찮아?
1: 괜찮아.

0: 할아버지가 너 어디 갔냐고 찾으셨어.
1: 나정이 왔구나.
2: 할아버지,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존댓말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1: 그렇구나. 사실 존댓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더런을 공경하는 마음이지.
2: 네, 저 이제부터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댓말 잘 할 거예요.
1: 역시 예전 홍씨 다르군. 조상님들 보셨죠?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지구 영웅

0: 있고 말 거야.
1: 오늘은 홍지레비 키즈펜션 가는 날.
2: 그래? 나도 탈래.
3: 조심 조심.
2: 내가 먼저야.
1: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비 키즈펜션.
2: 맛있게 먹자.
1: 홍지레비 키즈캠핑.
2: 와, 재밌었다.
1: 홍지레비 행복한 우리 집 원인원.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2: 열사병을 조심해!
6: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2: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7: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2: 호떡아, 어디 있어?
7: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2: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7: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2: 호떡아!
7: 친구들은?
2: 집에 갔겠지.
7: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2: 호떡아! 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8: 뭐야? 이렇게?
2: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7: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2: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9: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2: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7: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2: 아이고, 그거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이야!
10: 럴수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해온 장군님.
11: 실수

0: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1: 아니, 이 채운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0: 네? 아, 네.
2: 어? 어? 여기가 어디지?
0: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갔어?
2: 네? 저 방금 왔는데 열? 저 나가 열?
0: 신장 나갔어야지!
1: 에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0: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1: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응.
2: 열? 저는 열사병 따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해.
1: 열사병?
0: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그만.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1: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0: 그만.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열?
1: 나는 여기 체온작전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0: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C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1: 왜이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3: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짝! 적혀있고! 혈! 짝! 적혀있고! 혈! 짝! 적혀있고! 어! 핏줄이 넓어졌다! 체온 장군님의 명령이시다! 체온 장군님! 명! 받겠습니다!
4: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2: 열!
3: 헬짝! 헬짝! 적혀있고! 헬짝!
1: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5: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0: 라고 하실 거죠?
6: 응, 그렇다.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3: 혈장 척혈구! 땀방울! 열을 데리고 왔소!
6: 고맙습니다, 혈장님 척혈군님!
2: 열!
6: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2: 열!
6: 내가 그대와 함께 땀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2: 응. 열!
0: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C 정상입니다.
1: 좋다. 계속해서 36.5도C에서 37.5도C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7: 어?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8: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7: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 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7: 하 뜨거 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7: 하 뜨거 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9: 훅훅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10: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9: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이 열이다! 얼른 체온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3: 혈장 착혈구!
11: 혈장 착혈구!
3: 영양분 왔소이다!
12: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9: 별일이 생겼어!

0: 마련이다.
1: 결장님, 적혈구님, 재훈 장군님께 피부 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2: 알겠습니다.
3: 갑시다, 재훈 장군님께.
0: 열이도 같이 가요. 열이옵니다.
4: 피부 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 신경세포가 재훈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2: 재훈 장군님! 아, 피부 장벽에
3: 그게 나타났다고요.
0: 열이 옵니다.
5: 자, 열. 왜?
2: 아니.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5: 왜야?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0: 열이 옵니다.
5: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0: 열이 옵니다.
4: 재훈 장군님,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5: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0: 열이 옵니다.
5: 정말 뭐라는 거야?
4: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6: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5: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6: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5: 내가?
2: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5: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떻게?
6: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에 불을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7: 네? 아, 네, 간대감님.
1: 40도씨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8: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1: 아, 그래. 아, 쿵쾅,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지기 힘들단 말이오. 재훈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0: 아유, 그러니까 재훈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5: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0: 응? 열?
6: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5: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6: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5: 그렇지.
6: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5: 그럴 리가.
9: 재훈 장군,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오.
6: 네.
9: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5: 네, 뇌님, 알겠습니다.
4: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6: 밖에 나가지 마시오.
4: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6: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4: 알겠소.

0: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1: 당장 나가시오, 당장!
0: 예이!
2: 아, 나 내님한테 너무 혼났어.

0: 재훈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보티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눈병 났네?
1: 눈병 났어.
0: 누나 눈 아파. 누나 아야야야야야야야.
1: 뭐?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0: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1: 어, 그래? 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0: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1: 아이고, 오잉? 호또가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0: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1: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꽃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0: 와,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2: 눈병.
1: 어? 눈병 딱지다.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0: 눈마을이다! 어, 눈의 여왕님! 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요?
1: 성공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절대로!
0: 눈세포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났는데, 너도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0: 응? 손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려줘.
3: 총총총총 떡떡 계십니까?
2: 어머머머머머머.
0: 네.
3: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집사입니다.
0: 어머나, 손집사님이?
4: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3: 아, 저희 손공장님께서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0: 어머어머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5: 친애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0: 총, 총.
1: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2: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1: 누나 형님, 부러워요!
3: 어우야, 부럽긴. 어, 몰라, 몰라, 몰라.
1: 모르겠냐? 누나 형님도 참! 와! 모르는 넌 누구야?
4: 아!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5: 나의 이름은 아테노.
3: 아테노?
2: 처음 듣는 이름인데?
3: 여긴 어떻게 왔니?
5: 아, 손 따라왔습니다.
2: 여긴 왜 왔는데?
3: 어디에서 왔는데?
5: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3: 아, 수영장에서?
1: 뭐야? 수영장에서?
2: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3: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5: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2: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4: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러스

0: 이상 피해 이상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 누구냐면
2: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아! 아! 아! 뭐야 힘도 없잖아
3: 그 혈장과 적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대 파라파파파파파파
2: 아아아아
3: 쎄다
4: 어떡해 어떡해 백혈구님이 밀리고 있어
5: 이거 안되겠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 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1: 눈의 여왕님
6: 점액 세포 출동했습니다
7: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6: 점액 발사 점액 발사
2: 아,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계속사
1: 어? 얘 뭐야
7: 점액을 쏘는데 오히려
1: 시원해 하잖아
2: 어 여기 또 이쪽 이쪽
1: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쏘아대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6: 점액 발사 점액 발사
2: 아 시원하다
4: 아, 눈의 여왕님 저 녀석 이상합니다
5: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꿈쩍을 안 해요
2: 백혈구 이제 끝내주마
5: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구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8: 성공자님!
9: 오, 그래, 손집사. 아,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8: 전했지요. 눈의 여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9: 고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그 아,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8: 네.
9: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8: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9: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5: 성공자. 으쌰버릴 거야.
6: 점액 발!
9: 어? 어? 점액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2: 아, 그래? 아! 아!
9: 아! 아!
2: 아! 오, 백혈구?
4: 아! 으아! 아! 백혈구님도!